0: 급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0: 장계석이 세력을 날로 키워가자 오기빈은 무척 마음이 쓰였다. 사실 그는 1928년 사군이 실패하자 장계석한테 붙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장계석은 사군을 사로 개편하고 사장이었던 그를 의료장으로 내려보냈다. 그러고는 오기위가 속한 사더러 의창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한 뒤에 무한을 지날 때 신복을 시켜 무장을 해제하려 하였다. 그런데 소식이 새어나가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그는 장계석을 떠나 다시 장발육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장계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1931년 그는 오기비가 부대를 거느리고 류주에 주둔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수를 쌌다. 동북에 가서 마점산의 항의를 도우라며 오기비가 광서를 따라 호남으로 가도록 만든 다음 하건에게 몰래 오기비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오기비는 이간을 붙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 무척 뛰어났다. 그는 말주변의 좋은 부하를 하건에게 보내 장계석의 말을 따른다면 두 쪽 다 손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헌데 이수가 제대로 먹혀들었다. 하건은 오기비를 해치지 않고 되려 은전만냥을 노자로 쓰라며 쥐어보냈다. 이것은 오기비의 분투 역사에서 빼어난 성과였다. 하지만 성과는 성과일 뿐 힘없는 상관을 업고서는 무엇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장계석에게 투항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다행히 장계석의 마음을 사게 됐다. 그 자리에서 군비 5만 원을 얻었고 사사를 사군으로 되돌려 군장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공산군을 토벌하는 전쟁에 나서야 했다. 오기위는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가서야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그 어떤 적과 맞서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적수는 유달리 완강할 뿐만 아니라 종잡을 수가 없었다. 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마음을 푹 놓고 있으면 또 갑자기 사방에서 들이닥쳐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그는 3차와 4차 포위 토벌에서 4면 4, 군이면 군이 공산군에게 통째로 섬멸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다. 지금 거느리고 온 59사도 한번 섬멸돼 다시 편성하느라 품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모른다. 홍군과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빠질지 모르는 함정을 앞둔 채 걷는 것과 같았다. 이번에도 서둘러 준위로 증문을 온 참이어서 반드시 신중해야 하였다. 우리 참모는 왕결일의 승용차를 타고 앞에 나가 시내를 한 바퀴 빙 돌고는 산에 올라가 시가지를 내려다본 뒤에 돌아왔다.
1: 보고드립니다. 준위 새 도시는 어디나 붉은기가 꽂혀 있었고 예성은 총소리가 더한 것을 보아 공산군이 이미 준위를 점령한 것 같습니다.
0: 오기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왕가래를 보며 웃었다.
1: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서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0: 왕가래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애 같았다.
1: 예성 쪽에 고지가 두 개 있습니다. 홍화강과 로아산이라고 하는데 당장 그곳을 점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싸우기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건 내가 잘 안다니까? 홍군하고 싸울 때는 서두르는 건 금물이야.
0: 부드럽지만은 뼈 있는 말투였다.
1: 저도 홍군과 싸워보았습니다. 지난해 소국이 여길 지나간 적이 있지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 이번에는 홍군 주력 부대란 말일세.
0: 오기비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를 치더니 고개를 돌려 낮이 깃덧붙였다.
1: 자네 홍군이 주은이에서 회의를 열었다는데 알고 있나? 모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일은 알고 있겠지?
0: 그야 물론 알지요.
1: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야. 설악 총지휘관은 이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네.
0: 두 사람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눈치빠른 이참모가 일이 있다며 오기비를 불러내서 속삭였다. 왕가래를 말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장들이 그러는데 일 때는 지경이 안 좋아서 홍화강과 로아사를 점령하지 않고 있다가는 정작 홍군 오면은 위험할 거랍니다. 오기비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어 그는 들어와서 말했다.
1: 아, 이렇게 합세. 노영이 어려운 걸음을 일으켰는데 내가 한계사를 거느리고 홍화강과 로아사를 공격하고 나머지 부대는 이 자리 대기시켜놓겠네. 어떤가?
0: 왕가래는 금세 얼굴이 활짝 개이었다.
1: 하하, 역시 로형께서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0: 왕가래는 인사를 하고는 방을 나왔다. 하지만 푹신한 승용차 의자에 몸을 기대는 순간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설악이 재정 수입을 차단해 부려서 군비가 바닥난 것이다. 이번 걸음에 오기위한테서 돈을 빌리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다. 그런데 첫 번째 목표부터 뒤틀어질 뻔하다 보니 거기에만 정신이 팔다가 그만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는 다시 오기위의 사령부로 차를 돌리었다.
1: 에라, 지금 체면을 생각할 때는 아니지.
0: 그는 문어구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왕가래는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오기위의 방으로 들어갔다.
1: 아, 또 무슨 일인가?
0: 오기위는 놀란 눈으로 잔뜩 굳은 왕가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노형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1: 지금 저희 부대는 양식을 마련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0: 오기위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1: 정말입니다. 막다른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군비를 받는 대로 꼭 갚겠습니다.
0: 그 궁색한 모양을 보니 오기위는 옛일이 떠올랐다. 그는 통쾌하게 소원을 저으며 말했다.
1: 좋네. 5,000원을 빌려줄 테니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게.
0: 오기비는 곧장 자금 담당을 불러 5,000원을 내놓았다. 왕가래는 싱글벙글해서 돈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차용증서를 서주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면서는 어쩐지 속이 알짝지근해났다. 오랫동안 지켜온 동지를 서락이 차지하지만 않았다면 이처럼 빌어먹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터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울컥해놨다. 이튿날 아침 오기비 부대는 홍화강과 루아산을 공격했다. 꼬박 6시간을 치열하게 싸웠는데 겨우 산허리까지 쳐들어갔을 뿐 더 공격할 수가 없었다. 오기비는 비행기 두 대를 불러 공격을 했지만은 홍화강과 로우아사를 지키는 홍군은 끔찍도 않아였다. 오기비는 방황해놨다. 오후 2시 오기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갑자기 리 참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2: 사령관님, 야단났습니다. 다른 홍군 부대가 우리 오른쪽 뒤에 이르렀습니다.
1: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2: 홍군이 감원당과 남공사를 우회하여 들어왔습니다.
0: 아랫사람 앞이라 애써 낯빛을 가다듬었지만은 오기비는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1: 제게 그렇게 조심해라고 했는데 함정에 빠지다니.
0: 마을 앞쪽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1: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0: 오기비가 놀라서 물었다. 리 참모가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는데 다른 참모가 달려왔다.
2: 적들이 마을 북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0: 오기비는 대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납게 소리를 쳤다.
1: 어서 막으라고 해라.
0: 참모가 부랴부랴 뛰어나갔다. 오기비는 망원경을 들고 뜰로 나갔다. 리 참모와 오이병들이 우르르 뒤따라 나갔다. 그는 마을 남쪽에 있는 나직한 고지에 서서 망원경으로 전세를 살피기 시작했다. 보성은 갈수록 거제해왔다. 중장포 북쪽의 유리한 지형은 이미 홍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오기위가 겁낸 것은 오른쪽으로 애들어온 적이었다. 앞에서 오는 적은 싸우다 도망칠 수는 있지만 뒤에서 오는 적이 애워싼다면 도망칠 길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사령관의 낯빛이 흐려지자 리참머는 망원경을 쥔 손마저 떨었다.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 해. 빨리빨리. 이런

0: 상황에서는 서둘러 후퇴를 해야 했다. 1분이라도 빨리 물러나면 그만큼 안전하고 1분이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위험하였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나중에 상급의 명분을 대기 위해서라도 당장 후퇴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남의 입에서 나와야 체면도 서고 뒤탈도 없을 터였다. 하지만 이 말을 누가 해줄 것인가? 참모장이나 부사령이 해주면 좋으련만은 누구도 오지 않았다. 곁에는 참모 두 사람과 호위병 수십 명밖에 없었다. 다른 측들은 모두 귀양에 남았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느리느리 말했다. 다들 밖에지. 지금 공산군 주력부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주후는 종대는 너무 멀리 있어. 우리 94도 모레쯤에야 올 수가 있네. 게다가 적은 우리 뒤쪽을 에워싸고 조여오고 있다고. 어쩌면 좋겠나. 자네들 말해보게. 오기민은 리참호한테서 눈길을 대지 않았다. 사령관님, 이 싸움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오기위를 보조해온 니 참모인이 옷사람의 속내를 이쯤이야 컸더니 짐작하고도 남았다.
1: 좋아. 자네 건의를 접수하기로 하지. 그렇게 하세요.
0: 오기위는 니 참모에게 퇴각 명령을 써서 곧장 부대에 알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돌아봐 사령부에 있는 짐을 챙기었다. 그는 서둘러 떠나려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주화기를 들고 설악한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설악은 불리하다면 조금 물러설 수는 있지만 절대 오강 남쪽 기슭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오기위는 고분고분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지않다.
2: 어서 가시죠, 사령관님. 귀양이는 사람들이 우리 처지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0: 우리 참모는 오기위의 팔을 잡아 끌고 재빨리 승용차에 올랐다. 승용차는 오강 나루토 쪽으로 내달리었다. 오기위 부대가 오강 나루토에서 시오리 떨어진 도파수에 이르러 보니 취사도구를 맨 병사들과 후퇴하는 부대가 뒤엉켜 엉망이었다. 갑자기 뒷좌촌 홍군에 쏘아대는 총소리가 들리자 부대는 순식간에 끓는 기름에 물이라도 끼얹는 듯 발끈 뒤집히고 말았다. 서로 먼저 도망을 치려고 밀고 밟아서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오기위가 탄 승용차도 하필이면 이때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다. 오기위는 차에서 내려 호위병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병사들 속을 비집고 나아가 도망치었다. 호위병 수십 명이 도망가면서 욕을 퍼부었다.
1: 비켜 비켜! 어서 비키지 못해! 사령관이 보이지 않아!
0: 하지만 아무 쓸모도 없었다. 다들 살고 싶어 공지 빠지게 도망가는 반에 사령관이 누군지 알아볼 정신이 없었다. 덩치가 크고 튼튼한 오기위도 맥이 빠지고 말았다. 자꾸만 강서 소베트 구역에서 59사가 섬멸되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새파란 홍군 전사 몇이 웩웩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포로가 될 뻔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었다. 다행히 힘이 장사 같은 호위병이 있어서 그를 끼고 내달리었다. 일행은 겨우 늦지 않게 오강 나루토에 이르렀다. 강에는 오기위 부대가 건너오며 놓은 긴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만 건너면 더는 위험하지 않았다. 금방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목적도 이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안전한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다리를 눈앞에 두고 오기위는 그만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었다. 호위병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쩌면 좋을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리참모가 다가가서 물었다.
2: 사령관님, 왜 거기 그러고 계십니까?
1: 아이고, 나 그냥 여기에서...

0: 여기서 그냥 죽겠네. 죽어.
1: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었다. 조금 전에 설악이 분명히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앞장서서 강을 건너다니. 장군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리 참모가 금세 역문을 알아차리고 호위병들을 다그쳤다. 이놈들아, 그새 어리 빠져 뭘 하는 거야? 어서 사령관님을 부축해 강을 건너지 않고, 응? 그러자 덩치가 큰 산의 둘이 양쪽에서 오기위의 팔을 잡고 부교에 올랐다. 오기위는 싫은 듯이 잠시 버티다가 고분고분 오강 남쪽 기슭으로 건너갔다. 남쪽 기슭은 가파른 산비탈이었다. 오기위 일행이 산 허리에 올라 금방 숨을 돌리려고 앉았는데 강 건너에서 종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었다. 홍군이 벌써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는 총을 쏘며 구함을 지르고 있었다. 산 아래 나루터에는 배전병들이 벌떼처럼 다리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진도되는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뒤죽박죽이었다. 이때 다리를 지키던 군관이 허겁지겁 달래와 헐떡거리며 물었다. 사령관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2: 뭘 어쩌면 좋단 말인가?
1: 다리 말입니다. 다리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기위가 버럭 화를 냈다.
2: 멍청한 자식,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그래, 우리가 몽땅 포로가 되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1: 얼마 뒤 강에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소리가 울리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다리가 끊기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니용민이었습니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에

0: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연이라면 명문 중연에 속한다 이렇게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치적으로 놓고 말하면 일백과 금방 북쪽에 신화서성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으로 2층, 3층, 4층이 모두 도강 중연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도강 중연은 많은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환자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모두 그 효과성에 감동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서 우선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서 병 보시고 계시는가 하며 몇십 년간, 40여 년간이 이러 경험을 갖고 있는 조일만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병 보고 계시는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20여 년간 중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특히 소아내과 여기에서는 쇼화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명의로 불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뭐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서는 척 가서 처방내고 써보시겠다며 그 다음번에 오지 말라 해도 와 이럴 때 완전히 치료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거기 또 2층에 찾아가시겠다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계십니다.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 명망이 높은 우수한 피부과 주임 의사 선생님으로서 5년, 1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피부병은 어느 순간에 났다가도 또 재발하고 이게 기본 규율로 되어 있는데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보시겠다면 피부과에서는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주임선생 계시는가 하면 최기명 주임선생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또 쌈푸티에라는 게 있습니다. 쌈푸티에라는 것은 뭐 이분이 그 최주임이 만들어낸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일단 딱 그 쇼에 따라서 침해를 따라서 붙입니다. 3시간만 붙이면 그게 안에서 지포가 생깁니다. 물집 같은 게 생깁니다. 이러면 당신은 아주 원만한 효과를 거두셔서 이 삼복초를 무난하게 잘 지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그리고 지금 여기 또 2층에 오시게 되면 흠가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2층에 싱커 거창이라 세계 금자입니다. 싱커 거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환자분들이 예약하지 않게 되면 제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싱크 거창은 여기에서 지금 치아를 고정하거나 들리를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혹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치아에서는 큰 치료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주 익숙하게 다른 후유증이 없고 한 그날부터 편안하게 감을 느끼는 이런 좋은 치과병은 흠과 구강이 있는가 하며,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무료로 지신하고 물어보고 팔펜즈 무료로 하고 그리고 무료로서 모든 검사를 하면서 치아를 씻는 데서는 10권 90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하는데 모든 비용은 다 받아야 한다. 80%를 받는다고 요즘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오시게 되면 여기 흠과 구강이라게 되면 연결소에서도 알아주는 우수한 이런 치과병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지금 도강 중이면 그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지금까지 한두 번 치료를 받았는데 원래 이 심장이가 영 많이 안 좋아서 예, 가끔씩 그냥 놀라지 않으면은 이 맥이가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이 혈압도 또 영 엄청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조일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혈압도 영 엄청 되고 이 심장도 지금 예, 영 많이 좋아졌어요.

0: 그럼요. 예.
1: 예. 그리고 이 소화계통도 영 안 좋았는데, 지금 이 약을 쓰고, 이 소화계통도 영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위도 예, 영 편한다.
0: 그렇죠. 중이라 놓고 말하겠다면 엄격하게 심장과 뇌혈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딱 진맥에서 어디에 진맥이 나타난다면 그게 유관되는 처방에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로중이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여기에 그 처방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이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1: 예,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좀 이 뇌경 세계가 좀 있어가지고 언어가 제대로 이렇게 표달 안 되고 언어 장애가 또 있었습니다.
0: 자기 전후 때때로 그런 감 느끼죠. 예.
1: 예, 근데 지금 이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자기 전후 벌써 감각이 알립니다.
0: 자기 전후 감각이 알리죠. 듣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겠지만 자기 전후 벌써 혀가 영활하지 못한 감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1: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지라지를 이유는 나실 때 좀 더 지어봤다 오늘 가려고 지금 예약하다고 전화했어요.
0: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저는 조일만 선생님을 보는 환자입니다.
0: 예.
3: 어전에 젊은 선생님 환자를 여러 가지 병증이 처음에는 위는 뭐 위축소 위염에 만성 위염에 유기한까지 있었어요. 밥을 미네 못 먹고 빼빼 옆에 형편 없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고 저는 지금 위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야, 위축소 위염이 있었어요. 뭐 좀 지나가면 있다가 막으면 위도 쓰진 게 영 견디기 바쁘. 위가 쓰리고 아리고 그래서 밥 안 먹고 새벽이면 밥 안 먹고 더 아픈데 어때?
0: 기아인 같습니다. 위계야.
3: 새벽이면 그 쓰레스 밤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다른 의사도 많이 보였습니다. 야, 약 중 약은 얼마 먹었는지 모릅니다. 열두 시 몇 번 먹었다 이랬는 게 이 선생님께서 중 약은 본 게 어찌리 효과 좋을까?
0: 예.
3: 위가 어제는 완전히 그저 어제는 쓰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밥을
0: 공복해서
3: 밥을 제대로 먹게 하신 게 지금 떼생기 전에 밥을 먹기 쉽고 예, 자꾸만 걱정이 난 것이 그렇던 게 예. 요즘에는 밥을 잘 먹지 그래서 영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병이 좋아졌으니까 위병 처리를 다니면서 내 본 게 다리를 돌면서 허리를 아파서 지팡이 찍고 와서 이 선생은 육과병사라고 신호시고 병사라고 그래요. 이 고과병이 있어서 영과
0: 전면적으로 잘합니다. 예.
3: 이 선생님
0: 소문 있습니다. 예.
3: 예, 중이 경력이 40년 있어 그런지 여러 가지 병증이 효과를 하죠. 그래, 나는 다리도 어색이 아파. 다리, 요추관절 탈출이 있고, 부수성 관절염이 있고, 쟁성 관절염도 있고, 그냥 무릎 관절이 아파서야, 걸을 땐 층계 내려갈 땐 더 아픈다. 그런 게 선생님이 내 윗병 잘 치료를 잘하니까, 이 골과를 어떻게 봐달라는 것을, 아, 대세고 된다. 이 골과를 치료하는 게 이 선생님 독특한 대법입니다. 친구하고 중량 같이 저렇게 해라.
0: 그렇죠. 예.
3: 예, 니고 지금 맞은 게 그리 시원할까?
0: 그렇죠.
3: 난 지금 아픈 거에서 겁이 나 디딕디딕 막, 저걸 아프지도 않고, 예. 몇 대 맞으니까 벌써 이 골관절이 아프던 게 아예 아프고, 그 다음에 무릎관절, 발목이 어쨌거나 안 커서 딱딱 맞춤이 아프던 그 증상에서 저리 이러고, 이런 중약진 내면 어제는 3번 갖다 먹었습니다.
0: 예.
3: 이게, 허리가 그리 막 통쇠 나고 아프던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그 내 좋아진 거 보고 우리 동미 때, 내일이 나의 내일이 무슨 요일인가?
0: 목요일이 됩니다. 오늘 수요일이 목요일.
3: 내일이 갈 때 내 우리 동네 도로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3: 나도 한 번 몇 번 더 보자 그럽니다.
0: 그렇죠. 됩니다. 예, 본인의
3: 세 분 예약했습니까?
0: 세 분 예약입니다. 내일 오전에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약됐습니다. 내일이 가서 전화번호 대세요.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 위가 대단히 나빠서 그래서
0: 리명규 선생님 봤습니까? 예.
4: 영 그 위가 항상 그 더부라면서 식품을 자꾸 올라오면 이러던 게 이 증상이가 지금 한번 썼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만 한다. 그래서 내일로 어떻게 예약하다고 또 동민을 하나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두 분이 리명규 선생님 내일 예약입니다. 완전히 가능하니까 찾아오세요. 예,
4: 안녕.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3년 전에 구이 한번 왔댔습니다. 예. 그래서.

0: 이때까지 가나 약을 쓰네 뭐 약을 먹었네 이렇게 가나 견제해 왔는데 가나 해결이 잘안 되고 예 가나 뭐야 반복이도 오고 어떤 때는 또 맹각이 되게 되고 이 다리 지금 쟁제에 걸린 게 지금 다리 안에 쟁이야 다리하고 팔이도 잘못 씁니다 제가 지금
1: 후유증, 후유증이라는 게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언어 장애도 있고 혈압도 온정화해야 되고 예 환자 좀 이제 못 잡니다.
1: 그게 바로 심장 功能 장애하고 중풍 후유증을 어떤 분들 너무 자고 어떤 분들 너무 못 자고 그게 모두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이 조절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신기해도 자꾸 어제 영역에 자꾸 허리 놀란다. 그리고 가다가
1: 그렇죠.
0: 허리에
1: 예.
0: 놀라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기 다른 사람이 소개를 내서 예, 이 보일만 선생님들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 가본 게 아인게라 그 말과 같이 예, 선생님 그리 용합되다. 그렇게 말씀, 우리 먼저 말도 아예 했는데 예, 맥박이랑 다 같이
1: 모두 그렇게 말씀 안 해요.
0: 예, 증상을 딱 달려가지고 그리고 왠지 되면 약을 딱 계속되다. 그래 가서 이거 먼저 먹어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아인게라 약을 담배에서 와서 먹고 한게 봤어 예, 약을 먹어서 한 2, 3일 됐거나 그게 뭐에 알기는가 하면 예, 잠이 지금 잘 오고 그다음에 저기는 이제 혈압이가 벌써 온정됩니다. 그다음에
1: 예, 기본에 손댔다는 걸 말합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야 확실히 예, 이제 약 곧만 써서 뭐 사실
1: 흘러지지 않은 2, 3일 간에 벌써 효과가 나타난다. 예.
0: 이거 우리 아주 정말 이제 다른 데 가서 이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약 처음에
1: 그렇겠죠.
0: 예 그래서 두 번째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받은 게 지금 완전히 여기가 두 번까지 받은 게 영도선 지금 예 조금씩 나가 한자 긁고 조금 이러는 게 예, 걸음걸이 좀 나서지고 있자니까 지금 언어장애도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그게 큰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그거 해결한다는 게 보통 해결이 아니죠.
0: 예,
1: 높은
0: 아.
1: 이슈리니까 그런 거 해결하는 거죠. 예.
0: 확실히 이번에는 선생님 이렇게 맨발 지금 예, 이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1: 예.
0: 그래, 예,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치료가 잘 되게 지금 좀 바짝 치료하려고 오늘 또 예약합시다. 지금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가능한데 오늘 전화 놓고 금방 찾아오시면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저는 닮은 선생님이 치료를 받습니다.
1: 예.
3: 허리 하나가 아파서, 허리 다리 다 아파서, 이 등길이 내가 좀 담가지고, 이렇게 내가 또 겨우 올라오고 이랬는데, 중에 강수면에 내가 갔다 올라옵니다.
1: 예.
3: 국가에 전나고 같이 씁니다. 기억 국가
1: 그렇죠.
3: 연구합니다.
1: 모두 그렇게 말씀하네요.
3: 예, 네, 역관 협착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뭡니까? 갱성관절이 있습니다.
1: 예.
3: 그래놔서 한쪽 무릎이 안쪽으로 했어서 세게 아픕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1: 예.
3: 아프고 이러는 게 계속 가만히 있으나, 그러나, 그게 되게 아예 아픕니다.
1: 그래요. 그게 보통 해결이 아닙니다. 보통
3: 예.
1: 관절통은 오래오래 점화해야 사람은 완전히 지칠 정도로서 힘들게 그래다서니 어느 순간 났으면 낫고 못 났으면 못 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치료가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중이니까 해결받는 겁니다.
3: 예, 그리고 허리도 예전에 아파서 안 갔다 일어나기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 일어납니다.
1: 그럼요. 예.
3: 예, 그것도 2층에서 예, 치과 또 용사합니다. 예.
1: 예.
3: 예, 여러 사람네 소개해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개사하고 나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그 치과를 또한 사람, 내가 한 사람 소개해가고, 그다음 나가서 진도 맞고 이래서 오늘도 젊은 선생님 예약하셨거든요.
1: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치과하고 젊은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
3: 예,
1: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이 젊은 선생님 예약합시다. 우리 둘째 님이 중풍 후유증으로 전번에 가서 한번 가서 예, 침 맞고 점약 지어오고 한게 예, 지금 한국에서 치료받은 게안 돼서 여기 집어왔는데 지금 한번 치료받은 게영 좋아지고 하니까 오늘도 두 번째로 예, 가서 침도 하고 점약도 지어오자고 그래 예약하자고 그랬나.
1: 그렇게 하셔. 완전히 오늘 가능합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두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그 형부가
4: 그

0: 친구 한국에서 아이 십몇 년 만에 들어온 게 그것이 아이 모두 반갑다고 동민들이요 친척들이요 자꾸 이래 원래 술을 반갑합니다 술 끄지 말고 하니까 아 쉬고 일어난 게 막 거기서 눈이 입이 다 한 짝을 가고
1: 저런
0: 신장 못 쓰고 손이 막 내려오면 이래면 소리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 우리 동생이다가 소리 빨리 오니고 형부 모시고 저 얼마 선생님인데 가라고 소리 그래 가서 그까 치료를 받은 게 지금은 요즘 완전 거의 눈이 입이 간 건 다 도와줬습니다.
1: 어, 어쩐 살 돌아왔습니까?
0: 저는 예, 예. 완신도 이렇게 졸이고 용구도 무력해서 예, 다리 힘이 없어서 일어서기도 바쁘던 게 요즘 다 이러는데 간이 술을 세게 많이 넣을까 지금
1: 지방,
0: 간이 있어서
1: 알코올간
0: 치료를 하면 또 다시 온다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지금 조진간 치료를 한 게, 전번에 어느 때 가서 이렇게 거기서 검사를 하니까, 동항중원에 검사를 해보자 해서, 검사를 한 게, 이 간수치는 다 정상을 됐더랍니다.
1: 어, 대단하죠.
0: 예, 그래서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예. 확실히 선생님이 아이, 이술이 높고, 이도 높고, 이런 것을 대견해가지고, 침착하게 이렇게 환자의 진단 받으니까, 우리 언니하고 형부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전번에 갔을 때 한 번 더 오라 해서, 오늘이 한 번 더 가겠다고 또 예약해달라.
1: 아, 그러세요.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0: 예.
1: 먼저 이미 봤던 환자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 절만신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0: 예.
1: 마음의 숫자가 있고, 처벌이 더 준확하게 나올 겁니다.
0: 나오니까, 예.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우리 언니네 그 딸이 만 야들빈데 지금 이렇게 습진이 있어가지고, 그 최규명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제는 두 번 받았는데, 지금 많이 도와줬답니다.
1: 어, 그래요. 예, 예, 예.
0: 예, 그래서 내일로 예약해달랍시다. 그 화목 토에 나오자고.
1: 최규명 선생님 화목 토 오전에만 예, 예. 나옵니다. 화목 토 오전에.
0: 그 딸은 예. 내일로 예약해달라.
1: 내일이면 됩니다. 예.
0: 예.
1: 우수열만 나왔습니다.
0: 예, 예, 예.
1: 피부과에서는 명리죠. 전 나라 알아서는 명리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 예,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이드 한국에서 와서 치료받고 나가 많이 도와줘서 용 도와.
1: 그렇죠.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지방간도 있고 위수성 위염도 있고 그런 방광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본 게, 리맹길 선생님 배워본 게, 어, 저, 뭔가, 뭐, 저, 초하고 두 번 가져다 먹었는데, 어, 이게, 확실히, 저 뭔가, 뭐,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예.
3: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쓰리면서 아프면서, 소화도 안 되는 게, 이 중약 먹은 다음부터는, 배도 불어났더니 줄어들고, 예. 저 뭔가, 소화도 안 되는 게 잘 돼서, 지금은, 밥을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고 그러니까 힘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전문가 내 공고히 계속 전문가 몇 번 쓰다 오긴 한다. 그래서 리맹길 선생, 전문가.
1: 리맹길 선생 토요일 빼곤 다 나오십니다. 월요일부터 예, 일요일 사이 토요일 빼곤 다 나오니까 실은 놓고 찾아오세요.
3: 예. 예. 내일 내 그 친구 같이 가겠습니다.
1: 어, 두 분이 예약입니다. 리맹길 선생 두 분이 예약했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저희 언니가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선생님.
1: 예.
4: 예. 그래, 어때 받는가 하면 동네께 나가 있으니까 내 피부급도 잘 아야 되고, 허리 흐리 터분하고, 어지럽고, 혈압도 내가 차가 90내지 100을로 넘을 때도 있답니다.
1: 예.
4: 그래서 이능길 선생님 치료를 두 번 가져다 약을 잡다는데 많이 나서서 지금은 세 번째 지을라 갑니다. 내일이 갑니다.
1: 예, 토요일 빼곤 예. 다 됩니다. 리맹길 선생님.
4: 그리고 경추가 아파서 치무 맞은 지도 저는 몇 번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 갔던지만 워낙 또 맞는 날이랍니다.
1: 아, 예.
4: 예. 경추가 아파서 목도 돌리기 바쁘고 팔도 들기도 힘들던 게 어쩌면 마음대로 목도 돌리고 팔도 들 수 있답니다.
1: 어, 큰 해결이죠. 예.
4: 그래서 내일이면 마지막이겠는지 공공재단 거기 지금 막 힘을 맡고 있단다. 약도 같이 쓴답니다.
1: 예, 예 그렇죠.
4: 그리고 예. 옆에 친구분은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예, 세 번 약을 깨다 잤었는데 소화도 잘 되고 그 결석이 움직일 때도 덜 아파. 그래서 지금 아 아픈 것과 한 가지란다. 약간 그래서

0: 아픈이 이렇답니다.
1: 어, 큰 해결이죠, 그게. 예, 예.
0: 그런데 선생님이 그 자기는 본인은 말 안 했는데 그 선생님이 진찰에 지방간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1: 예, 예.
0: 그런데 본인은
1: 오늘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 예.

0: 라고 얘 약값도 또 저렴하게
1: 아, 그래.
0: 예, 그래서 어떤 느그막이 피어니 자꾸 그것 이것도 어이까나에 다 이명길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겠다고 감사합니다.
1: 아, 그래요? 예, 됩니다.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0: 예, 예. 예. 갑니다. 감사합니다.
1: 예, 머리는. 완전히 가능합니다. 내일 예. 찾아오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아, 저, 그, 저희 어머니가, 그, 유명기 선생님 이사로, 예, 지난번에 보였다만다, 예, 그, 주로는, 지금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이렇게, 또, 변비 좀 많이 힘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변비 걸리고, 이렇게, 예, 뒤로 잘, 이렇게 힘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유명기 이사 선생님 가서 배웠는데, 이거는 한, 약을 한, 열흘치를 지금 드시고 있는데,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 예. 예, 소화도 예전은 계속, 기존에는 자꾸 소화제를 계속 잡쳤다만 한다.
1: 너네는 소화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예. 드시지 못하면 모든 병을 이기는 능력은 바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명규 이사 선생님 약은 이거는 한 이렇게 좀 더 공고하게 하려고, 예, 또 한 번 더 가서 이제 또 제, 예, 문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예. 이명규 선생님께서는 토요일 예. 하루만 휴식하고는 다 나오니까 시름 놓고 찾아오세요.
3: 예. 예. 아,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강종연에는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 우수한 과실이 여기 있게 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만 하며 병치료에 대해서는 뒷근심을 할 필요가 없이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약값도 저렴하고 이술이 높고 효과가 좋고 이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한 분이 찾아오시다 두 분 세 분 이렇게 기타 자기 친인들 식구들 그리고 친척들 이렇게 모시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명길 선생님 대해서는 이미 우리 역에서 중의 계통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그 중의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툰 중의대 졸업하고 20여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미 중의학 과학기술 2등 논문상까지 국가급 논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니동과 그리고 림상과 아주 밀접하게 이론적으로 림상적으로 잘 연결돼서 치료 효과가 확실한 이런 우수한 특징을 보게 되어 있는 이명길 선생님 특히 예, 우리 중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했지만에도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뭐 이렇게 나누지 않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처럼 간경화, 간경화 복수도 중일요법으로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방간, 알코올간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누구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남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간경화, 간경화 복수로부터 마지막에는 간암까지를 갈 수 있는 질병이 이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이명길 선생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제때 잘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두통이 심해가지고 불면증이 심각해가지고 경추병이 있고 오십균 그리고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중풍 등 후유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역시 이명길 선생 찾게 되면 좋은 치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처방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명길 선생 여기에 조일만 선생 이명길 선생 모두 말씀한 대로 하게 되면 친구료법을 사람에 따라서 누구나 다 친구라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친구료법을 결합하고 어떤 분들은 직접 처방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도 많게는 환자에 따라서 친구료법과 다각도의 치료 방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네, 최기명준 선생 피부과에 있어서는 대상 포진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소보짐이라든지 부스럼이라든지 그 외에 후이체제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치료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쌍포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침을 많이 하거나 기관지염이 있거나 폐기저 있거나 지치과염이 있거나 기관지 확장이 있거나 비염이 있거나

0: 하거나 쉽게 감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뒤 잔등 혈류에다 딱 붙이게 되면 3시간만 하루에 붙이면 됩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님 문진부의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성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말은 참 표현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네, 같은 상황이라도 한자어나 외래어에 비해서 순수 우리말이 주는 그 은은하고 포근한 느낌은 정말 배가 되곤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눈물 하나만 보더라도 랑루라는 한자어보다 눈물이 글썽이다,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같은 우리말이 주는 정서적 울림은 훨씬 더 깊고 진합니다.
0: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순수 우리말의 매력을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면서 왜 이 표현이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비슷해 보이는 다른 표현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히 오늘 퀴즈 문제들은 참 중요한 순간들을 포착했거든요. 우리가 매일 느끼고 경험하지만 막상 말로 하려고 하면 아 이게 맞나 하고 헷갈렸던 표현들,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 보시고 혹시 틀리셨더라도 정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수 우리말의 매력에 잠시 뒤 빠져보겠습니다.

0: 자, 이제 우리말 퀴즈석에 푹 빠져볼까요?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1: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살짝 흐르는 모습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자,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울다, 2번 눈물나다, 3번 눈물이 촉촉하다.
0: 네. 눈물이 살짝 흐르는 모습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 자, 1번 울다, 2번 눈물나다, 3번 눈물이 촉촉하다.
0: 네, 그렇습니다. 눈물이 살짝 흐르는 모습입니다. 네, 엄청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살짝 흐르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네, 선택사항 내어드리겠습니다. 울다, 눈물나다, 눈물이 촉촉하다. 무엇일까요?

0: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뭐 살짝 날든 울다 눈물 나든 뭐 촉촉하든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자꾸 또 오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1: 근데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뭐 슬퍼서 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네. 가끔은 정말 그 집안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정말 기뻐서 눈물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0: 근데 저는 기뻐서 눈물 나는 건 거의 못해봤던 것 같아요.
1: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식들이 잘 되거나 또 자식들이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그 보람에 정말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부모님들은 그동안에 정말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눈물 날 때도 있고.
0: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 그런 일은 만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서 나는 눈물.
1: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뭐 평소에 웃을 일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끔 도저히 웃을 일보다 조금 더 눈물 나는 일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좀 속상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눈물이 살짝 흐르는 모습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0: 울다, 눈물 나다, 눈물이 촉촉하다.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자,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애기 엄마들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면서 운다고 합니다.
1: 그렇죠. 예, 그 태어나는 그 순간이 어쩌면은 우리 엄마들한테는 가장 벅찬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들 조금씩 울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울 때가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1: 예.
0: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건나신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예, 정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1: 눈물이 촉촉하다.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재채기했잖아요. 한참 하고 난 전 또 눈물이 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원인일까요?
1: 저는 지금 왜 국물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0: 에어컨 때문에. 네. 안 켜면 덥고 또 켜면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1: 그래요. 아, 정말 평생 동안 살면서 네. 기쁜 일만 가득하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가끔은 눈물이 나도록 힘들 때도 있습니다.
0: 네. 예. 어떻게 또 힘들게.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 겹도록 예. 그런 순간도
0: 눈물 있고. 겹도록 힘든 순간이 예. 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1: 글쎄요, 뭐 그걸 또 하나하나 잘 이겨낸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살짝 흐를 때는 그 눈물을 가끔 흘리세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울다, 눈물 나다, 눈물이 촉촉하다. 전화 받겠습니다.
0: 네,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3: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0: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네, 3번 합니다.
0: 3번, 눈물이 3번. 촉촉하다.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0: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안녕하세요.
4: 예, 2번입니다.
1: 2번. 알겠습니다. 눈물 나다.
0: 그래요. 그래요. 네. 정답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윤일 씨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감동된 눈물 흐리는 거 봤잖아요.
1: 예, 예.
0: 아침에 언제 울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왜 울어 하니까.
1: 아, 이 드라마가.
0: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 일이었어요.
1: 그래요.
0: 근데 남성들은 보통 연세가 들면서 뭐 어떤 호르몬 때문에 이게 자주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윤일 씨가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1: 가끔 뭐 그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근데 요즘 사회 시선이 남자들은 울면 안 돼 하는데 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럼요.
0: 태어날 때 누가 결정했습니까?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와서 울면 안 돼. 남자들은 울면 안 돼 이런 말이 없잖아요.
1: 그럼요. 우는 것 역시도 한 사람의 감정에서 우러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0: 네.
1: 그 표현을 가끔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뭐 가족 앞에서나 또 친한 어떤 동료들 앞에서는 가끔 뭐 이제 그런 모습 보이면은 그 또 이제 뭐 아주 더 친근해 보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또 굳이 뭐 친근해.
1: 친근해야죠. 예.
0: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자, 눈물이 살짝 흐르는 모습을 표현하는 순소리 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눈물 나다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눈물이 촉촉하다라는 표현이

0: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네.
0: 혹은 뭐 울다는 너무 직관적인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의 미묘한 차이를 살펴보면은 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일단 1번 울다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거나 슬퍼하다는 전반적인 행동 자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눈물이 흘러넘치는 확정적인 감정의 발현이죠.
1: 그리고 그에 비해 또 2번, 3번은 어떻게 될까요?
0: 3번은 눈물이 촉촉하다. 이 촉촉하다라는 형용사가 가진 본래의 의미처럼 눈물이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차 있다거나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정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마치 아침 미슬이 맺힌 것 같은 이미 배어있는 느낌이 강하죠.
1: 네, 그러나 우리가 찾는 정답 눈물나다는 어떻겠습니까? 눈물나다는 단순히 눈물이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요. 네,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맺히거나 살짝 흐르는 력동적이고 섬세한 시작점을 포착합니다. 울다에 비해서 좀 강도가 약하죠?
0: 그렇죠. 예, 촉촉하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슬프거나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고이다가 살짝 흘러내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가장 잘 담아낸 것이 바로 눈물나다인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진짜 눈물 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많죠. 바로 그런 상황.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눈물 나다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죠? 자, 오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0: 자,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박박거리다, 2번 시끄럽다, 3번 조용하다.
1: 네.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박박거리다, 시끄럽다, 조용하다.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0: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는 소리.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모습은 사실 요즘 현대 삶에서는 조금 이제 보기 힘들거든요.
1: 근데 저는 요즘 그걸 볼 새 없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엔 봤잖아요.
0: 예전에는 우리가 시골이나 또 단층집에서 살 때는
1: 네.
0: 빗방울이 이제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 고층 건물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바깥 큰 비가 오고 또 잔잔한 비가 오고 그 모습만 봤을 뿐이지 그렇게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면서 어떤 사색을 하거나
1: 네.
0: 그런 어떤 정겨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조차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또 그런 모습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1: 저는 막 무서울 때가 있는데 요새 비가 좀 많이 내렸잖아요.
0: 네, 그렇죠.
1: 갑자기 화라락 창문에 막 빗방울이 정신없이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두렵더라고요, 솔직히.
0: 그래요. 사실 뭐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인데
1: 네.
0: 근데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1: 네.
0: 이게 또 너무 비가 안 와도 또 문제고
1: 그렇죠.
0: 이게 우리가 사람은 자연을 정복 못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주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좋은 것들은 우리가 함께 그 뭐 공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연의 것들 조금 이제 두려운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할 수도 있고
1: 네.
0: 비도 요즘 이제 많이 내려갖고 우리나라 뭐 지방 내에서는 어떤 지방에서는 조금 이제 홍수산 사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잘 대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주민들의 생활이 또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그럼 막 희한하게 오는 비가 아니고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박박거리다, 시끄럽다, 조용하다.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0: 그래요. 자,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는 소리. 박박거리다, 시끄럽다, 조용하다. 네? 가끔은 이런 모습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면 참 아름답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죠. 되게 아름답죠.
0: 네,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뭐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읽거나 혹은 뭐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시면서
1: 네.
0: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그런 순간도
1: 아직도 빗소리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0: 예, 아주 예.
1: 젊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젊었다는 것보다도
1: 어리다?
0: 어쩌면 그런 이제 추억들이 그립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자.

0: 다음 분은 이제 어떻게 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안녕하세요.
1: 1번 합니다.
2: 1번 박박거리다.
0: 알겠습니다. 네, 정답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네,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는 소리. 어떤 집은 옥탑방에서 가지고요. 빗방울이 직접 창문에 탁탁탁탁 내리닿거든요.
2: 예.
0: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창문에 닿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닿는다고 생각할 때 그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저기 여수는 비가 많이 왔고 이랬는데 이게 시끄럽다는 말을 갖지 않고 1번으로 하겠습니다.
2: 박박거리다.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요. 정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뽀얗게 안개가 있는 거예요. 야, 어느 만큼 더우려고 지금 안개가 뽀얗게 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 덥죠.
0: 이미 30도입니다. 이 시간에.
2: 예. 근데 덥죠.
0: 너무
2: 그리고
0: 더워요.
2: 차가 막히죠.
0: 네.
2: 차를 이제 택시 타기도 힘들고
0: 걷기는 안 되고 불가능하고.
2: 야, 걸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덥죠.
0: 버스 타세요. 버스 지금 에어컨이 다 되는데 왜 안 타세요?
2: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선로가
0: 막 변변치 않아 가지고 유리 씨 집 부근이 저희 집도 그래요.
2: 근데 제가 또 이제 그 어느 선로가 어느 곳에 그
0: 검색하세요. 인터넷으로 다 나옵니다.
2: 나오죠.
0: 예, 저는 예. 가끔 탑니다.
2: 근데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이 정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0: BRT가
2: 이럴 때는.
0: 있잖아요.
2: 네,
0: 이럴 때는. 다른 곳은 없는데 연변순에 다른 곳은 없는데 연길순 BRT가 있습니다.
2: 사실 저희 집 부근에는 공급버스가 오는 차수가 참 적거든요.
0: 있잖아요. 두 가지 네. 경우입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가 나 아주 편백한 곳이거든.
2: 네, 편백한 곳입니다.
0: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예. 저희 집도 마찬가지라서 선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2: 그 시 중심에서는 뭐 정말 편하게 다 탈 수 있는데
0: 네.
2: 자, 정말.
0: 자, 두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2: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는 소리. 자, 정답은 바로 1번 박박거리다가 정답이었습니다.
0: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 자, 많은 분들이 빗방울 소리 하면 뚝뚝이나 후두둑 이 소리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박박거리다가 바로 그 상황을 대표하는 순수 우리말 의성어 중 하나입니다. 2번 시끄럽다는 소리의 크기나 상태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형용사고요. 빗소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는 객관적인 소리의 형상이 아닌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냅니다.
0: 네, 3번 조용하다는 당연히 빗소리와는 거리가 먼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박거리다는 어떤 소리일까요? 네, 박박은 가늘고 단단한 물체가 서로 닿아서 나는 소리나 또 빗방울처럼 작은 물체가 얇은 막 리하면 창문 유리에 부딪힐 때 나는 경쾌하고도 산뜻한 소리를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듣기는 비가 굵게 내리기보다는 가늘게 내리면서 유리창을 스치거나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그 소리 말입니다. 이는 동시에 빗방울이 창문에 살짝 튀는 시각적 움직임까지 연상시키는 놀라운 변법의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네, 뚝뚝보다는 좀 더 가볍고 후두둑보다는 좀 더 덜 거친 느낌이라고 할까요?
2: 그래서 빗방울이 창문에 박박거리며 내리네라고 하면 아주 섬세하고 감각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1번 박박거리다가 정답이었습니다.
0: 자, 오늘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촉각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하죠?
2: 그래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손가락이나 손을 아주 가볍게 물체에 갖다 대는 행위를 순수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손가락이나 손을 아주 가볍게 물체에 갖다 대는 행위를 순수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번 만지다, 2번 살짝 만지다, 3번 쥐다.
0: 네, 손가락이나 손을 아주 가볍게 물체에 갖다 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만지다, 살짝 만지다, 쥐다가 되겠습니다. 어느 것일까요?

0: 어떤 분들은 참 이 촉각이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거기에 반해서 좀 덜 예민한 분들.
1: 예.
0: 인춤인춤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어떤 분들은 좀 뜨거운 걸 제가 장난 삼아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1: 네.
0: 조금 이제 뜨거운 걸 친구 옆에 갖다 대는데

0: 보통 사람들은 바로 1, 2초의 반응이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 친구는 뜨거운 걸 갖다 댔는데 거의 다른 사람보다 한 두 배는 늦게 반응이 네. 오더라고요.
1: 참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센 것처럼 해보이려고 참다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0: 안 아프, 아.
1: 뜨거워도 안 뜨거운 것처럼 있다가 자신 되게 괴로운 거예요. 솔직히.
0: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바로 이제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1: 다가 울 거예요.
0: 아 너무 뜨거워서 갔구나.
1: 속을 치면서 야 내가 왜 그걸 그대로 네. 참았지. 아이고 분해라.
0: 그래서 그랬었구나. 네 우리 사람이 촉각이 참 또 예민해야 되거든요.
1: 네 예민해야 되죠.
0: 예민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네 뭐 명우 씨는 어떻습니까? 피부
1: 저 되게 예민했는데 피부는 지금도 예민한데 느낌은 둔해졌습니다.
0: 난 느낌은 둔해졌
1: 네, 둔해졌어요. 느낌이 둔해지니까 몸도 지금 살짝 자꾸 오르네요.
0: 몸도 둔해진다는
1: 얘기죠. 네, 맛도 예전엔 아주 까다로워가지고 음식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요새는 다 맛있습니다.
0: 근데 매혹시 보니까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방송 같이 안 하다가 또 다시 하게 되는데 딱 와 보니까.
1: 후더부나죠.
0: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예뻐지고 얄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는 정말 애를 쓰면은 저만큼 예뻐질 수가 있구나.
1: 지금 놀리는 거예요? 지금 3kg 올랐는데?
0: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 안경을 껴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 뭐 가끔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제가 한번 힐급 쳐다보면은
1: 용돈 필요하세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1: 왜 아니 제가 지금 막 다른 사람이 일스만 의심을
0: 아니 뭐 얄편해지고 더 이제
1: 그 제가 우스개 하나 할게요. 네.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내 속을 썩이고 아이를 못 살게 굴던 남편이 돌아갔대요. 근데 어떤 분께서 장례식이 와서 그렇게 고상하고 인자하고 성품도 그러신 분이 돌아가시다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내가 울다가 말고 네 아빠 장례식이 온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0: 2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어머님 참여 감사합니다. 예, 네. 늘 목소리가 너무나도 즐거우셔서 저희도 행복합니다. 자 손가락이나 손을 아주 가볍게 물체에 갖다 대는 행위입니다. 순소리 말로 무엇이랄까요? 만지다 살짝 만지다 쥐다. 그 저희가 아나운서 분들 보면 마이크를 잡는 모습도 각양각색입니다. 살짝 그 진짜 안 떨어질 정도로 잡고 사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0: 꽉,
1: 이걸 무기 삼아
0: 네, 꽉 쥐고
1: 예, 아주 이걸 네. 어디 뭐 전장에 나가면 한판 싸울 기세입니다.
0: 어떤 분들은 아주 가볍게 뭐 이제 손가락 몇 개 갖고 이제 네. 뭐 하는 분들도 있고
1: 어떤 분들은 새끼손가락을 살짝 쳐드는 분도 있고 어떤 물체를 잡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근데 진짜 그 저 매국 씨가 참 많이 예뻐졌어요.
1: 돈 없어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제 인맥도 없어요.
0: 오늘 날씨도 더운데 지난번에 뭐 냉면 얘기도 예 냉면 얘기도
1: 냉면이라면 열 그릇도 가능하겠죠?
0: 그래, 예.
1: 자, 제 냉면 표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제가 10장 사드리겠습니다.
0: 아 근데 지금도 그 아 지금은 없죠.
1: 네.
0: 냉면 그 정말 표 맞죠?
1: 냉면 표.
0: 야 그걸 갖고 가면은.
1: 셌죠.
0: 예.
1: 되게 셌죠. 특히 여름날 저는 하루 두 끼고인 냉면을 먹는 것 같습니다. 냉면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0: 냉면, 냉국. 이런 것들이 여름에 참 좋죠.
1: 냉국.
0: 냉국 또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1: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였죠. 손가락이나 손을 아주 가볍게 물체에 갖다 대는 행위를 순수우리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택상 세 개 내어드렸습니다. 만지다, 살짝 만지다. 쥐다 어느 것일까요?
0: 자 정답은 바로 2번 살짝 만지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생각보다 정답률이 뭐 이제 어떻게 낮고 높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번 만지다가 너무 평범하고 익숙해서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살짝 만져보다는 행동은 단순히 손을 대는 것 이상의 미묘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1번 만지다는 손이나 신체 일부로 어떤 대상에 닿는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동사입니다. 이는 힘의 강약이나 행동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접촉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네, 반면 3번 쥐다는요 손가락으로 오므려 잡는 강한 그립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살짝이라는 부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정답인 살짝 만지다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짝이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을 적게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살짝이는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혹은 대상을 상처 입히지 않으려는 배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0: 유리 조각을 다루거나 그림을 감상할 때 혹은 아기의 볼을 만질 때 우리는 힘을 빼고 아주 섬세하게 접촉하죠.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러한 살짝의 어감이 통째로 동사에 녹아들어가 살짝 만지다라는 하나의 묶음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마치 긁다와 살짝 긁다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세심한 태도까지 함께 전달하는 순수 우리말이 바로 살짝 만지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1: 자, 오늘의 네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정 표현입니다.
0: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 아쉬운 느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실망스럽다, 2번 기쁘다, 3번 화나다. 이거는 참 쉽죠? 예. 평소에 뭐 또 많이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하고.
1: 네,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 아쉬운 느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실망스럽다, 기쁘다, 화나다. 오늘의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감정 표현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 아쉬운 느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실망스럽다, 기쁘다, 화나다.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0: 네, 깊은 감정, 실망스러운 감정, 화난 느낌. 일상생활에서 언니가 흐리벌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물론 뭐 늘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뭐 사시절이 있듯이 그리고 개인 날도 흐린 날도 있듯이 우리 일상도 예, 늘 만만치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0: 1번으로 1번. 할까요? 실망스럽다.
2: 예.
0: 그래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0: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더운 날은 다들 밖에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정말 아무리 심심할지라도 오늘은 동네 마실 가더라도 밖에서 말고 정자도 오늘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사람은 참 또 추우면은 빨리 더워졌으면 좋겠다.
0: 네.
1: 너무 더우니까 빨리 시원한 날씨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없을 때는
0: 네.
1: 스스로 더운 날씨를 스스로. 피하고 또 추울 땐 따뜻한 곳에 있고.
0: 있고.
1: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0: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솔직히 다들 그런 것 같은데 뭐 괜찮지 않나요?
1: 집에 뭐 시원하게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혼자 집에 있긴 좀 촉촉해서 자꾸 마실 다니는데 근데 이런 날씨는 조금 좀 힘듭니다.
0: 예, 힘들죠.
1: 어르신들한테. 예.
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집에 모여서 예, 어르신들 뭐 누구 집에 이제 모여자 그러면 그 집에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1: 아, 그럼요.
0: 근데 요즘 또 당 동네 어르신들 농촌집이라고 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다 있기 때문에 어디 마실 가도 괜찮습니다. 특히 그 저는요. 그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보면은 참 이게 편안한 생활이구나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뭐 언젠가는 저희도 그런 순간이 오겠죠.
0: 네.
1: 예. 그때는 정말 지금처럼 명옥 씨도 정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그 모습 그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아, 제가 금방 얘기한 건 그 희망사항인 거죠. 현실이 아니고.
1: 아, 예, 예. 희망사항.
0: 네. 아니, 뭐,
1: 예.
0: 자기 가족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 상관인데요?
1: 아니, 오래오래 이제 예쁜 모습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은 참.
0: 저랑 같이 한 게 창피한가요?
1: 그러니까.
0: 저는 이만하면 정말 괜찮은 거라 생각합니다.
1: 창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0: 버벅거리지 말고.
1: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예.
0: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작은 그 추억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간다고 하는데 그 행복한 그림들, 좋은 그림들 많이 모아가지고요. 일상에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느끼는 일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예.
1: 자, 이 문제의 정답 저희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에 부응.

0: 하지 않아 아쉬운 느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 바로 실망스럽다죠. 아 그렇게 믿고 또 그랬는데 참 아쉽다 실망스럽다 네. 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한자인 실망이 순수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놀라셨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 순수 우리말인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학적으로 볼 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거나 섭섭한 감정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우리 고유의 정서에 아주 잘 맞는 순수 우리말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2번 기쁘다는요, 당연히 정반대 감정이고 3번 화나다는 분노라는 별개의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망스럽다가 가지는 고유한 오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실망이라는 한자가 가지는 희망을 이름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냉정한 느낌과는 달리 실망스럽다는 좀 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체험에 가깝습니다. 뭐 여기에는 해석하다, 애석하다, 섭섭하다, 그리고 아쉽다는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녹아있습니다. 네,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스럽다고 하죠.
0: 그렇죠.
1: 얘는 단순히 나쁘다는 평가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상황에 대해 기대했던 마음의 빈 공간을 드러내는 감정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말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슬프지만 애정이 담긴 아쉬움이 더 많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1: 여러분 잘 기억하셨습니까? 실망스럽다. 솔직히 듣기만 해도 살짝 김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고 또 기대 부응에 그대로 맞춰서 나갈 수도 있겠죠.
0: 예. 주변에 혹여 내가 정말 기대했던 만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그렇지 못한 사람 있을 때 실망스러울 때가 있겠죠.
1: 하지만 기대를 예. 낮춰보십시오.
0: 그럼요.
1: 실망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0: 저처럼 이제 기대를 낮추고
1: 누구한 자기한테
0: 예.
1: 예 모든 사람한테 기대를 낮추고
0: 예.
1: 예. 오늘도 기대는 낮추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본 눈도 활짝 또 밝은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하루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자,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과

꽉을 사시면 세 꽉을 더 드리고 열 꽉을 사시면 여덟 꽉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꽉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꽉을 사시면 네 꽉을 더 드리고 열두 꽉을 사시면 열두 꽉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꽉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새 약으로 되어 있는 참남성 구복에 참, 참고한다는 참자, 남성 구복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싸지 원액에 대해서는 줄곧 우리 공부한 그 가격 따라서 우대 정착을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고 501-7766에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길 바라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에 대해서는 이미 깊은 려하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미 사셨거나 사실 분들 가운데서는 육속 이제 연락하라는 그 전화보다 연락하게 되면 원만하게 여러분들한테 무료 문전 배달까지 가능하게 되는데요. 새 제품 참남성 구박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참남성 구박액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삼, 시호, 자유후라 합니다. 황계, 울금, 치자, 향부, 원지, 청궁, 담남성, 쌀은 이런 그 열 가지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올리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 받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쌍후싱 중요로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내리 누르는 것과 올리 쳐주는 이 약으로 나눈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쌍후싱 중 올리 쳐주는 이런 제품에 속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각기관의 공능이 내리 떨어지는 이런 국면에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모두 중약재 가운데서 좋은 중약재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비 익기 역할을 합니다. 비장은 후천의 지번이라 기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주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막힌 걸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문제는 막혀서 여러 가지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제위 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힌 걸 풀어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고 만성 피로 종합증을 해결해주는가 하며 늘 피로한감을 내가 모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진 일을 한 것처럼 몸은 늘 피로상태에 들어가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앉고 싶고 이런 감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간비가 많이 막혀있는 이런 증상을 개선해주면서 간은 모든 영양을 거기에서 최종 합성해서 각 기관에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능을 충분하게 발휘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좀 이 명서방을 반년 넘게 썼습니다. 이 쓰면서 원래 이 계속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불어서 눈물 나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서도 이렇게 걸어내놔도 눈물 이렇게 나고 이랬습니다.
1: 예.
2: 그리고 예, 이 눈이가 항상 이렇게 부염이 희미하네. 무슨 물건이나 이런 게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고 예. 그리고 그냥 이 아침에 또 일어나면 이 눈곱이 그냥 끼고 그냥 이 눈 비벼야 되고 어떨 때는 이 눈동자가 지내 가려워가지고 비비고 어찌고 하면 또 이 눈에 피도 지고 예, 이랬습니다. 그런 게 내 그래서 이 눈약을 좀 떨구는 것도 써봤어요.

0: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그렇게 안 좋던데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서 벌써 한 몇 개월 되니까 나의 이런 증상들이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1: 눈병철에서는 명서방이죠. 인정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예.
0: 벌써 이 눈이가 이렇게 영이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고요. 그 다음에 눈에 피지는 게가 지금 그럼 이 지금 명서방을 먹으면서 눈에 피지는 게가 이 기본상 없어졌습니다.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1: 눈에 피지는 건 각막출혈입니다. 기본은 해결받지 예.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드시면. 제가 예. 신심 있게 말합니다.
0: 예. 예, 눈곱이 이렇게 끼는 게 그것도 이렇습니다. 지식이나 무슨 눈이가 거뿐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명서방은 아마 내가 능약에서는 계속 꾸준히 써야겠다 싶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또 주문받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요즘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명서방 우대정책은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하신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6각 싸면 4각을 드리고 이때 가격은 290원과 35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어저께부터 광고 내가 지금 들었는데 그 잔남성 약이전자
1: 예.
3: 좀 자문하려고 합니다.
1: 네. 말씀하세요. 예.
3: 내 정황이 지금 어떤가 하게 되면 이게 항상 어떻게 해서 머리가 심하면 정신이 나면 예. 그리고 어지동증이 자꾸만 하고 계속 있자니까 전기 소리가 자꾸만 난다.
1: 동시에. 예.
3: 예. 그리고 또 뭘 또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몸이가, 예, 이 손발이가 많이 차갑습니다. 항상.
1: 예.
3: 하고. 예, 이런 증서 있고. 그리고 위라는 게 내 위축성 위염이 있어서 밥 먹으면 내 소화해야 된다.
1: 예.
3: 그래서 소화제 같은 거 다 달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나이 뭘까, 예, 여러 가지 병들이 많습니다. 이 허리 달래서도 예, 이게 많이 고생한다.
1: 그렇죠.
3: 예, 야, 조금만 나가 긁고 오게 되게 되면 전화기 통해 나서 예, 진통제를 다 먹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이 비 온 날이나 허리 날이게 되면 완전히 허리 막 그도 뭐 다리가 막 쏘아나고 예,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내 옛날에는 그 미수나까지 다 마달고,
1: 예,
3: 그게 잠시 후에 또 아이들 때 나가나.
1: 그렇죠. 그거는 임시죠. 예, 예.
3: 예, 그래. 이러한 정서가 내 지금 그래서 이제 내 방송에 지금 들은 중에 이 이야기가 보니까 나 설명 내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듣고 보니까 나 아주 내한테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내 지금 이야기 좀 써보려고 선생님과 도움을 합니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보충해주는 제품 얼리 뜨는 약품 자체는 혹시 혈압이라도 올라갈까봐 뭐 혈지라도 오를까봐 이거는 부월부상 더 한단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고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유지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눈이 잘 보이고 그리고 그 뭐 근육과 골격통이 해결받는 우수한 약재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우수한 약재가 여기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모든 혈액이 빠져나가는 거 그거 막 해결해줍니다. 서시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혈액을 재혈관을 따라서 어디에 그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내려가서 약 같은 거 영양 같은 게 불여져서 그걸 보충해주고 평형해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바로 여기 참남성 구박액이 기본 성분 자체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세 번 드시는데 식전에 듭니다. 식전에 드신다는 것은 간 위에 부담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약 등 속은 식전에 드시고 병약은 식후에 드신다. 제가 보통 그 기울러 놓고 말하면 물론 약에 따라 부동하겠지만 해도 보통 기울은 이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보충해주는 약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부월부상 더 너무 과분하게 올라가서 뭐 이제 이야기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할 바가 없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박액입니다. 열 가지 이 성분 자체는 특히 원진한 성분 자체는 기억이 잘 되고 수면을 잘 보충해주게 되었고 부중을 내려주고 그리고 화단해줍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들면서 호흡계통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때문에 큰 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은 종합적으로 따부원 왼치 원기를 돋아주고 그리고 모든 그 이치 서시에 혈액이 한 그 혈관을 통해서 잘 소통되게끔 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말씀한 그런.

상의 참남성 구복액이 너무 잘 어울리고 효과가 빠릅니다. 하루 세 번 드시는데 한 과간에 모두 15일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한 과에 598원.

0: 그 내용 너무 힘들어서 이전에 명약에 대한 약을 예 많이 썼지만은 예 효과 없으니까 그래 이 명소방 구보약을 예 이거 이 약을 쓰니까 저는 넉달을 썼습니다. 그래 넉달을 쓴 게 예 초점이 그냥 눈에 눈물이 보이던 게 예 이게 이롭습니다. 혹시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눈물이 나지 그 다음에는 예 평상시에는 이롭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그 갈았던 게 눈이 눈 안에 갈아와서 손이 올라가 문대기 되고 예 문대면 피주고 예 이래던 게 갈아본 정체는 지금 완전히 이롭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이 약을 그냥 쓰려고 하면서 그 이제 곤방약은 예 그 새약은 예 쓸려 들어먹봐 모르겠는데 그 싸지원에 그 문의해 됩니까?
1: 됩니다. 얼마라도 됩니다. 예.
0: 그 약이 이번에 이 활동이 쌌습니다.
1: 아 그래요?
0: 신우가 예 신우가 먼저 먹어보고 너무 좋다 해서 쌌는데 물어볼 거는 예 그 딴 약이 먹는 약이 있는데 아 시간 지어서 먹어도 되겠는가 하네 그래 문의함.
1: 예 잘 물으셨는데요. 100% 예. 시름 넣고 시간 띄워서 드시게 되면 아무런 뭐 마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예. 부작용이 없고 다른 제품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전에 드세요. 이거는 예,
0: 예.
1: 식전에 빨대를 하루에 두 번 예. 드세요.
0: 감사합니다. 예.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3: 제 동생이 예, 다발성 뇌경색으로서 예, 중풍이 이미 두고 왔는데 예, 아 요즘 들어서 예, 아주 지금 바빠합니다. 호흡이 곤란하지, 혈압이 올라가지. 그렇습니다. 심장이 박동이 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영 걸음걸이도 예, 단정치 않고 예, 몇 년을 그래서 요즘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예.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도 해야 내 생각에는 그 싸지원액이 좋더란 말입니다.
1: 예.
3: 그래 싸지원액 이미 있으니까 효과를 많이 봤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냐
1: 참남성 예
3: 참남성 아
1: 예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별성 아. 참남성 예
3: 참남성
1: 예 참남성 구박에 예예예
3: 예. 그래서 예, 내 이야기 지금 내 동생아 그 같이 쓰면 어떻게 하는가 내 지금 문의한다.
1: 싸지원에 이거 쓰면서 참남성 구박에 함께 쓰게 되면 기맥이 빨리 올라갑니다. 결국 혈액을 써시에 해준 이 써란 게 우리 촬영한다는 쓴다. 그게 촬영할 때만에 되면 그 형태를 그 네모 안에다 딱 엮어 찍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서 피가 여과를 새지 않고 다른 데를 빠지지 않고 혈관을 따라서 딱 흐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많이 기맥이 떨어진 거 기맥을 빨리 올려쳐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원기 부족을 많이 걸른 거 보게 되면 몸은 완전히 탕탕 발을 내디딜 때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살랑살랑 걸게 되는 그런 사람도 한 발을 디디는 게 탕탕 맥이 많아서 구르는 게 아니라 몸을 버리면서 걷는 그 행태가 되어 있죠.
3: 맞습니다.
1: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식전에 하루에 세 번만 드시면 원기를 빨리 돋아줍니다. 혈압이 높지 않죠?
3: 혈압은 높습니다.
1: 혈압이 좀 높습니까? 그러면 혈압약은 꼭 견제 한동안 견제하시면서 이걸 함께 복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3: 아,
1: 예.
3: 참남성.
1: 참남성. 예, 참남성 구복약이. 참남성.
3: 남쪽이란 남.
1: 예, 예, 참남성.
3: 예, 예. 아주 예, 신기한데, 이야기가. 그래, 같이 있으면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평안해.
1: 그렇죠.
3: 자꾸 이렇게 댕기기 때문에, 복구무에 예, 혈압으로 올라가고, 환자가 더 바빠한단 말입니다.
1: 예, 이 약품은 식전에 복용합니다, 식전에.
3: 이야기
1: 예.
3: 식전에
1: 예, 예. 이쪽에 싸지원액도 식전에 복용하는데 그 간격 두고 복용하면 됩니다. 예, 예.
3: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약 참남성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건비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싱칠 부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밥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밥 먹지 않으면 별 하늘의 별을 따다 준대도 효과를 못 봅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 부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초를 도와주는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봉양

0: 하시며 변비는 변비대로 통변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결국 설사가 있는 분들 가운데는 설사까지 해결해주는 이런 병용시켜주면서 너무 보충해준 데서 너무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네. 적당하게 보충하는 좋은 제품이니까 잘 참고되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꼭 멀리 떠나는 것만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행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내가 알지 못했던 낯선 풍경을 마주하고 다른 삶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또 다른 문화를 만나는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풍토, 전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서로 리해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은 다녀볼 만한 여행, 여러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관광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시 비서 야간 관광 시즌 문화 관광 활동이 개막했습니다. 지난 1일 2026 연결시 비서 야간 관광 시즌 문화 관광 활동 개막식 및 열애방주 한돌기념 행사가 불화 동화 강변에서 열렸습니다. 여름철 피서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야간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결시는 도시의 우수한 야간 자원을 한데 모은 2026 연결시 피서 야간 관광 시즌 계획을 문화 관광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연결시는 야간 관광 코스를 한층 다양화하고 소비 형태를 보완함으로써 문화 관광을 매개로 도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결시의 6대 정품 테마 야간 관광 로선 발표와 함께 홍보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어 열애방주 프로젝트 책임자의 관련 소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시원한 여름밤을 활용해 도시의 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가까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의 관광객들도 연기를 찾아 강변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깊은 민족 풍정을 몸소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연결시는 야간 문화 관광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 야간 관광, 오락, 공연 등 관련 상품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피서 문화 관광 도시로서 연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도시 고유의 매력을 더해서 한결 다채롭고 빛나는 연길의 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글시가 선보인 6대 정품 테마 야간 관광 로선으로는 야간다리 관광, 비나운당, 광영분수, 비나공원, 야간 강관광, 열애방주, 불화동화음악분수, 불화동화별밤, 청령광장, 즐거운 연길 무대, 야간 산관광, 공룡왕구, 해란명주탑, 중국 조선족 민속원, 민속원 미식거리, 그리고 야간 거리 관광, 인민공원, 연결시 인기 왕홍벽, 연변대학 왕홍미식거리, 다채로운 연길, 매력적인 플래시몬 음악 해밍 공연, 야간 경기 관람, 영원히 지지 않는 꽃, 축구 경기 발전 미식거리, 야간 파크 관광, 1978 문화창의원, 버드와이저 맥주 축제, 1978 예술 전람관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초 운행을 시작한 연길 열애방주 프로젝트는 불화동화의 뛰어난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수상 야간 운항 코스를 선보이며 아름다운 강변 야경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프로젝트를 한 단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이번 피서 야간 관광 시즌과 어우러져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연길의 야간 문화 관광의 립지를 한층 더 풍성하게 넓혀갈 예정입니다. 연길 하면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인증샷, 연결공주 의상체험 촬영, 카페 감성 탐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비록 틱톡과 소홍서를 타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연길 꽃바지입니다. 화려하거나 정교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청량한 패턴의 소재, 넉넉한 기장과 폭,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착용감으로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연길 대표 기념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침 연길 서시장 2층, 3층 문이 열리기도 전에 1층 엘리베이터 앞은 이미 꽃바지를 사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드디어 영업시간이 되어 2층에 들어서자 각양각색의 꽃무늬 긴 바지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복고풍 꽃무늬, 심플한 격자무늬, 산뜻한 프린트 무늬까지 다양한 꽃무늬 바지들이 걸려있었고 각 매대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한 번에 몇 벌에서 많게는 열몇 벌씩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인기 양식은 진열되자마자 바로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연길 꽃바지는 연길 현지 주민들이 평소에 현하게 입는 바지에 불과한 바지입니다. 여름이면 동네 나들이나 장보러 가는 주민들이 이런 바지를 자주 입습니다. 일부러 기획한 인터넷 인기 상품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것입니다. 하남에서 온 장여사는 바지 하나에 20원 정도에서 가격도 부담 없고 집안에서나 외출할 때 모두 입기 좋아요. 오늘 다섯 벌을 샀는데 두 벌은 제가 입고 나머지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선물할 거예요. 이 도시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꽃바지에 담긴 연결 생활의 정취와 여유로운 분위기는 이제 이 도시를 찾는 이들에게 진정한 연변의 온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직업기능 제고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을 익혀 고품질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조 각 직업기능강습기구는 8월에 총 33개의 직업기능강습반을 집중 개설합니다. 그중 정부 보조성 강습은 23기, 비보조성 강습이 10기입니다. 가사봉사, 전자상거래, 인터넷 마케팅, 중식요리, 미용 미발, 수공예 제작, 소방안전, 인공지능 훈련 등 다양한 인기 분야를 포괄해서 전주 근로자들에게 풍성한 기능 만찬을 제공하게 됩니다. 강습은 8월 1일부터 육속 개강하며 연 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강습반은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가 강의를 맡아 강습지를 보정합니다. 의향 있는 분들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상응한 강습기구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는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께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족 전통복식의 역사,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족 전통복장의 특징이라면은 처한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걸맞게 만들어졌는데 장기간 아한대 지방에서 살아왔기에 복장은 내한과 내열에 적합한 저고리, 바지, 치마, 겉옷, 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오랫동안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성 복장은 치마 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남성 복장도 바지 폭이 넓어 주저앉거나 서기에 편리하고 걸터앉아도 보기에 흉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족은 예전부터 흰옷을 즐겨 입는다고 해서 백의 민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조선족 전통 복장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조선족 전통 복장의 기본색은 흰색이며 계절에 따라 또는 신분에 따라 색상이 다르지만 대체로 맑고 연한 색상이 주류를 이룹니다. 백의민족이라 불리는 조선족은 먼 옛날부터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의 정서와 갈라놓을 수 없는데요. 흰색 외에도 옥색, 연분홍색, 연두색, 미색 등 맑고 밝으며 산뜻한 색깔의 옷도 입기 좋아해서 요즘은 다양한 색상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혼한 부인들은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내복으로 입었으며 여성 저고리의 색깔로는 초록빛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여 초록빛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받쳐 입었는데 이를 로기홍상이라 하고 제일 좋은 내복으로 여겼습니다. 어린이들도 전통복장을 입게 되는데 아이들의 전통복장은 대체로 또 어떤 색감을 고르는지 궁금하시죠? 조선족의 전통 복장은 많은 경우에 하나의 색 바탕에 여러 가지 색을 복잡하게 섞은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단일한 색깔로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과 젊은 여성들은

오색 玲珑한 화려한 색깔 조합으로 된 색동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음양 오행 사상의 영향으로 오방색과 오간색의 조화로 만들어진 색동옷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섣달 금음날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아, 우리의 전통 복식은 단순히 순결, 청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을 또 선호하지만 부드러운 색상 조합, 또 다채로운 색을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 지역은 사계절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에 맞춰 계절별 복장이 구별되어 있는데요. 조선족 전통 복장은 소재와 색상에서 기후와 계절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

은 봄과 가을에는 무명 혹은 명주로 지은 겹옷을 입고 추운 겨울철에는 무명이나 명주로 지은 따뜻한 소목과 겹옷을 겹옷을 입었으며 여름철에는 배, 모시, 갑사 등으로 지은 시원한 헛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대자연의 색에 맞춰 봄옷은 살구꽃, 백꽃, 복숭아꽃, 진달래꽃 등 꽃 빛깔로 봄 정취를 나타내고 가을옷은 도라지꽃, 들국화, 산나리꽃 등 경쾌하고 청아함을 자아내는 빛깔과 어울렸습니다. 여름옷은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샘옷이 이 오리 가는 옷이나 귀꼬리 빛깔 같은 안동포, 배오리 가늘고 고우며 빛깔이 붉고 누렇다 해서 안동포로 불리는데 이런 것을 지어 입었습니다. 조선족의 옷차림에도 깊은 복식 레저리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옷을 입는 방식 하나하나가 존경과 격식을 나타내는 문화로 이어지는 것 역시 우리의 전통입니다. 조선족은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을 첫째가는 레저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옷차림과 머리쓰개, 신발 등을 항상 바로 해야 하고 나들이 할 때는 속옷, 속치마, 속바지를 꼭 받쳐 입는 것이 레에 맞는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바지의 데님을 가찐하게 매야 하고 남녀 모두 저고리를 입을 때는 저고리 동정의 이가 꼭 맞게 염해야 하며 고름은 반드시 나비 매듭이 지게 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라 해도 고름은 절대로 풀어헤치지 않는 것이 레이였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맨발로 밖에 나아다니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으며 머리쓰개를 쓰는 것을 레저로 여겼습니다. 여성들은 치마를 입고는 속옷이 보이지 않게 했으며 앉을 때도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레저로 여겼습니다. 손님을 맞을 때는 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옷차림을 단정했습니다. 옷을 벗거나 속옷만 입거나 옷을 바로 입지 않고 손님을 맞는 일은 레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겼으며 의관을 바로 쓰는 것이 레이였습니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갈 때도 옷을 단정히 입고 가는 것이 레이입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레이 문화를 중시하고 지켜오고 옷차림까지 격식을 갖추며 타인을 존중하는 미덕을 지켜왔기에 조선족은 깨끗하고 레이 바른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레이 풍습을 지키는 것 외에 또 청결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조선족의 옷차림 레절은 항상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해이지면 제때 기워입고 구겨지면 제때 다려입는 데서도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은 옷을 자주 빨아입었으며 동정도 어지러워지면 아무 때든 갈아댈 수 있게 예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여 조선족 여성들은 언제나 몸에 바느질을 건사해 가지고 다녔고 집집마다 빨래 방망이, 다듬이돌, 홍두깨 같은 빨래 도구와 다듬이질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 바느질 도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옷을 수선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청결과 례의를 중시하는 조선족의 미풍량석은 변함없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식은 간결하고 우아한 선미가 특징인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흰색을 기본으로 다채로운 오방색 장식이 어우러지며 남녀노소 계절별로 다른 형태의 복식을 착용합니다. 명절 민속 공연, 민속은 체험에서 빠지지 않는 상징물로 옛 선인들의 생활 지혜와 민족 정체성이 깃들어 있으며

오늘날 새 시대 속에서도 꾸준히 전승되고 중화민족 한 가정의 다채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식은 민족의 역사와 생활 풍습이 담긴 살아있는 무형 문화 유산입니다. 복식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세대별로 전승하며 오늘날 연변 관광민속 체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속은 방송 무대, 관광 프로그램에서 널리 활용돼 중화민족 대가정의 다채로운 민족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스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을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싶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 웃음이 모여 더 아름다운 레일이 됩니다.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 내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상길 임향자 가수가 부른 해님처럼 웃읍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해님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0: 구매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 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 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건신공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곽 쌓으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이러면 한 아홉 곽이면, 180일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180일이랑 한 반년 쓸 수 있죠. 예. 열 곽엔 여덟 곽 더 드립니다. 이러면 1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열다섯 곽부터는, 직접 우리 열 곽부터 그, 오늘이 결정해서 싸는 분들, 운남에서 나온, 특급 황금색 응답분들입니다. 한 곽에 30병살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열다섯 곽에는 직접 열다섯 곽을 더 드린 동시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침구라는 거는 제가 놓는 침구는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분들, 그 아픈 데에 따라서 다 놔드립니다. 예, 계단하거나 시가 오래 걸리고, 또 이런 침문은, 우리 고대, 그러니까 우리 그 황제 내경에서도 말했습니다. 제대로 침 맞는 거는, 예, 매일마다 맞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거는 우리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름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혈관이 몽땅 늘어나고 땀도 세게 흘리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 그때 가서는 날씨 좀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가지고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맞습니다. 지금은, 예. 예, 근데다 또 우리는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건신고이 시면상에 건신고라고 이름 진 게 많습니다. 예, 어제도 어떤 분 전화 와서 뭐 왕상에서도 파는 게 있다 하는데 예, 파는 우리 이 건신고는 예, 원래 그 처방이 기초상에서 제가 직접 그 공장과 상의해가지고서 이래 나온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량을 제가 또 어떤 약들은 많이 거두었건 많이 거두었고 적게 거두었건 적게 거두었고 이것을 제가 다 가늠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 이때까지 제가 그 빈파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빈파 뭐라고 썼는가 하면 쉐이성취발빙 이렇게 썼습니다. 빈파 이름이 두 개입니다. 쉐이성 쉐라는 거는 그 학습하단 쉐 이사 예, 그리고 또 취발빙 객관화 100가지 질병을 몽땅 물리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파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빈파에는 없습니다. 시면상에 파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왕상에서만 싸가지고 잡순 게 효과가 시원치 못하고 어떤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저한테 와서 이걸 제 말을 듣고서리 이렇게 쓴 게 효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왕상에서 우리는 왕상에서도 우리도 물건 쌉니다. 그런데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왕상에서 누거리를 쌓아 일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거는 진량 그렇게 사지 마세요. 먹는 거 이거는 병 치료하자는 게지 내 무슨 뭐 거서 뭐 밥처럼 거서 오늘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규적인 이런 방송 이 강의를 듣고 예,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신고는 고대 그 처방, 네 가지 처방을 한 대 지닌 겁니다. 그래서 약재는 모두 15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째 처방이 뭐인가? 간단방이라는 겁니다. 간 담낭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위축성 위염이나 전폐성 위염이 다 간단 질병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다년간 이런 약 사업하면서 20여 년 동안 환자분들을 이래 보면서 결과가 뭐인가? 기실은 모든 소화계통 질병은 근원을 찾자면 간 담낭 이 짝으로 먼저 그는 찾아야 됩니다. 어디 그런가 하면 우리 샹성샹크 그걸 도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간이가 무슨 작용하는가 간주 수시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란 게 뭐인가 수부调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의 이런 경락기가 정상적으로 통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은 일단 간이가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래 말하게 되면 난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간 수치 다 정상인데 정상인데 해서 간 경락이 제대로 통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벌써 간 경락이 통하지 않은 거 어디에서 알겠는가? 벌써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적이라면 자꾸 생깁니다. 뭐 음식을 먹기 싶어도 너무 아이가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위안이 떡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 비위를 잘 움직이게 한다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 일단 위 장도가 잘 움직이지 않다 하게 되면 이거는 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병원에 검사하는 것은 뭐 간 병독이 생겼거나 그다음에 간 경화 그런 게거나 간 세포가 다 경화가 왔거나 그렇다면 간 복수 왔거나 엄청 엄중한 해진 다음에부터 이런 병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에 조기 증상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반샤시신탕 대단히 유명한 처방입니다.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객지로 올라오거나 식후물이 얼린 밀거나 잘 넘어야 가거나 몽땅 반샤시신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이 가면 근골 처방입니다. 취장탕이라는 겁니다. 취장탕이라는 건 뭐인가?

0: 물리친다. 그리고 짱이라는 거는 拐杖的 짱. 우리 그 지팡이를 어쩌면 버리고 걸을 수 있다. 이런 게죠. 그러면 우리 이 건걸 처방에는 주약이 풍습성 관절염, 비풍습성 관절염, 특히 관절이 이렇게 꾸꾸대나거나 허리다리를 쏴내나고 아파나고, 그 다음에 초질, 그러니까 우리 뭐 자개발암 낀다, 그래서 쥐어 올라온다, 예, 이런 거. 그리고 특히 당뇨병, 당뇨합병증을 인해서 아랫다리가 매겹거나 그 다음 발에 상처가 생긴 다음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예, 이럴 때 쥐장탕 보통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이 처방이라는 거는 예, 상한론하고 그 진구요리, 예, 한탕, 예, 이 힘에서 모든 처방이 다 있습니다. 예, 한탕 주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방에서 이름진 것이가 보통에 무슨 뭐 현대약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축성 위염 치료한다, 뭐 전폐성 위염 치료한다 이렇게 이름 알지 있습니다. 예? 쥐장탕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다리라며 자꾸 매겹거나 개체면 시련하거나, 예, 상热下寒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몽땅 쥐장탕 이 증상에 속하는 겁니다. 쥐장탕은 주약에 우리 호쇄하는 걸 통해서 예, 그 정맥의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이고 그 다음에 회류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맥 꼭장이라면 생긴 분들을 보게 되면 어제 꼭 정맥 꼭장이 생깁니까? 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전신에다 피를 확 공급해줬죠.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들어와야 되겠는데 너무 차갑다나 할까나 그것이 다시 뚫어 모읍니다. 그래서 정맥곡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끌어들이자면 심장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고려해가지고 뭐하는가? 심장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보혈 처방이라는 게도 들어갑니다. 스우탕이라는 겁니다. 스우탕은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 매 숙지, 당귀, 바이살, 천숑 네 가지 약재입니다. 이 네 가지 약재는 또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량을 조절한다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보혈 해주는 이런 처방입니다. 경전방이죠. 다른 약과 무슨 뭐 이렇게 뭐 대체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고 뜻입니다. 딱 요 네 가지 약재면 그래서 보혈 처방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혈 처방이가 직접 심장 간에다 피를 많이 보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잘 돼가지고 심장이 잘 돼야 어디야 정맥에 이런 그 혈전이라 몽땅 끌어들여가지고서 심장열 가지고 그것을 몽땅 녹인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녹인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 혈전을 녹인다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서 뭐 아스피린 쓰면 된다. 아스피린 가지고 혈전 절대 못 녹입니다. 이거는 한길로 인해서 차가워가지고서 혈전이 생긴 게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감 제가 자꾸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 소탕 먹기 좋아하죠. 소탕을 먹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 겨울철에 바깥에다 놔둬보겠죠. 그게 어떻습니까? 몽땅 굳어지죠. 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게 되면 굳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약을 먹을 때 어떤 약을 먹게 되면 사람 몸이 차가워지는가? 보통 모든 서약들은 우리 먹게 되면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예, 손발이 벌써 차가워진다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예? 우리 약을 먹은 것이가 이 약이가 내 병과 맞는가에 맞는가. 예, 이걸 보자면 예, 내 이 약을 먹을수록 손발이 점점 차가워진다 할 때면 예, 이 약이 틀린 겁니다. 예, 그냥 인차 이 약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차가운 약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심장을 점점 차갑게 만들어 놨습니다. 심장이라는 건 발동기입니다. 예? 심장을 차갑게 만들면 그럼 죽는 길입니다. 우리 예, 몸속에 양기란 게 없죠. 예? 그래서 이 심장을 항상 뜨겁게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야 되는가? 심장에 피가 충족해야 됩니다. 예? 제가 말한 뜨겁게 한다는 건 허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호입니다. 실호. 虚火 아닙니다. 허열이 虚火죠. 예, 가짜열. 네, 아마 목이 말라들거나 무슨 몸에 이렇게 뭐 열이 올라간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예, 이 약을 쓰기 전에는 예, 여러 가지 약을 다 먹었지만 해도 하나도 효과를 못 받고 때뿌이지 아이디디다. 그런데 그 증거로 바꿔서 뭐

0: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점 많습니다.
1: 네.
0: 아바이 품받아서 맛도 얻어먹었던 게 지금 잘 저희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고요.
1: 어,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예.
0: 그리고 대사분도 못 가리던 게 지금 다 가립니다.
1: 어, 예. 주소로 위장실 다니죠. 예.
0: 그리고 저는 혈압이 저절로 잘 되지 않으면서 머리가 힘이 정수야에 났댔습니다.
1: 예.
0: 그래던 게 그것도 지금 낫고요. 그 몸이 갈았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습니다.
1: 예.
0: 음식도 소화 잘 되고 그런 뭐입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점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예, 이 근심 코로나는 정말 좋다고 제창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근심 코로 많이 먹고 우리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1: 네, 좋죠.
0: 예,
1: 네.
0: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약을 선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건강하세요.
0: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근심과 하고 혈배강 같이 썼습니다.
1: 어, 같이 썼습니다.
3: 예, 같이 쓴 사람인데, 원래 병원에서 위추성 위염이라는 진단 받았댔습니다.
1: 네.
3: 예. 이 받은 지도 오랍니다.
1: 네.
3: 예, 저, 그냥 위 없이 아프거나, 예, 위 아프다 할 때는 정말 불로 찢는 것 같고, 아리고, 예.
1: 네.
3: 그 다음에 무슨, 조금만 먹어도 배가, 예, 차가바 나면 쩡쩡해 불어나고, 예. 이러니까 또 빈혈이 심합니다.
1: 네.
3: 그거 항상 맥없다는 이런 말이 입에 달고 산단 말입니다, 예.
1: 네.
3: 식후물이 또 자꾸 올라오지. 또 참, 이렇게 가슴에서 더욱이 얼리밀어서, 예, 영, 정말 그게 다 바쁘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또 신장도 있게 따라서, 예, 그래서 다 같이 나빠지고, 예, 숨이 차고, 그래서 뒷산도 아프다 하면 어깨도 아프지, 이빨까지 막 아파놨어요. 온밤 자지 못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또 그래서 목이 뭐, 그래서 딱 쪼여 달라붙는 것 같으면, 물을 마실 때도 아끼더란 말입니다.
1: 네.
3: 손발은 항상 차갖고 식은 땀이 다 식은 땀을 흘리고 정말 빈혈이 돼 그런지 피곤하기는 또 영 사람이 맥이 없어서 죽겠더라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도 이제 지금 혈배강과 건심호흡 같이 원래는 혈배강만 먹었댔는데 후에 건심호흡 같이 먹었으면 네. 효과가 더 빠르다 말입니다.
1: 빠르죠. 네.
3: 예, 식후물도 어선 올라오는 게 뚝뚝 멈추고
1: 네.
3: 식은 땀이 나던 것도 저기나 우선 안 나고 그래 그에서 소리 영 세게 나던 게 그게 멋졌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예, 말이 잘 지키고 영 좋단 말입니다.
1: 근심과 그 공농 수치 명백하게 예. 썼습니다. 귀 소리 나는 거 해결했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혹시 원래 귀 소리 안 나면 말도 못 들어서 어디 나가서도 그 뻔해 있던 게
1: 네.
3: 무슨 정신 추구대 당기게 됐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예. 나 이렇게 효과 빠르니까 얼마나 좋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 예.
3: 어야 이런 약이 있는 거 알았으면서 은영부터 썼더라면 그저 고상 다 하고 얼마나 고사했겠어요.
1: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예
3: 넣었어. 그건 얼마나 예. 말 못하지. 그래 지금 예, 이번에 이런 우리 할 거라 하는데 계속 참가해서 예, 계속 치료를 계속 할 예상입니다.
1: 예. 예. 예.
3: 선생님께 앞으로도 많이 좋은 게 있으면 많이 선전해 주고 예, 인도를 예. 해 주시오.
1: 예. 네.
3: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세요.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예.
4: 저도 예, 건신과를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예. 그 전에 중위과보다 건신과의 많이 더 좋습니다.
1: 더 좋습니다. 승급합니다.
4: 네. 그래 예. 그거 계속 먹으니까 허리 아프던 게 좀 많이 낫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예, 앞으로도 예, 이 선생님이 이 강구란 이 약 예, 계속 먹을 예상입니다.
1: 예.
4: 저도 예, 세 가지 다 먹으니까 예,
1: 예.
4: 너무 신체 좋아졌습니다.
1: 아,
4: 그래. 예.
1: 예.
4: 그래서 앞으로 경제 허락 때문에
1: 네.
4: 우리는 족속 약을 싸 먹으려고 합니다.
1: 좋죠. 예. 네.
4: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 다음 세 번째 처방에 가면 정우탕이라는 겁니다. 정우탕. 네. 그래서 이 그 정우탕은 주약에 우리 폐 곰팥이 방면 이런 질병 방면을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정우탕은 손발이 차갑거나 특히 정우탕 가족설이 습기를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이런 도유의 수분,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뭐 붓기거나 뭐간 낭중이라면 있거나 쓴 낭중이라면 있거나 예, 이런 물을 쓸데없는 물을 몽땅 빼버리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피부 그 밑에 물이 자꾸 차게 되면 제가 말한 이 물은 예,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돼서 우리 물을 많이 먹는 데서 물이 많이 보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칫하게 되면 내 물을 덮여주는 이런 능력이 없게 되면 몸속에 그 장기가 어서는 퇴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몸 안이 차다. 네, 이렇게 되면 몸 안에 양기가 모자라다 한다 할 때는 물을 덮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 온도는 36.5도입니다. 항상 무슨 음식이나 그렇습니다. 36.5도 좌우 요만한 온도면 몸속에서 잘 흡수하고 잘 유동되고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온도보다 너무 낮다. 개국설이 낮다는 건 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찬물을 한번 먹었습니다. 이 물은 꼭 몸속에 이런 내분비계통을 통해서 내분비계통의 기질은 우리 양기죠. 제가 자꾸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중이하고 서의가 틀린 점 뭔가 하면 서의는 출발점부터 틀립니다. 사람을 연구를 할 때 죽은 사람 시체를 놓고 연구를 했지 산 사람 놓고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이는 뭔가 고대로부터 어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이 객관화 우리 황제내경의 링수편 링수편 이거는 해부학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링수편 거기에서 명백하게 썼습니다. 사람은 오장육부가 항상 움직이고 양기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군신고루에 지금 예, 저는 이제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평시에 이전에 보면은 혈당도 높고 실수도 높고 예. 그다음에 아무 제대로 자지 못하지. 그다음에 이 뭐가 이래 그래 그런지 계속 맥이 없단 말입니다. 저 다리지 못하고 예. 그래서 맥이 없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맥이 없고 얼마나 지나도 예. 그래서 맥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래 그러면 들어하고서 이랬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약오에 무슨 무슨 한 약도 먹고 예. 그랬는데 네. 어제 혈당도 떠들어야 되고 맥이 없는 게 그렇게 아이 났더라 말다 그래서 이 뭐니까 걸신거를 먹고 선생님이 또 선생님 내가 친구도 하고 그리고 나 그다 또 이 뭐니까 세대랑 또 같이 이래 먹었습니다. 근데 한 얼마 한 열흘 지나서부터인가 조금 이제까 예 그렇게 맥이 없던 게 이제까 예
0: 네.
2: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0: 그렇지.
2: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하고 겨우 남고 혈당 조절이 꿀이 잘립자도 이선 혈당 조절이 잘 아이래가서 나빠자 야자다 이래까 그 다음에 뭐 약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도고서에 뭐니까 이로써나 맞기는 싫고 하기용 바빴는데 지금은 뭐니까 조절이 잘 되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니까 그 조절이 잘 되니까 또 맥 이어폰 것도 예도 났는지 하여튼 예, 이렇게 먹고 나고 특별히 친구까지 뭔가 치료받고 하니까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 뭔가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당연히 합병이 좋아지죠. 예.
2: 예, 그러니까 사람 맥이 나고 예, 특히 그렇게 아침에 일어난 동식 온 하루 그래서 맥이 없다 소리 그래서 달고 오게 남의 그래서 누구 있게 좋아해서 그래서 누구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좀 안 그래도 정신하고 나가서 예, 좀 활동해도 예,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예, 이제 선생님들 한번 예, 또 찾아가서 좀 친구도 좀 또 치료받고 겨우습니까 예예예 문의도 또 하고 그래서
0: 역시 환자들이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2: 그렇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2: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언제 한번 또 찾아가시죠.
0: 네예 거기 전에 예. 미리 전화 치세요. 예약하세요.
2: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0: 288-0018번 예, 전화 치세요.
2: 예예예 예, 예.
0: 예.
2: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 건신고를 쓰는 사람입니다.
0: 네 예.

0: 那二姐说的那么咯，一个司机说你能用刚才买那种的血压开始，也猫咪压开始，速度没关系吧？过来干了，也有特病人都细嘛个耶。
1: 네.
0: 그리고그다음에는또혈압도또혈압을또달아왔습니다
1: 네
0: 네그래서이때거든혈압이어느정도는올랐습니다60에90에서뭐올라가던게네이선생님께서친구도하고이약도싸먹고혈배강도같이쓰고하고한게그제나이어느정도혈압도82에전번에82에1대25됐대다
1: 네
0: 그얼마나이런혈압가져보긴처음입니다나는
1: 그렇지예네원래소혈압이영심했죠예
0: 예그래거기다노공사에서왔지심장이떤너무나빠서지막후들후들거리면서지거기서고모자도놀라고거기서땀을빨빨흘리면서그그랬던데그게이렇습니다
1: 사실은예많은분들이지금이게잘이해를못하는데저한테분별나온분들도자꾸그럽니다저혈압을별로중시하야합니다사실은중에서는이저혈압을영중시합니다저혈압이란건뭔가몸속에피가대량적으로모자라다는걸말합니다 예이럴때면불쇠로혈압이올라갈수있습니다사람머리까지피를공급해주기위해서게임이럴때수록뭐해줘야되는가피를많이보충해줘야됩니다그래서우리그근신고안에스우탕그러니까전문피를보충해주는네가지약재딱들어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보혈처방이들어가있기때문에피를많이보충해주면혈압이자연적으로정상돌아옵니다
0: 맞습니다그래선생님설명하는게피를많이보충한다하니까그래서마음이떨려서그래한게이그것도항상그것도얘매겹서그래뭐목을공이나하고얘매겹서그것도움직이기싫어하고얘그렇게살아왔습니다머리가아프고머리어지럽고아그래서이제이학생들이선생님친구를하면이런게어어제어지럽은증상이될까없어질까
1: 예
0: 예그리고는이다인매겹던것도다인매기도오네
1: 네
0: 그리고밥맛도소화너무안돼서그래서이제소화잘돼서밥을먹으니까는아마용도없을때다
1: 네
0: 매기도나고예그다음에는정신챙기면서예머리아픈것도선생님친구를하니까는머리아픈거는때가다났을때다
1: 네
0: 예나는여다른거는약써서그렇게효과빨리못봤는데예이때우선계속약맞으면서예그런게효과못받았습니다근데선생님찾아가서선생님한테서진단하고그친구도하고이러고한게예나전날부터정신병떠났대다
1: 네
0: 예그래서이게있고소화잘되고그배꼽이그런적이있던것도치모맞으면나는다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그뇌술금도있지않까예그게정말많이났을때다
1: 네
0: 예그것도수돗물틀어놔도그것도그런뭐니까실수를하지뭐아무리약써먹어도어째그거는다아이들때다
1: 아이들입니다
0: 예네오늘때선생님께서설명하는거들어보자노공사에온사람들이를해서이뇌술금이많이온다는소리들었단말입니다
1: 맞습니다예
0: 예그러니까나친구를하니까나그다음에는되더라말입니다
1: 예
0: 예그래서그거는어서는이렇고예아그다음에는그경련이자꾸일어나그리고싸게바람이
1: 뒤올라온다예싸게바람이
0: 뒤올라오는게그게어찌밥통지얘너무약하고어찌갈까는그것도누군다리이러도못날때도상해서이수술하고도누군다리있을때도없이나그뒤올라와서용바쁘던일이생각하므로이도다해진다그래서내선생님걸어댕기까나선생님께가서친구를하고한게아그건어찌고또그그리빨리났을까
1: 네
0: 예선생님께서얘나노친구를한게그건용빨리났을때다
1: 네
0: 그게지금거든얘재발이라고아니한다
1: 네
0: 예그래서이머리에막길에땀이나던것도이그것도이렇습니다
1: 예
0: 예그리고그런무슨인가그런무슨인가자꾸마른기침을하던데그것도어렵습니다
1: 예
0: 어제때대결절이있어서이제계속마른기침을했단말입니다계속
1: 예
0: 부실을까빡까빡할때는용방법대다그래그것도이렇고내상당히내선생님들가서약쓴다면은효과본점이영많습니다
1: 그렇지
0: 예, 예그런데어떤거는이것이막말하다하니까막더잊어먹어서
1: 네예괜찮습니다네천천히얘기를하세요
2: 네, 네시간이다돼서요 네, 네
1: 다음에전화해주세요
2: 네, 네내일다시문의해주십시오
1: 네,
2: 네, 네안녕히계십시오네오늘도좋은말씀주셨는데요수고많으셨습니다방송외로는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최선숙 작사 엄밀한 작곡이 둥글둥글 살아갑시다입니다. 서로를 감싸 안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꿈에 귀 기울여 보실 바라는 응원의 노래입니다. 남녀 사연청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은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입니다. 누군가의 앞길에 그리고 레리 나 자신에게 환한 꽃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은 마음 그 설렘이 아름다운 선율에 담겼습니다. 최승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재관석 작사 최하산 작곡의 금시황산 장배산입니다. 비단의 술을 넣은 듯한 장배산의 절경, 그리고 그 깊은 산맥처럼 굳건한 기상을 그려낸 노래입니다. 허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학중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를 준비했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노래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합니다. 문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이 그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사람 숨쉬는 그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노래합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담현 작사 리하 작곡의 귀향길을 소개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펼쳐진 익숙한 풍경,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누구나 품,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그리움을 잔잔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김몽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새 장소로 이전한 연결수상시장에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온갖 음식향이 풍깁니다. 이곳에서 남망의 작은 만둣국이 연변의 시원한 국물과 만나고 전통 조선족 풍미가 다른 조리 기법과 융합되며 전국 각지 식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을 함께 맛봅니다.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특색 음식들은 혓끝의 향연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장대의 온기와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연결수상시장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갖가지 특색 음식들이 펼쳐진 가운데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신선하고 향긋해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철판 볶음밥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찰떡과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합니다. 남북 풍미와 민족 특색이 이곳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롭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작은 만둣국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옛 수상시장에서 거의 16년간 영업해왔습니다. 경영주 소개에 따르면 새 장소로 옮긴 뒤 손님이 평소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수상시장에서 16년 동안 영업해온 이 작은 만둣국 가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이자 남북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경영주 손혜민의 본적은 아닙니다. 그는 연기를 뿌리 내리고 가정을 이루며 사업을 일떠시오는 과정에서 남방 작은 만둣국의 섬세한 식감과 연변 사람들이 시원한 국물을 즐기는 음식 습관을 결합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만둣국 한 그릇으로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예민입니다. 처음에는 현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지 손님들이 틱톡에서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외지 손님들도 우리 집에 작은 만둣국을 먹으러 옵니다. 새 시장으로 옮긴 후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만둣국 같은 메뉴도 늘었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손예민은 아내와 딸에게 작은 만두를 빚는 일을 전담시키고 주문에 따라 조리를 하면서 갓 살만의 맛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의 품질도 시종 한결같습니다. 이처럼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작은 만둣국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경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이곳의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먹어보면 더 신선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변 음식은 자체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성도 아주 강합니다. 전국 각지 음식을 아우르면서도 연변 특색과 결합해 전국 인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만둣국이 남북 풍미의 따뜻한 융합이라면 연변 특색 철판 볶음밥은 민족 풍미와 기타 조리법이 혁신적으로 만난 음식입니다. 요리사는 작은 주걱 두 개를 능숙하게 들고 철판 위에서 민첩하게 음식을 볶습니다. 소고기 완자, 치즈, 참치, 김치 등 어떤 식재료든 밥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작은 주걱이 철판과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교향곡이 시장에 울려 퍼지자 식객들이 몰려들어 조리 과정을 지켜봅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박광림입니다. 김치 볶음밥과 연변 소고기 볶음밥입니다. 연변 음식은 줄곧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창업한 박광림 부부는 연결의 도시 변화와 시장 발전을 직접 지켜보는 한편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고향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시장 환경과 우수한 창업 정책으로 귀향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라금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시장 건물을 지어주어 위생 환경이 좋아졌고 손님들도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하고 우리 상가 경영주들도 만족합니다.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기를 찾아오길 바랍니다. 시장은 승격되고 인정은 더 짙어졌습니다. 장태의 활기와 독특하고 소박한 변경 풍정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잇따라 명성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유대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답게 건네는 인사와 그냥 맛보라며 내미는 음식은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현장에서 볶아내는 철판 볶음밥은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연길 음식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이 변경 도시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령 관광객 리흔입니다. 예전에 다른 지방에서는 모두 달걀 볶음밥만 먹어봤고 이런 김치 볶음밥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음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대령 관광객 준혜사입니다. 장터 활기가 아주 짙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특별히 열정적이며 위생 면에서도 아주 안심됩니다. 두 손 가득 들고 돌아갑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다음에는 함께 자가용차를 몰고 다시 연변에 오겠습니다. 연결 수상시장에서 온갖 풍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는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 여러 민족 대중은 같은 아침 시장을 함께 돌아보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함께 맛봅니다. 혀끝에서 일어난 공감은 마음속의 공통인식으로 승화되고 전면 교류와 심성융합 속에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정이 혈맥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아래 실물경제 강화의 경제기반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는 나라의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입니다. 공업은 실물경제의 핵심 버팀목으로서 장성세를 유지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닥짐,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연변 공업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조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고 증가율이 전성 평균보다 17.3%포인트 높았으며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늘어났고 증가율은 전성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았으며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업 증가율의 상승세는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삼아 연변 특색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힘과 에너지를 축적한 결과입니다. 올 상반기 전조 공업 분야의 7개 중점 업종 중 방직 복장업, 광산 가공업, 식품 가공업, 연초 제품업, 에너지 생산 공급업 등 5대 산업 생산액은 장성세를 유지해 공업경제 고속장성의 견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업발전의 저력은 전통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는 데서 옵니다. 올 상반기 우리수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산업기반 재구성과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생산액이 10억 원 이상인 전조 12개 기업이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과 증가치 장성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5.3%와 3.4%에 달하면서 공업 핵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강하면 지역도 강해집니다. 단계적 발전 시점에서 전조 상하는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실천으로 공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혁신적인 돌파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공업 경제 선도 우세를 공고히 하고 전조 공업 경제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함으로써 신시대 동북 전면 지능에서 공업 담당을 짊어지고 변강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2: 룡정시 중점 문화관광 대상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가 4일에 개원했습니다. 이 대상은 현지 특색민속 자원이 입각해 무형문화재 전시, 민속공연, 레저휴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일체화한 몰입식 문화관광종합체를 조성했습니다. 휴가구는 일련의 특색활동을 통해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룡정, 나아가 우리조 관광산업 발전과 향촌 전면 지능에 새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개원식에 참가한 귀빈들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현판을 함께 제막했습니다. 이어 귀빈들과 관광객들은 휴가구 민속상업거리, 무형문화재 체험구역, 산중턱 민박 등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경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휴가구 내 조선족 건축과 민속경영 모식 특색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조선족 민속문화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민 정소매입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오늘 사람이 좀 많고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우리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장의 민족 풍정을 제대로 체험하고 뒤쪽의 건축물들도 구경하려 합니다.

0: 백상 관광객 정념합니다. 저와 가족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한 번 왔을 때는 이곳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공됐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와보니 현지 주민들이 특별히 열정적이었고 조선족 풍정과 문화 전통, 건축 설계도 모두 마음에 듭니다. 개원 당일 휴가구 전역에서 민속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문예 골간들과 전문 예술 단체들은 조선족 가물을 선보였고 휴가군의 민속 NPC들은 거리를 따라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 창작자들과 현지 희극 배우들은 현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을 보여줬습니다. 음식 시장과 무형문화재 체험 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찰떡과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현지 농특산물과 조선족 수공예품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돼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개원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휴가구에서는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꽃불을 터뜨리게 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룡정시가 연변에 조선족 민속문화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및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한 본보기 대상입니다. 휴가구가 정식 운행됨에 따라 현지 민박, 음식, 수공예, 농산물 판매 등 산업사슬의 상하단이 연동해 발전하고 대중의 취업, 창업 경로가 넓어지며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성점이 육성될 전망입니다. 연변 성청 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중송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제품을 내놓으려 합니다. 여름철에는 민속관광과 견학체험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개인전용 온천욕장과 빙설오락을 발전시켜 북방 풍경구의 비수기와 성수기 불균형 난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주변 과수원 향진과 연동해 문화관광, 농업, 향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연변의 민족단결과 향촌진흥 시범 문화관광 관광 새 명함을 조성하려 합니다.
1: 2026년 연변주 및 연길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 신혼 소용 수업 가동식이 4일 연길시 민정국에서 거행됐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와 주 민정국에서 주최한 활동에 신혼부부 5쌍과 정령기 청년대표 60명이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신혼부부들은 결혼 서약을 대독했고 관련 지도일꾼들이 신혼부부들에게 관련 물품과 서적을 증정했습니다. 이어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림하화, 주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리영이 부부 화목, 효로 애친의 우수한 가풍을 들려주면서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며 함께 건설하고 나누는 문명 가정 리념을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혼 소용 수업을 개설해 부부간 소통 방식, 신분 전환, 올바른 혼인 출산 관념 등 실용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연길 주민 김홍흠입니다. 신혼부부로 이번 신혼 소용수업 가동식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정을 나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우수한 가풍을 전승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본받으렵니다. 이제 주 및 연결시의 분열연합회 민정부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를 계속 심화해 가풍 선전 강연, 혼인 심리 상담, 혼인 출산 과학 지식 보급 등 계열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0: 연결시 공항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일전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구 각 가도 사회구역과 연합해 도시구역 전역에서 소유주 불명 차와 폐기차 집중정돈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방치된 차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통행로를 막으며 안전 우환을 초래하는 등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도시 주차 질서를 규범화하고 도시 환경 품질을 1층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장기간 세워져 차체가 녹슬고 바퀴가 파손된 차들은 주민 주거단지, 상권 보행로, 소방 통로와 공공 녹지를 장기간 차지해왔습니다. 이는 부족한 공공주차 자원을 잠식하고 주민들의 일상 출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낡은 차체로 인해 자연 발화 위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여러 부문이 연동해 전역 조사, 분류 처리, 장기 효과 관리 통제를 포함한 정돈 방안을 내왔습니다. 이번 정돈은 먼저 조사에 고지하고 그 후 법에 따라 견인하는 집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0: 차 소유주와 연락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집법 일꾼들이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장소로 통일적으로 견인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각종 소유주 불명차와 폐기차 1,276대를 조사하고 116대를 폐차 처리했으며 차 소유주들을 설득해 검사 기한이 지났거나 도로를 점용해 주차한 차 700여대를 옮기겠습니다. 이로써 수백 개의 공공주차 자리가 다시 리용되게 됐고 도로 통행과 단지 주거 환경도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1: 연결시 문화예술계 련합회와 손에 손잡고 예술단은 7월 31일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를 찾아 민족 특색이 짙은 문예 공연을 펼쳐 국방사업에 일생을 바친 부대 리퇴직 간부들에게 순관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 무용인 아박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남성 독창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어머니께 무용 진달래가 만개한 곳, 실황송 영웅 등 종목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 퇴직간부 왕림입니다.
2: 心里非常高兴.
1: 정말 기쁩니다. 열렬한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배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색다른 백현만개점 민생혜택 주제 생방송이 일전 연결 백화상점에서 펼쳐졌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백현 만개점 민생혜택 사업을 출선으로 혁신적인 금융봉사 모식을 통해 현역 소비 여러 분의 금융활수를 정확히 공급하고 연변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담바 생방송실에 의탁해 축구 경기 열기와 본지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하고 온라인 흐름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다양한 지불 우대가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게 했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전속 분할 지불과 소비 즉시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소비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붉은 금열 브랜드를 핵심으로 현역 상권의 해민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신소비에 이르기까지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착실한 조치로 해민 성과를 천문만회에 전달하면서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 새 화폭을 펼쳐가는 데 금융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에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지 각 단위의 추천, 전문가 심사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명단을 공시합니다.
1: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문화예술연구중심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으로 노래하며 미래 향해 나아가 2026년 연변주 아리랑가요 대회가 8월 하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0: 훈춘시 총공회에서는 훈춘시 제6회 청년 친목활동 미혼종업원 교류주제 운동회를 19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 지점은 훈춘 와스토크 활락섬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3: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규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각부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0: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국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함께 드립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제 선생님도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우리 동청아자 발음위원 우대 활동 오늘 마지막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중앙 대립에서 추천하는 여름 제품을 면비로 드리고 있고 또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들여가지고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라고는 이 기회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마지막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효규문에는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미량원소, 셀린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용산매가 들여서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돕게 되게 되고 예, 그리고 혈관이 생명통로를 열어줘가지고 혈지라든가 혈삼도 동맥경화, 심혈관병을 치료해주고 있고 또 다른 약이 없는 특수한 물질, 피모포사균이라든가 알파분해매 등 이런 소화매가 들어있어가지고 소화계통, 그리고 비성미를 치료해주고 300억 개의 활성유익근이 작용을 해서 설사, 변비 등 문제를 해결해줄 수가 있고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하초 발효규문은 지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당뇨병이란 것은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청하초 발효규문을 써가지고 당뇨병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에서는 우리 당 성분이 많은 이런 단열이라고 부르고 중에서는 우리 당뇨병을 소갈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슐린 분비가 절대 혹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관역조직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돼가지고 당이라든가 지방, 단백질, 물하고 전해 등 이런 일련이 대사물란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상에서는 많이 먹고 많이 마이고 소변이 많고 여는 것을 주요한 특징을 하고 있고 또 쉽게 많은 합병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2: 예, 나도 동청하처럼 먹고 나는 심장이 나빠서 야 수탄 고생했습니다. 심장약 수탄 거 써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근데 이 동청하처럼 먹고 지금 효과를 봤습니다.
1: 맞죠, 예.
2: 예. 그리고 기관질이 나빠서 계속 기침이 나고 네. 이랬는데 이 기관질에도 이야기 대단히 좋습니다.
0: 네, 어째 복잡합니다. 네.
1: 옆에 무슨 소리가 많이 납니다.
2: 예, 내 부치질해서 그러니까.
1: 아, 예.
2: 예. 더워서.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겨울에는 벌리고 여름에는 풀러서 이런 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써보니까 이 약은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1: 맞지요.
2: 예. 그래서 내 저기 오늘 하루의 마지막이란다.
1: 예.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내 열야드 가고서 알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뭐 예. 다른 약에 안 쓰다가 안 되던 분들이 동청하초 예. 발효규문을 쓰고 좋은 효과를 본 분들은 이런 우대 활동을 놓치지 말고 예. 예. 싸주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1차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먼저 동청하초 발효균 먹는 한 달에 먼저 1년 조금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수선이 저는 나이시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긴 불편한데 수선 제일 힘든다는 게 잠을 못 잤습니다.
1: 아, 예.
3: 네, 그래서 누구 뭐에 밤 낮에는 이래 밖에 나가 이래 활동하면 괜찮은데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예, 들어와서 텔레비보다 누구 자다미 누구 먹어도 밤 꿈지다가 예. 그리고 식은땀 지장들이 자는데 무슨 식은땀이 나겠을까 그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자는데 가서 지장들이 땀이 나고 그제 가슴이 후두후두거리고 예. 이래서 약을 한 5년 넘어 썼습니다, 네. 이 광고 들어보고 광고 약도 먹고, 걔는 중이 들어와서 첨약도 먹고 했는데, 야, 이 살은 내 몇 수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이래 먹어서 조금 괜찮은 것 같으려서 계속 그 약을 선생님 대화 먹자 뭐 가서 너무 또 반복이고 자꾸 이러더라 말인다.
1: 맞죠.
3: 심지어 이 이사들이가 막 너무 길어서 걔가 이게 울퉁둥사이지 심지어 이사들과 애 나가지고서 가서 말하면 걔 애나가 막 눈물이 난다 말입니다. 걔 막 이사가 막 도트막지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병 떨어지는가 이사들이 이래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내 선세를 찾아왔지. 예? 아이 그렇습니까?
1: 맞습니다.
3: 내 바쁘니까 선세를 찾아왔지. 이래면 걔는 정 바쁘면 또 땡땡이 됐어. 그래서 막 약도 안 쓰고 또 땡땡 나와 또 이사 받고 오고 받고 해서 뭐 이사 몇 주 받았는지 모른다 진짜. 하고 약도 먹어보고 했다. 니네 말 아이 듣더라 말입니다. 진짜 이게 울증 정도 거짓말 같았습니다. 네. 나 여러 해도 자지 못하고 그래서 밥만 먹고 가슴이 후두두거리니까 이 근이라게 탁탁 쫄아서 한 20분 쫄아댔다 말입니다. 근이가.
1: 예.
3: 밖에 나오면 얘 사람들이 다 이랬대다. 야 돈 어떻게 그리 못 쓰게 돼요. 막 영상 합대다. 그 정도 됐습니다.

0: 그다음에 우연히 방송에서 이 선생님이 봉투나서 발효견분을 하는 거 듣고서 이게 이야기도 뭐 특이하다고서 겨울에는 본래 여름에는 불로고 뭐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또 거기다가 또 발효까지 했다지 아주 신기해가지고 이거네 이거 그다 마지막으로 가서 이거 나서 먹어보다 해서 먹었는데 이 약을 가지고 이 증상이 해결됐단 말입니다. 잠을 잘 잔다.
1: 손님이 손님 잠을 못 자는 게 중에서는 심장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심장만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내가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원인에서 잠을 못 자든지 간에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면 꼭 해결됩니다. 예.
0: 예. 그리고 이제 또 추위세기 타가지고 지나가고 오는 간진 다 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 근데 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으로 지금 이 증상이 다 해결돼가지고, 나 지금 마음대로 나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아,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예, 거기다가 또 이, 우리 저 남편은 있잖아, 예. 이 전례성도 있고, 우리 남편도 이게, 이 폐, 이, 그니까, 흉모엔 이걸 쪽으로 알아가지고, 예. 그리고 기관지는 대단 나쁘단 말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 봄 가스르는 것도 기침을 것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 나 하도 너무 애나니까 내 이 약을 권염했단 말입니다. 이 내 싸놓은 거 좀 잡숴봐라고 소리나 효과 보면 좋고 알고 뭐 할 수 없고 그래도 이게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자꾸 광고약이라고 거절한다고 해서 내 자꾸 그려놨단 말입니다. 아주 권염하는 덕에서 이 약을 잡숴던 게 그 전례선도 이 소변 다 들어보고 아메리카도 디리플레, 네플레 하던 치료가서 그러니 반짝 못 쓰던 게 이것도 해결됐지.
1: 얼마나 좋은 효과입니까? 예.
0: 예. 맞지요. 이, 예. 지난번에도 이 기침이라면 아이 합대다.
1: 맞습니다.
0: 감기, 예. 감기다. 아이 걸리더라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0: 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상한 이야기. 아, 그러길래, 아이, 집에 시키 먹는 거 보고서리, 곁에서 보고서를 두고 그 신이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그래.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계속 먹겠다니. 그래서, 뭐, 활동이 마지막이라며요.
1: 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예,
0: 그래서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이 열자도 까고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두 분이 쓰게 되면 예. 또 그 제일 많이 주는 예,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게 경제상에서 제일 예. 큰 도움이 됩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에. 예.
1: 예,
0: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2: 네. 예.
3: 나도 지금은 관심병이 있어, 오랫동안 관심병 진단 받은 지 오랍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뭔가 막 여름이 뭐 앉아있어도 숨이 올라가기도 바쁘고, 예. 그럴 때 막 매사 뒤로 나가고, 예. 땀이 식은 땀이 막 술도 내리고, 안자기 고쳐야 됐습니다.
1: 아, 예.
3: 그러다가 지금 동충하초 바로 무너지 먹기 시작해서부터, 예. 이 효과 너무 효과 잘 본다. 지금 증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숨이 차는 게 없어지고, 식은 땀이 요즘엔 적습니다. 어서는 이 여름에 비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비치니까나.
1: 원래 예, 요 심장이라는 거니, 예. 심장이라는 거는 심장병은 예. 여름에 많이 보양해줘야 됩니다. 예. 치료해줘야 되고, 예. 맞습니다.
3: 그래서 요즘에 계속 가슴이 편안하지 않네.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잠도 잘 자지. 저는 이게 뭐 자다도 일어나 막 가슴이 불안해서 일어나 안 자도 있고 문어도 일어나고 들락날락 걸러거리기를 이랬댔다 말이죠. 근데 잠을 잘 자니까 일어나 안 자도 숫자도 없고 문어 펄럭거리 댕기차도 없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눈 잠 잘 잡니다.
1: 선택 잘했죠. 예.
3: 예. 그리고 눈성도 뭔가 뭐 자꾸 칼에 자꾸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그 칼에 올라오면서 이 모든 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자꾸 이 영사에서 기침 자꾸 나가 걸러거리는 거나. 그래서 그런 게 기침이 딱 멎었습니다.
1: 맞습니다.
3: 언제 멎었는지 멎었습니다. 그 기침이. 예. 칼에 애열라고. 예.
1: 피가 좋아졌습니다. 예.
3: 그래, 이 약 먹어보니까 진짜 내가 먹어볼까 알린다. 발효분이지. 아, 30배 효과 더 보지. 여름에는 벌레, 겨울에는 벌레도 되고 여름에는 풀어도 되니까 이런 신기한 약이 어디 있을까?
1: 맞죠. 예.
3: 예, 진짜 신기하습니다. 먹어보니까 내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나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먹어 안 봤는데 우리 집에 남편도 지금 같이 먹고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답니다. 이때까지 모두 해야 된다.
1: 맞습니다.
3: 활동할 때 사니까 값이 응 싸운다 지금. 예?
1: 맞죠. 예.
3: 예. 너무 싸니까 우리 오늘 활동이 마지막으로 해서 또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아니 열리아도 고사는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예.
1: 네.
0: 말해, 딩크?
2: 예.
0: 예?
2: 이야기를 하십시오.
0: 예. 내가 이들 이 동초 하트 먹은 지, 인터넷 아파서 그래서 한 3년 계속 병원 다녔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다가 이 싸달랬지. 그래, 이거, 이들 3년 먹습니다. 그래, 먹은 지,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2: 맞지요, 예.
0: 그래, 어제 먹는가 하면, 저기 뭔가 하면, 갈았고, 갈았고, 그 다음 자주 못하지. 소변 밤에 자꾸 는단 말이다. 그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은 게 밤에도 잘 자고 완을 일 잘하지 연구 좋습니다.
2: 맞죠.
0: 그래 감사해서 내 그 말하는 겁니다.
2: 가려운 증상이라니 우리 그 중에서 말 드리면 예. 피부에
0: 네,
2: 문제
0: 계속 먹겠습니다 이거.
2: 예, 맞아. 그러십시오. 예, 이 3회 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0: 예, 계속 먹겠습니다 그래요.
2: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예.
3: 예, 몇 전화가, 예. 저기나, 동풍 핫도그 먹은 지 한 반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2: 아, 예.
3: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예, 동풍 핫도그 먹고, 이전에는 기침이 나고, 기관지도 나쁘고, 심자도 나쁘고, 예. 정말 온갖 병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이란 약은 별한 약을 다 써봐도 아무리 효과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차이 동풍 핫도그 만나서, 예, 효과 많이 볼까, 예. 숨다 차고, 모든 데 가도, 예, 난 숨 차서, 예. 기관지도 나쁘지, 우리가 배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동 아마 마음대로 해도 예, 괜찮다만다.
2: 맞지요.
3: 그래서, 본게 약은 안 좀 많습니다, 많기는. 근데 이거 오늘 마감 활달할까, 예. 그냥 먹자, 뭐, 깨도 떠구지 마고, 그냥 언제 하겠는데. 그래서 오늘 전화 안 듭니다. 이 약이 정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활달에 아무래도 마감 활달할까. 아니, 좋은 활동에 참가해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먹자, 그래. 지금 전화 안 된다.
2: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2: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예.
4: 예,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문의하려고요.
2: 예.
4: 예, 공천하소 내 선생님하고 잠은 안 하고 지금 머리 가서 물건 가져왔거든요. 근데, 하나는 신경이 조금 그렇고, 위도 조금 나쁘고, 심장도 좀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2: 됩니다.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서에서는 신경이라고 하는데, 중에서는 심장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네. 동충하초 발현유무는, 우리 내가 막혔기 때문에 심장병이라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장병이란 것도 관심병이라는 기술의 동맥경화가, 관상동맥경화가, 동맥경화가 온 걸 말합니다. 그걸 풀어주기 때문에 심장이 해결되고 신경이 문제인 분들도 해결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도 뭐 비타민제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이 해결되고, 위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알파 분해매라는 걸 제가 그냥 소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네. 알파 분해매라는 건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소에서 네. 나고기에서 난 동충하소에서만이 이런 물질을 추출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위 원인을 인해서 어떤 분들 위 열로 인해서 변비나 있거나 이런 거는 또 우리 300억 개의 활성 요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는 내가 위병이거나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그런 비장 위에 간 담낭 소장돼서 이게 소화계통 장기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다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 선택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4: 아,
2: 예, 예.
4: 그리고 그거 먹는 거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2: 내가 이게 중하지 않다게 되면 하루에 한 네. 봉지만 하면 되는데 조금 어느 네. 증상이 더 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네. 지금 요새 우리 삼복이 아주 끝나지 않았습니까? 요 네. 삼복 기간에는 아침에 네. 두 봉지 자라고 권장합니다.
4: 아.
2: 예.
4: 그러니까 이 약은 무슨 반응이나 그런 거는 없겠지요?
2: 기본상에서 없습니다. 우리 이 약을 다른 약과 쓰지 말라거나 예. 또 예. 혹시 중약이랑 같이 쓴다게 되면 시간 간격을 한 20분 내지 30분 두면 되고 예. 지금까지 예. 제가 또 방송에 들여서 예. 뭐 어떤 반응이 왔다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중약이라는 게 쓰게 되면 예. 없던 예. 증상 예, 그리고 원래 어떤 증상이 좀 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면 반응인가 생각한데, 이게 약과 병이 싸움하는 이런 기간에 이런 증상이 조금 나타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정상범입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당뇨병이 있는 분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 5년 사이가 없게 되면 다 합병증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서도 일단 주의해서 치료하지 않거나 혹은 또 우리 치료가 합당하지 않는다게 되면 잔폐가 되거나 혹은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당뇨병이란 건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좀 중하게 나타나게 되면 사망의 위험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뇨병을 인해서 제가 예전부터 그냥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뇨병이 오게 되면 체내 한 80여 가지 이런 전신질병이란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 그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 가운데 당뇨병, 눈병 우리의 당뇨병 눈에 빨리 문제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명도 초래할 수가 있고 신속 병변을 인해서 노독증을 또 초래할 수가 있고 신경병변은 우리 전신이 오장육부의 공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병이거나 고혈압을 초래할 수가 있고 뇌혈관 병변으로 인해서 뇌경색이거나 뇌혈전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신체의 온당한 이런 상태 환경을 조절해가지고 비장을 보호하고 폐를 요나라게 하고 이선이 정상 분비 독특한 질의 효과를 조절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에서 동맥경화 나타나게 되면 흔히는 하지, 다리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폐쇄성 맥권염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그 피부의 온도가 많이 하강돼가지고 지체에 동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엄중하게 되면 완전히 폐쇄되면서 괴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되면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은 우리 여러 가지 좀 중한 병에서 잘 치료가 되지 않았던 분들 또 내세 계신 분들 치료가 되지 않아서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우리 이런 당뇨병을 인해서 좀 중하게 고생하시던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활동하는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나이가 한 40이 되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신장 쪽으로 좀 보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양하지 않았거나 또 보양했는데 틀리게 보양했거나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 60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전립선 비대랑 일반적으로 한 50대가 되게 되면 전립선 비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뇨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이 빈번하거나 소변이 급하거나 특히 우리 야간에 밤중에 소변 차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게 많이는 심장하고 관계는데 우리

0: 역시 때가 많습니다. 우리 비대가 오게 되면 뇌약이 그니까 소변이 흐르는 그 출구를 막아놓으면서 뇌졸을 처리할 수가 있고 신장에 물이 생기면서 그리고 우리 심혈관도 처리할 수가 있고 뇌독증 그리고 우리 좀 신장하고 방광에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신장하고 방광 화합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신속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뇌독증도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도 뇌독증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 생명의 위험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년기 전립선은 세포의 돌변이 돼서 암세포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하초 발현기문은 위라든가 비장, 소장, 대장, 폐, 간 등의 기화를 전면적으로 완화시켜주면서 수혈로 인해서 나타나는 방광기가 불려가지고 지면서 소변 차수가 빈번한 증상, 배뇨곤란 증상,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맥이 없고 맥이 들던 이런 증상이라든가 이런 통통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피모 포자균의 작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뇌도의 결석이 나타나거나 뇌졸이거나 전립선 암이 나타나지 않게 미연에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대 활동 아까도 시작에도 말했지만은 오늘 마지막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중앙에서 또 우리 중앙 텔레비전이랑 추천해 주게 돼가지고 또 지금 우리 그 우대 활동을 하면서 면비로 드리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약은 우리 절반 가격 또 절반 가격도 되지 않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고 합니다. 행복의 뒤를 쫓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담긴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행복인 나의 숨쉴 곳을 찾아야 하는데 마음이 담긴 길을 갈 때 우리는 자연히 빛나게 된다고 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닌 동행하는 것이고

0: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개였던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4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23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좋은 소설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만들게 한다. 이 말은 게일 고드윈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가장 깊은 문학으로 바꿔낸 이야기의 관찰자 게일 고드윈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결국 자신의 삶도 이해하게 된다. 두 번째, 글쓰기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세 번째, 사람은 기억으로 살아가지만 작가는 기억을 이야기로 남긴다입니다.

게일 고드윈은 어린 시절부터 책이 있는 공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운영하던 서점과 책을 둘러싼 환경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문학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삶이 모여있는 작은 우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사러 왔지만 사실은 위로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꿈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자란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를 일찍부터 깨닫게 됐고 훗날 자신의 작품 속에서도 거창한 사건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을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담아내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게일 고드윈은 작가가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을 쓴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고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을 병행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만났던 경험 하나하나가 훗날 소설 속 인물들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만이 훌륭한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역시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게일 고드윈의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갈등과 화해, 기대와 실망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소설에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뉘는 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장점과 약점을 함께 지닌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등장인물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어느새 자신의 모습까지 돌아보게 됩니다. 게일 고드윈은 소설이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해하는 창이 돼야 한다고 믿었던 작가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꾸준히 탐구했던 주제는 여성의 삶과 자아였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여러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특정한 주장만을 내세우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선택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은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민은 시대가 변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일 고드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꾸준한 글쓰기 습관입니다. 그녀는 영감이 찾아올 때만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한 문장이라도 쓰려 노력했고 글쓰기를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성실함이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뛰어난 재능보다 끝까지 써내려가는 끈기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긴 작가 생활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힘이었죠.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작품 속에 직접 드러내기보다 경험을 새로운 이야기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겪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상상력을 더해 또 다른 인물의 삶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현실을 닮았지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문학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가란 기억을 보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 작품 활동을 이어오면서 게일 고드윈은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고 미국 문단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성과 성공보다 그녀가 더욱 소중하게 여긴 것은 독자들의 편지였습니다. 자신의 소설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 등장인물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글을 쓰는 이유를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문학은 유명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게일 고드윈의 작품을 읽고 있으면 거대한 반전이나 극적인 사건보다 작은 대화와 침묵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하루 속에도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은 읽는 동안보다 책을 덮은 뒤 더 깊은 여운을 남기곤 합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마음에 머무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게일 고드윈 문학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러듯 좋은 소설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하게 만든다라는 게일 고드윈의 명언대로 또 그의 작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녀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서 현대 미국 문학에서 일상과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작품 세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삶과 자아를 균형 있는 시간으로 그려내며 많은 후배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독자들에게는 타인을 이해하는 일이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의 문학은 지금도 화려한 사건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들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고 표현하는데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우리의 자존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의 감정과 작은 성취를 찾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강점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루어낸 작은 성취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이런 것들을 또 노트나 다이어리에 적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꾸준히 연습하라고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의외로 자기 비판적인 목소리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난 부족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긍정적인 문장들을 자신에게 반복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격려와 위로가 마음속에 뿌리내리면서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꼭 지키세요. 자존감은 단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상태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있는 식사는 단순한 생활 관리 그 이상입니다. 몸이 건강하며 뇌도 활발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특히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자존감을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가벼운 산책, 요가, 스트레칭 등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누군가는 항상 더 빛나 보이고 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여주는 화면 속의 이야기일 뿐 실제 현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속도와 페이스를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에는 게일 고드윈의 이야기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0: 장계석이 세력을 날로 키워가자 오기빈은 무척 마음이 쓰였다. 사실 그는 1928년 사군이 실패하자 장계석한테 붙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장계석은 사군을 사로 개편하고 사장이었던 그를 의료장으로 내려보냈다. 그러고는 오기비가 속한 사도로 의창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한 뒤에 무한을 지날 때 신복을 시켜 무장을 해제하려 하였다. 그런데 소식이 새어나가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그는 장계석을 떠나 다시 장발국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장계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1931년 그는 오기비가 부대를 거느리고 류조에 주둔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수를 쌌다. 동북에 가서 마점산의 항의를 도우라며 오기비가 광서를 떠나 호남으로 가도록 만든 다음 하건에게 몰래 오기비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오기비는 이간을 붙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 무척 뛰어났다. 그는 말조변이 좋은 부하를 하건에게 보내 장계석의 말을 따른다면 두쪽 다 손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헌데 이 수가 제대로 먹혀들었다. 하건은 오기비를 해치지 않고 되려 은전만냥을 노자로 쓰라며 쥐어보냈다. 이것은 오기비의 분토 역사에서 빼어난 성과였다. 하지만 성과는 성과일 뿐 힘없는 상관을 업고서는 무엇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장계석에게 투항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다행히 장계석의 마음을 사게 됐다. 그 자리에서 군비 5만 원을 얻었고 사사를 사군으로 되돌려 군장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공산군을 토벌하는 전쟁에 나서야 했다. 오기위는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가서야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그 어떤 적과 맞서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적수는 유달리 완강할 뿐만 아니라 종잡을 수가 없었다. 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마음을 푹 놓고 있으면 또 갑자기 사방에서 들이닥쳐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그는 3차와 4차 포위 토벌에서 3연 4, 군이면 군이 공산군에게 동체로 섬멸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됐다. 지금 거느리고 온 59사도 한번 섬멸돼 다시 편성하느라 품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모른다. 홍군과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빠질지 모르는 함정을 앞둔 채 걷는 것과 같았다. 이번에도 서둘러 준위로 증문을 온 참이어서 반드시 신중해야 하였다. 우리 참모는 왕갸래의 승용차를 타고 앞에 나가 시내를 한 바퀴 빙 돌고는 산에 올라가 시가지를 내려다본 뒤에 돌아왔다.
1: 보고 드립니다. 준위 새 도시는 어디나 붉은기가 꽂혀 있었고 예성은 총소리가 뜸한 것을 보아 공산군이 이미 준위를 점령한 것 같습니다.
0: 오기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왕가래를 보며 웃었다.
1: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0: 왕가래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애 같았다.
1: 예성 쪽에 고지가 두 개 있습니다. 홍화강과 로아산이라고 하는데 당장 그곳을 점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싸우기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건 내가 잘 안다니까? 홍군하고 싸울 때는 서두르는 건 그물이야.
0: 부드럽지만은 뼈 있는 말투였다.
1: 저도 홍군과 싸워보았습니다. 지난해 소국이 여길 지나간 적이 있지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 이번에는 홍군 주력부대란 말일세.
0: 오기비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를 치더니 고개를 돌려 낮이 깃덧붙였다.
1: 자네 홍군이 주은이에서 회의를 열었다는데 알고 있나? 모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일은 알고 있겠지?
0: 그야 물론 알지요.
1: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야. 설악 총지휘관은 이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네. 두 사람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눈치 빠른 이 참모가 일이 있다며 오기비를 불러내서 속삭였다. 왕가래를 말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장들이 그러는데 일 때는 지형이 안 좋아서 홍화강과 로아사를 점령하지 않고

0: 있다가는 정작 홍구로 오면은 위험할 거랍니다. 오기비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어 그는 들어와서 말했다. 아, 이렇게 합세. 노형이 어려운 걸음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계사를 거느리고 홍화강과 로아산을 공격하고 나머지 부대는 이 자리에 대기시켜 놓겠네. 어떤가? 왕가래는 금세 얼굴이 활짝 개이었다. 하하, 역시 로형께서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왕가래는 인사를 하고는 방을 나왔다. 하지만 폭신한 승용차 의자에 몸을 기대는 순간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설악이 재정 수입을 차단해 부려서 군비가 바닥난 것이다. 이번 걸음이 오기위한테서 돈을 빌리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다. 그런데 첫 번째 목표부터 뒤틀어질 뻔하다 보니 거기에만 정신이 팔다가 그만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는 다시 오기위의 사령부로 차를 돌리었다. 에라, 지금 체면을 생각할 때는 아니지. 그는 문어구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왕가래는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오기위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 또 무슨 일인가? 오기위는 놀란 눈으로 잔뜩 굳은 왕가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노형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지금 저희 부대는 양식을 마련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기위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입니다. 막다른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군비를 받는 대로 꼭 갚겠습니다. 그 궁색한 모양을 보니 오기위는 옛일이 떠올랐다. 그는 동쾌하게 소원을 저으며 말했다.
1: 좋네. 5,000원을 빌려줄 테니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게.
0: 오기비는 곧장 자금 담당을 불러 5,000원을 내놓았다. 왕가래는 싱글벙글해서 돈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차용정서를 써주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면서는 어쩐지 속이 알짝지근해났다. 오랫동안 지켜온 동지를 설악이 차지하지만 않았다면 이처럼 빌어먹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터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울컥해놨다. 이튿날 아침 오기비 부대는 홍화강과 루아산을 공격했다. 꼬박 6시간을 치열하게 싸웠는데 겨우 산허리까지 쳐들어갔을 뿐 더 공격할 수가 없었다. 오기비는 비행기 두 대를 불러 공격을 했지만은 홍하강과 로우아사를 지키는 홍구는 끔찍도 않아였다. 오기비는 방황해놨다. 오후 2시 오기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갑자기 리 참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사령관님, 야단했습니다. 다른 홍군 부대가 우리 오른쪽 뒤에 이르렀습니다.
1: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0: 홍군이 감원당과 남공산을 우회하여 들어왔습니다. 아랫사람 앞이라 애써 낯빛을 가다듬었지만은 오기비는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제길 그렇게 조심해라고 했는데 함정에 빠지다니. 마을 앞쪽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1: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0: 오기비가 놀라서 물었다. 리 참모가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는데 다른 참모가 달려왔다.
1: 적들이 마을 북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0: 오기비는 대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납게 소리를 쳤다.
1: 어서 막으라고 해라.
0: 참모가 부랴부랴 뛰어나갔다. 오기비는 망원경을 들고 뜰로 나갔다. 리 참모와 오이병들이 우르르 뒤따라 나갔다. 그는 마을 남쪽에는 나직한 고지에 서서 망원경으로 전세를 살피기 시작했다. 포성은 갈수록 커지었다. 중장포 북쪽의 유리한 지형은 이미 홍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오기위가 겁낸 것은 오른쪽으로

0: 되돌아온 적이 있다. 앞에서 오는 적은 싸우다 도망칠 수는 있지만 뒤에서 오는 적이 에워싼다면 도망칠 길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사령관의 낯빛이 흐려지자 리참머는 마몽경을 쥔 손마저 떨었다. 빨리빨리 결단을 내래 해. 빨리빨리.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 후퇴를 해야 했다. 1분이라도 빨리 물러나면 그만큼 안전하고 1분이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위험하였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나중에 상급의 명분을 대기 위해서라도 당장 후퇴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남의 입에서 나와야 체면도 서고 뒤탈도 없을 터였다. 하지만 이 말을 누가 해줄 것인가? 참모장이나 부사령이 해주면 좋으련만은 누구도 오지 않았다. 곁에는 참모 두 사람과 호위병 수십 명밖에 없었다. 다른 측들은 모두 귀양에 남았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느릿느릿 말했다. 다들 밖이지. 지금 공산군 주력부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주후는 종대는 너무 멀리 있어. 우리 94도 모레쯤에야 올 수가 있네. 게다가 적은 우리 뒤쪽을 에워싸고 조여오고 있다고. 어쩌면 좋겠나. 자네들 말해보게. 오기민은 리참한테서 눈길을 대지 않았다. 사령관님, 이 싸움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오기위를 보조해온 리참모인이 옷사람의 속내를 이쯤이야 컸더니 짐작하고도 남았다. 좋아. 자네 건의를 접수하기로 하지. 그렇게 하세. 오기위는 리참모에게 퇴각 명령을 써서 곧장 부대에 알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돌아봐 사령부에 있는 짐을 챙기었다. 그는 서둘러 떠나려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주화기를 들고 설악한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설악은 불리하다면 조금 물러설 수는 있지만 절대 오강 남쪽 기슭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오기비는 고분고분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지였다. 어서 가시죠, 사령관님. 귀향하는 사람들이 우리 처지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참모는 오기위의 팔을 잡아 끌고 재빨리 승용차에 올랐다. 승용차는 오강 나루토 쪽으로 내달리었다. 오기위 부대가 오강 나루토에서 시월이 떨어진 도파수에 이르러 보니 취사도구를 맨 병사들과 후퇴하는 부대가 뒤엉켜 엉망이었다. 갑자기 뒷좌천 홍군에 쏘아대는 총소리가 들리자 부대는 순식간에 끓는 기름에 물이라도 끼얹는 듯 발끈 뒤집히고 말았다. 서로 먼저 도망을 치려고 밀고 밟아서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오기위가 탄 승용차도 하필이면 이때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다. 오기위는 차에서 내려 호위병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병사들 속을 비집고 나아가 도망치었다. 호위병 수십 명이 도망가면서 욕을 퍼부었다.
1: 비켜 비켜! 어서 비키지 못해! 사령관이 보이지 않아!
0: 하지만 아무 쓸모도 없었다. 다들 살고 싶어 공지 빠지게 도망가는 반에 사령관이 누군지 알아볼 정신이 없었다. 덩치가 크고 튼튼한 오기위도 맥이 빠지고 말았다. 자꾸만 강서 소베트 구역에서 59사가 섬멸되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새파란 홍군 전사 몇이 웩웩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포로가 될 뻔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었다. 다행히 힘이 장사 같은 호위병이 있어서 그를 끼고 내달리었다. 일행은 겨우 늦지 않게 오강 나루토에 이르렀다. 강에는 오기위 부대가 건너오며 놓은 긴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만 건너면 더는 위험하지 않았다. 금방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목적도 이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안전한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다리를 눈앞

앞에 두고 오키위는 그만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려야 한다. 호위병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쩌면 좋을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리참모가 다가가서 물었다. 사령관님, 왜 거기 그렇게...

곧장 서서 강을 건너다니 장군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리 참모가 금세 역무를 알아차리고 호위병들을 다그치었다. 이놈들아, 그새 어리 빠져 뭘 하는 거야? 어서 사령관님을 부축해 강을 건너지 않고, 응? 그러자 덩치가 큰 산의 둘이 양쪽에서 오기위의 팔을 잡고 부교에 올랐다. 오기위는 싫은 듯이 잠시 버티다가 고분고분 오강 남쪽 기슭으로 건너갔다. 남쪽 기슭은 가파른 산비탈이었다. 오기위 일행이 산 허리에 올라 금방 숨을 돌리려고 앉았는데 강 건너에서 종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었다. 홍굴이 벌써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는 총을 쏘며 구함을 지르고 있었다. 산 아래 나루터에는 배전병들이 벌떼처럼 다리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진도되는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뒤죽박죽이었다. 이때 다리를 지키던 군관이 허겁지겁 달래와 헐떡거리며 물었다. 사령관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뭘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다리 말입니다. 다리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기위가 버럭 화를 냈다. 멍청한 자식,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그래, 우리가 몽땅 포로가 되어 속이 시원하겠느냐? 얼마 뒤 강에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소리가 울리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다리가 끊기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미녀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1: 이산저산 꽃이 피니

0: 난가로 사철가였습니다. 사철가로 오늘의 민요광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박서연 노래로 시작해봤거든요.
1: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광장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미녀가락 차차차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또 그동안 배우셨던

0: 연아 또 방금 들으셨던 단가 판소리 다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2919333번으로 여러분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네, 방금 사철가를 앞에서 들려드렸는데요. 사철가는 인생의 사계절을 노래한 단가입니다. 말이 단가지 사실 단가라는 것은요, 짧은 노래를 말하거든요.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그 판소리 소리꾼의 목을 튀기 위해서 부르는 짧은 형식의 노래인데, 사실 단가도 그렇게 너무 짧은 건 아니에요. 인생의 사계절을 노래했으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사설에서 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철가를 들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또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정열적인 여름이 있는가 하면 또 사풍이 두몰아치는 겨울도 있잖아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분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이호미아 선생님, 오늘은 제가 1등했네요.
0: 아, 1등이에요. 네, 축하합니다.
1: 제가 네. 저번에 저기 뭘까요, 연수원 선생님께서 어머니 방아소리를
0: 네.
1: 예, 이거 봐주셔서 이 노래가 예, 너무 재밌어서 예, 지금 오늘이 네. 1절만 제가 부르겠는데 네. 이렇게 일찍 전화해서 예, 선생님이 저기 지도로 많이 받고 선생님이 노래도 듣고 저번에 노래를 선생님께서 얼마나 구수하게 맛깔스럽게 잘 부르셔서 예, 오늘 박수를 맞췄습니다.
0: 아, 그랬어요. 들었습니다. 들려오더라고요. 박수 소리가 영정해서.
1: 네. 그래서 제가 1절만 네. 부르겠습니다.
0: 그럼 1절만 2절이 2절이랑 그 사설 한 대목만 다르죠?
1: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예, 딱 2시간 배워주셨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잘 못 부를까 봐.
0: 아, 불러보세요. 그래서? 괜찮으면 네. 2절까지 하시고요.
1: 아니, 1절만 부르고 선생님 지도를 받고
0: 네.
1: 그다음에 다음에 또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불러보세요.
1: 그.

0: 예, 어우 잘하셨어요. 아니 장단은 너무 잘 타세요.
1: 예, 예. 장단은 예, 이래 탁탁해 삼각이 삼각은 예전 뭐 그런데 여기 어쩔 때는 이제도 예, 조금 틀리지 그만.
0: 그.

0: 방금 여기에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쿵쿵 지어라 방아야 이거 잘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디딜방아 그 다음 쿵쿵 지어라 떡 방아야 이 부분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쿵쿵쿵쿵 성순한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 박자를 어떻게 잘 지키시죠? 그 다음 군대 갔던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리고 음이 아드님이 이렇습니다. 아드님이 하나 둘 셋 둘 둘 셋 바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고 자, 하얀 떡가루 머리에 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음이 좀 틀렸습니다. 웃음 짓던 어머니 웃음 짓던 웃음 짓던 어머니 하나 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맞죠.
1: 웃음 짓던
0: 어머니 하나 둘 셋 쿵덕 쿵덕 쿵쿵덕 쿵덕 그다음 어머니의 예 어머니의 방아 소리 이렇습니다. 방아 소리
1: 조금 돌린다 예.
0: 아 제가 돌렸어요. 여기 그 노래 부를 때 그 악보는 어머니의 방아 소리 이렇죠. 근데 넣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민요를 배웠으니까. 예. 예. 목돌림 넣을 수도 있고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이 어머니의 방아 소리가 그 장단을 너무 잘 지키셨어요. 타고.
1: 그래서 우리 밤에도 더 방송을 들으면서 네. 이렇게 낮게 소리 또 연습하고 연습은 많이 했습니다.
0: 오, 잘하셨어요.
1: 선생님 네. 너무 오늘이 이 더운 날씨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수고 많으시고 이랬는데 제가 목상태도 오늘은 괜찮고 네. 그래서 제가 1등 한번 해봤습니다.
0: 1등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1등 하셨어요.
1: 네. 항상, 예, 항상 이렇게 나는 어떤 상가 너무 많이 해서 10년도 넘으니까나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가하시라고 항상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0: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 새로 오신 분들은 주저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새로 오신 그 여사님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첫 번째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니까 또 확연히 달려지잖아요. 그분도 긴장감이 덜하고. 예,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냥 그 전화가 열려지면 먼저 오세요. 오셔야 다음번들도 추서 없이 예, 오신답니다.
1: 이래 노래 부르고 나면 예, 정말 이게 정말 건강 비결입니다.
0: 예. 그럼요.
1: 저는 이렇게 노래 부르면 웃음도 나고 기분도 좋고.
0: 네. 집에서 혼자라도 노래하실 때 그냥 그 소리 내서 부르세요.
1: 예.
0: 네. 그냥 속으로 그냥 부르는 거랑 흥얼거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확연히 다르죠.
1: 예.
0: 네. 그냥 남이 부를 때는 대충 하면 저 따라갈 수 있겠다 싶은데 일단 소리 내서 부르는 거랑 그냥 흥얼흥얼 하는 거랑 다릅니다.
1: 어쨌든 오미란 선생님 제가 계제도 2% 없어지면 어찌겠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0: 그래요?
1: 2%가 네. 어쨌든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이전에는 정말 열매치시 돼서 시간이 없어서 어떤 때는 못 부르고 이랬는데 네. 그런 게 나는 지금 그저 2%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또 신호가 지난 시간에는 좀 안 좋아서요. 노래하시다가 끊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인지 예.
1: 저희 전화도 좀 보내겠는데 이거 이렇게 저도 예, 신호 안 될 때 많았대 그러니까 예.
0: 네네.
1: 예, 그런데 이렇게 어떨 때는 오늘이는 저번에는 제가 이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같이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야 여신은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전화기 들어보면 예, 네. 거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신호 안 좋은가 그것도
0: 연구해 예. 보실렵니까? 혹시
1: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잘 들리고
0: 네.
1: 어쨌든 선생님 네. 두 분이 안 계십니까?
0: 네. 아니, 잠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네. 노래 부르실 때 그 마이크 폰을 그냥 그 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귀에다 대고 하시는 거예요?
1: 귀에다가 예, 조금 이렇게
0: 멀리 대고
1: 되면 안 되고요. 조금 이렇게 멀리 대서 예, 이렇게 하니까나 예.
0: 그러시군요.
1: 멀리 대고 하면 이게 저기 뭐랄까 제 생각에는 가차대 대문 신호도 안 좋은 것 같고 이게 되고 이 농촌 집이 조만에 신호 나쁠 때 없었는데 저번에
0: 네.
1: 지네 집에서는 집이 조금 아까 이 집은 크고 하니까
0: 그런 경우가 있었네요. 네, 네. 혹시 방송을 듣고 다음 분들 참여하실 때는 노래를 어떻게 부르셔야 하는지를 제가 좀 쳐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1: 선생님 이 노래로 시간이 저기 오늘이 되면 선생님께서 한번 일서 쭉 불러주세요.
0: 제가 불러요?
1: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좀 잘 부를 것 같습니다. 원래 나이 배우고 예. 그다음에 이름은 이 노래 얼마나 재밌습니까?
0: 그렇죠. 그 방아
1: 옛날 생각하고 하늘소리 불렀습니다.
0: 그 시절을 거쳐오셨던 분들은 좀 연세가 꽤 계시겠지만 그 뒤로 그 뭐 어머님의 어머님으로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분들한테는 또 진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아기랑 네. 웃고 디딜 방아를 찌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려웠던 그 시절. 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방아 어머니 방아 소리 이 노래는 흥이 나서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애달픈 그런 감정이 더 많이 담아 있죠.
1: 예.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르셨어요. 시간 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수고하세요.
0: 네. 자, 어머니의 방아소리 우리가 그 무료 코너에서 가르쳐드렸던 노래입니다. 홍길남 선생님 작사하셨고 김봉호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였었는데요. 네. 이 노래는 반 곡거리 장단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아를 찌우면서 아기를 등에 업은 어머니를 한번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 노래를 불러보시면 왠지 그때 그 애달픔 이런 것들이 장단 속에 또 녹아나고요. 방금 한 세 곳이 지금 음이 불안했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291-9333번으로 여러분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곡거리 장단 덩기덕 쿵따 덩따 쿵따

여기서 하얀 떡가루 모래이고 웃음 짓던 어머니 바로 들어갑니다.

예, 이거 반복으로 하거든요. 다시 떠콩떠콩다 콩콩다콩다 어머니의 방아 소리 반복이 됩니다. 이 사설이 가사가 복잡하지 않아요. 2절은 군대 갔던 아드님 역 대신에 대학 갔던 귀동딸이 예전에 아들딸 예, 있었네요. 그래서 대학 갔던 귀동딸이 여기에서 음을 잘 잡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0: 이 뒷부분에는 마무리하는 부분은 또 따로 했죠. 떡방아 떡방아 소설이 이러면 마지막 코다 부분은 이어지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없습니다. 그 처음 배우실 땐 아마 쿵쿵 지어라 방아야 여기 쿵쿵 지어라 방아도 또 있고요. 우리가 다음에 또 쿵쿵 지어라 떡방아야 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은 쿵쿵 지어라 지어라 지어라를 바로 붙이면 됩니다. 떡방아야 콩콩콩콩 성수 났네 덩다다 콩따콩따 이 부분에 한 장단이 더 있죠. 근데 이 장단을 너무 잘 지키셨습니다. 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월요 코너에서 가르쳐 드렸던 노래들을 열심히 또 배우고 계신다는 예, 이런 정보도 저희가 받았고요.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때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1: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고 봄이로구나.
0: 인생의 사계절을 노래한 사철가 지금은 봄을 노래합니다. 만원.

그렇죠. 사설처럼 청춘이 어느새 백발이 되었다 이런 걸 상상하면 또 생각하면은 이 사철가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인생은 늘 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열적인 여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고 사계절이 순환하면서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본격적인 여름이 왔습니다.

단소리에서의 그 목은 시김새가 연음인요보다 조금 더 굵고 깊게 떠는 것이 특징이죠.

0: 겨울까지 오다 보니까 다음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1: 민환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윤여사님.
1: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선생님이 수고 많습니다.
0: 아니, 네, 여러분 수고 많죠.
1: 부르는 네. 여사분들도 저기나 바쁘시고요.
0: 네. 아유, 그렇죠. 네.

0: 영 더워서 예, 고마워.
1: 자,
0: 아이폰까지라도 또 오늘은 선생님도 기다리는 것 같아서.
1: 더위를 날려보시면서 불러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0: 그렇죠. 네. 예, 한참 낮게 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머리를 좀 높이 불렀다가 또 모시겠습니다.
1: 네, 그래요. 아주 적당하게.
0: 네, 이렇게 네, 여자랑 이렇게 시들입니다. 예.
1: 적당한 키를 예, 아유, 항상 유머가 예, 넘칩니다.
0: 예, 몇 년 후 재미있는 노래는 많고 많지만은 예, 그래도 거기서 또 재밌고 예, 난이도가 엄청 높으니 뭔가 행복이라고 예, 그 이명숙이 네.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
1: 오, 네네.
0: 예, 그건 예, 내 노래 다 소환된다. 예.
1: 그래요?
0: 그래, 그, 예, 그래, 이명숙 가수는 정말 야, 한번 100분째 7,80%는 다 재밌고 예, 난이도가 엄청 높은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지 그만.
1: 네네, 맞습니다.
0: 예, 확실히 노래를 예, 아무래도 연변에는 두 번째 가면 설부할 겐다. 객관은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아주 그 배우기도 바쁘고 부르기도 바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영화를
1: 네.
0: 세 마치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 어, 그래요?
0: 알겠습니다.
1: 자, 나를 또 다 아시고. 네.
0: 야, 네, 부른
1: 대단하세요. 네.

0: 드라곤
1: 어우, 반주까지 하시다나니까. 네, 아유, 반주까지 하시다나니까 고생하셨어요.
0: 네, 어제는 뭐 나무 건져서 어찌지 못하게.
1: 아니요, 연속 2절까지 하시고 반주도 하시다니까. 예, 네. 그래요. 난이도가 있는 노래였어요.
0: 네, 네. 이게 결국 또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얘기를 해서.
1: 네, 재밌죠.
0: 예. 그래, 또 다음에는 또 다음 수요일에 모르겠으나 즐거운 얘기로 또 되게 또 성질급해서 백세 인생 단번인 불견인데
1: 네.
0: 좀 그거 좀 배울 때에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작은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좀 있긴 있는데 그거 오늘은 생각 네. 이야기하면서 얘네 단번인 백세 인생 부르겠어요.
1: 연변에서 창작된
0: 그래,
1: 노래예요.
0: 오늘 무더운 날에 오늘은 생이 몸 건강히 주의하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1: 네. 네. 아유, 이 윤 여사님은 정말 성격도 콸콸하시고 급하시고 또 재미가 유머가 철철 넘치는 분이세요. 네. 그 반 노래할 때는 꼭 반주를 혼자서 또 따라 하시거든요. 네. 사철가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또 네.

0: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사계절 담은 노래이고.
1: 이산저산.
0: 사철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산저산 들어가는 부분이죠. 아주 편안한 정도에서 떨어뜨리면서 이산저산 가야 되죠.

0: 잘까지 왔습니다.
1: 가을이 가고
0: 겨울이 오면
1: 겨울이 돌아오면
0: 여기서 딸고 먹질 나왔죠. 돌아오면 에서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인 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0: 네, 사찰가는 연변무형문화유산 단소리예술전승인인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이 요즘 또 새롭게 부른 소리입니다. 예전에 그 사찰가는 소리보기만 맞춰서 불렀거든요. 요즘 좀 악기가 다양해졌어요. 피아노, 반주, 해그, 그리고
1: 이산유산,
0: 가야금 악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찰가를 들으면서 오늘 민요가라 차차차 오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볼까요?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처원 창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창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창심환 이 제품 자체는 정심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구체 심각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무엇을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인데요. 임상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많은 심장병 환자들은 이 세상 수란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기침을 잘 깃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성하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서 별난 수단을 다 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제품 초원 창심환을 쓰시고 나서 입에 냄새가 난다면 지금 사회활동이 사회적으로서 퇴직하나 퇴직하지 않으나 퇴직하셔도 사회활동이 많게 되어 있는데 입에서 냄새가 모질게 난다면 사람들이 모인 데를 가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제품 견제에서 포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한 두 달 그 좌우 안에는 기본으로서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던 문제가 해결받지 않은 분들은 거의 적거나 없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초원청심한 어순이의 부재료동 썼습니다.
1: 아, 예.
2: 예, 부재료동 쓰거나 지금 완전히 내 심장을 해서 저는 10년이 됩니다.
1: 이게. 아, 그래요?
2: 예, 그런 게 지금 이번에는 예, 이거 쓴다면 완전히 지금 많이 도와주고.
1: 아, 예. 예. 두 개로 정 썼으면 잘 쓰셨네요. 그렇지만 해도, 자기 사정에 근거해서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조절하면 됩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내 어제는 원래는 그래도 한 번씩 원래 이렇게 지금 먹습니다.
1: 야. 예, 예.
2: 그리고 알 수는 그냥 그대로 뭐
1: 숨을 내려오지 말고 예예 예.
2: 그래 원래 잠깐만 나는 이게 허리 놀라고 예 밤에 밤잠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늦게 되게 되면 다밤에 숨이 잘 안 올라오고 예 그 다음에는 밤잠을 해못하고 꿈이 그래도 조금만 그래도 있어도 꿈이 오고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내 산잠 못한
1: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산잠 자는 거죠. 대내내 휴식하지 않고 예예
2: 예. 예, 그리고 조금 움직여도 숨이 차서 좀 집에 안에서도 예, 조금 이거 무슨 하다고 조금 움직여도 숨이 차서
1: 아, 심장병이 전형적인 특점이 아니겠습니까?
2: 예, 여덟 내내 그랬던 게 지금 이 약 쓰고 난 지금 완전히 이런 증서들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그래, 부부들이다도 예, 그래 바쁠 시기에는 막 주시완 먹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거 먹을 때부터는 주시완 어제 완전 아예 먹습니다.
1: 예.
2: 예, 아이 먹어도 이런 원래 병 이게 심장에 발달을 아예 하니까 먹을 필요 없죠.
1: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도와준 게 또 보니까 혈압이가, 예. 혈압이가 영, 예, 온전해야 되고, 안 그러던 게 혈압이하고 여러 가지 바꿔 먹고 했는데, 아이 되는 게 이거 먹으면 지금 혈압이가 완전히 잘 온전됐어요.
1: 예. 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범 불안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 그게 큰 말은 한마디로 지나가지만 해도 혈압이 조절받는다는 게 혈압약을 끊고 이 제품으로 대체해서 부작용이 없고 이렇다는 게 얼마나 큰 성과인데요. 예.
2: 네, 그래서 난 정말 이제다 이 약에서 효과 정말 잘 봤습니다.
1: 아, 예.
2: 이 약 쓴다면 뭐 다른 심장약 얻을 필요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딱 먹으면 기본 다 해결됩니다.
1: 그렇죠. 예, 예.
2: 네, 선생님, 오늘 9시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25번 연락하세요.
2: 네.
1: 네. 아,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오랫동안 썼습니다. 감기가 왔는가, 한지 감기가 알고 중감기로 병원에 갔다가 왔는지 또 그대로 해주니까. 아, 그러고, 기침이 헐헐 거리고, 아, 막, 그저 배를 끓어나는 것 같으니, 그러고, 먹어서, 그랑그랑 하고, 자기, 정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침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안 되더란 말입니다. 땡기도 어느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눕어서 구글던 게, 50만 가지고 눕어있는데, 선생님, 좋은 동심하네. 생각에 한가급 준다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 삼아 싸움 먹어보고서 그런지 이빨의 냄새 그렇게 나던지 아이 아프고 냄새가 입안에서 냄새가 나던지 아이 그게 오죠 가서
1: 아, 예. 그렇죠.
3: 가슴이 꼬조진에 침물로 찍는 것 같은 것보다 앞도 가슴이 그렇게 아프고 헐떡헐떡 하던 게 감기가도 없어졌습니다.
1: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인데 예, 예.
3: 그것이 말입니다.
1: 자기 전에 오해를 했죠. 예.
3: 예, 누구 뭐, 뜬 게, 그쵸. 누구 뭐, 짜든 게, 어제 누구도 자고, 편지 사게 하고, 얼마 됐습니까?
1: 그 문제 해결했죠. 예.
3: 뭐, 예, 밤잠 잘 자지. 그럼 몸이 가봐 놓거나, 예. 운동 못 하던 게 운동. 소화가 잘 되지. 자극 없지. 해놓고, 얼마 됐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좋아진 집에 또 9시 대단가 같아서.
1: 예.
3: 그렇잖아요.
1: 예,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관리에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견지해서 심장병을 해결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대해서 이 진일보로서 가강하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환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4: 예, 나는 이 신자에다 큰 돌을 지들고 놓은 것 같은 게 이 땅바닥에다 누우면 다 내려앉는 것 같아요. 같은 바닥에 숨이 올라와요.
1: 우리. 예.
4: 그러면서 그래도 이 이빨이 그래도 어느 이빨이나 아예 아픈 게 없이 다 아프지. 그 다음에 이 해슬이 돋지. 어제 이 한우바지라는 게 껍질 자꾸 벗겨지면서래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래 이 뭐 약에 뭐 한우바지 아무는 약에 뭐 이빨 통쇠나는 약에 그래서 약을 대고 주서 먹어도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예.
1: 예.
4: 그리고 이 심장이 너무 바쁘니까 나 좋은 정신만 쓰기 시작했는데 좋은 정신만 이거에 한 달 쓰니까 예. 이 햇슬이라며 한우바지라며 일 없어진다.
1: 그럼요.
4: 예, 그리고 그래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예, 계속 가끔가다 그래도 소화에 대해서 그랬던 게 소화도 잘 되지, 혈압 조절도 잘 되지. 어쨌든 좋은 정신하니 이 신장약 없으니까나 뭐 수탄약을 써도 아이들든 게 지금 신장약 먹고 예. 약을 다 끊어버리면 좋은 정신만 썼는데 지금 까딱 일 없습니다.
1: 그렇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에 다음에 심장병이 아닌가 해서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까 심장병 예. 치료에 많이 등한해지는 거죠. 예.
4: 예. 예. 그래서 어떤 의도서 대파가
1: 그랬는데
4: 예. 예. 이 좋은 정신만 쓰고 지금 예. 심장도 고통을 올리는 것 같았던 게

0: 그게 이롭으니까 나 누워도 이러고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예 저녁에 자지라 못했습니다. 근무상 자꾸 이 가라앉으면 쉰다 예. 숨이 올라요 와서
1: 예.
0: 이게 예. 지금 이 예. 까딱 이롭시 이전에 예. 두 개 되어도 썼습니다.
1: 아 예 잘 썼습니다. 예예 예, 예.
0: 그러니까 나 예. 아직도 좀 더 쓰다서 오늘이 또 아홉 가고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그렇죠. 지금까지는 나사졌지만 해도 지금 또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 제품 견제하는 게 기본일 겁니다. 예.
0: 예, 예.
1: 예.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3: 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좋은 청심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 해라도 들다이 되고 일이나 관심 빼심이 신일도 고르자고 자꾸 신경 통비 생기고 얘네 자꾸 기단들이 어디 처음 이래 통세 나서 이래서 내 지금 좋은 정치만 써봤는데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어 그렇죠.
3: 해라도 들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났고 늘사 신일이 고르자 그래도 그게 많이 도달됐습니다 지금.
1: 어 그렇죠. 예예 예.
3: 자꾸 생기던 그 통풍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1: 예.
3: 이건 챙기라 몰라가다며 힘들던 게 이게 이런 많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이 약품이 이번에 아홉 건 정도 배달받아 왜 계속 쓰다 그랬나
1: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좋은 정신만은 확신을 갖고 복용만 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제품이라는 거 복용 과정에서 잘 느꼈을 겁니다. 배달 전화번호 33-95번 연락하세요.
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언니 이 심장병을 내서 구수용 가서 병원에서 입원했다 나왔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또 예, 입원할 정도로 그리 시기 아프가 내 몸을 천천히 안아주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지금 한 달 썼는데 그래서 가슴이 딱딱 맞추면 겨우고 그 숨이 잘 아이얼로 눕고까지 아프고 걸쳐서 숨이 차던 게 그게 다 나사졌습니다. 그런데
1: 예.
4: 이야기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또 이 병원에 입원하면 어찌겠는가 이런 게 내약도 먼저 줬단 말입니다.
1: 예예 예, 잘했습니다.
4: 예 혈압이나 그것도 정상이 됐고 예 잠 못 자고 또 잠도 잘 잡니다.
1: 그렇죠. 예, 심장병으로 나타난 증상입니다, 모두. 예.
4: 예, 이빨도 아프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막, 그저, 예, 이 심장 열려서, 그저, 막, 그저, 목이 아픈 미소리에, 막, 가슴이 막 답답하면 켜오고, 답답하면 막 열이 나오려던 게, 그것도 싹 이렇습니다. 혓바닥 밑에 작다가, 길꼼치 닫아가서.
1: 예, 예. 그렇죠.
4: 그래, 예. 내약은 내약도 한 달 치료 조금 더 줬다만 우리가 오늘 좀 많이 배달받아 쓰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건강 중입니다.
4: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신장약 써봤지만 예, 누구나 신장병 있는 사람들 그냥 물어보면 쌩 물어봤는데 이거 이상 없다만.
1: 예. 긍정적인 효과를 보죠.
5: 아들 예. 심장이가 이저 옛날부터 오란 심장이라니까니 심장이 걸린 사람을 다 물어봤는데 요정한 약이 없더라만 다. 그래서 내이 좋은 정신만을 먹고 또 당사에다 권고를 했는데 야 확실히 먹은 사람과 이거는 어떤 심장이 다 맞더라만 다.
1: 그렇죠.
5: 예.
1: 예.
5: 등사이가 등사이 따뜻 만나만 다. 그래서
1: 그렇죠.
5: 내가 우리 처음에는 우리 형제 이렇게 악해두고 이렇게 썼는데, 아, 당연히, 그, 가까운 동네 분들 놓은데, 이렇게 같이 앉아, 놓으면서, 이것만 써보라고. 이거, 그다음, 오래 쓰면 한 달만 써봅시다. 그냥 이게, 아, 좀 아겠구만. 앵게라 한 달 벌써 쓰게 되는 나사지인데, 그러니까 이 명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또 동네, 지금 중년 분이가 마흔 한 너덟이 되는가, 그런 게 진짜 도착해. 그래, 내가 이거 써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쓴 지가 이제 스무 달인데, 어떤 건물까 괜찮다며. 그래서 숨이, 그, 요열이 불러서 훈천 시장 갔다 왔다만.
1: 어, 그 정도 끝이.
5: 예,
1: 예.
5: 그래서 이거 쓴 게 지금 효과 대단히 좋다만.
1: 예.
5: 우리 이건 친척인데, 나는 예. 연기 있고,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이야기 좋습니다.
1: 예.
5: 나 이번에 또, 이거 미루시 준비해 놓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예,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염해도 쓸데없는 약을 권했다고 이런 욕 들을 일은 절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0: 그것만 준비하지 말고 그거는 임시 구급하는 그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조끼는 좋은 청심환은 길게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기본으로서 이 제품을 구보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기관의 영향 주거나 그런 불량 반응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제 이야기하는 거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시면 뭐 40대 말 50대 초에 남성들이 특수한 이상이 생명 이상이 생기는 거 완전히 피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하루에 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지 않지만 해도 우리가 기본으로서 몇 가지 보조 제품은 평생 40대 중후반부터 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심장 주자하신 분들은 5가지 내지 7가지 약을 평생 들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자까지 갈지 않더라도 지금 한나는 아스피린 장용편 하루에 한 알씩 100mg짜리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알 드세요. 이거는 위를 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용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장에서 용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Q10에다 위유 이 세 가지를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병 끄떡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새 장소로 이전한 연결수상시장에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온갖 음식향이 풍깁니다. 이곳에서 남망의 작은 만둣국이 연변의 시원한 국물과 만나고 전통 조선족 풍미가 다른 조리 기법과 융합되며 전국 각지 식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을 함께 맛봅니다.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특색 음식들은 혀끝의 향연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장대의 온기와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연결수상시장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갖가지 특색 음식들이 펼쳐진 가운데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신선하고 향긋해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철판 볶음밥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찰떡과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합니다. 남북 풍미와 민족 특색이 이곳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롭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작은 만둣국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옛 수상시장에서 거의 16년간 영업해왔습니다. 경영주 소개에 따르면 새 장소로 옮긴 뒤 손님이 평소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수상시장에서 16년 동안 영업해온 이 작은 만둣국 가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이자 남북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경영주 손혜민의 본적은 아닙니다. 그는 연기를 뿌리 내리고 가정을 이루며 사업을 일떠시오는 과정에서 남방 작은 만둣국의 섬세한 식감과 연변 사람들이 시원한 국물을 즐기는 음식 습관을 결합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만둣국 한 그릇으로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예민입니다. 처음에는 현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지 손님들이 틱톡에서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외지 손님들도 우리 집에 작은 만둣국을 먹으러 옵니다. 새 시장으로 옮긴 후 환경이

0: 좋아졌습니다. 작은 만둣국 같은 메뉴도 늘었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손예미는 아내와 딸에게 작은 만두를 빚는 일을 전담시키고 주문에 따라 조리를 하면서 갓 살만의 맛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의 품질도 시종 한결같습니다. 이처럼 남북 풍미가 어우러진 작은 만둣국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경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이곳의 닭고기 국에 들어간 작은 만두는 먹어보면 더 신선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변 음식은 자체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성도 아주 강합니다. 전국 각지 음식을 아우르면서도 연변 특색과 결합해 전국 인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만둣국이 남북 풍미의 따뜻한 융합이라면 연변 특색 철판 볶음밥은 민족 풍미와 기타 조리법이 혁신적으로 만난 음식입니다. 요리사는 작은 주걱 두 개를 능숙하게 들고 철판 위에서 민첩하게 음식을 볶습니다. 소고기 완자, 치즈, 참치, 김치 등 어떤 식재료든 밥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작은 주걱이 철판과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교향곡이 시장에 울려 퍼지자 식객들이 몰려들어 조리 과정을 지켜봅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인 박광림입니다. 김치 볶음밥과 연변 소고기 볶음밥입니다. 연변 음식은 줄곧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창업한 박광림 부부는 연길의 도시 변화와 시장 발전을 직접 지켜보는 한편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고향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시장 환경과 우수한 창업 정책으로 귀향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상인 라금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시장 건물을 지어주어 위생 환경이 좋아졌고 손님들도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하고 우리 상가 경영주들도 만족합니다.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기를 찾아오길 바랍니다. 시장은 승격되고 인정은 더 짙어졌습니다. 장태의 활기와 독특하고 소박한 변경 풍정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잇따라 명성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유대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답게 건네는 인사와 그냥 맛보라며 내미는 음식은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현장에서 볶아내는 철판 볶음밥은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연길 음식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이 변경 도시의 따뜻함과 포용성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령 관광객 리흔입니다. 예전에 다른 지방에서는 모두 달걀 볶음밥만 먹어봤고 이런 김치 볶음밥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음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대령 관광객 준여사입니다. 장터 활기가 아주 짙습니다. 연변 사람들은 특별히 열정적이며 위생면에서도 아주 안심됩니다. 두 손 가득 들고 돌아갑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다음에는 함께 자가용차를 몰고 다시 연변에 오겠습니다. 연결 수상시장에서 온갖 풍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는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 여러 민족 대중은 같은 아침 시장을 함께 돌아보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함께 맛봅니다. 혀끝에서 일어난 공감은 마음속의 공통인식으로 승화되고 전면 교류와 심층융합 속에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정이 혈맥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래 실물경제 강화의 경제기반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는 나라의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입니다. 공업은 실물경제의 핵심 버팀목으로서 장성세를 유지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닥짐,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연변 공업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조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고 증가율이 전성 평균보다 17.3%포인트 높았으며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늘어났고 증가율은 전성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았으며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업 증가율의 상승세는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삼아 연견 특색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경제 고품질 발전을

0: 위해 힘과 에너지를 축적한 결과입니다. 올 상반기 전쪽 공업 분야의 7개 중점 업종 중 방직 복장업, 광산 가공업, 식품 가공업, 연초 제품업, 에너지 생산 공급업 등 5대 산업 생산액은 장성세를 유지해 공업 경제 고속 장성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업 발전의 저력은 전통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는 데서 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산업기반 재구성과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생산액이 10억 원 이상인 전조 12개 기업이 규모 이상 공업 생산총액과 증가치 장성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5.3%와 3.4%에 달하면서 공업 핵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강하면 지역도 강해집니다. 단계적 발전 시점에서 전조 상한은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실천으로 공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혁신적인 돌파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공업 경제 선도 우세를 공고히 하고 전조 공업 경제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함으로써 신시대 동북 전면 지능에서 공업 담당을 짊어지고 변강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1: 명정시 중점 문화관광 대상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고가 4일에 개원했습니다. 이 대상은 현지 특색민속 자원이 입각해 무형문화재 전시, 민속 공연, 레저 휴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일체화한 몰입식 문화관광 종합체를 조성했습니다. 휴가고는 일련의 특색 활동을 통해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명정, 나아가 우리조 관광산업 발전과 향촌 전면 지능에 새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개원식에 참가한 귀빈들은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고 현판을 함께 제막했습니다. 이어 귀빈들과 관광객들은 휴가고 민속 상업 거리, 무형문화재 체험구역, 산중턱 민박 등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경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휴가군의 조선족 건축과 민속 경영 모식 특색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조선족 민속 문화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민 정소매입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오늘 사람이 좀 많고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우리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장의 민족 풍정을 제대로 체험하고 뒤쪽의 건축물들도 구경하려 합니다. 백상 관광객 정념합니다. 저와 가족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한 번 왔을 때는 이곳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공됐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와보니 현지 주민들이 특별히 열정적이었고 조선족 풍정과 문화 전통, 건축 설계도 모두 마음에 듭니다. 개원 당일 휴가고 전역에서 민속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문예 골간들과 전문 예술 단체들은 조선족 가물을 선보였고 휴가군의 민속 NPC들은 거리를 따라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 창작자들과 현지 희극 배우들은 현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을 보여줬습니다. 음식 시장과 무형문화재 체험 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찰떡과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현지 농특산물과 조선족 수공예품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돼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개원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휴가구에서는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꽃불을 터뜨리게 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룡정시가 연변의 조선족 민속문화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및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한 본보기 대상입니다. 휴가구가 정식 운행됨에 따라 현지 민박, 음식, 수공예, 농산물 판매 등 산업사슬의 상하단이 연동해 발전하고 대중의 취업, 창업 경로가 넓어지며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성점이 육성될 전망입니다. 연변 성청 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중승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제품을 내놓으려 합니다. 여름철에는 민속관광과 견학체험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개인전용 온천욕장과 빙설오락을 발전시켜 북방 풍경구의 비수기와 성수기 불균형 난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주변 과수원 향진과 연동해 문화관광, 농업, 향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연면의 민족단결과 향촌지능시범 문화관광 관광 새 명함을 조성하려 합니다.
0: 2026년 연변주 및 연길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 신혼 소형 수업

0: 가동식이 4일 연결시 민정국에서 거행됐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와 주 민정국에서 주최한 활동에 신혼부부 5쌍과 정령기 청년대표 60명이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신혼부부들은 겨울온 세약을 대독했고 관련 지도일꾼들이 신혼부부들에게 관련 물품과 서적을 증정했습니다. 이어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림하화, 주 가장 아름다운 가정 대표 리영이 부부 화목, 효로 애친의 우수한 가풍을 들려주면서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며 함께 건설하고 나누는 문명 가정 리념을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혼 소형 수업을 개설해 부부 간 소통 방식, 신분 전환, 올바른 혼인 출산 관념 등 실용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연길 주민 김홍흠입니다. 신혼부부로 이번 신혼 소형수업 가동식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정을 나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우수한 가풍을 전승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본받으렵니다. 이제 주 및 연결시의 분열연합회 민정부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씨앗 프로젝트를 계속 심화해 가풍 선전 강연, 혼인 심리 상담, 혼인 출산 과학 지식 보급 등 계열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1: 연결시 공항구 교통관리 대대에서는 일전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구 각 가두 사회구역과 연합해 도시구역 전역에서 소유주 불명 차와 폐기차 집중 정돈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방치된 차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통행로를 막으며 안전 우환을 초래하는 등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도시 주차 질서를 규범화하고 도시 환경 품질을 1층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장기간 세워져 차체가 녹슬고 바퀴가 파손된 차들은 주민 주거단지, 상권 보행로, 소방 통로와 공공녹지를 장기간 차지해왔습니다. 이는 부족한 공공주차 자원을 잠식하고 주민들의 일상 출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낡은 차체로 인해 자연 발화 위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여러 부문이 연동해 전역 조사, 분류 처리, 장기 효과 관리 통제를 포함한 정돈 방안을 내왔습니다. 이번 정돈은 먼저 조사에 고지하고 그 후 법에 따라 견인하는 집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차 소유주와 연락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집법 일꾼들이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장소로 통일적으로 견인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각종 소유주 불명 차와 폐기차 1,276대를 조사하고 116대를 폐차 처리했으며 차 소유주들을 설득해 검사 기한이 지났거나 도로를 점용해 주차한 차 700여대를 옮기겠습니다. 이로써 수백 개의 공공주차 자리가 다시 리용되게 됐고 도로 통행과 단지 주거 환경도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0: 연결시 문화예술계 연합회와 손에 손잡고 예술단은 7월 31일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를 찾아 민족 특색이 짙은 문예 공연을 펼쳐 국방사업에 일생을 바친 부대 리퇴직 간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 무용인 아박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남성 독창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어머니께 무용 진달래가 만개한 곳, 실황송 영웅 등 종목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연변 부대간부 휴양소 퇴직간부 왕림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열렬한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배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색다른 백현만개점 민생혜택 주제 생방송이 일전 연결 백화상점에서 펼쳐졌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백현 만개점 민생혜택 사업을 출선으로 혁신적인 금융봉사 모식을 통해 현역 소비 여러 분의 금융활수를 정확히 공급하고 연변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담바 생방송실에 의탁해 축구 경기 열기와 본지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하고 온라인 흐름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다양한 지불 우대가 대중에게 직접 전달되게 했습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전속 분할 지불과 소비 즉시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소비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붉은 금열 브랜드를 핵심으로 현역 상권의 해민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신소비에 이르기까지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착실한 조치로 해민 성과를 천문만회에 전달

0: 하면서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 새 화폭을 펼쳐가는데 금융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에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신청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지 각 단위의 추천, 전문가 심사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제6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종목 추천 명단을 공시합니다.
1: 조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문화예술연구중심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으로 노래하며 미래 향해 나아가 2026년 연변주 아리랑 가요 대회가 8월 하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0: 훈춘시 총공회에서는 훈춘시 제6회 청년 친목활동 미혼종업원 교류주제 운동회를 19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 지점은 훈춘 와스토크 활락섬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교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0: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장약 심리방 로인절 맞이 우려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인데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입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가지고 시원하고 또 차갑지 않는 게 특징이고 찜질 매트입니다.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려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여태까지 3곽을 더 증송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 푸른파이라고 예. 예,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항균작용도 해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예. 이불이 중량이 두근대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묵직함과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줌과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제품입니다. 예. 넓이가 1m 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예. 예, 세탁기 사용이 다 가능하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려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지금 로인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이 드셔도 좋겠지만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이죠. 예. 예, 이번 우려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시게 되면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수궁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예. 예, 우리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예. 사계절 가운데서 여름이 불에 속합니다. 예. 화에 속한다. 이 말이죠. 예. 여름철은 매우 덥습니다. 예. 예, 요즘은 삼복이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삼복이 돌아오면은 심장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젊은 사람들도 심근경색 때문에 예, 길로 가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꼭 심장을 잘 보양해줘야 됩니다. 예, 예, 이 계절에는 양기가 충족하고 음기가 부족합니다. 예, 음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심장열이 세지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다 여름에 와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불인 이 여름이 오면은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심장병 중에서 그 우리 특별히 그 이 여러 가지 심장병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중에서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용형 협심증,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똑똑하게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 혈액형 협심증이라는 것은 그 서상 이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

0: 이라고 합니다. 예, 서상 이사하고 아, 중이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 그리고 아, 그 이론 체계가 다 다릅니다. 예, 우리 이 장약은 서상약이면서 중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 중이가 아, 그 먼저 서상 이사가 이 약에 대해서 공동 조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아, 그리고 공방 그 아래에 또 중이가 아, 이 이야기 공동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 따로따로 씌워져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여드 장약심 예방진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예, 한 20여 년 처약인 혈압약 먹으면서 예, 살다, 몸에 살아오다가 예, 선생님이 장약심 예방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야,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예, 또 선생님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예, 너무 잘 되니까, 여덟 달 만에 장약심 예방을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잘 됩니다, 원래.
2: 예, 계속 또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 뻥하면 어지름 찌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예, 기억력이 없고, 사지가 자꾸 저리고 얼어 들어가는데, 이 약 먹으면서,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나고, 온몸이 영 따뜻해지니, 영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2: 예, 계속 관절이 아파서, 예, 저기, 걸기 영 힘들었는데, 지금 이 관절이 좋아지니까, 예, 아, 지금, 예, 멜리 걸어줘서 막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0: 예, 우리 약은, 예, 예, 이 관절병에도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예, 특히는 이 관절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풍한습을 빼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줘야 되고 근육, 심줄, 인대를 관계하는 아, 그 간을 또 치료해주기 때문에 간 경락이 들어가서 강론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재 7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이 다 우리 이 약은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다 비싼 이런 약재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그렇게 좋아진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 예, 예. 이 약은요, 또 뇌경색을 줄여야 된다고, 예, 꼭 쉬어지, 공동수치에 쉬어져 있는 약이다 그런지, 하루에 세 번씩 꼭꼭 먹으니까, 예, 야, 그거 효과가 더 영 특별하게 알립니다.
0: 예, 이거 하루에 세 번씩 복용시키면서, 예, 혈액 중이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장약심 예방은 세 번씩 복용시키면서 바짝 치료를 해주는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뇌경색이 온 분들, 뇌출혈이 온 분들, 심장병이 중한 분들을 치료해내죠. 예.
2: 예, 그러니까 예. 특히 이 약은 고산지 지구의학제고 4,500m, 홍경철은 또 5,400m 이상이고, 예, 뇌뇌황홀에 대한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갔지.
0: 예.
2: 구수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약이 됩니까?
0: 맞습니다. 응?
2: 그러니까 예. 치료 효과가 특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2: 야, 그래 우리는 효과를 보고서 여러 사람들은 많이 친척 친구들은 많이 소개해서 약 썼는데 모두 효과 좋다며 칭찬합니다.
0: 예, 이 약은 소개를 해도 욕 아이 먹는 약입니다.
2: 예. 예. 이제 또 들을 날이 이번에 런저를 특별한 우대 활동을 한다니까 예. 약 좀 잊지 마서 이런 우대 활동에 지금 참가하자고 지금 배달받자 그런다.
0: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생각이 있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장약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네.
3: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0: 네.
3: 일괄적이나 뭔가 이 약을 먹고, 또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또 며칠 뒤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0: 좋죠.
3: 예. 네, 지금은 예장약 식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네.
3: 네, 그리고 또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숨이 많이 차고, 또, 네, 경색이 와서,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땀이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예, 멘붕까지 와서 또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눈이 붙들붙들 떼가지고서,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0: 예,
3: 아홉 달 이렇게 자고, 먹으니까, 나, 예, 너무 예,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리고 또, 예, 병도 영 많습니다. 위궤양이 있어, 예. 식구물이 이래 올라오고.

0: 위가 이 쓰리면서 이 아팠는데 예. 지금은 이 그것도 예, 다 용 이렇게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전체 몸이 용 좋아졌습니다.
1: 아, 좋아진다 전체 몸이.
0: 예, 예. 그래 이 약은 이 서상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사는 야생약재 돼서 그러는지 그런 약을 써 그러는지 다른 일반 약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예, 우리 저기나 예, 부부는 예, 두, 이, 저, 다른 약을 안 먹고 이 약만 먹고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내 동생이, 아이, 그래서 무슨인가, 이 약이 이번에 예, 로인설이 있었구먼가.
1: 예.
0: 우리 활동 용 좋습니다. 그래서 예.
1: 맞습니다. 이번에.
0: 예, 밟아드리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우리 활동, 그 로인설 맞이 우리 활동 일어나서 예. 예. 이렇게 좋은 우리 활동은 없습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안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이게 혈압조절이 안 되네. 한 30에서 서약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1: 네.
3: 그러다 예, 선생님이 장약 신내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신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을 많이 감량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섯 달 만에 자녀 심리만 먹는데도 지금 해결하더니 정말 잘 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저는 경도마에 빵칼이 있어서, 얼어짜 있어서 항상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1: 네.
3: 심리방 넉다바 먹고 내 병원을 검사하다 보니까, 아, 빵칼이 이게 싹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1: 아, 빨리 사라진 겁니다.
3: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근심은 정말 큰 한심이 났습니다,
1: 네.
3: 나는. 예, 그리고도 예, 심장도 안 좋아. 항상 집에 들어오면, 좁은 공간에 들어온 것도 숨이 차고, 산소 부족한 것들, 겨울에도 난 문 열어놔야 숨이 나온 것 같고, 이랬습니다.
1: 네.
3: 예, 그러다, 예, 예, 아, 심내방 보고 후부터, 예, 아, 이동 여름에도, 예, 심장도 숨이 차나, 예, 이런 증사 좀 없습니다.
1: 심장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증사에 없는 게입니다.
3: 예, 네. 우리 그뿐인데 나는 전립선도 항상 소변 자꾸 이랬는데 전립선이 좋아지 특히 그냥 여러 관절이 영 비온 날이나 영 바빠는데 관절이 유연해지면서 조금 영 많이 좋아진다. 관절.
1: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드시면서 아니 내게 관절 때문에 이 약을 싼 건 아닌데 어째 관절이 좋아지는 게 제일 빨리 알기 잼까 이런 분들 다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 와서.
3: 글쎄 말하면 내가 지난번에 이랬습니다. 나도 그래 나는 이 하도 약이 효과 좋지 우리 또 두 사람 먹길래 약은 좀 있습니다.
1: 네.
3: 이번 또 방송에 들으려니까 로인절 학교 대단히 좋을 때다. 예.
1: 대단히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 우리 네. 이번에 그 로인절
3: 나는 이번에 예, 우리 둘은 예, 학교 참가해서 이거 그냥 계속 먹어도 이런 거니까 이번에 좀 많이
1: 감사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아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도록 하셔.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이제 방송 듣고 있을까? 지금 이번에 활동 도졌습니다. 대해 선번이보다.
1: 예, 이번에 로인절 우리 활동 일어나서 도졌습니다.
4: 예, 우리 남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1: 예.
4: 혈압약을 계속 30년 먹었는 것도 혈압 조절해야 돼가지고 내 노공이 걸려가지고 중풍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소리 아니 밥 못 자지 그 다음에 또 이거 말을 바로 못하고 숨을 길게 흘리지 그 다음 바로 이거 걸지 못하지 그 다음에 위 나빠가지고 소화해야 돼서 밥 못 먹지 정신 심해가지고 소변 잘 못 누지 심장이 그렇게 저희가 심혈이 어떤 데는 빠르고 어떤 데는 늦고 하고 밤잠 못 자고 용 고생했습니다.
1: 네.
4: 예, 그래 약이랑 약은 많이 써댔습니다. 그것도 어째 별로 그저 얼만큼 그만큼 그저 공진 하고는 좀 아이 났습니다. 그래서
1: 예,
4: 그저 비참하게 살
1: 예.
4: 예,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예, 길에다가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하다가 뭐 중풍이 걸린 사람은 그래다 죽겠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느 날에 방송 광고들과 선생님 마들과 이 서장약이 그렇게 좋다고 그랬대다. 예, 공항수지에 딱 쓰여있고 중풍 치료한다니까나 기본 등해가지고 그거 썼는데 아니 차차차차 쓰니까나 예, 그 아니,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예, 처음에 밥을 잘 먹고, 조금씩 심력이 당기고, 그 다음 밤을 잘 잡니다. 예.

0: 네, 그래, 편안하면서 자기는 게, 야득다를 먹으니까 나한테 혈압이 엄청 잘 되고 이러니까, 예, 구약이 혈압약이 멀리 하게 됐대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거기다 가르치는 구성이나 혈압 조절에 대해서, 예, 며칠 매 먹어라, 하루에, 이틀에, 사흘에, 닷새 이래 먹으라고 쓰기라고, 거기 또 다른 방법을 가르치는데 딱 먹으니까.
1: 예, 다른 한 가지 방법도 알려주는 게 있잼까, 그게 또.
0: 예, 예. 그래서 우리 맹목적으로 먹을까, 이게 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예. 예. 그거 원리를 알고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무슨 맹목적으로, 그저 양마 대고 먹으니까, 복화 때문에 먹으니까, 나 그게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더구나 아이 낳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엉영 이런 방법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야릇달 만에 이 혈압약 멀리 하고 아이 먹습니다. 그래도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장약만 먹는데도 나 그렇게 온종이 잘 된다.
1: 장약 심리방이 이게 원래 이 약이 강한 약입니다. 그렇게 이 중풍이라미 전문 것도 심장병이라미 심한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치료를 해줘야만이 그런 병이 치료된다. 그래서 세 번 시삽스게 예. 하지니까
0: 높은 데서 멀리서 그 약제 좋은 거 가지고 하니까 예. 맞으니까 나의 병만 가약이 딱 맞으니까 이렇게 치료가 잘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도 이제 나갔습니다. 오예 놀라 예.
1: 좋네.
0: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변했습니다. 예 나도 예 신장이 나빠가지고 신경물 날라가지고 고생하고 밥은 못 자고 밥은 못 먹고 위 나빠가지고 그래고 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걸지 못하고 그다음에 밤에 꿈이 많고 하고 해뜨고 이래요. 그 소리 맥이 없어서 하거리던 게 지금은 얼마나 욕 빨라졌는데 이거 같이 쓰니까 나
1: 예.
0: 우리네 사람들이 다 고봐졌다지 너는 어째 그렇게 똑똑하고 욕 빠른가 이랍니다. 이 머리가 똑똑해졌습니다. 얼마나든지
1: 권력했던
0: 게 예 불보합니다. 예 길에는 많이 선전했댔습니다. 예.
1: 예.
0: 이거, 예. 많이 선전하니까 모두 좋아서 난리입니다. 이 양마 선전하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모두 칭찬받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나도 먹어야 되지, 나도 먹어야 되지, 이랬습니다. 예.
1: 에이,
0: 정말 이리와 친척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다 좋다고 말합니다. 예.
1: 예.
0: 그래, 우리 활동실에 예, 아줌마 하나 있는데, 저기는 한 분이 있는데, 예. 얼굴 부위에 너무 통증 나서 예, 병원에 가서 봤답니다. 예,
1: 예.
0: 예 3차 신경통이랍니다.
1: 아.
0: 이런 사람이 써도 되는가 하고서 물어봐달랍니다.
1: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인데 3차신경통은 주요하게 얼굴 부위 감각을 담당하는 대뇌안이 제5뇌신경이 5번째 뇌신경 말하죠. 이게 기능 이상으로 신경수초가 손상돼서 또한로 현상이 발생해서 격렬한 그 얼굴 부위 통증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신경계통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객관화 신경수초라는 거는 예. 신경계의 그 핵심 구조입니다. 예. 지질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층막 그 다층막인데 신경섬유의 축삭 주변을 이런 감싸고 있죠. 예. 이 축삭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의 돌기중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또한루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런 그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 그 우리 객관화 그 이 전기신호라며 이런 거 보면은 그 어간의 그 그게 이서아이제서 그게 뚝 끊어진 거 이거 또한루라고 이거 말한데 그거를 또알루 현상이 발생해서 이거는 격렬한 얼굴 부위 통증을 유발하는 걸 말하는 것이요. 예. 주요하게 이 3차 신경은 얼굴 부위 통증을 유발하는 이 객관화 그런 이 감각신경으로서의 그 노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주요하게는 눈, 귀, 코 그리고 경부를 지배하죠. 예. 예, 주로 세 갈래인데, 첫 번째 갈래는 눈 쪽입니다. 예, 눈 쪽이 이렇게 세게 아파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갈래는 이 광대뼈하고 운 이빨 쪽입니다. 예, 그 부위를 말하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갈래는 그 턱하고 혀 쪽을 말합니다. 예, 이래서, 그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거나 전류가 흐르는 듯이 심하고, 예, 말하거나 밥 먹을 때도 도졌다 사라졌다 합니다. 예. 이 3차 신경통 때문에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 병이 쉽게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예. 우선 먼저 이 병은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신경계통 치료를 잘해줘야 됩니다. 예. 이리 우리 이 장약신예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0: 활성화시켜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약을 써야 되는데 우리 이 그 약에 보면은 그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천공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이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가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 재생제입니다. 예. 그리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풍한 풍열 간열이 센 증상을 해결해주고 간이 막힌 걸 녹여주고 기혈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런 병이 잘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약을 보면은 경락을 소통시켜줄 수 있는 성분 지룡하고 그 소홍화랑 담남성하고 송목 우슬이 들어갔고 풍한 풍열 간열이 센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 지룡하고 천궁 당귀하고 소홍화 소목하고 담남성 우슬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담이 막힌 걸 녹여주는 성분 또 당귀라든가 황계라든가 소목하고 홍경천 지룡이 들어갔고 기혈부족에 또 제일 좋은 성분인 또 당귀 황계 홍경천 소홍화에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3차 신경통 치료에 치료작용이 아주 좋죠.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나도 싸우, 약이 좀 남았지만 해도 이 활동이도까지 더 싸겠습니다. 제 9분들 선생님 된다니까는 배달 받겠다.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을 받도록 하십시오.
1: 예, 2417979.
0: 맞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으로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먹고 산 환자입니다.
0: 네.
3: 거기다가 귀에서 예,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고 해서, 예, 몇 병은 애가 보이니까, 예, 신경 썰어 그렇단다.
0: 예.
3: 이런 병은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0: 원래 신경성이 일단 앞에 붙으면 잘 치료해야 됩니다.
3: 예,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예, 조만간 귀 멀 갔습니다.
0: 예.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소장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 접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3: 한 달 사후 먹으니까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사진 게 알립니다.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예. 전기 모다 소리 아이 납니다.
0: 좋지.
3: 예, 예, 저는 이 약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이 약을 먹으면서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려집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예, 장약 10내방 먹은 후에 예, 하루에 한 번 먹던 거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닷새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먹게 됐는데 예, 야돕 달다워 먹고 예, 무릎 관절이 아파 몇 메트 못 걷고 쉬고 쉬고 했는데 지금 멘디 걸어도 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0: 좋지.
3: 예, 신면증이 예,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잡니다.
0: 네.
3: 이렇게 좋은 약 소개를 해줘서 예, 정말 고맙습니다.
0: 아, 예. 예,
3: 이번 노인절에 우대 활동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
0: 예.
3: 내 노인절 우대 활동에 참가하다고 전화드립니다.
0: 아, 이번에 우대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예, 제일 예. 최고 우대 활동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 장약 심리방 우리 약과기 치료범이 보면은 심교통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히 밝혀놓은 약입니다. 예, 심교통이란 것은 관심병이 있는 사람이 예,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혹은 무슨 일로 해서 너무 격동됐다거나 너무 춥거나 혹은 심장 박동이 너무 빨리 뛰거나 이럴 때 심교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나타나는 그 부위를 보면은 가슴뼈 중간에 와서 많이 그 아픕니다. 예. 예, 가슴뼈 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 단중쇠라는 게 있는데 인맥에 있는 경락이죠. 예, 이 단중쇠가 예, 예, 혈점입니다. 예, 여기가 많이 아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예, 이 혈점이 아파서 자꾸 그곳을 누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반사통으로 인해가지고 왼쪽 어깨가 아프고 또 왼쪽 팔 안측간이 내 쪽이 아프다 하죠. 예, 예, 심한 사람들은 왼쪽 팔 안쪽이 아프면서 줄이 뻗쳐가지고 제일 뺏기 손가락하고 무명지와

0: 와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장약 심리방을 선택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림성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효 성분인 바액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일터에선 나름대로 능숙하고 깔끔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집에만 가면 뭐 흘리고 깨뜨리고 허당기가 새겨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편한 사람들과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빈틈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조여놨던 마음의 끈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놓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탁구공을 서로 주고받듯 가까워야 할 수 있는 이 찰떡궁합호흡과 함께 마음은 느슨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겠으며 도나, 안도, 왕청 지역에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2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4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웃음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자, 먼저 이웃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소명이 새 집으로 이사갔습니다. 어느 날 예쁜 여자 이웃이 문을 두드리며 자기가 사는 집의 전구가 나갔으니 좀 갈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명은 기회다 싶어 기쁘게 전구를 갈아주었습니다. 전구를 갈면서 그는 물었죠.
1: 저기 아가씨, 혼자 사세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0: 여자 이웃이 말했습니다. 있어요? 소명이. 그럼 남자친구가 왜 안 갈아줘요? 라고 묻자 여자 이웃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자기가 감전될까봐 무섭대요. 야, 좋은 기회다 싶었는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게으른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2: 여보, 왜 귤을 그렇게 좋아해요? 사과나 배는 안 좋아해요?
0: 아내가 말했습니다. 씻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도 집에서 가모 가사 분담을 하십니까? 이 가사 가모는 아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기분도 좋고 일거리도 줄어드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도 와서 가사 가모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자, 이어서 건강검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 약국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해서 김철은 재미삼아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검사 결과 칼슘 부족, 철분 부족, 어이구, 아연 부족이라는 진단과 함께 온갖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았죠. 김철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1: 제 건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장님, 돈이 부족하신 것 같네요.
0: 다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약국에 한 가지 약 사러 갔는데 나올 땐 한 주머니 가득 들고 나오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속에 진리가 있겠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나는 사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중국 민항 과학연구의 기초를 닦은 과학자 화봉상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민항 사발진의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원대한 뜻을 품었고 동서양의 학식을 두루 갖췄으며 조국에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감히 나서서 싸웠고 세중국 성립 후에는 민항과학연구 사업이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 민항과학연구의 기초를 닦은 사람 중 한 명인 화봉상입니다. 1897년 3월 29일 화봉상은 천진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시대의 먹구름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3살 때 아버지가 8개국 연합군의 침략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는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온 가족의 생계는 어머니가 바느질로 겨우 유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린 화봉상은 학문의 뜻이 있었지만 집안 형편상 학비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학비가 없는 반일제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어머니는 늘 그에게 의지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집이 가난하다고 품이 없는 짓 하지 말고 꼭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책이 없을 때는 동창생 책을 빌려 한자 한자 백교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성적은 항상 전교 1등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절 화봉상의 올바르고 자존심이 강하며 부지런한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반일제 학교를 거쳐서 천진 관립중학교에 입학했고 1916년에는 북경의 청화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919년 5.4운동이 일어났을 때 화봉상은 애국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때 애국주의 사상이 그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리기도 했습니다. 1920년 여름 화봉상은 청화학교를 졸업한 뒤 국가 부담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유학하여 조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 강함이 해군 조선공업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 분야를 통해 조국을 강하게 만들어 외세를 막겠다고 결심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는 방학마다 조선소에서 노동 경험을 쌓았습니다. 1923년 졸업 후에는 밀리언 대학원에서 조선 및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1924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업을 마쳤을 때 누군가 그에게 조선소 감독직을 제안했는데 이 직은 보수가 좋고 수입도 많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화봉상은 당연히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배운 지식으로 조국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934년 화봉상은 항주의 조항비행기 제조공장에 엔지니어로 입사하면서 항공사업에 평생을 바치게 됐습니다. 1937년 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8월 14일 공장이 일본군 폭격을 받자 미국 측 직원들은 공장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 화봉상이 나서서 공장을 무한으로 이전하는 임무를 맡아 생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 공장 설비를 대후방으로 옮기고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공기 수리와 생사를 계속해 항일전쟁에 이바지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중국 민항과학 연구의 기초를 닦은 과학자입니다. 화봉상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1949년 4월로 갑니다. 화봉상은 이 향강에 있던 중국 항공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그해 11월 9일 중국 항공사와 주왕항공사의 12대 비행기가 북쪽으로 이륙하는 봉기가 성공했습니다. 이는 중국 민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봉기 후 향강에 남은 직원들은 화봉상을 대표로 추대하여 재산 보호 투쟁을 이끌게 됐습니다. 화봉상은 당의 지시에 따라 향강에 있는 재산을 지키고 기자재를 조국으로 운반하는 정책을 적극 수행하며 그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51년 1월 화봉상은 태원기계수리공장의 공장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많은 기술 일꾼들을 데리고 태원에 도착해 향강에 있던 중앙비행기 수리공장 설비와 기자재를 태원으로 운반했습니다. 그해 1월 15일 태원기계수리공장이 착공됐습니다. 혹독한 겨울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화봉상은 전 직원을 이끌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대로 경계를 섰습니다. 그는 찹쌀과 동조를 섞어서 펌프를 보수하는 방법을 고안해냈고 용접용 분말이 부족하면 스스로 배합하여 만들기도 했습니다. 1956년 초 당중앙은 과학진군을 향한 위대한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민항국은 화봉상을 중심으로 세 사람으로 구성된 민항과학연구기획소조를 구성했고 화봉상이 조장을 맡았습니다. 이 소조는 훗날 3인 소조로 불렸습니다. 화봉상의 지도 아래 3인 소조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중국 민항 과학연구 사업의 초안 초고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새 중국 민항과학연구 사업의 첫 번째 강경적 문건으로서 민항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957년 12월 화봉상은 고학연구실 부주임으로 1963년 9월에는 민항과학연구소 부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중히 간직했던 많은 기술 서적들을 새로 설립된 연구소에 기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산 대형 비행기를 타고 푸른 하늘을 날아오를 때 그 길 위에 화봉상과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는 평생의 헌신과 노력으로 후세들이 푸른 하늘로 향하는 활주로를 닦아놓았습니다. 자, 악기에도 조율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팽팽하게 조여있다가 느슨하게 풀어지는 조율은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 팽팽하게만 살아온 것 같다면 좀 느슨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악기처럼 조율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신만의 멋진 노래를 연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전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오래 앉아있다 일어설 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 김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퇴행성 관절염. 예, 이 말은 그 주말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질병이라 할 수 있겠는데, 리우라 하면 우리 몸에 있어서 체중을 제일 많이 받는, 예, 무릎도 엉덩이 관절이라든지, 예, 또 혹은 너무 많이 사용한 손가락, 예, 발목이라든지 척추에, 예, 여러 관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퇴행성, 예, 여기에서 나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0: 네.
1: 예, 나이. 그런데 이 나이는 되돌릴 수 없는, 예.
0: 그렇죠.
1: 예, 흘러가는 세월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연세가 벌써 한 50, 60 이상이 되면 많은 분들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밖에 그 좀 젊은 나이라 해도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관절이 과사용,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거나 또 혹은 또 노동 일을 너무 심하게 했을 때에도 반복적인 무리한 그 움직임이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비만했을 때 살이 좀 정상인보다가 많이 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예, 그 밖에 관절에 어떤 부상을 받았거나 또 선천적으로 어떤 기형이 있을 경우, 예, 아무래도 그 관절염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 밖에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근력이 약화된 경우, 예,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체력을 많이 쓰는데 왜 괜찮은가?
0: 네.
1: 운동선수들은 근력이 대단해졌습니다.
0: 아, 네.
1: 예, 사람이 이 뼈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이 근육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약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많습니다.
0: 네, 잠시만요. 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말씀하세요.
2: 예, 이 집에 남편은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싱싱 달아댕기고 이런 한국 가서도 돈도 벌어오고 이러는데, 요 이틀째 지금 가면 무릎이 진이 아파서 병원에 가 보니까 활막염이라 이랬대다.
1: 무릎에 활막염. 예.
2: 예. 예, 그래서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가 자꾸 아프면서 무리는 많이 안 샀다 이랬대다. 근데 거기 약 먹기는 그냥 먹는데 나이 났어서 그냥 아프단다. 예,
1: 예, 통증.
2: 심할, 예, 심할 때 먹고 자꾸 붓기고
1: 붓기기도 하고,
2: 예, 번들번들 왔을 때 자꾸 붓기니까
1: 부서서. 예, 그렇죠.
2: 예, 그래서 자꾸 아프지 걸는 거 저는 힘들게 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서리 현대병원에 뭔가 주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그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2: 방송 들었죠.
1: 방송.
2: 선생님.
1: 예,
2: 이 남아라 캐고 들으니까 들었다 말도. 그래, 여러분들 다 가서 지라우스 많이 났다니까 우리도 갔댔다 말도. 이제 진짜 이 방송과 같이 많이 났을 때 두 번 받은 게
1: 두 번 치료한 게
2: 이게 요즘에 이게 무릎 아픈 게 아프지니까 좋단다. 예,
1: 그렇죠.
2: 붓기도 다 내렸습니다 저는.
1: 예.
2: 그다음도 치료를 더 공고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두 번 갔다가 세 번째는 세 번까지는 오라면 이랬대다.
1: 예, 아무래도 세 번 치료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2: 예.
1: 예.
2: 그래서 내일 또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날짜 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가려고 하는데.
1: 예.
2: 갈 때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집이 3층이고, 우리 층에 4층 있는 그 아저씨 한 분 있는데, 그 아저씨는 통풍이란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발이 발목이고, 무슨 어디메라지, 무슨.
1: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보통 염증 잘,
2: 예,
1: 생기네.
2: 그 아저씨는 무슨 어디메라 하더라면서 금뼈든지 모르겠어요.
1: 예, 다른 관절에도 물론 생깁니다. 예. 예,
2: 그래서 걸치면 아파서 재고 쫄로 걸으면 걸른다 이랬대다.
1: 예.
2: 그래서 무슨 아이 짓던 지팽이도 짓고 댕기네 볼락간 걸었었대다. 그래서 힘들다 이랬는 게 우리 집 아저씨가 그래 말했어. 우리도 말하고 그래서 내일 같이 가려고 하겠다. 그게 되는지 해서.
1: 예. 영규씨 현대병원 치료는 이제, 예, 무릎 관절, 뭐 발목이나, 예, 손목이나 경추 요추병, 예,
2: 예,
1: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통풍병에 관해서도, 예, 예,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2: 아, 이게 무릎을 때 통풍은 몇 번 치료 받아야 되는가 이랬대. 나는 그 우리는 그거는 모르겠으니까 내일 같이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문의하고

0: 상상을 알람이 됐습니다.
1: 그 통풍이란 대사병으로서 이분이 네. 평소에 음식 습관 술을 많이 마시고 예, 특히 피한다. 맥주를 네. 많이 마시는 게 더 나쁩니다. 예. 아, 맥주 마시고 육류 생선 네. 이런 음식을 당연히 안주로 또 드시고 하니까 이런 음식이 체내 요산 수치를 높입니다. 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음식을 먹기는 먹어도 물론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차이는 있어도 왜 어떤 사람이 통풍병에 걸리는가? 아. 이 몸에 이 그 요산 수치가 이게 배설이 요산이가 신장을 통해 배설해야 되는데 신장이 배설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0: 아.
1: 예 그래서 현대병원 찾아가면 예. 예 이와 같이 그래서 관절에 나타나는 증상만 공지하는 게 아니고
0: 예,
1: 예 이 문제는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아. 체내의 요산치 수치가 예. 정상이 되도록 해드립니다.
0: 아. 네 그럼 내려가게 되면 선생님도
1: 구치 것도
0: 얘기를 해주겠지만
1: 네, 2652120에다가 예약해야 됩니다.
0: 갈 때 전화하고 드리고 가겠습니다.
1: 예, 그렇게 예, 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이렇게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예, 치료도 좀 두 번 받았습니다. 이 발을 있지 않을까 나는 잘
1: 팔, 예.
3: 들지 못했습니다.
1: 예. 발을 들지 못해서? 예. 예.
3: 발을 들 올리지도 못하고 뛰도 못 가고 예. 이 어쩐지 불편해서 이 무슨 물건도 예, 발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1: 목은 뻣뻣하지 예. 않습니까?
3: 예, 이 먹이도 뻣뻣함에 이 좀 이렇게 움직이기 좀 이렇게 아팠습니다.
1: 예, 그러면서 발, 손가락 내리 저리고 아프다. 예.
3: 예, 예. 그게 올리지 못하고 뒤도 못 가고 이랬는데 지금 치료를 예, 두 번까지 받았습니다. 한 번 받으니까 벌써 이게 알리뼈다.
1: 예, 예. 알려야 되죠. 알리지 않는 치료는 어떻게 두 번 다시 예. 하기 어렵습니다.
3: 예. 영 편하게서 이렇게 발 올리기도 영 편하고 그렇다. 지금 두 번까지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 영, 이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예.
3: 이사 선생님 얘기하는 게 그렇기는 세 번까지 받으면 좋다고 그럴게다.
1: 네.
3: 예. 예, 그래서 지금 예, 예약하고 또 가려고 그럽니다.
1: 네, 맞습니다.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무릎관절도 물론 그리고 경추여추병에 혹은 대퇴골 무혈괴사 예, 여러 골관절 질병 치료에 그 효과 인정받습니다.
3: 그러면 예. 그냥 또 전화를 예약하고 가요.
1: 예약 전화 2652120 2652120인데 예, 오후 4시 전까지 전화해야 됩니다.
3: 아,
1: 예.
3: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나는 예, 뭐 인감이 치질래서도 없네.
1: 어.
4: 야, 이게 치질래도 몇 년 한번 수술할 때습니다.
1: 수술까지 했습니까? 예.
4: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2년 전에 또 쓸데없을 때다. 또 예. 지금 또 봤어야지.
1: 예.
4: 한번 수술은 뭐 되겠는가 한 게 안 돼가지고. 아, 지금 이분은 얼마나 지금 바쁜지 또 다 된 보기도 바쁘고, 그리고
1: 출혈까지 하고, 예. 항문이 밀려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4: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시 앉아있기도
1: 앉기 어렵죠. 예.
4: 예. 그래서 내 지금 말 들어보고 현대병원에서 지금 이 부강수발효법으로 수술 안 나고 지금 이렇게 치료한다고 지금 다른 사람도 치료한 사람 있을 때라나 물어보니까
1: 예 맞습니다.
4: 효과가 한 번 가서 치료받은 게 있었다고
1: 예, 한 번 치료해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중하면 한 두 번 치료 예.
4: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나도 이거 좀 치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약을 먹거나 뭐 바르는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지금.
1: 예.
4: 그래서 내 부가수사료법을 좀 받으려고 그럼 내 선생님과 방문하고 언제 가면 되겠는지 예약하고 가야지.
1: 예, 예약은 해야 됩니다. 2652120에다가 오후 4시 전까지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무릎이 좀 아파서 그럴 때마다 모르는 소리 난다 말입니다.
1: 네.
5: 그래서

0: 살살 죽었답니다. 그래서 지팡이 짓고에 한 달아리니 키로 재고는 쩔뚝쩔뚝 그러는데.
1: 그건 좀 엄중합니다.
0: 그래. 예. 병원에 가서 모두의 치료 효과 좋다가 저도 가서 한번 신용사만 가서 한번 이렇게 치료했는데, 아, 신당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한번 치료했습니까?
0: 예, 예. 치료 효과 있을 거예요. 두 번 치료하는데,
1: 예.
0: 어제는 집에 알려줬거든,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1: 예,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 이게 한번 당하면 세워나기만 완전히 집에 재버려도 이럴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예, 꽤 가서 더 치료를 하다 그랬는데, 한 번 더.
1: 아, 예. 그, 가시기 전에는 꼭 265-2120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큰 이모, 삼목동에 계시는 게, 농촌에 계시는 게, 이 무릎 꼬절이 됐거든. 저, 지네 아파서 이래도 못 나고, 예, 앉아서 이렇게 뭉개한다.
1: 예.
3: 농촌에 계시는 게, 예, 기운 내는 게, 그저 지네가 빠져, 그저, 가봐요. 아이, 눈물로 그저 세월 보냈겠다. 그저, 굴끌로 그저 기운 마다가도 이랬었고 저랬었고 약간, 어우, 낮추면 힘들겠다. 그저, 그래, 지네 고통스러움. 어쩌지는 조금 때로 누워있기도 하고, 예, 그저 바피고 움직이고, 다리 잡고 지내 아파서 그럽니다.
1: 예.
3: 그래서 저는 소문에 그 집에 아저씨가 예, 현대병원에 가서 뭐 무릎 주사를 현대병원에 가서 그런 저 언젠가 부강 주사를 맞았답니다.
1: 네.
3: 예. 한번 맞은 게 영 좋다던지 그래 전화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미리 가서 주사 맞아보고 검사도 하고 하겠다는지 그런 전화해달라 해서 내 거를 전화드린 겁니다.
1: 네. 265-2120에다가 4시 전까지 오후 4시 전까지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언니 현대병원 치료로 두 번 했습니다.
1: 어디가 불편해 치료했습니까?
4: 흡착수 있고 이 태양성 관절이 있어서 다른 사람 못 그렇습니다.
1: 예.
4: 4층 것도 예, 내려오지 못해서 계속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4층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아니, 엎드려 신진도 허리 아팠다, 매기도 바쁘고, 딸 떨어진 물건도 못 드리겠어, 신진도 마음대로 먹고, 딸 떨어진 물건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1: 예. 예.
4: 딸이 아픈 것도 밤에 뭐, 자부름까지 안 왔는데, 이제 형 발사한답니다.
1: 밤에, 잘 때 예. 통증이 심하다 하는 건 이건 좀 엄중한 단계입니다.
4: 예. 예. 가서 이제, 그, 리발레 원산 네 번 해라, 그랍니다. 이제 또 가서, 세 번 가고 이제 한 번 더 가자고, 여름에 가면 세 번입니다.
1: 세 번째. 예. 예. 예. 열 날이나 열두 날 지났습니까? 두 번째 치료.
4: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뭐니까 그 우리 마감에 60인데 지금 요 입술안이 계속 이어대니까 여러 날이면 무릎빛이네 아파서 걸지 못하겠단다.
1: 예.
5: 그래서 거기가 치료밖에 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서.
1: 예, 265-2120에다가 예약하시고 가면 됩니다.
5: 아, 그럼 얼마 맞습니까?
1: 예, 현대병원의 치료는 다른 곳에 어떤 치료와도 절대 같을 수 없는 예, 독특한 네. 치료 방법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 이 치료법이가 무릎관절염도 척추협착이라든지 대퇴골 무혈괴사 모든 관절 질병 치료에 예, 그 효과 아주 탁월합니다.
5: 아, 이게 네네 전화하고 가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 관례 원장님은 보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0: 고급 침구사, 중국 명예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명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2: 말씀하세요.
1: 예, 우리 이 마담에 계시는 게 이건 연세이든 야든 서인다.
2: 예.
1: 근데 무릎 관절이래서 너무 지금 고상 많이 해서리. 그래 현대병원 좀 가서 치료를 하다고 그랬는데 연세 너무 많아도 괜찮죠? 예.
2: 80여세, 80년세가 이렇게 오래된 사람일수록 물론 관절염이 더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절염이란 뼈의 관절이란 게 뼈하고 뼈가 서로 이어지는 곳인데 그 뼈 끝에는 연골이 있는데 연골이가 이미 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예, 움직일 때면 딱딱 맞히기도 하고 예, 통증이 심하고 붓기도 하고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에 그 아마 치료를 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아마도 계속 약도 드시고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했겠는데 그런 방 예, 그런 방법으로는 이게 잠시 통증만 예, 어서 눌러주는 것이고 근본 치료라고 할 수 없는데 연길시 현대병원은 왜 이런 분들을 치료한다 하는가? 여기에는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어떤 곳에 있을 수 없는 부강주사료법의 이 치료법이가 이와 같이 그 관절염에 무릎도 경추여추에 또는 대퇴골에 예, 어디에 관절염이 생겨도 그 치료하고 아주 좋습니다.
1: 예, 우리 이모부에 지금 요추간판 탈출돼서 어저께가 세 번 그래 하고서 왔는데 부강주사요법 했는데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내보고 우리 이전 내 이렇게 나이만한 게 되겠는가 이렇게 문의해달라고.
2: 연골이 다 다스려서 어떤 분들은 약간 다스리고 어떤 분들은 심하게 다스리고 예? 이거 각기 다 다른데 다 다스려 없어진 경우라 해도 아마 이건 큰 병으로 가면 다 수술하라 합니다. 근데 현대병원은 수술 없이 퇴화되고 노화된 세포를 재생하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나이만 어떻겠는가 하는 걱정하지 않아 된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1: 예, 선생님 말씀 전달하고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말씀하세요.
3: 예, 야, 이 부강주사료법이 확실히 좋습니다. 걔 어찌 성감이 우리 동생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2: 예.
3: 이 발목이 물이 차서 그래 두 번이나 그래 물을 뺄리 세 번째 또 빼라 해서 그래 애들 이거 두 번째 어제까지 두 번 맞았습니다, 선생님.
2: 부강주사 두 번, 예.
3: 예, 그래 맞고서 그랬다. 어제 맞았는데 벌써 두 번 맞은 게 어제는 붓긴 거는 다 내렸다 물을 다시 차 물이 차면 그게 자꾸 불어난단 말이죠.
2: 그렇죠,
3: 선생님.
2: 예.
3: 예, 그 물이 거기 어제는 두 번 맞은 게 어제 싹 빠지게 발목이 그래서 예. 그니까, 옆방에 약한데 약한 거, 원래 실했지. 그게 다 붓긴 게 내려서, 예. 약간 다한 게 자기 다리 같지 않단다. 그래서, 걷기도 좀 많이 편리하고, 예. 그래, 이 부강사료.

0: 아니 어느 병원이 아무리 큰 병원 좋은 병원에도 있을 수 없대 그 말이잖아.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 다른 소마 인하병을 치라는 전문 부강사료법이 이게 확실히 좋다는 거에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 그래 또 이제 열 할리 이제 열흘 있으면 이제 또 가서 세 번 가서 맞으면 자기 넣어서는 이거 어서는 수술 달고 모자 빼고 이럴 수 있다면 영 그거 좋아한다.
1: 네 효과 예, 만족.
0: 네 둘이 또 맞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너무 좋았다 자기도 믿고 간 게 확실히 이게 부킹이 싹 내릴 거 어서 못 다시 알차가나 어서 기다면 내일 밥 먹어 어서는 어서는 제대로 쌍발하게 됐다면 이런데 쌍발도 못했습니다. 걷지 못했어.
1: 아 예.
0: 예 그래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3: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 형님이 한 분 있는데 지금 서보지물.
1: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치료를 하는데 자꾸 재발하는 뚫어 아이들가지고 이래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예약해서 치료를 좀 받아보자고.
1: 예. 아마도 문의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예, 건선이라는 이 질병이가 자가면역성 질병으로서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병이 아니고 제발 잘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한다 해놓고는 다 그렇게 썰 이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이 서버짐입니다. 예, 건선, 건선 서버짐은 같은 말입니다. 현대병원은 예, 이런 병들에 대해서 면역 각성료법, 즉 우리 몸에 이 면역이 잘못 작용하는 거 바로 잡아주는 예, 이 치료 그리고 보강수사료법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3: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화를 예약하면 돼요?
1: 네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나도 이 현대병원에 가서 보강통합 치료료법 했습니다. 원래 여수간반 탈출이 협사순까지 와가지고 다리 내리 소리 뻗침이 소리 걷기도 바쁘고 이랬습니다. 네. 밤에 뭐 돌아놓다 뭐 허리 너무 아파서 오고 하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리 현대병원에 가서 보강통합 치료료법 했는데 한번 맞은 게 벌써 그날 떠나기 돌아놓기용 허라잼까
1: 예.
4: 그래 아파서 돌아도 못 놓고 오고 했댔는데 그래 지금 한번 맞았는데 용 치료가 좋습니다. 그래 세 번 맞아야 된다 갑니다. 선생님 말하는 게
1: 예.
4: 그래 가잖아 이제 다음 주일에 가서 저기 한번 치료라면 두 번 합니다. 그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되나요? 이래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그래.
1: 예.
4: 나도 이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언니가 한 분 있는데 경수병으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렇습니다.
1: 예.
4: 그랬는데 이 가서 치료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사문해 달라 해서 그럽니다.
1: 네, 경추병이 흔한 병입니다. 그리고 아예 책을 봐도 일을 해도 다 머리 수그리고 또 특히 밤에 베개를 높이 베는 습관이 이게 모두 경추병이 그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예,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경추병이든 여추병이든 무릎 관절염이든 이게 다 퇴행성 질환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예, 이런 우리 몸의 변화 이거는 지금 의학으로서 해결하기 어렵지만 현대병원에서는 자체로 연구한 부강수사료법이 있어서 예, 치료에 좋은 효과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4: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언니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렇게 어려운 병들의 무릎 관절염도 예, 또 어떤 분들은 대퇴골 모혈 괴사 큰 병원 찾으면 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민생 보장과 개선에 주력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많고 더 공정하게 전체 인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0: 올들어 우리나라는 소비수업 질적 향상과 성격으로 내수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1: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이 3조 7,79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0: 7월 우리나라 물류업 경기지수가 50.4%를 기록하면서 전반적 확장세를 이어가고 산업물류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 이란이 오만과의 협상에서 적극적 진전을 이룩했다고 필요했습니다.
0: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갈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조력하고 인민이 시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들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많고 더 공정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를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새로운 국민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평 총석의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대중의 관심사를 하나하나씩 잘 풀어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태어나고 인민을 통해 발전합니다. 올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평 총서기가 밝힌 당의 우수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인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종 튼튼한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다섯 가지 필수 중 하나가 바로 반드시 인민의 의지에 역사 위협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우리 당은 강산이 바로 인민이고 인민이 바로 강산이며 인민의 편에 확고하게 서고 인민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인민과 함께 일한다면 그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정운영의 빠른 열정에도 습금평 총서기는 시종 인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경축대회 이후 진행된 첫 지방고찰에서 총서기는 상해시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에 신민 신촌 주민구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원근에 이름난 낡고 초라한 주민구였으며 적지 않은 주민들은 1년 내내 변기를 들고 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개조와 승격을 통해 이곳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보고 총서기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총서기는 대중이 생각하는 점을 생각하고 대중이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며 대중이 걱정한 일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중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시민신촌 주민구 주민 주공기 씨는 현재 주방이며 화장실을 모두 갖춰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고 이를 난 총서기도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일을 진정 관심하는 총서기는 여러 사안을 꼼꼼히 료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처가 안정되어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민생 개선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올 6월 습금평 총서기는 산동성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소우가촌 주민 오흠휘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총서기는 오흠휘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추억

치과 수입, 노인 건강, 어린이 학습 등 일상을 뇌했습니다. 이는 결코 한 가족만의 일이 아니며 수천 수만 가구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청소기는 당신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바른 치조관 수립과 실천은 전국적으로 대중의 행복과 이어져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새로운 장정의 길을 걸으면서 공산당이 용도하는 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대중들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민의 행복한 생활은 국가 대사입니다. 올 들어 도시에서 향촌, 중년 회의에서 지방 고찰까지 습금평 총서기는 시종 대중 신변의 크고 작은 일을 염려했습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총서기는 북경시 서성구 북초장 골목에 오로 신가 양로 서비스 거리를 찾았습니다. 총서기는 로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고 로인을 사랑하고 돕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표했습니다. 각급 당연위와 정부는 각종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양로 서비스의 규모 확대와 질적 제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로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전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듯 남의 부모도 공경해야 한다는 옛말 그대로 우리는 로인과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로신가 양로 서비스 거리는 모장애와 로인 친화형 개조를 추진해 로인들에게 다원화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최대 민생입니다. 택배기사, 온라인 택시기사, 전자상거래 종사자 등 새로운 취업계층은 아름다운 생활의 추구자와 창조자, 소호자입니다. 신가구 가도 부모식당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그곳에서 휴식 중인 택배기사들을 만나 그들의 작업과 생활을 관심에 물으며 그들의 로고와 기의에 잔사를 보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교육 요강은 민생 보상과 개선 강도를 높이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요강이 설치한 주요 지표 20개 중 민생 복지류 지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 소득, 교육, 건강, 양로, 보육 등 인민 대중이 깊이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괄했습니다. 노을이 더 따뜻하고 아침 햇살이 더 눈부시게 해야 합니다. 올해 3월 습금평 총서기는 하북송 웅안 신구를 거쳐냈습니다. 북경 제4중학교 웅안 캠퍼스에서 총서기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고 분발 정진하면서 웅안 신구와 중국식 현대화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더 분발 정진하고 무럭무럭 성장해 우리의 우산 한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량완 생태 환경은 가장 공정한 공공제품이자 가장 보편적인 민생복지입니다. 올 3월 말 수도 의무식수 활동에 참가하면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 사회를 조직하고 동원해 식수조림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온 대지에 푸르름을 더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바탕색을 더 밝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녹색을 가장 많이 늘리고 가장 빨리 늘린 국가가 되었고 하늘이 맑고 대지가 푸르며 물이 청정한 생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생태 환경 법전을 반포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법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졌습니다.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올 전국인대 정례회의 기간 농공민주당, 구삼학사, 의학보건계, 사회복지, 사회보장계, 위원합동소조회의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건강중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나라 국정에 착안하고 중국특색 보건건강발전이기를 확고하게 견지하며 신시대 보건건강사업 방침을 확고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의료 보건건강체계를 건설했고 인구 평균 기대수명은 중고소득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건강 중국은 갈수록 더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이민들이 도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더 따뜻한 민생 답안지를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취업 정신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주민 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보급 본위를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민생 보장은 더 유력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중공장 정시국은 재해 방지, 피해 감소, 재구조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둘러싸고 제25차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집단학습을 주재할 때 습금평 총서기는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창 장마철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대중들의 안위를 시종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총서기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를 내려 재해 방지와 구조의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잘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류옥 소장은 올 들어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국정운영실천에서 민생복지를 더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민생건설은 선명한 시대적 특징과 실무적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과정에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중의 현실적 난제 해결에 착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운한 견제에서 장기 효과성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기간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중진하고 공동부위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가장 큰 일입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실천하면서 일련의 실무 조치가 한창 민생 보장과 민생 개선을 위한 강력한 힘으로 결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갈망을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의 화폭으로 전환시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더 충실히 하고 더 확실하게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개를 보도 기초 다지며 한해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서비스업 질적 향상과 성격으로 내수 성장 기반 강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문화관광시장의 인기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구경에서 체험으로 소비 수요가 변하면서 서비스 공급도 끊임없이 승격되고 있습니다. 산동성 청도 블루밸리에서는 전국 각 제조원 중소학교 수학여행단체가 국가심의기지를 방문해 교령호 등 국가중대장비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학생 위종원은 교령호의 내압 유리가 얼마나 두꺼운지 정말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만져보고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해양과학기술혁신자원이 가장 집중된 지역 중 하나인 이곳은 심해, 항해, 항공 세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자원을 통합해 놓았습니다. 실천교육기지 관계자 초뢰청은 올해 여름철 견학체험 주문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소매액은 5.3% 증가하여 상품 소매액 증가률을 4.2%포인트 앞질렀습니다. 서비스 소비는 이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생활성 서비스업이 뜨거워지는 동시에 생산성 서비스업도 첨단 제조업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신향의 한 변배전 설비 생산 기업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력 설비 운영과 유지 보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비동적인 긴급 수리에서 능동적인 운영 유지 보수로의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기업 연구개발 부총감 구세호 씨는 장비 작동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어 많은 잠재적 위험이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제거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덕에 고객 불만율은 약 60% 감소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되어 올해 온라인 운영과 유지 보수 서비스만으로 600만 원 이상의 주문을 창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생산성, 서비스

0: 사업은 제조업의 전환과 성격에 가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고 임대 상무 서비스업은 11.9%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질적 제고와 성격의 배후에는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이 자리했습니다. 올 4월 공무원은 서비스업의 역량 확대 질적 향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2030년까지 서비스업 총 규모를 100조 원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7월 20일 공무원 상무회의는 서비스업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분야별로 지원 정책을 보완하며 각종 제약과 장애를 신속히 타파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중국재생과학연구원 거시경제센터 서경화 주임은 서비스 소비는 미래 성장 공간이 매우 크다며 자수처럼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집단, 다양한 성별, 심지어 완전히 세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보면 무한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1: 상무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3조 7,79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지식 집약형 서비스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중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수출 증가률은 57.2%, 지식 재산권 사용료 수출 증가률은 44.3%를 기록했습니다. 의료향 서비스 수출과 운송 서비스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6월 의료향 서비스 수출액은 2,292억 원으로 31.1% 증가해 상위 5대 서비스 수출 분야 중 증가률이 가장 빨랐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4일 발표한 데 따르면 7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가 50.4%를 기록하면서 전반적 확장세를 이어가고 산업 물류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항목별 지수를 보면 7월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0.5%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연 5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철도 운수업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1%포인트, 도로 운수업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복합 운송 영역의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각지는 지속적으로 복합 운송 방안을 혁신해 철도 해상, 연합 운송, 한 개 운송장, 원스톱 취급, 데이터 상호 연동 등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서비스 영역을 보면 산업 물류가 가열층 발전하고 교통 운수 설비, 통신전자, 전기기계, 스마트 가전제품 등과 같은 산업 물류 업무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철도의 고부가가치 소량 화물 운송과 도로 차량 단위 운송 업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견학, 가정, 단체 등 소비층을 대상으로 상업, 관광, 문화, 오락을 결합한 몰입식 체험형 소비 장면을 선보여 지역 간 여객 유동, 상업 유동, 물류 등을 활성화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부회장인 마승영 비서장은 관련 정책에 힘입어 6개망 기획을 추진하고 물류망 건설을 다그치며 단점을 보완하고 상호 연계를 원활히 하는 한편 여러 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망계획 정책이 실시되면서 물류시장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할 것입니다.
1: 7월 17일 중경시 팽수현 한가가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습금총 총수의 중요 지시정신과 리강 총리 등 중앙 지도자들의 회시 요구를 깊이 관찰하기 위해 공무원이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평가팀은 비상관리부가 주관하고 자연자원부, 공안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중국기상부, 중경시 인민정부 등 관련 측에 참여하에 중경 팽수현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해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합니다. 공무원 중경 팽수현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해 조사평가팀은 4일 중경 팽수현에서 첫 전체 회를 열었습니다. 조사평가팀 팀장이며 비상관리부 당위원회 위원이며 중국 지진국 국장인 왕곤이 회를 주재해 조사평가 작업 일정을 통보하고 작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사평가팀 조원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주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자 전원은 기립하여 중경 팽수현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희상자들을 위해 묵념을 했습니다. 회의는 조사평가팀은 습근평 총석의 종료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리강 총리 등 조항 지도자들의 회시 요구를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적이고 엄격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사실에 립각하며 실효성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재해 발생 과정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해 원인을 규명하며 전 과정에 걸쳐 재해 방지 대응과 응급 처리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안전작업 책임을 한총도 관찰하고 지질재해 등 잠재적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해 제거하며 관측과 조기경보, 순찰, 위험요소 제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과 감소, 구조작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고히 보장해야 합니다.
1: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각종 로봇 누적 수출량이 1200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인간형 사족지능 로봇 10대 중 8대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뜨거운 로봇 산업은 새로운 직접적인 로봇 개발 응용 공장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인력이었습니다. AI 방식으로 로봇 훈련하기는 쉽게 말해 로봇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막대기 하나를 왼쪽에서 집어 몸을 돌려 오른쪽 상자로 넣는 동작을 사람이 로봇과 함께 수백 번 반복하고 그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켜 로봇 스스로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위흥봉은 한 우등생 로봇을 가리키며 현재 이 로봇의 모든 관절 움직임과 시각인식은 미리 편성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체화지능 산업은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에 직면했으며 일부 지역의 연구개발 직종 수요와 공급 비율은 10대 1에 달합니다. 산업과 대학, 연구기구 간 심층 융합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파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인재개발처 라우진 부처장은 영파시는 2024년부터 산업교수, 과학기술 부사장 겸직 사업 기재를 탐색해왔다고 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시에서 총 530명 산업교수와 과학기술 부사장을 선발 파견했습니다. 대학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강 청화유성 전자기술연구원 원장 보조 장엽 씨는 기자에게 새로운 양성 모델을 탐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4일 발표한 데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과 오만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과 정치적 차원에서 이미 적극적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총점은 안전 운행에 필요한 항로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정익,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중국과 이집트 호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정치 전략 연구센터 국제관계부 주임 아흐메드 칸델르가 최근 이집트 수도 카이라에서 수교 70년래 이집트와 중국은 호의 협력을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해 진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양국 수교 70주년입니다. 피라미드 정치전략연구센터는 일전에 양국 관계 첫 연례 보고서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이집트 중국 관계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칸딜러는 이 연례 보고서의 편집장입니다. 보고서는 이집트와 중국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은 이미 인공지능, 사이버 안전, 항공우주, 녹색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를 포괄했으며 쌍방은 브릭스 협력 기제, 1대1로 공동 건설 등

0: 코도네에서 쌍무 관계의 질적 비전을 가열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칸딜레는 양국 관계는 서로 조건을 존중하고 민족 독립을 지지하고 패권을 반대하는 기반 위에 건립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쌍망은 발전 모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 다국화를 지지하며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등 의지에서 공동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칸딜러는 이집트는 새 중국과 소개한 첫 아랍 국가이고 아프리카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신시대를 지향하는 중국 아랍 운명 공동체 총사진의 인도하에 당면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쌍무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칸딜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3대 대륙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이집트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를 통해 지역 우세를 한층도 발휘하고 글로벌 신흥무역과 물류, 공업생산망에 융합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타이다, 스웨즈 경제무역협력구에 대해 칸딜러는 관련 협력구는 이미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와 이집트 스웨즈 운하 회랑 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공동제조 기술 이전 완전한 산업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협력구는 이집트가 지역 우위를 지역 경제 영향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칸딜러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 등은 이집트를 포함한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특산 우위를 갖는다며 용자 기술 투자와 인프라 건설 면에서 글로벌 남방에 더 많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더 넓은 발전 공간을 개척해 주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중국과 이집트 호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타이 IP의 인기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루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7부 시대의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예를 들어 당태종은 정관 초기의 신하들과 함께 주나라 흥망의 성패와 득실을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당태종은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실수가 바로 문화와 교육에 대한 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문제 시기 눈앞의 리에만 급급했던 탓으로 지방교육에 돈을 쓰기를 꺼려 주와 현의 교육을 모두 폐지해버렸습니다. 네, 심지어 중앙의 국자감과 국자학의 인원도 대폭 줄여 가장 적을 때는 단 72명만 남겼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72현인 것을 참조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점부터 관변 측 교육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형식적인 보여주기 공정에 불과했습니다. 당태종은 수문제의 이 같은 성급한 조치의 폐단과 짧은 식견을 잘 알기 때문에 큰 힘을 들여 주와 현의 학교를 다시 세우고 지방의 교육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수문제 때 국자감이 크게 감축되었다고 했지만 정관연간에는 당태종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자감의 교사가 증축되고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일부 나라들도 인재를 파견해 장안의 국자감에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구당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북을 치고 서류 상자를 들고 강연장에 오르는 자가 8천여 명에 이르러 북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었으니 유학의 번창함은 과거에 있어본 적 없는 일일지어라. 장안은 국내 교육의 중심지와 문화 전파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전파하는 동시에 당태종은 인재의 상승 통로를 개통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수나라 과거 제도에서 과거 시험에 참가하려면 5품 이상 권한의 추천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가문과 서민들에게는 진정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과거 제도는 지원자가 직접 문서를 제출하면 곧 시험에 참가해주셨습니다. 가난한 가문과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는 임금화 용이 되는 용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전반 사회를 놓고 볼 때 이는 거대한 인재의 잠재력을 방출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당 척언의 기록에 따르면 한 차례 과거 시험이 있은 후 당태종은 단문 우에서 새로 합격한 진사들이 줄을 지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천하 영웅들이 다 내게로 몰려오네 라고 감탄했습니다. 네, 이처럼 인재와 인재 선발 제도에 대한 깊은 중시가 있었기에 당나라 초기 문치는 탄탄한 기반을 닦았고 나중에 이 문치가 무공과 결합되어 유명한 정관의 통치라는 성세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뿌리를 지킨다고 하고 이런 것을 두고 근본을 공고히 한다고 합니다. 네,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는 데서 문화건설은 줄곧 한 사회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드높은 문화적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습금

0: 김평 총서기가 말한 것처럼 중화민족의 새로운 문화를 건설할 사명을 짊어지고 전 민족을 위대한 부흥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1: 역파 교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른 길에서 혁신하면서 사회주의 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마음을 키우고 민족을 위해 혼을 심어야 합니다. 당대 중국에서 문화 건설의 함의는 주로 세 가지 내용을 포괄합니다. 첫째,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 대한 전승입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는 중화민족의 뿌리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23년 6월 2일 문화 전승 발전 좌담회에서 중화 문명이 보유하고 있는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 5대 두드러진 특성을 깊이 있게 총화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화 5천년의 문명이 없었다면 어디에 중국 특색이 있고 중국 특색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성공적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8월의 어느 날 도랑 막고굴은 한 명의 특수한 국보 수호인 습근평 총서기를 맞이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도랑 연구원에서 번금씨 등 문물 실무자들을 친절하게 접견했습니다. 번금씨는 현재 도랑연구원의 명예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 그는 50여 년간 사막에 뿌리 내리고 석굴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도랑 막고굴의 연구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1: 2019년 9월 번금 씨는 문물 보호에 걸출한 기여자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막고굴에 되돌릴 수 없는 쇠퇴를 막기 위해 도낭연구원은 일찍 20세기 80년대 말에 벌써 디지털 도낭이라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3: 일반적인 관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해설사의 손전등이 비추는 부분의 벽화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원본 크기만큼 복원한 벽화를 통해서 벽화의 세부적인 부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 막고굴을 보호하기 위해 몇 세대에 걸쳐 연구자들은 시간과의 경주를 계속해왔습니다. 심정유는 도랑연구원의 벽화 복원가입니다.
4: 되도록 적게 개입하고 올마를 복원하든 평생 실수가 없도록 하고 저는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장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물론 우리는 도낭이 만수무강하기를 바라지만 불가능할 것입니다. 되도록 도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1: 석굴은 끊임없이 풍화되고 산화되기 때문에 도랑 막고굴의 보호와 연구, 선전 사업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6: 병어근은 습근평이 저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7: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6: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에어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타이 IP의 인기 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타이 인기 IP인 버터베어가 신규 캐릭터와 함께 상해에 등장했습니다. 32점의 예술 설치물에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하여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버터베어, 우는 아이 그리고 SNS에서 유명해진 난쟁이야마 점핑돼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타이 오리지널 IP가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이미지와 일상에 밀착된 서사로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브랜드의 상당한 상업적 가치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한 측면으로 글로벌 소비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타이 IP의 인기는 우선 개성 있고 감성적인 상품에 대한 여러 젊은이들의 소비 수요에 부합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경제 주기의 변동, 디지털 물결 그리고 다중의 글로벌 도전이 맞물린 배경 속에서 Z세대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 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에 따르면

0: 따르면 많은 Z세대 소비자는 상품의 기능성이나 내구성보다 감정적 가치와 공동체나 정체성에 더 영향을 받아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타의 IP는 바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버터베어의 달콤한 춤, 점핑 돼지의 드르렁거리는 장과 편안한 목욕 모습은 소비자에게 치유와 휴식의 감정적 위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버터베어의 평범한 직장인 생활, 우는 아이의 취약함은 일부러 완벽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대신 진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 자기 투영과 정체성 확인을 하게 되고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감정적 공감이 핵심이라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폭발적 확산은 흥행의 엔진입니다. 버터베어의 출근 일상, 점핑 돼지의 목욕 영상은 네티즌들의 재창작을 거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조회수를 축적했습니다. 브랜드는 이에 맞추어 공식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 내용 운영과 결합하여 사용자의 단기적인 관심을 장기적인 애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러한 공감 마케팅은 IP와 소비자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혔고 후속 상업적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자 기반도 다져주었습니다. 타이 IP 경제의 활발한 발전은 정부의 체계적 지원 덕분이기도 합니다. 타이 정부는 2025년, 2026-2027년 지식재산권 발전 계획을 비준하여 법률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고 치매 단속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타이 창의경제국은 창의디자인센터 확장, 내용실험실 설립, 창의인재 양성 확대 등 조치를 통해 IP 산업 발전에 정책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성숙한 IP 운영 체계가 타이 IP의 상업화에도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터베어가 인기를 끌자 중국 대리점은 즉시 성숙된 IP 육성 모델을 도입하여 단기간 내 내용 열기를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증폭된 트래픽과 상업적 열기는 다시 타이로 역류하여 타이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는 아이는 중국의 판마트와 계약한 후 형상에서 전 품목 제품으로의 전환을 완료했으며 글로벌 유통망과 현지화 마케팅을 기반으로 빠르게 글로벌 인기 IP 대렬에 합류하였습니다. 중국의 IP 운영 체계와 각국 창의적 내용의 깊은 결합은 더 많은 IP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타이 IP는 국제적 상업 지도를 확장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버터베어는 중국에서 테마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놀이공원과도 깊이 협력하여 IP를 놀이공원 체험에 접목시켰습니다. 또한 저작권 라이선싱 크로스오버 협업, 오프라인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호감을 제품군을 넘는 소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타이 캐릭터 산업 규모는 약 72억 3천만 바트에 달하고 버터베어 베이커리점의 2025년 전체 산업체인 수익은 5억 7,700만 바트에 달합니다. 우는 아이는 팜마트 산하에서 수익 성장률이 가장 빠른 IP 중 하나로 2025년에 약 30억 원의 수익을 기여했습니다. 점핑 돼지가 인기를 끈 후 촌부리주 카오키오야 생동물원의 방문객 수는 4배 급증하였습니다.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IP는 이미 막대한 상업적 영향력을 지닌 브랜드 자산이 되어 소매 관광, 창의 산업의 경쟁 논리를 재편하고 거래를 교감으로 승화시키며 장기적이고 큰 파급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즈니의 세대를 초월한 동화적 위로든 중국 팜마트의 블라인드 박스가 주는 놀라움이든 각국 IP의 상업화 경로는 다르지만 모두 감정적 가치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확산에 기대며 다양한 소비를 이끄는 등 새로운 흐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 IP를 포함한 글로벌 신흥 IP에 있어 진정한 시험은 지속적인 콘텐츠 혁신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생명력을 지닌 고전으로 자리 잡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산업적 과제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루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미디어 과학기술 그룹 산하 플랫폼 두루스 소설이 최근 울가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품의 월간 구독료는 1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은 이 봉사가 고주파 거래와 알고리즘 거래기관의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셈이라며 이는 내부자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봉사를 구매한 기업은 드루스 소설의 데이터 소스에 직접 접속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드루스 소설에서 천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미국 정책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립니다. 때로 하루에 이 플랫폼에 100개 이상의 글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중동전쟁, 관세, 미 연방준비제도 등에 관한 게시물은 금융시장에 여러 차례 큰 변동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드루스 소설이 월가기관을 겨냥한 유료 조회 봉사를 도입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업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제히 표명했습니다. 많은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 봉사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금력이 우수한 기관이 일반 투자자가 누리지 못하는 정보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보도에서 이는 정책 발표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소셜미디어 기관이나 뉴스 제공 업체도 유사한 신속 정보 봉사를 판매하지만 드루스 소설은 단순히 정보를 유통하고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뉴스를 제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하는 전쟁, 인사, 관세 정책 변화 등 정보는 모두 시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이번 조치로 드루스 소설 플랫폼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내부자 거래와 공직을 이용한 이익 추구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 더미스 트레이딩의 창업자 조 살루치는 이는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약 100개의 고빈도 거래회사가 이 봉사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살루치는 기관들이 이러한 정보를 구매하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면 행동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결국 패자는 영원히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스앤젤스 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장 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중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회사 고위 경영 진들은 감독 관리와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심지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드루스 소설은 이와 유사한 속도 우세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원들의 말을 인용하여 드루스 소설의 이번 조치가 시장 신뢰성을 훼손하고 부유한 내부자가 일반 투자자가 가질 수 없는 우세를 점하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드루스 소설이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정보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본질적으로 드루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는 미국 정치 권력, 자본 이익, 정보 전파 간의 경계 모호성과 감독 관리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정보의 가격이 매겨지고 소수 기관이 속도 특권을 획득하면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송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수천 년의 전통 속에서 전해내려온 서장의 감로 장약을 통해 몸과 자연 그리고 질병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환자분들께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연길시 덕길 장약방은 감로 장약을 위주로 취급하면서 여러 개 큰 장약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각종 만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약이 다 구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은 정부에서 비준한 이런 장약 전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때문에 감로 장약으로 질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분들은 역길시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요하게 우리 허리 디스크 요축한반 탈출이라고도 하죠. 이 요축한반 탈출이 증상하고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이런 양기가 충족한 이 삼복어간의 우리 풍수골병을 치료한다 할 때에는 그 어느 계절보다도 치료에서 효과를 더 잘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기가 좀 풍한 습이 심한 분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더워서 땀을 흘리면서도 관절이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약을 잘 배합해 쓴다 할 때에는

0: 인차도 이 효과를 또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왜서 아픈지 모르겠다. 예, 혹은 이 허리 통증이라 할 때에는 단순히 이게 근육통인지 아니면 예, 척추뼈 사이 디스크가 탈출한 이런 요추관반 탈출인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이러다가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혹은 대소변이 좀 가리지 못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러다 수술하면 어찌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하고에 2년 전에 사 먹었는데
0: 네.
2: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네.
2: 예, 다리도 저리고 조리 본침에 허리도 아프고 예, 긴축도 아프고 이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또 신장도 나빠서 이하고 써봤는데 효과 영졌을 때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나는 동네 사람 얘도 많이 선전하고 많이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제 잡음이 너무 큰데요. 여보세요.
2: 예, 이야기 효과 너무 좋아서 예, 내 이제 활동이 좋아서 주문하다 예.
0: 지금 어느 약을 썼습니까?
2: 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그 약 썼죠.
0: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요추관만 탈출 때문에 썼습니까?
2: 예.
0: 예, 그래서 저 어느 약을 썼습니까?
2: 얼차 이름이 써버렸어요. 어쨌든 그
0: 얼차완을 썼습니까?
2: 예, 그게 왔습니다.
0: 예, 얼차완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심장약은 어느 거 썼습니까?
2: 장량 심리방 썼습니다.
0: 그 다른 얘기 또 한다. 예. 알만한다. 그래서 예, 또 이 덕길 장약방에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몸이 하려고 하는데
0: 예.
3: 올해 들어와서 또 지금 산 게 간에 물집이 있는데 좀 커졌대요.
0: 예.
3: 그런 거 치료하자면 무슨 약을 먹으면 되겠는가 하고 몸이 하려고.
0: 그러니까 네, 다, 이 간 낭중이 있습니까?
3: 예.
0: 간 낭중이라 합니까?
3: 예, 낭중.
0: 예, 간.
3: 도서 말라 하면 물집이라 하더라고.
0: 예, 그래서 지금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3: 증상은 그래지 잘 모르겠는데, 신체검사하거나 그런 물집이 커졌다 이래더라 말이.
0: 예.
3: 그래. 이렇다 하던데, 요새는 수술한 지도 한 10년 돼요. 나는 선이 없어서. 수술할 때 그리고 발견했는데 그거 잘하지 않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세본 게 좀 커졌대요.
0: 예, 그러니까 네, 콤파치 안에 없습니까?
3: 없어요.
0: 예, 그리고 지금 간호는 수술할 때 발견한 이런 낭중이다 이 얘기죠. 예,
3: 예, 예.
0: 예, 쇄관류는 없고 예?
3: 쇄관류는 없습니다.
0: 예, 간 쇄관류 없고 간 낭중이라 하죠. 예,
3: 낭중이에요.
0: 예, 그 콤파치 증상에는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예?
0: 콤파치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지금?
3: 콤파치는 그때는, 그래지고,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 검사를 하거나, 쓴 아이라 해서,
0: 예. 밑에 저니까?
3: 예.
0: 밑에 저니까?
3: 아, 어느 10년 됐어요.
0: 10년 됐습니까? 그래, 복사를 해서 다른 큰 문제 없습니까?
3: 그리고 신체 검사 지금 해보면 그런 거기는 이상이 없는데 많이 물집이 커졌다 이래더라 합니다.
0: 예, 그럼 이렇게 하죠. 예,
3: 예.
0: 우리 덕길 장약방 가문의 예. 런칭망주하고 수관전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있으셔.
3: 아.
0: 예, 그 두 가지 있으면 간에 간에 이런 질병들이 여러 가지 같이 치료되면서 그 낭중도 같이 나사집니다.
3: 그러니까
0: 예, 예. 그래서 이미 커지는 단계니까 네. 10년 전보다 커졌다 이 말이죠. 예.
3: 전보다는 커졌다.
0: 예, 예. 그러면 예, 빨리 약 쓰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래 쓰면서리 이 낭중 같은 거는 원래 3년에 한 번씩 검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될까?
3: 아, 이제 70 조금 넘었어요.
0: 70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셔 저는. 예.
3: 검사는 계속
0: 예예 그 검사에 중시로 돌리셔 그래 예 망제하고 수관전환 쓰셔
3: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전화번호 아시죠 예
3: 예 네, 알아요.
0: 예, 예. 연계하십시오. 예.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저는 저기 사장약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싶어 그럽니다.
0: 예, 얘기하세요.
4: 저는 소치 병원에서 검사한 게 피가 조금 저기 제재 있다고 이럽니다.
0: 예.
4: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지 발견했습니다. 가지 소치 검사에서.
0: 예.
4: 그래서 어떤 약 쓰면 좋겠는가 안에서 선생님한테 문의합니다.
0: 예, 그 폐결절에. 예.
4: 그리고 또 이게 아침 깨는 혓바닥이 새타였습니다.
0: 예. 소화 잘 안 된가?
4: 아침 맛이 없어 겨우도 한두 개 먹게.
0: 예, 그래서 그.
4: 그리고 예. 웃음 전하고는 맛있습니다.
0: 전하고는 맛있고, 예.
4: 예
0: 그래서 그, 요, 딱 명지 끝인데도 누르면 좀 아픈가?
4: 아예 아픕니다.
0: 왜 배 아프지 않습니까? 땅땅하지 않습니까?
4: 아예 땅땅하.
0: 예, 근데 해 세타였습니까?
4: 예, 해 세타.
0: 예, 빈혈은 없죠, 예.
4: 그 혈압입니다.
0: 빈혈은 없고, 예.
4: 예,
0: 예 한 잡은 이렇게 쓰셔. 예. 조주 예. 다시하고 런칭 망주의 따탕왈 이거 세 개 쓰셔. 그리고 폐결절은 예. 이 한 번 더 검사해 보셔. 석 달 후에.
4: 예, 예.
0: 예, 석 달 후에 더 검사해 보고 지금 무슨 기침이 세게 하거나 가래 많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4: 그런 건 없습니다.
0: 예, 그런 증상이 없으면은 먼저 그 혈세태한 거 먼저 해결하셔. 예.
4: 예, 그, 뭐 하면 됩니다.
0: 예, 이제 조주 다시 런칭 망주의 따탕화 세 가지 쓰면 된다.
4: 아,
0: 예.
4: 그래.
0: 예.
4: 되겠는데,
0: 예, 이제 예, 알려드립니다. 예.
4: 예, 예.
0: 그
4: 예.
0: 전화번호 예. 먼저 적으세요. 예? 508-9929번에 예. 연계하시오.
4: 잠깐요, 내 전화번호 적고.
0: 예. 508.
4: 508.
0: 9929번.
4: 9929번
0: 2229? 예, 예, 맞습니다.
4: 그러니까 508-9929
0: 예, 508-9929번
4: 울링바 유저 알지요?
0: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거기다 연계하면 예. 됩니다. 예,
4: 예 알았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지금 서치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면필로 검사를 하고 문제 생겨서 원래 몰랐는데 알고 이래 좀 덕길 장양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자문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문하시면서 또 이제 이 결절이 같은 이런 질병들은 예, 갑작선이 있거나 이런 결절이 있거나 낭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3개월이 지나면 한 번 더 검사하면 좋습니다.
1: 네.
0: 예, 크게 변화가 없다 할 때는 천천히 치료받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 지금 이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질병은 이 소화계통 질병하고 그다음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이 관절 질환들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허리 이 요추관만 탈출이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 무릎 관절이 있는 분들은 이 움직임이가 힘들죠. 제한을 받죠.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좀 정신적인 이런 부담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허리 디스크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있다 할 때에는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통증이 나타나는 위치하고 이 증상을 보면은 예, 허리 디스크의 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 절로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오늘의 내용은 주요하게 내가 아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이거 알려드립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허리 디스크하고 일반 근육통이 결정적인 이 차이점은 통증이 지속성하고 확산 여부에 있습니다.
1: 네.
0: 예, 단순한 근육통이라 할 때는 며칠을 푹 쉬거나 찜질을 해주면은 예, 한 주 내지 두 주 내에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0: 예, 좀 아내가 근육 너무 써서 손상 받았다 이럴 때는 좀 휴식감 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러나 이 반면에 허리 디스크라 할 때는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심해집니다.
1: 네.
0: 야, 나는 며칠 놀고 또

0: 이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었는데 점점 심해진다 할 때에는 요추관반 탈출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때에는 통증이가 허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뻗어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은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저리면서 당기는 이런 통증이 발생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저 한 가지 저기 잠을 하려고 그런데요.
0: 예.
2: 저기 우리 조카가 지금 68이에요.
0: 예.
2: 그런데 지금 두 달째 잠을 못 자서.
0: 예.
2: 수면제도 먹어도 하루 전에 두 알씩 먹어도 잠을 못 자요.
0: 네.
2: 아, 그러면 사람이 많이 피곤하고 그런 데는 뭐 어떻게 무슨 뭐 청약도도 쓸데없고.
0: 이게 무슨 병이 있은가?
2: 아, 병은 없어. 혈압만 높았지 뭐 다른 병은 없어요.
0: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세 어떻게 된가?
2: 68도.
0: 예, 그 나이 때문에 지금 불면증이가 열에 야들비 발생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가 첫 번째 제일 큰 원인은 기혈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세 번째는 소화계통 질환이 있는 분들, 네 번째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기저질환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그 약을 배합하는 게 좀씩 다릅니다. 근데 환자분 어전 연세가 67이니까 알만합니다.
2: 예.
0: 예. 소화계통도 좀 불편하고, 예,
2: 조금 나쁘대요.
0: 혈압이 좀 높다 하니까, 심내혈관 증상도 있고, 기혈도 잘 안 통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치수의 전주완하고, 그 다음에 이 안성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좋기는 이 화신 커피를 같이 쓰십시오. 예. 그러면 예, 좀 빠릅니다. 예.
2: 예.
0: 예. 그래서, 처음 수식을 내서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2: 예, 저래, 덕길 장약방이.
0: 예, 지금 환자분들이 처음으로 이 방송에 문의하시는 분들은 자기 아픈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잘 얘기를 못 합니다.
2: 예, 안 해요.
0: 예, 자세히 얘기를 잘, 또, 불실로 다 하자면 또 생각이 또 안 나고 이렇죠. 예. 그래서, 예,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그 병정왕 자세하게 얘기하고 약을 배합 받으십시오. 그거, 이 질병이란 게 처음에 잘 이거 배합하면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잘 이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중의에서는 변증이라 하죠. 그래서 이 변증 잘해서 약을 잘 배합하면 빨리 낫기 때문에
2: 뭐 청약서도 안 맞고 무슨 뭐 수면제를 하루 전에 두 알씩 먹고 나도 다 자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 낮에도 못 자고.
0: 그 환자는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서 수면제를 막 한 알 두 알 이렇게 증가하면 안 됩니다. 점점이 자율신경문란이라는 게 오면서 다른 병이 다 가속해집니다. 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위치는 알만하죠. 찾아가십시오.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선생님이 이 소정약이 좋다는 점이 강의 듣고 설명 듣고 예, 지금 내 문의하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문의가 있습니까?
3: 나는 어제 그냥 이렇게 지속적으로 배 아픔도 쓰고 그냥 이렇게 살살 아프고 그다음에 밥 먹으면 막 속 쓰리고 아이 먹은 것처럼 그냥 잠깐 틀림 하면서 가슴에 이렇게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그냥 아프단 말인가. 그래서 그냥 아프지 하니까 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아다이트 제가 병원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 다니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료 받으면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떨어가지고 또 다시 또 재보고 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선생님 성명 듣고 소장약이 떴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이 약이 내 병에 대해서 치료가 됩니까?
0: 됩니다. 지금 위도 아프고 장도 아픈가? 그러니까 아랫배도 아프고 윗배도 아프죠.
3: 예. 예. 예.

0: 기간이 지금
1: 아, 나쁘다,
0: 예 식사를 하면은 쭉 배는 일 없습니까?
1: 배는 해요. 어떨 때는 어떻게 토른 게 나간다고 했는데
0: 아, 예, 예.
1: 모르고 이렇다 말입니다.
0: 예, 지금이 환자분은 예. 간, 담낭, 비장, 위가 다 지금이 몰라요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 예, 이 문의 잘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약을 쓰면 빠른다. 예, 그래서 이 처음으로 쓸 약은 이 조주다시입니다. 조주다시를 쓰면서 런칭 망주하고 이 그리고 환자분은 이 헤이빙패를 빨리 써야 됩니다. 헤이빙패이란 거는 이 그 객관이 소화계통에 지금 위로부터 장도까지 이런 참외설이 잘 이 그 음식물이 쌓인 게 많습니다. 그거 밀어내는 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세 가지를 같이 쓰면서리 그다음 치료하면 됩니다. 지금 가슴은 꽉 누르는 것 같다는 거 보면은 심장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먼저 이 소화계통 통하면은 그다음에는 이 비위가 회복이 되면은 심장병도 치료하기 쉽습니다. 예. 그 집이 연길인가?
1: 예, 예.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할까?
0: 예. 공원 정문 아시죠?
1: 예? 예, 예, 예.
0: 공원 정문에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예, 예 연대 쪽으로 쭉 50m 가세요. 예. 예, 50m 아. 예, 한 50m 가면은 덕길 장약방, 덕길 중립문진 이렇게 이 폐마크 다 막혀 썼습니다. 거기 찾아 들어가.
1: 길려팔입니까?
0: 예, 길려팔입니다.
1: 예.
0: 예. 계속 전화 있습니다. 예, 5089929번.
1: 5089929번.
0: 예, 예. 거기다 또 예, 거기 가서 모름 전화하고 들어가십시오. 예.
1: 예, 예, 예. 예. 그럼 해결됩니까?
0: 예, 예.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건강하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아, 저 최민숙입니다.
0: 예.
3: 예, 예. 저는 오늘 첫날이 돼갖고.
0: 예, 예.
3: 내 말이 좀 서툴어도 좀 이해하고 양해를 했어요.
0: 예, 그 증상만 잘 얘기하면 됩니다.
3: 저는 심장이 나빠요.
0: 예, 예.
3: 심장이 나빠갖고, 좀 좋다는 약은 다 이래. 댕기면서도 먹고 또 혹시 홍보관에 약도 먹고 이래도 예 그냥 이 저녁에는 잘 때는 예 불편해서 그냥 자다가 설치고
0: 네.
3: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그래서 조금 급속 놀려고 그리고 또 이런 계단이란 올라갈 때는 숨이 차고 좀 영
0: 네.
3: 불안합니다.
0: 네.
3: 때는 그래서 또마 무슨 좋다는 약은 다 먹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이런 거 하신다니까 야 나도 좀 거기서 어떻게 배워갖고 거기서 선생님이 지시대로 약 어떻게 쓰면 좋겠는 간에서 문의했습니다.
0: 예, 신지 최쇠라는 진단은 아예 받았댔습니까?
3: 예, 그 진단은 없습니다. 그
0: 신덴투로 해봤습니까?
3: 덴투로
0: 신덴투
3: 한국 가서 했는데
0: 예.
3: 여기서는 네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0: 아 여기서는 한 번도 아예 했습니까?
3: 예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했는데
0: 예.
3: 내부치고 뭐 그 크게 모병이 없더라고요.
0: 예
3: 지금 본인은 역시 힘들거든요.
0: 예
3: 그래서 한국 갔다가 자식들이 이렇게 또 자식이 거기 좀 밑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그 가보자 해서 서울 대학 병원에 가서
0: 예.
3: 그래서 해봤습니다.
0: 예.
3: 해봤다에 좀 내가 그런 신뢰부치 돼갖고
0: 예.
3: 그렇다면서요.
0: 예.
3: 그러면 이것저것 뭐라 말합디다. 그래서 거기서 약을 이것저것 다 썼는데 어때 얻었는 나이가 있어 그런지
0: 예.
3: 알았습니다.
0: 예.
3: 힘들어요.
0: 예.
3: 나 다른 거 힘든 것보다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자다가 자꾸 설친단 말입니다.
0: 혈압이 이렇습니까?
3: 혈압이 높아요.
0: 혈압이 높죠.
3: 예, 예.
0: 환자분은 이렇게 약쓰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어디 전 세계적으로도 이 감로 장약은 다 인정합니다.
3: 예.
0: 예, 그래서 우리 국외에서도 이 감로 장약 어디 가면 쌓였는가 고민하는 사람들도 예. 많습니다. 그래, 예. 예, 문의 잘했습니다. 환자분은 먼저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서 이 바오의 천향화를 써야 됩니다. 예, 예. 바오의 천향화를 쓰고 지금 혈압은 혈압약은 드시는 게 있겠죠, 예?
3: 혈압은, 그, 혈압약 때, 이따 걔네 그,
0: 한국 껐습니까?
3: 예.
0: 예, 그럼 그거 그냥 쓰고, 예. 그래서,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서, 예, 바오의 천상화를 쓰고, 지금 자꾸 놀란다 하죠, 예.

0: 예, 그래서 그 신지 최소의 증상입니다. 그 좀 피도 모자라기도 하고 잘 돌지도 못하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거기다가서는 안성환 이 세 가지 쓰면 됩니다. 예, 한 환자분도 연길이죠, 예?
1: 네, 연길입니다.
0: 예, 그러면 내일이 그 덕길 장양방 찾아가셔. 예, 그래서 환자분도 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거기 가면.
1: 거기가 어딘가요?
0: 특히 이 네 가지, 치수의 전조환하고 런칭망주의 초항주의 조주 따시는 이 세계적으로 4대 명약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셔서 이 병정왕을 자세하게 약을 잘 얘기하고 배합한다 할 때에는 예,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우리 장약이 특점이라 할 때에는 이 약물이 배합 원리가 아주 큰 특점입니다. 예, 우리 약을 잘 배합했다 할 때에는 약이 이 약물이 효과도 또 강화시킬 수 있고 치료 과정을 단축할 수 있고 또 부작용도 또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예, 여러 가지로 우리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우리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셔서 예, 장 대표하고 잘 상담받고 또 치료를 받는다 할 때에는 아주 리상적인 이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덕길 장약방은 큰 우세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약이 다 구전하게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 불편하면은 예,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신다 할 때에는 예,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약물뿐만 아니라 우리 회복기 약물 예, 우리 공고하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도 다 구전하게 있습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바른 언어를 배우고 예쁜 마음을 키우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생각을 심는 소중한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바른말 이쁜말 친구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답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언어와 함께 살아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말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여기지만 말은 그 이상의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치고 힘든 친구에게 위로를 주고 좌절한 마음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선물합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거친 말, 배려 없는 무심한 말은 상대방에게 작은 상처를 남기고 서로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말 속에 따뜻한 마음과 존중, 배려를 담아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일상 속 작은 배려와 타인에 대한 존중, 부드러운 말투를 통해서 서로를 아끼는 건강한 삶의 태도를 함께 알아볼게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지켜야 할 언어레절의 첫걸음은 바로 인사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쉽게 넘기기 쉽지만 이 인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반겨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침 집에서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환한 미소로 안녕하세요를 건네며 친구에게는 가볍게 안녕이라고 다가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교할 때는 선생님께 안녕히 계세요. 친구에게는 레바라고 헤어지는 인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만으로도 주변 분위기는 한순간 밝고 화사해지고 서로의 마음도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인사는 타인을 향한 존중의 시작이자 따뜻한 관계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내 고향 시냇물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네, 인사 다음으로 꼭 실천해야 할 바른 말 습관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제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변 사람들의 작고 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줬을 때, 어려운 일을 함께 도와줬을 때, 선생님께서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셨을 때,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챙겨주셨을 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간은 사소하다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심을 담아 고마워요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배려와 노력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서로를 더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줍니다. 또 자신의 실수로 남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상처를 줬을 때에는 변명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요 라고 사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이야말로 성숙하고 멋진 인성을 만듭니다.

들어줍니다.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짧은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마법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습관이 바로 말투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어조와 말투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간적인 짜증이 섞인 차가운 말투, 무심하게 내뱉는 거친 말투는 악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서운함과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반면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있는 어조는 같은 부탁이나 의견이라도 훨씬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도움을 구할 때 빨리 해줘가 아니라 잠시 나 좀 도와줄래?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고 다른 의견을 말할 때 따지듯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차분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는 줄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평소 말투를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족과 친구 간의 일상 분위기가 훨씬 따뜻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돌아올게요. 동요 참말 좋아요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바른 말 습관 중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친구의 이야기를 중간에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모습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친구가 기쁜 일, 슬픈 일, 고민을 털어놓을 때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주는 것은 가장 큰 존중이자 배려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습관을 기르면 대인 관계가 더욱 튼튼해지고 나 자신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바른 말 습관을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할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매일 밝은 미소와 함께 먼저 인사를 건네는 습관을 기릅니다. 아침 부모님, 이웃 어른, 친구, 선생님에게 웃으며 먼저 인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예의 바른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고마움과 사과의 말을 적절히 표현합니다. 사소한 도움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를 전하고 실수가 있을 때에는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감사와 사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셋째, 거친 말, 비꼬는 말, 남을 흉보는 말은 절대 삼가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

다시 좋을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화가 나도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부드럽게 배려 있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레이를 소홀히 하거나 거친 말투를 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공손하게 대화하는 습관을 해보세요.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인사성이 박대우를 감상하겠습니다.

0: 네, 친구들. 오늘 바른말, 이쁜말 시간에는 인사의 소중함,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드러운 말투,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경청의 태도까지 꼭 지켜야 할 언어레설과 건강한 마음가짐을 함께 배웠습니다. 바른 말과 예쁜 말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평소 내뱉는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말하기 전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배려의 마음만 담으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르게 쓰는 사람은 마음도 곱고 넓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하게 이어집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하루 한 가지씩 바른 말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인성을 키워주고 예쁜 말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실개천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 마는요. 시골에서 봉황난다 뿌리 박았네. 우리가 봉황되어 궁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제일 먼저 모...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가격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변경 교통 통로가 문화관광 풍경회랑 구민경제회랑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1: 올해 7월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의 출발 도착 여객 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연결시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에 내려가 정책을 선전 강행하고 민정을 수렴하며 민생 걱정을 해소해 실천 담당으로 여러 민족 대중을 잇는 소통의 가교를 구축하고 민족 단결의 토대를 꾸준히 다지고 있습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 연선에 자가 운전 관광 열기가 뜨겁습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 연선의 특색 쉼터들은 변경 풍광, 민족 풍정과 따뜻한 봉사를 바탕으로 전액이 연동하는 문화관광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각지 쉼터는 량질의 봉사로 인기를 모으고 지역 특색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변경 교통 통로가 문화관광 풍경회랑, 부민경제회랑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에 들어서면 푸른 산이 이어져 손님을 맞이합니다. 화룡시 숭산진에 위치한 구남산 관광쉼터는 주변의 자연 풍광과 어우러져 산수화를 방불케 합니다. 이 쉼터는 부지 면적이 약 2만 9천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 136개를 갖췄으며 식당, 객실, 충전소, 주유소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여행하는 자가운전 관광객들은 이곳에 차를 세우고 풍경을 감상하거나 숲속에서 야영을 즐깁니다. 자가운전 관광객 석계분입니다. 이 쉼터는 무료 온수 제공 등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대청도 시원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해줍니다. 종업원들도 아주 상냉합니다. 나흘간 머물렀는데 정말 편안했습니다. 올 여름철 구남산 쉼터는 관광객 누계로 연 7천 명 접대했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 머무르는 차가 7, 80대에 이르는데 북경, 상해, 광주, 서안, 성도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길림성 연변 관광대통로 투자개발위원회사 투자부 사업일꾼 리지소입니다. 현재 우리 쉼터는 화장실 구역을 24시간 개방해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에는 샤워 봉사를 제공해 관광객들이 씻고 시원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현재 쉼터에는 캠핑카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의 각 주차 구역마다 급수, 충전 설비를 갖춰 캠핑카 관광객들이 전기와 물을 써서 요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중국 북쪽 변경도로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331 국도의 연변 구간은 주변 경치의 독특한 매력으로 전국 각지의 자가운전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룡정 삼합동상구에 위치한 고모커피 쉼터입니다. 여러 그루의 백년된 휘양목이 변경 일선에 자리 잡았고 사계절 변경 풍경이 뛰어나 점점 많은 관광객들이 인증사진을 찍으러 찾아옵니다. 국문의 위엄과 자연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운치를 더하면서 연변 변경 관광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331 국도가 지나가는 고모커피 쉼터는 부지 면적이 6천여 평방미터이며 11그루의 백년 휘양목을 둘러싸고 정성껏 조성됐습니다. 룡정 삼합 고모커피 쉼터 책임자 당철무입니다. 방학 기간이라 청소년 방문객도 늘어서 2층에 독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소학생 여름방학 단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커피숍에서 장소와 음료를 제공했고 활동 마지막에는 커피 찌꺼기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도문 구간 1301km 지점에는 백년 불악 관광 쉼터가 있습니다. 이 쉼터는 주유, 충전, 식사, 음료 보급, 관광 안내, 응급 구조를 한 곳에 집약하고 있습니다. 풍경군은 조선족 민속 체험을 특색으로 하는데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공연팀이 전통 민속 무용을 공연해 변경 민족 풍정을 보여줍니다. 마을에서는 관광객 흐름에 의탁해 조선족 옛 주택을 특색 민박으로 꾸민 동시에 과일 남새 재배, 막걸리 심층 가공 대상을 발전시켜 관광 숙박, 특색 재배 양식, 제품 가공을 아우르는 완전한 문화 관광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강소 관광객 모혜민입니다. 일부러 도문 백년 부락을 찾아와 변경 조선족 민속 문화를 체험했는데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100년 된 옛집과 옛 물건들이 그 시대의 느낌을 물씬 풍겨 몰입식으로 민족 풍경을 느꼈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소수민족 특유의 문화 매력도 느껴서 이번 관광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331 국도 길림

0: 구간에는 주제 쉼터 8곳과 수십 곳의 소규모 관광 명소가 건설돼 전혀 봉사 체계가 날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중 연변 구간은 구남산, 백년부라, 삼합고목커피, 백금회룡만, 훈촌 고나천망대 등 특색 쉼터들에 의탁해 경계비, 국문, 민속촌과 자연산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빈틈없이 이었습니다. 331국도 연변 구간 봉사부대 시설이 계속 완성되면서 연선 자가운전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 주변 변경마을의 민박 음식, 특색 농산물 판매, 향촌 관광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특색 쉼터는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촉진하고 향촌을 흥성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331국도 연선 특색 쉼터의 기능과 경영 모식을 계속 최적화하고 봉사 수준을 1층 높이며 문화관광 체험 전경을 풍부해 연면 변경 문화관광 명함을 계속 빛내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변경 관광 풍경선을 전력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1: 올해 7월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여름철 수송 성수기를 다잡고 수송력 투입, 료객 대원 확충, 운행 봉사 보장 등 재반 업무를 전력 추진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의 루계 운수 리착륙은 1599편, 출발 도착 여객 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3개월 앞서 여름철 수송력 연구 판단 업무를 가동했습니다. 공항은 동방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11개와 능동적으로 협의해 최종 여름철 성수기 추가 항공편 700편 계획을 확정했는데 동기 대비 104.1% 증가한 셈입니다. 그중 국내 로선은 북경, 상해 등 중점 도시 로선을 증가했고 국제 로선은 한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바 서울, 인천, 부산, 청주 등 국제 로선을 신설 증가해 여러 지점을 피복하는 국내외 항로망을 구축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항로 개발 판공실 사업률군 부인걸입니다. 올해 7월 연결 공항 출발 도착 여객 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여객 비중은 44.8%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대한국 여객 수는 동북 지역 1위입니다. 연결공항에서는 조시 문화 및 관광 부문과 연계해 항로 배치를 관광객 연변 유치 전반 업무에 연결시켰습니다. 민속 관광, 변경 관광 흐름 추세와 결합해 추가 운행 방향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여름철 항공편 내용을 풍부히 했습니다. 부인걸입니다. 항공관광연맹 송원 담임이 중점 여행사를 방문해 단체 관광객 수요를 파악하고 상시 소통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항공사와 동태적으로 협조해 운행 횟수를 조정하고 전용 항공 관광 상품을 내와 여러 경로로 여객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압력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운행 보장 면에서 연결 공항에서는 안전 검사 등 핵심 고리의 교차 지원을 실시해 보장 능력이 여객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적응되도록 했습니다. 출입경 통로 확충과 연합검사 설비 승격을 1층 추진하고 운수, 안전검사 여러 부문 연동기제를 구축했으며 계류장 작업, 수화물 운송 전 과정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온 날씨 순환 근무와 더위 예방 보장을 실시해 여름철 운수 전반 운행이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0: 그날의 연결신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하는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주제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주제 활동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전시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에 내려가 정책을 선전강행하고 민정을 수렴하며 민생 걱정을 해소해 실천 담당으로 여러 민족 대중을 잇는 소통의 가교를 구축하고 민족 단결의 토대를 꾸준히 다지고 있습니다. 연결시 주 목재 주거단지 건물 외벽 보수와 보온판 부착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주거단지의 벽면 단락, 지붕 루수 등 문제는 한때 주민들을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인대 대표가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여러 측과 조율해 주거단지를 로후 주거단지 개조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우환을 없애고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줬습니다. 연결시 주 목재 주거단지 주민 장위입니다.
2: 예전에 우리 주거단지의 벽면이 심하게 떨어져 나갔고 장마철이면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인대 대표가 우리 주거단지를 로후 주거단지 개조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사팀이 와서 외벽을 보강하고 옥상 방수 공사도 새로 진행해서 큰 고민을

0: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건공가도 당사위원회 서기인 김영미입니다. 인대대표의 지배 위탁에 관할 구역 각급 인대대표들이 사회구역 일선에 심입하도록 했습니다. 루계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특별선전 강연을 11차례 진행해 여러 민족 대중 연 600여 명이 참여했고 11명의 대표가 적극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선전 강연 성과를 실속에는 민생 성과로 전화해 23건의 민생 실사를 처리했습니다. 민생의 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대 대표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명사회구역 석양홍 로인 아파트는 한때 도로가 파손돼 부근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인대 대표는 전반 상황을 파악한 뒤 관련 직능 부문과 적극 연계 로인 아파트 기초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남쪽 도로를 새로 보수하고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급수, 오수 처리 도감망도 함께 부설했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준공돼 주민들의 통행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연결시 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북산가도 당사위원회 서기인 허연입니다. 연결시 인대 대표로서 저는 관할 구역에 깊이 들어가 민생과 지리 난제를 발견하고 여러 방면의 지원을 협조해 대중이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일을 전력으로 해결함으로써 관할 구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전시 각급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촌, 사회구역 격자에 내려가 여러 민족 대중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상시적으로 민족 단결 정책 선전 강연, 민정 방문, 모순 분쟁 조정, 민생 실사 처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8명의 인대 대표가 기층에 내려가 루계로 대중을 위해 민생 실사 329건을 처리했습니다.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합니다. 우리는 인대 대표의 집을 충분히 활용해 상시적으로 대표 직무 수행 기층행을 이어가고 민생에 혜택을 주는 실질적인 일을 잘하겠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돕고 함께 건설하며 누리는 좋은 국면을 꾸준히 다져나가 전시 고품질 발전에 단결 분진의 인대 힘을 응집시키겠습니다.
1: 얼마 전 왕청의 폭우가 내려 홍수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발생 후 사회 각계에서 잇따라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터전을 건설하는 따뜻한 힘이 왕청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8월 3일 애심물자를 가득 실은 운송차들이 왕청에 도착했습니다. 안화과학기술발전북경주식위안회사 적봉유봉로공정관리위안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물자를 마련해 광천수 4천 상자, 입쌀 5톤과 대형 작업설비 2대를 전달한 것입니다. 안화과학기술발전북경주식위안회사 동북지역경리 조정입니다. 우리는 인력과 물자를 조직하고 1년의 물자를 기부해 재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봉유봉로 공정관리위안회사 집행총감독 왕공양입니다. 한 곳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 곳에서 돕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입니다. 홍수는 무정하지만 세상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왕청현 정부에서 주민들을 조직해 조속히 생활터전 복구를 마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8월 4일 연변 안위상회에서는 애심물자 기부 활동을 전개해 입쌀 3,000kg, 밀가루 1,000kg, 콩기름 450kg, 속성국수 120상자, 광천수 16,000병, 수건 300장을 기부했는데 총가치는 5만 7천여 원입니다. 현재 모든 물자는 왕청현 춘향진 정부에 인계돼 재해지역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보장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현재 왕청현 각종 복구작업이 질서정연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의 애심력량이 점점 모여들어 왕청의 재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길림성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삼림공안분국 단봉삼림파출소에서는 반사기 중심에서 보낸 긴급 고위험 경보를 접수했습니다. 관할구역에 한 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며 곧 환치를 할 상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출소 민경은 분초를 다퉈 주민집으로 달려가 환치를 막음으로써 해당 주민의 16만 원 예금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사건 당일 단봉 삼림파출소에서는 반사기 중심의 경보 단서를 접수했습니다. 관할구역 주민 한 여사가 모 영상 플랫폼 고객봉사 중심을 사칭한 사기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의 계정에 자동 출금 봉사

0: 전파가 개통돼 계속 요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속이며 구독 취소를 도와준다는 고실로 노인이 환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삼림공안본국 단봉삼림파출소 민경 류준정입니다. 우리는 즉시 반사기 신속처리 절차를 가동하고 노인의 집 주소를 확인한 뒤 현장으로 달려가 노인을 만류했습니다. 당직 민경은 서둘러 차를 몰고 노인의 집으로 향하며 여러 차례 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해당 주민이 언제든 환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민경은 과감히 차에서 내려 전속력으로 주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경이 집에 들어갔을 때 로인은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민경은 서둘러 로인의 통화를 저지시키고 진행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환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민경은 즉시 로인과 함께 은행 지점으로 가 해당 은행 카드를 동결시켰습니다.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을 떠올리며 한 여사는 아직도 아찔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출동한 민경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그는 단봉 삼림파출소를 찾아가 두 명의 민경에게 감사기를 전달했습니다. 주민 한 여사입니다.
1: 당시
0: 제가 정말 어리석었었습니다. 사기꾼한테 정보를 다 알려주고 심지어 얼굴 인식이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이두 민경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라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 삼림공안분국 단봉 삼림파출소 민경 류준정입니다. 모르는 전화가 와서 문자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기업 안전구좌로 환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모두 전신사기의 수법입니다.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조작하지 말고 즉시 96110 반사기 직결 전화에 연락하거나 관할 파출소에 가서 직접 확인하길 바랍니다.
2: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러 항공사에서 8월 5일부터 발권되는 국내 항로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또다시 인하됐습니다. 조정 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km 초과 로선은 성인 승객 1인당 70원, 800km 이하 로선은 성인 승객 1인당 40원을 받습니다. 이는 조정 전보다 각기 30원, 10원 낮아진 것이고 올해 6월 후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국내 항로 유류 할증료 인하입니다.
0: 일전 2026년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역 계열활동 및 안도현 피클볼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31개 대표팀의 182명의 선수가 출전해 532차례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최종 소구대몽 대표팀이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 연결시 빗물오수분류 관련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과 도로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공항국 교통관리대대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공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관제 조치를 취합니다. 연면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땅 없는 옴계봉 로인의 장수 비결과 함께 로인분들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정말 부러운 장수 사연입니다. 110세가 넘도록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같은 만성질환 하나 없이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 절강성 태주시 옴계봉 할머니의 7가지 일상 양생 습관과 장수 비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옴계봉 로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 없고 잔병치레도 적었으며 평생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않고 모든 생활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장수 비결은 소박한 7가지 일상생활 속에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상 속의 생활 습관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 110살인 옴계봉 로인은 1916년생으로 수많은 세월의 풍상을 겪었지만 여전히 몸이 건강합니다. 매년 한인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중장년층에게서 흔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등 만성질환이 전혀 없습니다. 일상거동은 모두 자기 주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세수하고 이불을 개고 한가할 때는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밖에 나가 산책합니다. 말할 때 기운이 넘치며 정신상태도 량호합니다. 그녀는 평생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적도 없고 특별한 양생 비법도 없으며 단지 매일 규칙적인 생활 리듬, 평온한 마음가짐, 담백한 식사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완벽한 건강은 타고난 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수양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옴계봉 로인이 평생 지켜온 7가지 습관은 양생 논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평범한 사람도 따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옷은 해 뜰 때 햇볕 쬐어서 온몸 전기를 보충합니다. 로인은 맑은 날이면 언제나 햇볕을 쬐는 습관을 가졌고 일부러 오래 쬐지 않고 틈틈이 몸을 따뜻하게 다독입니다. 햇볕은 양기를 보충하고 칼슘 흡수를 촉진하며 정서를 풀어주고 몸 안에 한과 습을 없애줍니다. 꾸준히 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고 허약한 체질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기르는 가장 비용 적게 드는 정기 기력이 방법입니다. 다음,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며 두뇌와 정신을 기릅니다. 옴계봉 로인은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해서 매일 밖에 나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적절한 사회 교류와 대화는 사고를 계속 단련하고 두뇌를 활발하게 해서 정신이 침체되고 인지 기능이 퇴화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음을 열고 정서가 억눌리지 않으면 기가 자연스럽게 잘 통하고 정서로 인한 병이 생길 근본 원인을 줄여줍니다. 매일 천천히 걷기를 하면서 온몸의 기혈을 통하게 합니다. 옴계봉 로인은 매일 천천히 산책하는 습관을 지녔고 격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지 않으며 느린 걸음으로 몸을 펴줍니다. 적절한 걷기는 부드러운 태극권식 수양으로 전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하며 혈압과 혈질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장부 신진대사 능력을 높여서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아 생긴 기혈 울체 손상을 회복합니다. 옴계봉 로인은 저녁 8시에 잠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잠은 인체가 스스로 회복하는 핵심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은 장부가 제때 신진대사로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며 면역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장기간 지속하면 만성질환이 생기는 것을 줄입니다. 옴계봉 로인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서 비위를 기르고 있습니다. 일상 식사는 담백하고 간소하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남기지 않습니다. 조식은 죽, 국수, 부드럽게 익힌 음식 위주로 하고 세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며 배고픔과 포만감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과식하거나 편식하고

자극적인 맛을 즐기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양생식습관의 핵심에 맞춰 부드럽게 비위를 기르고 후천적인 몸의 근본을 튼튼히 합니다. 이와 함께 식사는 담백하게 함으로써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평생 기름기 많고 소금만 있으며 진한 고기 요리를 적게 먹고 식사를 깔끔하고 담백하게 유지했습니다. 기름지고 진한 음식은 혈관을 막고 신진대사 찌꺼기를 쌓이게 합니다. 담백한 식사는 장부의 신진대사 부담을 줄여줘서 혈관 폐쇄, 신진대사 불균형 등 문제를 피하고 몸이 언제나 맑은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엄기봉 로인을 보게 되면 평생 소가리를 하지 않고 평온한 정서를 지켜왔습니다. 가족들이 존귀한 그녀의 장수 핵심은 평생 사람들을 화목하게 대하고 일이 생겨도 집착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으며 걱정거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화내고 우울해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중약에서는 모든 병은 기가 원활하지 못한 데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정서가 평온하고 내면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정서수양법으로 기가 막히고 장부가 조화를 잃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양생의 진정한 뜻은 끊임없는 수양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몸이 아건강 상태이고 만성질환이 자주 생기는 근본 원인은 대부분 생활 리듬이 깨어지고 식사가 불균형하며 정서로 내면 소모하고 운동을 소홀히 하는 데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해마다 쌓여서 몸과 마음을 계속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삼구구식 수양체계는 바로 평범한 사람에게 맞는 양생 방도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으로 감정을 관리해서 화내기 쉽고 내면 소모하는 집착을 고치고 태극권식 운동으로 적절히 움직여 기혈과 몸의 손상을 회복하며 양생식습관으로 식사와 생활 리듬을 바로 잡아 비위를 기르고 몸의 근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작은 일들을 바르게 오래 지속하는 것이 최상의 양생이라고 하는데요.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은 타고난 복이나 재물과 상관없이 오직 일상 수양이 쌓인 결과입니다. 엄계봉 로인의 사례는 우리에게 최고의 양생은 자연에 순응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평온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구구식 몸과 마음 수양도리를 실천해서 나쁜 습관을 바로잡고 손상을 회복하며 정기를 기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 교를 깊이 들이면 누구나 안정적인 몸과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멀리하며 건강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할머니 소박한 장수 습관 잘 들으셨습니까? 특별한 약이나 비법 없이 일상 하나하나를 바르게 지키는 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무더운 삼복철은 1년 중 기온이 가장 높고 습도가 높은 시기며 러인분들은 신체 기관 기능이 쇠약해지고 기혈순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 등 만성출혈을 앓는 러인들은 여름철 양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양생의 핵심은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을 잘 조절해 양기를 보호하며 비위를 튼튼히 하고 심실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래 여름철에 노인분들께 필요한 실용적인 양생 지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은 더위와 습기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로 심장과 비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내경에 따르면 여름철기는 기가 가장 왕성한 계절로 자연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동시에 병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고 합니다. 한여름에는 해가 길고 기온이 높으며 더위가 기를 소모하고 습기가 몸속에 정체되면서 사람들은 흔히 더위를 타고 가슴이 답답하며 무기력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증상을 겪습니다. 중약에서는 여름은 심장에 해당하는 계절로 심장은 더위를 받기 쉽고 습기는 비위를 상하게 하므로 더위를 막고 심장과 비위를 보호하는 것이 한여름 양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더위가 몸속으로 침투하면 기와 진액을 소모하게 됩니다.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27도를 넘게 되면 매시간 물을 자주 조금씩 마셔 탈수를 막아야 합니다. 여름철 습기가 몸속에 정체되면 비위가 약화됩니다. 내경에 습기는 비위를 상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 습기가 기승을 부리며 몸속에 쌓이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어지며 몸이 무겁고 설사가 잦아집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얼음 음료를 과다 섭취하면 비위 기능이 더욱 손상되니 삼가해야겠습니다. 심장과 비위는 서로 영향을 주고

꼽았습니다. 심기가 불안하면 비위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비위가 허약하면 기혈 생성이 부족해 건강한 심장을 양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노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양생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되 낮잠은 자야 합니다. 여름철은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늦잠 자지 말고 해가 뜰 때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는 심장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으로 20, 30분 낮잠을 자게 되면 심장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단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움직이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한여름 운동은 아침 일찍 또는 해가 진 뒤에 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태극권 등 가벼운 활동이 적합합니다. 운동 후에는 냉수로 샤워하거나 얼음물을 마시는 일은 삼가하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에도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히고 비위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오이, 호박, 수박, 녹두, 연자유, 백합, 참깨 등 찬 성질의 식품을 적당히 섭취하고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식사는 소량 여러 차례 나누어 하는 것이 비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 여름철을 무난히 날 수 있는 여섯 가지 양생법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약에서는 심장은 정을 주관한다고 여깁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화가 나면 심기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조용히 호흡 가다듬기, 산책, 음악 감상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15분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는 음식은 담백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기름과 짠 음식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습기를 몸속에 쌓이게 합니다. 녹두, 연자, 율무 등 습기를 없애는 식재료로 죽을 끓여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넷째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면 진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는 냉방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게 되면 한기가 경락을 막아서 관절통과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내외 온도차를 5도에서 8도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자지 않으면 심장과 비위 회복을 방해합니다. 여섯째는 습기 제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집안 환기를 자주 하고 옷은 축축한 상태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외에 혈자리 누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오후 11시에서 1시 사이에 심장 관련 혈자리를 눌러주면 심기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혈이 둘러오는 신문혈, 내관혈, 족삼리혈 등입니다. 신문혈은 손목 안쪽, 생기손가락 위에 있는 혈자리로 심기를 안정하고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 매번 3분에서 5분 정도 눌러줍니다. 내관혈은 손목 중심 우의 3촌 지점으로 가슴 답답함과 메스꺼움을 완화합니다. 족삼리혈은 무릎 아래 위측에 있는데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배출하는 핵심 혈자리입니다.

여름철이면 많은 도인들이 인식상의 오해를 갖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겉보기에는 양생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두 심장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여름철에 심장 양생에 필요한 조치들 알아볼게요. 여름철 심장 양생은 열을 식히고 화를 내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못 외워서 초조하다고 느끼는 많은 노인들이 장기적으로 냉차를 마시고 찬성질의 과일을 많이 먹으며 맹목적으로 화를 내리려 합니다. 화는 허화와 실화로 구분되는데요. 몸속에 허화가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찬 음식을 섭취하면 비위 양기를 손상시키고 심기를 소모해 기혈 생성이 부족해지며 오히려 가슴 두근거림, 무기력, 정신 위축 증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심장 양생에서 혈관 보호에만 치중하고 심신 조절에 중시를 돌리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앓는 많은 노인들은 혈압과 심박수의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서와 수면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몸만 관리하고 심신을 기르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삼복철 양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좋을까요? 네, 삼복철의 노인분들은 차가움을 삼가하고 과로와 화를 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은 기를 보충하고 심장을 기르며 양기를 거두어 심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네, 심혈과 심신 두 가지를 함께 다스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온화한 일상관리로 심맥을 보호하고 심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첫째는 여름의 노인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는 것을 피해야 하며 고온 시간대 활동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둘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말고 찬바람이 가슴과 등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기가 혀를 응결시키고 기온의 통행을 막아 가슴 답답함과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는 식사는 따뜻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담백하고 기를 보충하고 음을 기르는 음식 위주로 해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 얼음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적게 먹어야 합니다. 온화한 식보로 심혈을 양육하고 심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마음을 가라앉혀 화를 거두고 정서를 순조롭게 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심장혈이 지나치게 왕성하고 심신이 동요하는 것은 여름 정서 불균형의 근본 원인입니다. 로인들은 지나친 걱정을 줄이고 온갖 잡념을 떨쳐내며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10분 정도 앉아 명상하며 눈을 감고 신정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호흡해 흔들리는 심화를 거둬드립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할 땐 제때 조절해서 울화가 생겨 심신을 어지럽힌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 낮과 밤의 리듬에 순응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두 심장 관리법입니다. 이러자면 낮잠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심음을 기르고 기혈을 촉촉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일찍 잠들어 편안하게 쉬며 밤샘을 금해야 심장음이 소모되고 허화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낮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심경이 주관하는 시간으로 낮에 10분에서 20분가량 쉬면 음을 보호하고 양기를 거두며 심신을 안정시켜 오후의 무기력함, 초점 같은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히 활동하고 과로를 삼가해야 합니다.

러인들의 운동은 온화하고 꾸준한 것이 중요하며 움직이지 않은 것과 과로하는 양쪽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천천히 걷기, 발당금, 부드러운 스트레칭 등 느긋한 운동을 선택해서 몸이 약간 따뜻하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락을 통하게 하고 기혈을 순환시키며 정서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 시간마다 한 번 일어나 활동하며 몸을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삼복철이면 음식 섭취에서 보양식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답은 지나친 보양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인들은 장기간 허약하고 기혈이 부족하지만 삼복철 양생 시 지나치게 보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자연의 시기에 순응해 양기를 소모시키고 신정을 어지럽히며 맥을 손상하는 각종 나쁜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심장의 양을 지켜 신맥을 기르고 정서를 다스려 심신을 양육하고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담백한 식사를 병행하면 심혈, 심신 두 가지를 함께 조율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여름 운동에서는 너무 땀을 흘리지 말고 가벼운 활동 위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로인분들한테 알맞은 운동복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로인들은 삼복철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과도한 땀 배출로 기혈이 손실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빨리 걷기, 등산 등 강도 높은 운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이 집 주변을 돌거나 정원에서 손쉬운 원외 활동을 한다든지 실내 덤벨 체조, 단전 호흡법 등 가벼운 운동을 20분에서 40분 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네, 운동 후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고 땀을 완전히 식힌 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이 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그늘진 곳에서 휴식함으로써 열사병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손발 마사지를 10분씩 해주면 말단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손발 차가움이나 다리 부종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여름에 만성질환 관리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병이 있는 노인들은 여름철 땀 손실로 혈액농도가 짙어져서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 처방약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고 찬 음료, 달콤한 간식을 피해서 혈당이 쉽게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고온기가 지속되는 삼복철에는 열사병 발생 위험이 있는데 가벼운 증상을 방치하면 빠르게 악화하고 심각한 경우 구토, 경련, 다기관 손상, 생명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인 노인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열사병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응급처치를 배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근본입니다. 끝으로 열사병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은 단순히 더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뉘며 가벼운 증상에서 심각한 상태로 악화됩니다. 가벼운 열사병은 장시간 뛰약 볕에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초기 증상입니다. 두통, 어지러움, 전신 권태감, 입마름, 집중력 저하, 무기력함이 나타나며 땀을 많이 흘리고 근육이 경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바로 휴식을 내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네, 중등 열사병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요행으로 초기 단계가 방치되면 생깁니다. 땀을 흘리고 구역질,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얼굴이 창백하고

붉거나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체온은 보통 38도를 넘지 않으며 적절히 처치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대중증 열사병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신체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높아지고 피부가 뜨겁고 땀이 나지 않으며 의식이 흐릿해지고 혼수, 경련, 구토가 반복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2단계 들어서면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과학적인 응급처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즉시 더운 환경을 벗어나 활동을 멈추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다음, 몸을 식혀줍니다. 차가운 수건으로 목,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을 닦거나 찬물로 몸을 적신 뒤 선풍기 바람을 씌워서 체온을 빠르게 낮춥니다. 의식이 맑은 환자는 소량씩 여러 번 나눠 미지근한 소금물 혹은 이온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찬물, 탄산음료, 진한 차는 마시면 안 됩니다. 네, 열사병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하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노인이 계시는 가족들에서는 평소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어지럼, 구역질, 근육경련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하고 응급처치를 진행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110세 엄기봉 할머니의 평범한 장수 습관 그리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나는 방법들 함께 나눴습니다. 양생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몸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부터 편안히 하라. 진정한 양생은 약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이다. 오를견 양생 습관과 관리법을 일상에 조금씩 적용해서 건강하게 한여름철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릴 생활 꿀팁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아기를 낳으신 엄마들 주목해주세요. 육아보조금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오늘 첫 코너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 여름철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이, 혹시 쓴맛 나는 오이 그냥 드시진 않으셨겠죠? 게다가 여름 다이어트로 핫한 아메리카노가 정말 살이 빠질까요? 그리고 빨간 옷이 자외선 차단에 더 좋다는 빨간 옷이 자외선 차단에 더 좋다는데 사실일까요? 소금 세안 저렴한 피부 관리법이라는 이 말,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네, 이런 모든 궁금증들을 오늘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면 알수록 쓸모있는 생활정보의 향연 함께 떠나볼까요?

아래 육아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입니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네, 2021년에서 2024년에 태어난 영유아는 보조금 지급 개월수에 따라 금액을 환산해 산정합니다. 신청 경로는 온라인 신청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알리페이 위챗 플랫폼 육아보조금 미니앱 또는 영유아 호적 소재지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육아보조금 신청 전용

부역에 진입해 육아보조금 정보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나의 페이지에서 2022년에서 2024년 연장 신청 경로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영의와 호적 소재지 향진 정부나 가도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서류는 기존 신청에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와 일치합니다. 육아보조금 제도 관리 규범 시행에 따르면 신청자는 영유아 및 신청자의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영유아의 출생의학 증명서, 주민호적 등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신청자와 영유아 간의 양육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요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서 2024년 출생 영 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육아보조금 연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아기는 해당되지 않네 하고 살짝 아쉬웠던 분들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바로 내 몸을 위한 정보가 준비됐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쓴맛이 나는 오이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게 무쳐 먹는 오이. 그런데 혹시 쓴맛 나는 오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쓴맛 나면 그냥 먹지 말지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복근성에서 쓴 오이 반 개 먹고 급성 간 부전까지 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쓴 오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여름철 흔한 채소로 무쳐 먹으면 시원하고 더위를 식혀줍니다. 최근 복근의 한 사람이 집에서 재배한 쓴 오이를 반 개 먹은 후 1시간 만에 심한 구토와 복통,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는 악화됐고 결국 급성 간 부전으로 진단됐습니다. 의사는 그 원인이 바로 오이 속에 들어있는 쿠쿠리바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이에 왜 독소가 생기는 걸까요? 의사는 오이가 벌레를 타거나 그 속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화학적 방어를 시작해 쿠쿠르비타신B를 생성해 해충을 퇴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급성 독성은 일부 비소계류 화합물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독소는 100도에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 익혀 먹어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관을 심하게 자극하고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며 심할 경우 위장출혈, 쇼크,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특효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분 공급, 구토 유도, 대증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환자는 섭취 후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복통, 설사가 나타나며 드물게 손발 저림, 맥방 드림,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심해지면 독소가 장을 심하게 자극하고 소화관을 손상시키며 급성 간 손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쓴 오이를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쓴 오이를 한 입만 먹었더라도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심해지고 어지럼증, 무기력,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병원으로 갈 때 가능하면 먹다 남은 오이를 함께 가져가 의사가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쓴 오이의 위험성 확실히 아셨죠? 여름철 채소 고를 때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쓴 오이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겠죠? 노래 한 곡 듣고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아메리카노 다

네.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절식이나 운동 없이도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니 정말 혹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메리카 다이어트법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인지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후 다이어트가 여성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아메리카노 다이어트법이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카노 다이어트는 정말 효과적일까요?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메리카노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고 일시적으로 대사율을 높이며 지방을 소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아메리카노의 다이어트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음식 통제, 규칙적인 운동에서 벗어나 아메리카노만으로는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커피의 지방 감소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메리카노를 통해 지방 대사를 강화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의학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고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메리카노의 카페인이 인체의 신경, 심박수 및 위장에 자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명확한 금기사항이 있으며 맹목적으로 마시면 신체 부담을 가중시키기 쉽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위궤양, 식도 역류 환자 등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만성적인 불안감이나 수면질이 낮은 사람, 고혈압, 이상 혈액 지질, 심근허혈, 부정맥 등이 있는 사람 및 임산부도 카페인으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야 하므로 아메리카노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피부 관리로 넘어가 볼까요? 소금을 세안 들어보셨죠? 살균, 피지 조절, 그리고 각질 제거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피부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해서 한 번쯤 따라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소금을 세안법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걸까요? 네, 아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물은 깨끗한 물에 비해 소금, 즉 염화 나트륨만 추가한 데 불과합니다. 염화 나트륨은 외용으로 세안할 때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염화 나트륨 성분은 단순하며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리학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이미 충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장벽을 갖추고 있기에 이러한 일반적인 성분은 그 어떤 유의미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러므로 소금물로 세안하면 저비용 피부 관리 꿀팁이라는 견해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어 여름이면 많은 분들이 흰색 옷이 가장 시원하고 자외선 차단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완전히 뒤집힌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에 가장 자외선을 잘 막아주는 옷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몰랐던 색깔의 과학, 왜 빨간색 옷이 자외선 차단의 최고인지, 시원함과 차단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름에 흰색 옷을 입는 것이 자외선 차단이 가장 잘 되고 가장 시원하다는 주장은 사실 잘못된 인식입니다. 바로 붉은색 옷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네, 업계 인사의 말에 따르면 동일한 원단 조건에서 옷의 색상이 짙을수록 오히려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옷은 햇빛의 자외선을 대량으로 흡수해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줄여 더 나은 차단 효과를 제공합니다. 네,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 외에도 붉은색 옷은 열 복사의 붉은 빛과 자외선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옷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 열을 반사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은 정말 알찬 정보 가득이었죠. 2022년에서 2024년 출생연휴와 육아보조금 연장 소식부터 시작해 쓴 오해 위험성, 아메리카노 다이어트의 진실, 소금을 세안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붉은색 옷의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정말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주부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면 건강과 생활 리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인 장기적인 코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먼저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무수히 많습니다. 아침 식사가 전반적인 건강과 생활 리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규칙적인 아침 식사의 장점을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을 먹는다면 달콤한 빵이나 음료만 먹기보다는 달걀, 그리스식 요구르트, 두부, 통곡물, 과일처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침 식사의 건강 효과로 우선 비만 위험이 낮아집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비해 비만할 가능성이 4.5배 높습니다. 미국에서 499명을 1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저녁과 아침을 외식하는 사람은 비만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은 비만할 가능성이 낮고 혈당치가 정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나중에 배고픔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성인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이 납니다. 아침 식사는 밤새 금식한 몸과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오전 시간의 집중력과 업무, 학습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집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은 거르는 사람에 비해 콜레스테롤 수치와 인슐린 민감성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아침을 거르는 사람에 비해 일평균 100칼로리를 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콩, 요구르트, 생과일 주스 등 에너지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단기 기억이 좋아집니다. 13세에서 20세 청소년 31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합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하루 동안 균형 있게 섭취하려면 아침을 먹는 게 좋습니다. 아침을 자주 걸으면 특정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활동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아침을 안 먹어도 될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건강에 반드시 해롭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 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시간 제한 식사, 즉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은 아침을 거르더라도 전체 영양 섭취와 건강 상태가 양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침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 영양 균형,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 섭취, 적절한 총칼로리,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는 에너지 공급, 집중력 향상, 규칙적인 식습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 노인, 당뇨 환자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자주 걸으면

과식, 혈당 변동,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달걀, 두부, 생선, 요구르트와 같이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음식에 현미, 오트밀, 통밀빵과 같은 통곡물, 그리고 과일과 남새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인 견과류와 아보카도 등도 아침에 먹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은 이유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심 전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만 마셔도 될까요?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일부 사람들은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아침을 먹어야 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을 무조건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으면 아침 식사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코골이가 몸에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코골이는 일상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골이를 깊이 자고 달게 잔다는 증거로 여기며 심지어 수면의 질이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골이에는 건강상의 위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심야에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와 같습니다. 장기간 개입하지 않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은 전신 여러 계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계통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장기적인 저산소증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며 이로 인한 고혈압 발병률이 일반인의 2.4배에 달합니다. 또한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심지어 야간 심장 돌연사의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또한 낮에 졸음,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반응 둔화 등을 유발하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여 당뇨병과 비만 위험을 증가시키며 비만, 코골이, 대사 이상의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이 밖에 만성 인후염, 역류성 식도염, 야간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성장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리적 코골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거나 음주 후 또는 감기로 인한 코막힘 등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고르고 안정적인 코골이 소리가 나며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 현상이 없고 휴식을 취하면 사라집니다. 이런 코골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 병적 코골이는 지속적이고 소리가 크며 불규칙한 코골이 소리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천둥처럼 크지만 높고 낮음이 있으며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10초에서 20초 이상 지속된 후 다시 큰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경우 밤에 숨이 막혀 깨거나 질식감을 느끼며 잠자는 동안 자주 뒤척이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경우 아침에 입안이 마르고 두통이 있으며 수면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극도로 피곤하고 졸리며 회의나 텔레비전 시청 중에 무심코 잠이 드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혈압약 장기 복용 시 저혈압 발생 위험이 있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혈압약을 복용하면 저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질까요? 약물 치료는 고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약물 사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압이 점점 낮아져 결국 저혈압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고혈압제의 종류와 용량을

변경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사용을 규범화하면 혈압을 기준치에 안정적으로 도달시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저혈압의 발생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혈압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혈압이 떨어지면 약을 끊는 환자도 있지만 고혈압은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약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혈압이 잘 조절되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기적인 진찰을 통해 의사는 병세의 진행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합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찾기도 쉽지요. 그리고 바로 일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모두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중년에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한 진단을 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고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우수한 과실이 여기 많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찾기만 하면 와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하던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리고 어지간하게 되면 오랜 질병 가운데서 잘 낫지 않던 질병도 이 병원에 와서 치료하니까 좋은 치료가 그렇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했죠. 흠과 구강이라고 하면 거창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치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체 구강 내의 문제는 여기를 찾아가게 되면 다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주염이 있거나 치아 결석이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물론 아주 간단한 빠른 방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에서 어디에서 출혈하거나 염증이 생긴 걸 그대로 포기한다면 직접적으로 심장 혈을 감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내의 출혈, 구강 내의 염증, 심장과 관련 있는 문제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직접 흠과 구강에 찾아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치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이문난 점들을 문의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구강 검사를 준확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고 이빨을 씻기도 하고 그 외에 여기에서는 주약에 치아를 셋 이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틀니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치아를 고정하면서 특히 임플란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여기 와서 치아를 하시고 나서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몰랐다 하고 어떤 분들은 치아를 한 날에 특히 틀니 같은 거 한 분들 가운데서는 다른 데서 했는데 음식을 내리 누를 수 없습니다. 입가에 아파서. 여기 와서 한 분들 가운데서는 첫날부터 찰떡을 뚫을 수 있더라. 고기를 씹을 수 있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아무튼 여기 도강중년의 치과는 아주 우수한 치과의사 몇십 년 한 치과의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하고 구강 내 일체 문제, 치과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어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조일만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이라면 간단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잘 뇌가 계시는 걸 알고 있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중풍, 중풍후유증, 관심병, 고혈압, 현운증 이런 걸 치료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딱 구강 그 검사를 해보고 당신은 언때 중풍이 왔겠구만 언때면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정도 끝이 확인할 수 있는 로중이 저명한 심장내혈관 전문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직접 심장을 범하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문제는 또 조일만 선생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신경성 두통 완고성 두통 변두통 이런 것도 다 해결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골가 문제 완고성 인후염 이런 것도 조일만 선생님 찾게 되면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0: 질병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실한 진단과 거기에 처방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일만 선생님 따라가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최기명 주임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주임, 이학적으로는 쓴 주임이사고 제일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으로는 최기명 원장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선생님께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피부과 전문의에 속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조만간 뭐 내게 이제 후유증이 좀 있고 뭔가 혈압도 좀 높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목 내티 자꾸 뻣뻣하면서 머리형 길게 아픕니다. 지금 다 빨리 자꾸 줄 뻗지 않고
0: 이제다.
2: 근데 혈압이 또 약 먹으면 조금 나는데 또 나쁠 때는 또 막 많이 나쁘고 또 나쁠 때는 확 나고 이렇습니다. 그게 온종일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혈압의 예.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있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손끝하고, 야, 손끝이 자꾸 저리고, 저녁에는 또 다리가 자꾸 쥐 올라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도강병원에 니맹기 선생님이 첨약을 두 주일을 먹었습니다, 지금.
0: 예.
2: 걔네도 약도 떨어지지 않게 효과는 좋습니다, 지금.
0: 예.
2: 벌써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니 머리술 아프고, 예. 뭔가 뭐. 이 뭔가 뭐 대체로 뭐 뻣뻣하더니 많이 났습니다.
0: 그
2: 혈압도
0: 예.
2: 혈압 온종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 지금 치료받으러 가려고 좀 요양하려고 그랬다 리맹규 선생님.
0: 아 리맹규 선생님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장춘 중의학원 졸업하고 예. 20몇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게 되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방면에서 예. 확실한 효과성으로 인해서 손님이 밀릴 정도로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이야기 되는 걸 알고
2: 예.
0: 있습니다. 예.
2: 청량 먹을 확실히 났습니다. 그 이 어지럼증이 났었구나. 아, 땐들이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모르는 것 같아. 땐지 막까지 조금 났었대.
0: 그렇죠.
2: 이번에는 청량 먹을 많이 났습니다.
0: 아, 심장과 예. 뇌혈관 중리는 단서의 한계과실을 엄격하게
2: 예.
0: 딱 분류하는 것 아니니까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갈때 예. 우리 딸이 그 치과를 가겠는데 우리 딸이 그 입금이 그 이빨이 밑에 불어나서 막 공개했을 때다. 그게 자꾸 그렇단다. 그래. 이빨에 염증 온갖 들어왔을 때다. 그래. 같이 가려고 또 치료받으러 가려고 그래.
0: 아, 찾으세요. 네, 그럼 해결받지 않으려고 두 분이, 예.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리명결 예. 선생님하고 그리고 치과. 치과에, 예, 예. 예. 두 분이 예약을 넣어 있습니다.
2: 네.
0: 가서 전화번호 되면 됩니다. 예.
2: 네,
0: 예,
2: 감사합니다.
0: 예, 잘 치료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도 예, 우리 옆 집에 있는 부위가 저기 한쪽 부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방송을 못 듣잖아요.
0: 아, 그렇죠.
3: 예, 그래서 내 방송을 나는 뭐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방송 많이 듣습니다.
0: 예.
3: 그 전번에 소개돼서 이 우리 그 옆 집 부위에 예, 이 심장병원에서 어쩌면 한 20년 됩니다. 그 고생한 집.
0: 예.
3: 예, 그래가지고 맨날 볼까나 두부두부에 요알링이 참 불러갑니다.
0: 아, 어, 그래요. 예예.
3: 불시에
0: 예.
3: 심장이 딱 막 아예 올라올 지금 바빠가지고 막 요알링 불러가지고 몇 번 가는 거 봤습니다. 네.
0: 예.
3: 그리고 또 병이든 또 그 범퍼나 이렇습니다.
0: 예.
3: 이게 뭐냐 이게 범퍼나 이렇다가는 불시에 저기 발전하십니까? 예.
0: 예.
3: 예. 그래서 내 말했습니다. 소개돼서 저기 저기 뭐니까 도강병원에 지금 좋은 저기 중의사 저기 조일만 선생님 쯤께 이분께서는 예. 뭐 병원도 많고 우리 전임 김일성에서도 알아두세요.
0: 아 그럼요. 예.
3: 예 중의사라고 이래서니 다른 데 가서 말 거기 한번 봐라 우쯤께.
0: 예.
3: 그래서 뭐 진단도 잘하고 또 약 처방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낫겠는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예 한 그러니까 열 보름 됩니다. 두 보름 그래 열 적감약에 이분날 야근날 됐습니다. 야근날 먹고 보니까 제자분도 여분 좋아지고 쨈니까 예? 막 이렇게 숨이 거리 조금만 나가 그래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다고 그랬잖아.
0: 예.
3: 예. 뭐 집에서 일도 못하고 큰 일도 못하는데 요 시간에는 뭐 아영 편안하고 예 잠도 잘 자고 지금 예 나가 많이 활동해도 많이 했다. 그래서 청량을 적감제하는 기구서로 이렇게 효과 잘 못 간다. 두 번째 약은 이번에 지어먹었는데 완전히 좋단다, 지금.
0: 예.
3: 예, 그래가지고, 나하고 그랬다. 자기는 야, 이 사람도 요번에 좋은 인사를 이번에 만났다고. 예, 자기도 많이 돌아다니면 신장병에서 여러 번이 다니면 뭐 많이 검사해 봤을 때다.
0: 예.
3: 예, 그 당시 좋은 효과를 못 보고 했는데 이번에 예, 여기 가서 동아병원에 가서 지금 이런 저희만 선생님한테 좋은 효과 못하나. 야,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인사만 지금 바짝 치료하겠다. 오늘 또 예약해라. 또 오늘 더 가게, 한 번 또 가겠다.
0: 예, 조인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예. 예, 예.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아, 예. 저도 이 지금 도강증원에 저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4: 이 치료를 받으면서 원래 뇌경색이 있어갖고 항상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니까 언어 그걸 했어도 언어 장애에 있어서 말이가 잘 안 될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걸음이도 어떨 땐 잘 안 되고
0: 그렇지 종합을 그렇지 예. 신경마비가 신경중추가 예.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4: 예, 그리고 혈압도 엄청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예, 좀 힘들었습니다. 약도 좀 써보고 했는데 그냥 효과도 났다가는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이 다이만 선생님 약을 두 번까지 내 지금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효과가 형좋습니다. 이런 증상이가.
0: 많이 개선 가져왔죠. 그렇죠.
4: 예, 내절로도 알긴다. 이 걸음걸어도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어떠된 계단 오르내리거나 할 때도 예, 이런 거뿐한 감도 있고.
0: 마음의 숫자가 확실하게 머리, 생기죠. 예.
4: 예, 머리도 벌써 예, 이렇게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예.
4: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이 되는가 하면 예, 계속 잠은 영 잘 자는 것 같은데, 낮에랑 계속 잠 못 자는 것 좀 아픈 모양합니다.
0: 예.
4: 영 피곤한 것 좀. 이런데 이 증상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이 남도 이 무릎 관절에서 예, 좀 많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0: 예.
4: 붙인 것도 하고, 침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 지금 이 무릎 관절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특히 날이 좀 흐리다 하면 벌써 이 내 관절부터 알린다. 통통이 막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0: 그러면.
4: 근데 지금 이 증상도 지금 형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래서 좀 났을 때 치료를 좀 더 받다고 지금 더 하자고 소리 지금이 오늘 지금 가려고 예약하자고
0: 아 그렇게 했습니다. 하세요. 오늘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찾아오시면 조일만 선생 볼 수 있으니까 잘 예약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찾아오시면 그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돼 있을 겁니다. 시름 넣고 찾아오세요.
4: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언니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아파서 왔습니다.
0: 예.
5: 예, 저, 주진간 있고, 예, 지방간 있습니다.
0: 예.
5: 그래가 예, 짬에도 났고, 이랬는데, 리민결 선생님 약을 쓴게 지금, 예, 짬에도 정사이 됐습니다.
0: 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5: 기후, 예, 위에도 아프고, 예, 그, 저, 피도 많이 나면 지금 자꾸 설사했습니다.
0: 예.
5: 아무 약 써도 알게 된 게, 아이, 그, 리민길 선생님 약 쓴 게 지금 설사 아이하고, 예, 술을 먹어도 이렇습니다. 걔도 위도 아야 밥, 배용 잘 먹습니다.
0: 예, 리민길 선생님, 뭐, 위장, 비장, 그리고 간, 담낭, 장도, 이걸 포함해서 위주로 이거 하면서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실한 진단이 난 다음에 리민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2차, 3차로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곁에 자기 아는 식구들, 다른 친구들 함께 모시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효과성이 드러나게 지금 사회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
5: 예, 그리고 예, 그리 높은 데서 아이 빼내렸단다. 이런 게, 이 좀, 이제, 발이 한 짝이 이렇게 세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시도 하고 빌고 다 해야 돼. 이런 아이 꺼내서 짠데 계속 아파 한국에서 지뢰도 아이들 지렛게 지뢰한 게, 아이고, 짐도 넣고 그래들한다. 전기 짐을 넣고 그래들한다. 예. 그거 다 해야 푼다, 또.
0: 어, 그렇죠. 예, 예.
5: 예, 이빨도 또 한국이 비싸다. 이렇게 이빨도 지뢰하고 두 가지를 예약하겠습니다.
0: 어, 치과하고 리민길 선생 예약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5: 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저일만 순수에 그런 러 환자입니다.
0: 예.
6: 어제 그런가 하면 저는 중풍 다시 왔다 갔습니다.
0: 예.
6: 그래도 후유증은 선발이 나아되고 춤도 껴지지 흘리고 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선생님 치료로 예

0: 여섯 번 갔다 그러고 친구도 하고 한 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요지간에 어째 기절이 맞게 와 그런지 또 머리가 허리 처분해서 저번에 젊은 줄에 가서 청약을 재다 먹은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납니다. 그래 오늘이 또 한 번 더 갔다 올 거 안에서 그래 예약합니다.
1: 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됐으니까 시간을 잘 파악하시고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동생 남편이가 그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지금 셉틱고 넣고 말소리 신경염이 있어가지고 발이 아파하고 손도 또 방석이 쓰지 못하고 담수요 이런 쌓고요. 방석은 남이 도움이 없으니 입지 못하고 해야 된 게 어제는 그 손은 안 됐어서 얼마 더 왔는지 모른다. 옛날 집이 무지개 이렇게 마사지도 그 뭐니까 뭐 탈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마사진 것도 수리할 수도 있고 얼마 더 하는지 모른다.
1: 신경 말초염이 와서 그런 겁니다.
3: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국이 그런 뭐니까 일하다도 그게 지내 이렇게 라사라 재우지 못해서 집어와 됐는데 어제는 또 다시 가겠답니다. 그래서 19일 비행기 표는 끊었답니다. 그래 가기 전에 약도 짓겠다고 그런 뭐니까 오늘이나 그 금요일날로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조일만 선생 그러죠.
3: 오늘이 복잡하지 않으면 오전에 가겠다.
1: 아,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그분은 말이 오전이지만 해도 환자가 넘어난 다음에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하게 되어있으니까.
3: 네, 좋긴 해.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선생님. 예. 우리 그 동서 그 뭔가 본가지 조카가 이렇게 그 숙진을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최기명 선생님이 약을 이제 한번 가져다 줘다 먹었는데 이 이렇게 돌이 뭐 세트 먹기 전에 벌써 다 이렇게 빨간 돔이 싹 색깔이 죽어서 가라앉더랍니다.
1: 아,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원장 선생님께서는 예, 예, 예. 피부과에서는 나라에서 전 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리입니다.
3: 예, 예. 바른 약 다 해바르고 그 소약 먹었는데 그렇게 좋더랍니다.
1: 예, 최기명 주임 선생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3: 예, 그 내일 예약해 주시죠.
1: 예, 화목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예 오늘 두 분을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한 분은 리광호 중리 안마산 선생인데요. 2층에 올라가게다면 일본에서 22년간 중리 안마를 하다 고향에 돌아와서 안마를 하시는 리광어 안마 선생 계십니다. 견주, 왕출조, 근만성요통, 요측안반 탈주, 자골신경통, 무릎관절 통통 이런 걸 포함해서 어진간한 통통은 이 선생 안마를 받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튿날에 걸어보면 안마를 받을 때면 숨이 넘어가는 것지만 해도 때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걸어보게 되면 보폭이 원래 아기 걸음처럼 보폭이 졸봤는데 보폭이 팍팍 나가고 허리를 쭉 펼 수 있고 보폭이 커지고 통통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주요하게 지금 남은 시간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척추치료익이라는 게 도강 중년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4: 저는 이명희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남남도 나쁘고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아, 달걀도 못 먹은 겨라고, 예. 소화도 안 되고 입도 뜨겁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그냥 늘상 그 턱걸이 아프고 맥이었고, 예. 오른쪽 옆구리 무지간이 키우면서 저녁에 돌아누울 때는 손을 밥 들고 돌아누웠는데 지금 이런 증상들이 아 지금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나서서 어전에 담낭은 달걀도 먹을 수 있고 지금 주문도 먹고 있습니다. 안 주문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지방간이 오른쪽 옆구리 키우던 게 지금 예, 손을 바꾸고 그랬던 게 지금 일 없습니다.
1: 예.
4: 예, 예, 이래니까 옆구리 아예 앞에까지 영,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제 동생도 그렇고 집안 아주머니도 그렇고 옆에 집 분도 그렇고 이 제가 이렇게 효과를 보는 여러 가지 어쩌면 어쩌면 좀 여러

0: 두번 다녔습니다. 이내 일선생님들이.
1: 예.
0: 그래서 제가 효과를 보는 거 보고 그래. 모두 거기 가서 지금 이명길 선생님들 치료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1: 이명길 선생님들 이야기 없으면 가서 기다리기 바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되는 겁니다.
0: 예. 예. 그리고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내일이 옆에 집 할머니의 입 치아가 빠진 지 한 달 된답니다. 그래서 도봉 찍든지 하든지 어떻게 거 가서 이사를 배우면 알겠지 뭐. 그러니까 이사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1: 예, 치과하고 리맹길 선생 이야기 됐습니다. 리맹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예, 예.
0: 그래서 예, 두 분 갑니다. 그분은 치과고 저는 이명길 선생님들 가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약됐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병치료에 관한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치료이기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도강중연 3층에 가게 되면 척추 그 병치료 스피인 MT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뭘 말하게 영어로 말하면 스피인 MT를 하는데 이것은 척추병 치료 새로운 이기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3국 건강학자들이 연합으로서 개발한 우수한 척추치료이기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 이야기다면 제일 선진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싸움의 제약 교정치료이기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싸움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칼을 대지 않습니다. 결국 의창으로서 그 뭐 그 전자칼을 엮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직접 싸움의 정상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딱 컴퓨터로서 이 의료기계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작용한다 이게 다 나타납니다. 결국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어느 부위에 다슬이 더 힘을 가강하라고 이렇게 싸움의 정상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주는 새로운 척추병 치료이기가 바로 도강중연 3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피인 MT를 하게 되는데 이거 기억하기 바쁘니까 그저 척추치료이기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척추치료이기는 전 세계 범위 내에서 전출 범위 내에서 제일 선진적인 비수술 싸움의 제야 교정 계통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컴퓨터로서 보면서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을 더 가강하고 어느 부분을 더 약하게 하고 어느 부분이 아픈 부분이라는 게 컴퓨터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척추병을 치료해주는 새로운 이기가 나왔는데 척추병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척추병 증상을 모두 막나하게 되어있는데요. 그 치료율은 100분제 86에 해당, 제일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100분제 86에 해당하게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100분제 96 정도까지, 96부터 86 이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이 치료이기를 쓰게 되면, 통통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약에 여기에 딱 가시게 되면, 내가 맞냐? 여기 그 국가병원에, 제일 낮아서 시립병원, 그리고 뭐 저기 저희병원, 견나연면병원 이런 몇 개 병원의 진단을 갖고 가게 되면 직접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찍은 CT펜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 그 진단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주약에 우리 척추모병이라면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통통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수술하자면 수술은 펑션이 커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듣건데 수술한다면 원래보다도 더 걷기 힘들고 계단에는 이 정도까지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들이대기 무서워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 건강학자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싸움의 제야 치료 방법이라는 이런 그 의료기계로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일단 찾아가시게 되면 한개 치료 과정은 열흘 내지 20알입니다. 하루 건네시 하게 되었는데요. 딱 컴퓨터로서 몽땅 그거 조절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 그 컴퓨터 저기 센서를 보셨죠. 보통 그 의창수술하는 거 의창수술은 칼을 대고 전자기기로서 이거 조절하게 돼요.

0: 했지만 해도 이건 칼을 대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자이기로서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 치료율이 100분제 86 내지 96이라고 이렇게 인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병, 그게 지금 척추의 퇴행성 질병, 척추의 퇴행성 질병은 아래 또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이라든지 척추 만곡증이라든지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그리고 척추 소관절 종합증, 척추의 뭐 경추, 여추, 흉추 어디에나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는 이런 분들, 어떤 때는 흉추가 아프고, 흉추는 12마디입니다. 경추는 7마디고 여추는 5마디인데 이렇게 합해서 여추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 여초의 동통이 심한 분들 가운데서는 한번 도강중의원 3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이 국가병원의 이런 그 진단과 CT 이미 한 그런 게 있으면 갖고 오시면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증하는 우수한 치료에 속하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의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아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0: 장계석이 세력을 날로 키워가자 오기비는 무척 마음이 쓰였다. 사실 그는 1928년 사군이 실패하자 장계석한테 붙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장계석은 사군을 사로 개편하고 사장이었던 그를 의료장으로 내려보냈다. 그러고는 오기비가 속한 사더러 의창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한 뒤에 무한을 지날 때 신복을 시켜 무장을 해제하려 하였다. 그런데 소식이 새어나가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그는 장계석을 떠나 다시 장발육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장계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1931년 그는 오기비가 부대를 거느리고 류주에 주둔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수를 쌌다. 동북에 가서 마점산의 항의를 도우라며 오기비가 광서를 떠나 호남으로 가도록 만든 다음 하건에게 몰래 오기비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오기비는 이간을 붙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 무척 뛰어났다. 그는 말주변의 좋은 부하를 하건에게 보내 장계석의 말을 따른다면 두 쪽 다 손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헌데 이수가 제대로 먹혀들었다. 하건은 오기비를 해치지 않고 되려 은전만냥을 노자로 쓰라며 쥐어보냈다. 이것은 오기비의 분투 역사에서 배워난 성과였다. 하지만 성과는 성과일 뿐 힘없는 상관을 업고서는 무엇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장계석에게 투항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다행히 장계석의 마음을 사게 됐다. 그 자리에서 군비 5만 원을 얻었고 사사를 사군으로 되돌려 군장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공산군을 토벌하는 전쟁에 나서야 했다. 오기비는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가서야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그 어떤 적과 맞서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적수는 유달리 완강할 뿐만 아니라 종잡을 수가 없었다. 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마음을 푹 놓고 있으면 또 갑자기 사방에서 들이닥쳐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그는 3차와 4차 포위 토벌에서 4면 4, 군이면 군이 공산군에게 동체로 섬멸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다. 지금 거느리고 온 59사도 한 번 섬멸돼 다시 편성하느라 품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모른다. 홍군과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빠질지 모르는 함정을 앞둔 채 걷는 것과 같았다. 이번에도 서둘러 준위로 증문을 온 참이어서 반드시 신중해야 하였다. 우리 참모는 왕결일의 승용차를 타고 앞에 나가 시내를 한 바퀴 빙 돌고는 산에 올라가 시가지를 내려다본 뒤에 돌아왔다.
1: 보고드립니다. 준위 새 도시는 어디나 붉은기가 꽂혀 있었고 예성은 총소리가 더한 것을 보아 공산군이 이미 준위를 점령한 것 같습니다.
0: 오기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왕가래를 보며 웃었다.
1: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서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0: 왕가래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애 같았다.
1: 예성 쪽에 고지가 두 개 있습니다. 홍화강과 로아산이라고 하는데 당장 그곳을 점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싸우기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건 내가 잘 안다니까? 홍군하고 싸울 때는 서두르는 건 금물이야.
0: 부드럽지만은 뼈 있는 말투였다.
1: 저도 홍군과 싸워보았습니다. 지난해 소국이 여길 지나간 적이 있지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 이번에는 홍군 주력 부대란 말일세.
0: 오기비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를 치더니 고개를 돌려 낮이 깃덧붙였다.
1: 자네 홍군이 주은이에서 회의를 열었다는데 알고 있나? 모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일은 알고 있겠지?
2: 그야 물론 알지요.
1: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야. 설악 총지휘관은 이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네.
0: 두 사람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눈칫바는 이참모가 일이 있다며 오기비를 불러내서 속삭였다. 왕가래를 말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장들이 그러는데 일 때는 지경이 안 좋아서 홍화강과 로아사를 점령하지 않고 있다가는 정작 홍군 오면은 위험할 거랍니다. 오기비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어 그는 들어와서 말했다.
2: 아, 이렇게 합세. 노형이 어려운 걸음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계사를 거느리고 홍화강과 로아산을 공격하고 나머지 부대는 이 자리에 대기시켜놓겠네. 어떤가?
0: 왕가래는 금세 얼굴이 활짝 개이었다.
2: 하하, 역시 노형께서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0: 왕가래는 인사를 하고는 방을 나왔다. 하지만 푹신한 승용차 의자에 몸을 기대는 순간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설악이 재정 수입을 차단해 부려서 군비가 바닥난 것이다. 이번 걸음에 오기위한테서 돈을 빌리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다. 그런데 첫 번째 목표부터 뒤틀어질 뻔하다 보니 거기에만 정신이 팔다가 그만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는 다시 오기위에

0: 촬영부로 차를 돌려야 한다. 에라, 지금 체면을 생각할 때는 아니지. 그는 문어구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왕가래는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오기위 방으로 들어갔다. 아, 또 무슨 일인가? 오기위는 놀란 눈으로 잔뜩 굳은 왕가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노형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지금 저희 부대는 양식을 마련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기위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입니다. 막다른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군비를 받는 대로 꼭 갚겠습니다. 그 궁색한 모양을 보니 오기위는 옛일이 떠올랐다. 그는 동쾌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좋네. 5,000원을 빌려줄 테니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게.
0: 오기비는 곧장 자금 담당을 불러 5,000원을 내놓았다. 왕가래는 싱글벙글해서 돈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차용정서를 써주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면서는 어쩐지 속이 알짝지근해났다. 오랫동안 지켜온 동지를 서럽게 차지하지만 않았다면 이처럼 빌어먹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터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울컥해놨다. 이튿날 아침 오기비 부대는 홍화강과 루아산을 공격했다. 꼬박 6시간을 치열하게 싸웠는데 겨우 산허리까지 쳐들어갔을 뿐 더 공격할 수가 없었다. 오기비는 비행기 두 대를 불러 공격을 했지만은 홍하강과 로우아사를 지키는 홍군은 끔찍도 않아였다. 오기비는 방황해놨다. 오후 2시 오기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갑자기 리 참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사령관님, 야단했습니다. 다른 홍군 부대가 우리 오른쪽 뒤에 이르렀습니다.
1: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0: 홍군이 감원당과 남공산을 우회하여 들어왔습니다. 아랫사람 앞이라 애써 낯빛을 가다듬었지만은 오기비는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제길 그렇게 조심해라고 했는데 함정에 빠지다니. 마을 앞쪽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1: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0: 오기비가 놀라서 물었다. 리 참모가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는데 다른 참모가 달려왔다.
1: 적들이 마을 북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0: 오기비는 대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납게 소리를 쳤다.
1: 어서 막으라고 해라.
0: 참모가 부랴부랴 뛰어나갔다. 오기비는 망원경을 들고 뜰로 나갔다. 리 참모와 오이병들이 우르르 뒤따라 나갔다. 그는 마을 남쪽에 있는 나직한 고지에 서서 망원경으로 전세를 살피기 시작했다. 포성은 갈수록 커지었다. 중장포 북쪽의 유리한 지형은 이미 홍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오기위가 겁낸 것은 오른쪽으로 애들어온 적이었다. 앞에서 오는 적은 싸우다 도망칠 수는 있지만 뒤에서 오는 적이 애워싼다면 도망칠 길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사령관의 낯빛이 흐려지자 리참모는 망원경을 쥔 손마저 떨었다.
1: 빨리 결단을 내려 해. 빨리.
0: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 후퇴를 해야 했다. 1분이라도 빨리 물러나면 그만큼 안전하고 1분이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위험하였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나중에 상급의 명분을 대기 위해서라도 당장 후퇴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남의 입에서 나와야 체면도 서고 뒤탈도 없을 터였다. 하지만 이 말을 누가 해줄 것인가? 참모장이나 부사령이 해주면 좋으련만은 누구도 오지 않았다. 곁에는 참모 두 사람과 호위병 수십 명밖에 없었다. 다른 측들은 모두 귀양에 남았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느릿느릿 말했다.

0: 다들 바뀌지. 지금 공산군 주력부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주후는 종대는 너무 멀리 있어. 우리 94도 모레쯤에야 올 수가 있네. 게다가 적은 우리 뒤쪽을 에워싸고 조여오고 있다고. 어쩌면 좋겠나. 자네들 말해보게. 오기비는 리참한테서 눈길을 대지 않았다. 사령관님, 이 싸움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오기위를 보조해온 리참모인이 옷사람의 속내를 이쯤이야 컸더니 짐작하고도 남았다. 좋아. 자네 건의를 접수하기로 하지. 그렇게 하세. 오기위는 리참모에게 대강 명령을 써서 곧장 부대에 알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돌아봐 사령부에 있는 짐을 챙기었다. 그는 서둘러 떠나려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주화기를 들고 설악한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설악은 불리하다면 조금 물러설 수는 있지만 절대 오강 남쪽 기슭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오기비는 고분고분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지였다. 어서 가시죠, 사령관님. 귀향하는 사람들이 우리 처지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참모는 오기위의 팔을 잡아 끌고 재빨리 승용차에 올랐다. 승용차는 오강 나루토 쪽으로 내달리었다. 오기위 부대가 오강 나루토에서 시월이 떨어진 도파수에 이르러 보니 쥐사도구를 맨 병사들과 후퇴하는 부대가 뒤엉켜 엉망이었다. 갑자기 뒷좌촌 홍군에 수화되는 총소리가 들리자 부대는 순식간에 끓는 기름에 물이라도 끼얹는 듯 발끈 뒤집히고 말았다. 서로 먼저 도망을 치려고 밀고 밟아서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오기위가 탄 승용차도 하필이면 이때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다. 오기위는 차에서 내려 호위병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병사들 속을 비집고 나아가 도망치었다. 호위병 수십 명이 도망가면서 욕을 퍼부었다. 비켜 비켜! 어서 비키지 못해! 사령관이 보이지 않아! 하지만 아무 쓸모도 없었다. 다들 살고 싶어 공지 빠지게 도망가는 반에 사령관이 누군지 알아볼 정신이 없었다. 덩치가 크고 튼튼한 오기위도 맥이 빠지고 말았다. 자꾸만 강서 소베트 구역에서 59사가 섬멸되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새파란 홍군 전사 몇이 웩웩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포로가 될 뻔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었다. 다행히 힘이 장사 같은 호위병이 있어서 그를 끼고 내달리었다. 일행은 겨우 늦지 않게 오강 나루토에 이르렀다. 강에는 오기비 부대가 건너오며 놓은 긴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만 건너면 더는 위험하지 않았다. 금방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목적도 이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안전한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다리를 눈앞에 두고 오기위는 그만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었다. 호위병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쩌면 좋을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리참모가 다가가서 물었다. 사령관님, 왜 거기 그러고 계십니까?
1: 아이고, 나 그냥 여기에서 그냥 죽겠네. 죽어.
0: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었다. 조금 전에 설악이 분명히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앞장서서 강을 건너다니. 장군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리참모가 금세 역무를 알아차리고 호위병들을 다그치었다. 이놈들아, 그새 어리 빠져 뭘 하는 거야? 어서 사령관님을 부축해 강을 건너지 않고, 응? 그러자 덩치가 큰 산의 둘이 양쪽에서 오기위의 팔을 잡고 부교에 올랐다. 오기위는 싫은 듯이 잠시 버티다가 고분고분

0: 오강 남쪽 기슭으로 건너갔다. 남쪽 기슭은 가파른 산비탈이었다. 오기위 일행이 산 허리에 올라 금방 숨을 돌리려고 앉았는데 강 건너에서 종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었다. 홍굴이 벌써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는 총을 쏘며 구함을 지르고 있었다. 산 아래 나루터에는 배잔병들이 벌떼처럼 다리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진도되는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뒤죽박죽이었다. 이때 다리를 지키던 군관이 허겁지겁 달래와 헐떡거리며 물었다. 사령관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1: 뭘 어쩌면 좋단 말인가?
0: 다리 말입니다. 다리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기위가 버럭 화를 냈다.
1: 멍청한 자식,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그래, 우리가 몽땅 포로가 되어 속이 시원하겠느냐?
0: 얼마 뒤 강에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소리가 울리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다리가 끊기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니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 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안도현 인접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사관에서 문학 창작을 해오신 리화 시인을 소개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리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리화 시인은 예, 필명은 유정, 예, 그리고 용정시에서 출생했고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안도현 아동문학학회 회장도 역임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퇴직했습니다. 연변문학, 연변일보, 문화시대, 아동문학, 그다음에 중국 조선족 소년보, 소년아동 이런 예, 문학 잡지 작품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아동문학 작품 창작 및 연구회에서의 동시 우수상을 받았고 제4회 중국 조선족 효사랑 글짓기 시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 조선말사랑 시랑송 대회에서 또 랑송에서의 대상도 탔고 그 다음에 시인들의 문학 탐방에 그 천년의 전통 그 뿌리를 만나보다라는 이런 그 모임에서 또 장작시 우수상 그리고 제5회 6.1 아동문학작품 동시 최우수상 이런 걸 수상했습니다.

0: 한다. 그 한마디에 아이가 숨을 죽이고 자기 손가락 하나하나 펴보는 거.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저는 거기에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한 줄이 숨어 있다고 믿어요. 동시를 쓰면서 제가 늘 마음에 품는 건 그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한테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말이에요. 기와집 처마 밑에서 빗방울이 100년 만에 떨어지는 이야기. 가야금 줄에서 장백산 눈 녹는 소리를 듣는 마음. 그런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시라는 그릇에 조용히 담아두는 일. 그게 시인이 몫이라고 생각해. 원로시인 한 분이 계셨어요. 말없이 보여주셨던 분인데 넘어져도 다시 붓을 든다는 것. 그게 작가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 그 말씀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어요. 또 하나 신기한 건 지나간 것만 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시는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석유를 딱 갈라는데 붉은 알들이 서로 볼을 맞대고 앉아있는 거기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빚어가는 둥근 꿈을 보는 것. 짝꿍이랑 도시락을 바꿔 먹으면서 서로의 맛이 되어간 그 작은 순간. 거기에 이미 사이좋게 사는 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시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지나간 것과 지금 빛나는 것 사이를 그리며 사라지지 않을 단 한 줄을 찾아내는 정성이에요. 고사리 속에 활짝 펴지듯 우리 아이들의 꿈도 그렇게 펴질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오늘도 그 한 줄을 찾아 뛰고 있어요.
1: 네, 그럼 이제부터 리와 시인의 구체의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백년 기와집입니다.
2: 백년 기와집 리화. 오래된 기와집 처마 끝에 빗방울이 매달려 반짝인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 빗방울이 땅에 닿기까지 백년이 걸린단다. 나는 얼른 처마 밑으로 달려가 입을 벌리고 선다. 100년이 걸린다는 그 이야기 한 방울을 혀끝에 톡. 할머니, 옛날엔 빗물 맛이구나.
0: 예. 이 시는 할머니 옛 이야기로부터 100년 가옥을 이끌어내는데 100년 가옥에서도 그 처마에서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빗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는 할머니 말씀이 더욱 환상적이고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작중 주인공은 그 빗물을 혀끝에 톡 맛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빗물 맛인 것입니다.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냥 세월에 부대끼고 시간에 쫓기면서 이젠 무색해지고 무맛인 그런 아예 찝찝하고 담담한 그 맛. 시는 여기서 애통도 하지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가슴 두드리며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담담히 빗물로 백년의 가옥의 역사를 개갈하고 할머니 이야기로 천년의 풍운을 가름합니다. 때로는 무언의 유언보다 더욱 힘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입니다.
2: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 리화. 겨울 초가집 창밖엔 눈이 내리고 안에서는 가야금 소리 가늘게 떨려온다. 할머니 손끝 내 손끝에 포개질 때 손끝이 저릿저릿 개구리처럼 폴짝 뛴다. 할머니가 가만히 말씀하신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나는 나머지 줄을 혼자서 상상해본다. 이건 도만강 얼음 및 물소리. 이건 너와 나 마음에 흐르는 봄. 내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 가만히 고개 들어 할머니 보니 눈가에 장백산

0: 예, 지금 예, 눈 오는 날 겨울 초가집 안에서 예, 가야금 튕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 그 소리는 떨립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할머니 손끝을 내 손 안에 넣어봅니다. 그런데 나의 손끝이 짜릿짜릿 예, 저려옵니다. 찰나 할머니가 가야금 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시가 불시로의 비약을 일으켰습니다. 초밭집 안의 가야금 줄에서부터 장백산 눅 녹는 소리, 즉 백년의 눈비와 광풍의 세월이 지금 녹아버리고 있다는 상징이죠. 그로부터 나는 이 나절로 다음 줄, 그 다음 줄에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어느 줄은 두만강 얼음 및 물소리, 어느 줄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봄, 그리고 나의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봄에 대한 환희이죠. 시는 내 마지막에 다시 할머니한테로 다가옵니다. 가만히 고개들을 바라보니 할머니 눈가에 장백산 눈꽃이 피었다 라고 합니다. 할머니 눈가에도 환희 이슬이랄까 안도의 이슬이랄까. 시는 이렇게 장장 백년의 역사를 가야금 12줄에 압축하여 지나온 파란만한 세월을 거쳐 종려는 아나운 저 크나큰 봄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리화 시인의 시적 그 개괄이 쓱 잘 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짝꿍입니다.
2: 짝꿍 리화. 내 도시락은 김밥, 짝꿍 도시락은 만두, 할머니가 싸준 고향 햇살 담은 맛. 나는 내 만두가, 너는 내 김밥이 자꾸 눈에 밟혀서 몰래 하나씩 박부어 먹는다. 짝꿍이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만두 하나를 더 내 도시락 위에 살그머니 올려놓는다. 내 김밥 위에 붙은 참깨 하나를 나는 그걸 떼어 짝꿍 만두 위에 살짝 얹어준다. 다시 도시락을 열 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맛이 되어 있다.

이 동시는 이 두 민족 어린이들이 단란히 앉아 점심 도시락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 형제 민족 어린이들이 그 우애와 단결된 모습을 잘 구체화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김밥을 해. 조선족의 민속 음식이죠. 그 다음에 짝꿍은 지금 물만두 한족이 또 전통 음식이죠. 둘은 서로의 내 밥 그릴 걸 상대한테 권하면서 정을 나눕니다. 예문이 오래 산 분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선족은 이렇게 저렇게 한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고 한족 분들 역시 조선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짝꿍이 될 수 있죠. 더욱 우습고 재미있는 풍경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게장집에 가면 게장을 자시는 분들 가운데 한족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 날 또 아침 시장에 나가볼까요? 찰떡하게 줄을 서서 찰떡을 사는데 3분의 2는 한족 분들입니다. 냉면부에도 가면 냉면을 사먹는 한족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한족 인구가 더 많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전에 조선족 음식의 맛을 들였고 조선족 민속과 풍속에 저도 몰래 젖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족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선족 집에서 설날에 물만두를 안 먹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선족 분들이 한족들이 그 요리를 위해 안 짜시는 분이 기본상 없습니다. 이렇게 민족은 서로 융합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리해하면서 이 나라를 꾸려가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 면에서 리화신이 짝꿍이라는 동시는 민족 단계를 선양하는 사생활 무시 다분한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새싹열차입니다.
1: 새싹열차 리화 요일 아침 연길역에 햇살이 가득 쏟아진다. 엄마 아빠 손잡고 플랫폼에 서니 하얀 열차가 바람을 안고 다가온다. 자리에 앉으니 귓가가 살짝 먹먹해지고 두만강이 창밖으로 반짝 스쳐간다. 눈 깜짝할 사이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먼 산은 천천히 뒷걸음친다. 아빠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주고 엄마 눈웃음에서는 봄 내음이 스쳐온다. 아직 도 타고 싶은데 벌써 도착이다. 주머니를 만져본다. 엄마, 아빠, 내 것. 손끝에 닿는 반듯한 표. 겨우내 봄처럼 따뜻하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 볼을 먼저 내린다. 나는 신이 나서 그 바람을 따라 뛰어내린다.

0: 네, 이 동시는 이 한가정 새 식소리 연길역에서 차에 앉아 지금 봄을 향해서 달리다 어느 역에서 내리는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목적지역을 밝히지 않은 거니 아마도 미래를 향하고 봄이라는 역에 내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 동시에서는 이 봄의 특징을 처처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차가 떠난 다음에 차창으로 보이는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라는 묘사라든가 엄마는 웃음에서는 봄내음이 스쳐온다 라든가 차에서 내릴 때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부를 먼저 내린다. 여기서 이 바람은 봄바람이겠죠. 한마디로 희망찬 봄 속을 여행하는 봄 맞은 한 가정의 희열과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전반시가에 정서적이고 율동적이고 마음이 차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그 약동적인 분위기로 차올랐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큰이입니다.
2: 큰이, 리화. 다도 아침 할머니 큰의 곁에 서서 밧줄을 한참 만지신다. 나는 그네에 앉아 할머니 웃으시며 내 등을 살짝 밀어준다. 높이 오르면 세상은 작아지고 내려오면 할머니 주름이 보인다. 하늘 가까이 오르면 구름이 내 볼에 스치고 내려올 때마다 따뜻한 손길이 나를 다시 민다. 바람이 내 치마 속으로 부풀어 오른다. 나는 두 다리를 쭉 뻗어 하늘을 한번 잔다. 해질녘 할머니와 나 집으로 돌아가고 빈 그네만 말 한쪽에 남아 단옷바람에 실려 조용히 흔들린다.

0: 예, 이 동생은 할머니와 손녀가 단오날 그네 뛰는 장면을 자상히 묘사했는데 전반시가 단오날처럼 포근하고 잔잔한 그 사랑의 물결이 파문처럼 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네 아래에서 내가 내려올 때마다 살짝살짝 그네를 밀어주고 나는 신나게 그네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과 스킨십하고 내려오면서 또 할머니 또 손길을 다시다시 느끼죠. 바람도 예 가만있지 않고 치마 속으로 시원히 불어들고 나는 더욱 신나서 예 하늘을 또 한번 걷어 찹니다. 그렇게 해질녘까지 놀다가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네터엔 빈 그네만 남아 단오바람에 실려 우리들이 놀다 간 자리에서 여흥이 취해서 그냥 설레입니다. 할머니도 이젠 주름 많은 노년이 사람이고 나도 너무 어려애던 시절인데 이런 부드럽고 잔잔한 표현행식은 이 시에 참 알맞은 표현행식이라 생각됩니다. 잘 읽은 좋은 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성류입니다.
2: 성류 리화. 성류를 반으로 갈랐다. 딱 속살이 환하게 드러난다. 붉은 날들이 서로 볼을 맞대고 작은 숨을 나누며 앉아있다. 홀로 도는 맥박은 없다. 나는 알 하나를 입술에 살짝 얹고 눈을 감는다. 이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뛸까.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서로를 붉게 물들이는 걸 보면 아마 100가지 봄이 여문 듯하다. 그 온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빚어가는 둥글게 익어가는 작은 꿈들.

이 동생이 붉은 알들을 한 집안에 가득 모여놓고 서로를 붉게 물드는 장면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걸 또 100가지 봄이 여문다고 표현한 것이 참 이쁘고 벅찬.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뛸까.

라고 약동하는 숨결을 퍼뜨립니다. 한계 작은 성녀알이 이렇게 벅차게면서 하고 행성화한다는 게 쉽지 않죠. 류아신이 재치가 잘 보여지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런 시를 읽으면서 새빨갛게 똘똘 뭉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안아주고 화목하게 보내야 함을 깊이 느낄 겁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할머니 손입니다.
1: 할머니 손, 리화. 못에 서툴 번쩍 들던 손,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기던 손, 찹쌀 반죽에 살짝 찍어보니 내 손보다 조그맣다. 얼른 내 손을 뒤집어 할머니 손등을 포갠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숨는다. 할머니가 소리 없이 웃으신다. 나는 더욱 꼭 쥔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서 조그만 새처럼 숨을 쉰다.

0: 사랑의 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고생을 다 하신 할머니 손은 어느새 졸아들어 내 손보다 더 작습니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계속해서 살아서 숨쉬고 그 손길 안의 사랑은 새처럼 숨을 쉽니다. 언젠가는 무쇠에서 또 번쩍 들던 그렇게 힘있던 손이고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겨주던 그런 사랑의 손인데 이제 늙어서 내 손보다 작은 손이 돼서 내 손 안에 쏙 들어오는 가냘픈 손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쏟는 사랑은 계속 생생히 살아있어서 숨쉽니다. 할머니 손과 나의 손이 대비와 접촉을 통해서 낙지 않고 식지 않는 할머니 사랑을 아주 형상적으로 잘 그려낸 동시입니다.
1: 예. 예,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돌실입니다.
2: 첫돌실 미화. 괴짝 속 첫돌실 손목에 둘러보아도 아직 맞는다. 나는 그 실을 살살 풀어 어머니 약지에 감아드린다.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감아드린다. 엄마, 다 감았으니까 이제 안 보이면 이 실 잡으세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내 손등을 토닥이신다. 실이 살짝 당겨진다. 내 심장도 살짝 당겨진다.
0: 예, 이 실은 참 아름답고 따뜻하게 쓰여졌어. 너무 아프고 예쁜 동시입니다. 이 시에서의 첫돌실은 민족 정통 풍습으로 아이 첫돌이 장수를 빚는 의미로 실을 감아주는 관습에서 온 그런 소재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손목에 맞던 실이 나중에는 아이가 어머니 약지에 감아줍니다.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역전됐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점점 늙어간 엄마한테 다시 젖돌에 받은 실을 풀어서 어머니한테 감아줍니다. 그리고 이 실 잡으세요라고 하며 점점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머니를 위해 아이가 이끌어주겠다는 다정한 다짐이죠. 이때 엄마는 말없이 나를 토닥입니다. 그리고 당겨지는 실을 말보다 더 큰 사랑과 연결감을 찾고 있죠. 그리고 그 연결에 의해 서로의 심장까지 당겨오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이 실은 혀를 넘어 사랑의 대가품, 기억의 체온, 육체적, 정서적 끈이라는 이런 주제를 섬세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실타래는 손끝으로 잡는 물리적인 끈이지만 이 시에서는 그 끈이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엄마가 당기는 건 이젠 그저 한낱 실이 아니라 내 심장이죠. 너무나 훌륭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시라 해도 아주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예,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고사리 손입니다.
2: 고사리 손, 리화. 흰 쌀가루 날리며 장인 큰언니가 송편을 빚는다. 나도 따라 조그만 손 내민다. 이상하다. 언니 손에선 공중의 꽃이 피는데 내 손은 고사리처럼 부끄러워 오므라든다. 큰언니가 내 손을 펴주며 말한다. 얘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피려는 손이란다. 숨을 죽이고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므라들었던 손이 연한 꽃잎처럼 살며시 열리고 거기 작은 성편 하나 숨 쉬며 놓인다.

0: 지금 성편을 예, 만들다 성편을 잘 만드는 그 큰 언니 앞에서 예, 내 손은 고사리에서 손처럼 부끄럽게 오므라던데. 그래서 언니가 야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비려는 손이란다 라고 나를 고무해주면서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줌. 여기서 나도 지금 아입니다. 이게 동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도 오므라들었던 나의 손이 꽃잎처럼 살며시 열리고 거기 작은 성편 하나 숨쉬고 놓인다고 합니다. 아주 예, 부드럽고 언니 사랑이 가득 묻어난 촉감이 돋는 좋은 동시입니다. 손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손이 꽃으로 핀다거나 예, 이렇게 형성한 것은 예, 그리고 성편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숨쉰다고 한 거나 예, 참 빼어난 표현입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리와 시인의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시작품들을 감상해보고 또 시 해설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 웃음이 모여 더 아름다운 레일이 됩니다.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 내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상길, 임향자 가수가 부른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햇님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0: 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재, 혈류조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영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개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본제품과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과게 가격이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곧 가격 인상이 100원 인상된다고 지금 통지가 왔는데 확실한 날짜가 요 며칠이라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각을 싸면 18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선명의 의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CAMP 이술이 여기에 반영된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이때 한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698원인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도 역시 그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35일간 복용할 선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원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

소봉이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소변이 이렇게 잘 통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종아보다 좋아지고 추위를 들어주고 이래서 10각을 3일 15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정도 좋은 제품이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귀에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명사방 그리고 세신이도 천이박사 모두 특상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CAMP라 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CAMP라는 건 한마디로 쉽게 놓고 말하게 되면 인체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여기에서 예를 든다 하게 되면 인류 한 명은 늘 백세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이술이 진정 우리 매개인에게 침투되는 그날이게 되면 인류 수명은 150까지 갈수 있다는 충분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이런 그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우리 집에 아저씨도 뇌경색 후유증이, 뇌경색이 온 후부터 예,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으면서 머리 많이 킹하고 머리 많이 무겁단다.
0: 그럼요.
2: 그리고 예, 정신도 안 나고 예, 기억력이 특별히 많이 떨어져 살면 멍해서 있습니다.
0: 뇌세포가
2: 예.
0: 빨리 많이 죽어나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거 살리지
2: 그래서
0: 않게 되면
2: 예,
0: 점점 치매,
2: 힘들게
0: 그렇죠,
2: 살았습니다.
0: 힘들죠.
2: 그러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방송 듣고서 천여 명이 이학 박사들이 연구한 그러니까 전이 박사를 지금 먹었는데 효과가 지금 엄청 좋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0: 그럼요.
2: 수소만두 보세요. 머리 멍하게 있던 게 정신이 난다고 예.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던 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점점 정상인으로
2: 예.
0: 돌아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빈틈이 없습니다. 예.
2: 그리고 앉아있으면 하품을 쉴새 없이 하고 예. 자꾸 예, 눕기 싶어 잠한번 누우면 다 먹고 저시 자꾸 잔다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자지 않습니다. 어제 정신이 난다면서.
0: 그렇죠. 예.
2: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에 나서 정신 오빠네 등 어서 차를 떨어졌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 여러 면에서 지금 효과 영잘 보고 있습니다.
0: 천이 박사가 우수한 제품이라서 손색이
2: 예.
0: 없습니다. 예.
2: 그 심장도 또막 후두두 떨리면서 저녁에 자지 못하면 일어나도 안 자도 있고 문제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증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너무 좋습니다. 그 효과 볼때 지금 계속 또 쓰려고 또 약을 더 싸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많이 배달해 놓고 먹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지금 낮은 가격으로 나갈 때이 제품 자체는
2: 예.
0: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서 드론 족족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2: 예.
0: 이용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천이박사를 저거는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예.
3: 이거 먹기 전에는 저거는 나이 많으니까 이 심리혈관병이 정말 영 심했습니다.
0: 그렇죠.
3: 늘 머리가 흐리트분하고 그러면 그래서 자꾸 맨 안에 어지럼증이 나고 혈압도 높고 혈압약을 먹어도 잘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선희 박사를 강의를 하시는 거, 오래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국가 이런 노벨상도 받았다지, 그
0: 예,
3: 다음에,
0: 세계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고, 예, 발전개혁위원회 추진 항목이고, 예.
3: 그래, 영 들어볼까요? 이야기가,
0: 믿을 수 있죠.
3: 믿음이 가더라고요.
0: 그렇죠. 판단 잘 했습니다. 예.
3: 그래서 저는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런 게 우선 어지럼증은 완전히 이롭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뇌혈관이 풀렸다는 걸 말합니다.
3: 혈압도 그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혈압이 올라간 다음 또 항종 어지럼증하고 막 빙빙 돌아가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럴 땐또 먹고 이름이 영 고사세게 했는데 지금 그래도 한 날에 한번 먹으면 혈압은 그냥 정상 수치에 있습니다.
0: 그렇죠.
3: 140에서 그러면 아래 혈압이 90에서 그래서 그 아래로 그다음에 어떤 때 혹시 그래서 41이나 이렇게 올라가고
0: 기본 정상 범위입니다. 범위로 놓고
3: 그렇게
0: 말하면
3: 말입니다.
0: 예.
3: 저 우선은 나이 많으니까
0: 그 정도 범위에
3: 만나면
0: 속합니다.
3: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하시는 게뭐 정상 범위라고 말할 것 같더라. 그래서 저도 지금 실험 놓고서
0: 그렇죠.
3: 이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방송 들으니까 또이
0: 가격 인사해야
3: 살짝
0: 된다.
3: 높습니다. 그래서 더 싸서 오래 복용하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이제처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장과 뇌혈관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귀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추진 항목에 속하는가 하면 국가과학기술부의 싱허계획에 속하는 아주

0: 지청 항목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는 해볼 만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심장과 예, 뇌혈관에는 뛰어난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0: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동생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천이박살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자자에 고생했는데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드나이서 아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0: 예.
3: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그리고 혈압이 영 파동이 심했습니다.
0: 예.
3: 내려가고 내려가고 예. 이게 영 막 상태로 나니까 예. 마음이 영 불편하더란 말입니다.
0: 예.
3: 항상 어느 때 별로 쓰러질 그런 생각이 나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엄청 되니까 예. 저 어지럼증이 안 나고 머리 아프고 흐리멍텅한 증상이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3: 그리고 기관지에 몰라서 예. 항상 감기를 빼놓고 하고 감기막을 욕어서 기침가리가 심해서 저기 영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먹고 지금 다 나아졌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허리 아파서 기밥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약이 이렇게 여러 면을 좀 효과가 나오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최신이란 우리 남편이 전립선 비결해서 썼는데 소변이 진행이 하룻밤에 5시 10분 일어나면 밤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런 게 이 약 순서를 좀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대낮에 시사 지내는 막 좀 지나갑니다.
0: 최신이라는 건빡 관리에 있어서는 오장 관리, 심장 관리에서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받고 너무 또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잘 걷고 있고 겹 가위만 봐 그런지 항상 옆구리 피운다고 예. 눈이 잘 안 보인다던게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0: 예.
3: 그래야지 여러 개는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빚도 들고 있다 활동도 용접 후가 다시 오른다니까 나 저기 어설 좀 약을 대단하자고 전화주십니다.
0: 그렇게 하셔. 천이박사 세신이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름 놓고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항상 가격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 인상이 이미 앞에 부분적인 상품들이 가격 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아직 된다고 하였는데 공장청하고 아직은 지금 정도에서는 원값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대 정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찌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그 조성 자체가 처방 자체가 독수 처방에 속합니다. 하나는 가불러 되어 있는데 갑은 녹혈정, 을은 전록건 사슴이 전방과 32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특히 건파치 허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쉽게 추위를 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호흡계통이 문란하고 특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경추, 요추,

무릎 관절해서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는 바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 지금 여기 그 녹혈증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빨리 효과를 봅니다. 여기 공동주체에서 이야기하다시피 기혈 보충을 무시해집니다. 허하고 피가 많이 빨리 보충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콤파치 양을 돋아주면서 부선총 양합니다. 그러면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잠자기 힘들어지는 건 이거는 꼭 개별하지 않으면 당신은 별난 약, 별난 우수한 제품을 든다 해도 말짜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불면증이 해결받고 가슴이 두근거리던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고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남성들의 양육아 유증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증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종합으로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남성들 가운데서는 녹혈증 이거 먼저 드세요. 사슴이 피로된 것. 그런 다음에 이쪽에 그 줄로건 이건 나흘 들고 닷새 만에 돌아와서 다시 녹혈증 들고 이렇게 하세요. 효과가 빠릅니다. 특히 이게 사슴이 전반으로 포함된 이 제품 자체는 사슴이 전반은 머리끝부터 발끝에 겉으로부터 속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분도 기본으로서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갖다 주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콤파치 양을 돋아주면서 기혈 보충을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전노건이 포함되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는 부선종양, 콤파치를 돋아주는 게 우리 인류의 전반 오장육부 가운데서 콤파치는 보통 나이가 드시고 오랜 질병을 하고 완고성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먼저 허해지는 부분이 콤파치 허해집니다. 콤파치 든든해야만이 심장이 든든해집니다. 콤파치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든든해지는데 콤파치 든든하지 않게 되면 심장이 아무리 내가 뭐 우수한 장기에 속한다고 우쭐해도 콤파치 허해서 콤파치에서 심장의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을 려고하지 않는다면 혈액이 혼탁되게 되면 벌써 얼굴이 새까매 납니다. 마지막 뇌졸중 환자들 얼굴이 새까매 나는 원인이 뭐 있는가. 투석하지 않게 되면 그 혈액 가운데 노폐물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뭐 때문에 콤파치 체질 사구체 100만 개 양백만 개의 사구체가 심장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동하는 사이에 많은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이 거기에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요구하는가? 콤파치에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밤에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간에 모든 낮에 일한 피가 그 간이 들어간 간주정열로 되어 있으면 간에서 그 해독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능은 어디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는가? 완성되는 것보다도 많이 좌우하는 그 장기가 콤파치입니다. 일단 콤파치에 우리 문제가 생겨서 투석거지하고 노독증 위험에 빠져서 이럴 때게 되면 당신은 투석하는 방법은 기계적으로서 콤파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것은 임시 방법이지 장구적으로 평생 이 방법을 쓰는 거 아닙니다. 꼭 그 장기를 콤파치 바꿔야 됩니다. 이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든든한 콤파치를 갖고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단 세신이로를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맥이 나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뭐 유성이 생기거나 양육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따라서 해결받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여기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는 수양이라는 성분 자체는 직접 룬창 통변에서 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토사자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염보골지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는 직접 소변을 잘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을 도와주면서 직접 눈을 밝게 해주는 후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든든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소화가 잘 되는 특히 여기 소화가 잘 되는 성분 자체를 놓고 말하게 되면 여기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0: 힘든데요. 저 황기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 바이수라는 닦은 배추라는 이 성분이 여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 와 이렇게 소화가 후루바란 성분이 들어가 소화를 촉진시켜주면서 심지어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있는가 하면 여기 그 윤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천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그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모든 우리 몸에서 너무 열병으로 인해가지고 진액이 말라들고 이런 걸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에 성분들 가운데 맥동이라는 성분은 나이가 드시면서 호흡계통이 문란으로 인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로 인해서 사망으로 부르거나 조금하면 점정주사 폐렴주사 뭐 이런 거 맞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노년에는 이런 점정주사가 임신은 좋은 것지만 해도 장기적으로는 간에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화계통을 촉진시켜주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되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고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추위를 몰아내는 이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텔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설사와 변비를 동시에 장도를 조절하는 사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론은 우리에게는 특히 나이가 드신다면은 이런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세신이론 같은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당신은 기본으로서 콤파츠를 비롯해서 심장을 포함해서 모든 소화공능까지 포함해서 호흡과 계통 포함해서 완전히 시름 놓고 나 건강을 지키는 데에서는 맡길 만한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또 세신이론은 우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각에 698원인데 10각을 사면 15각을 줍니다. 이때는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가격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우수한 기회인데 놓치고 지나가게 되면 가격 인상까지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완전히 나의 전반 건강은 세신이로도 돌아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희박사 이 제품 자체는 CAMP 이술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CAMP 이술로 인해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류는 수명이 150살까지 갈 수 있는 이 이술이 CAMP 이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300집이 산지아 병원의 10년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 자체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나도 지금 천희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예, 항상, 예, 속이 두근두근하고, 예, 황당하면서, 예, 숨이 차고, 침침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달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영국 좋습니다, 이게.
0: 예.
2: 이게 저기, 노벨상 받은 약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나 뭐, 여기도, 예, 마음 놓고, 시름 놓고, 그래, 예, 먹을 수 있고.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예, 이전에, 예, 밥 먹기도 좋고, 뭐이나,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위에 좋습니다, 이야기가.
0: 소화가 잘 되고,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 주는데, 소화계통을 떠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건 그건 불가능하게 될 거고, 예. 포함합니다. 예.
2: 나는 밥 먹지 못해 됐습니다. 위축성 위염 있고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그래 단 거 매운 것도 못 먹고 예. 밥 먹으면 눈치 끝이 따스 걸리는 것 같으면서 이래서 못 먹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이거는 여러 달 이거는 일곱 달 거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0: 잘하셨네요. 예.
2: 예. 그러니까 되나 예. 이거는 밥 마음대로 먹으니까 되나 예. 예. 영맥이 나고 예. 정신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관절이 좋습니다.
0: 종합으로 좋습니다. 예,
2: 예. 예. 예. 허리 다리가 아프고, 예, 예 다리, 예, 내리 그림에서, 예, 곧사무용, 이래서 꾸둑꾸둑 소리 나면 영 힘들었습니다. 내리 그림에서 앉아서.

0: 주름이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구 먹은 게 그런 증상이 있어서 감도없이 살았었다니까.
1: 그럼요. 예, 예.
0: 예. 그리고 저리 그렇게 등기로 오르내리자면 이거 어떻게 오르내리겠는가 근심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그, 이 선이 봐서 또 값이 오른다 합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되나 값이 오르기 전에 예, 예, 이야기는 좀 있지만 예, 예, 더 살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1: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6월 스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0: 산 아래 나로 터이는 배잔병들이 벌떼처럼 다리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진료되는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뒤죽박죽이었다. 이때 다리를 지키던 군관이 허겁지겁 달래와 헐떡거리며 물었다. 사령관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1: 뭘 어쩌면 좋단 말인가?
0: 다리 말입니다. 다리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기위가 버럭 화를 냈다.
1: 멍청한 자식,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그래, 우리가 몽땅 포로가 되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0: 얼마 뒤 강에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소리가 울리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다리가 끊기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강물로 떨어지었다. 다리는 제 할 일을 다 한 듯이 스르르 경류를 따라 떠내려갔다. 울음소리, 구함소리, 욕지거리 소리가 들려왔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잔한 물결 소리만 남았다. 1,000명쯤 되는 관병들은 강을 건너지 못하자 너도나도 두항을 했다. 이 장면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오기비는 고통스럽게 얼굴을 싸주었다. 오강의 물결 소리와 홍군의 나팔 소리, 강사와 폭군 일대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산노래 소리도 오기위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어제 출발할 때 불길한 예감이 들더니 오늘 과연 들어맞아서 정말 또 한 번 함정에 빠진 것이다.

조리성은 봄빛이 물은었고 소룡산에는 새소리 구성지다. 첩보가 날아오면서 감동적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긴 생동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기실 모두 인심을 등진 기답니다. 중리성에는 벌써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았다. 오늘따라 날씨가 무척 화창했다. 귀주군대 백사장의 본부가 있던 자리에 홍군 본부가 들어섰다. 집 뒤뜰에 밝은 햇살이 쏟아지었다. 요양은 리발사를 불러 뜨거운 물을 한 주전자 끓여놓고 늙은 회나무 아래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모태똥을 찾았다.

0: 어떠실래요? 그 머리 이제는 깎아야죠. 네? 류영이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1: 류영이는 정말 사람을 못 살게 구는군요.
0: 모태똥은 전보물을 내려놓고는 민망한 정도로 자란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대꾸를 했다. 아니요, 지난번에 짜시에서 말씀하시기를 전투에서 이기면은 머리를 깎는다고 하셨잖아요. 적 몇 개사를 물리쳤으니 약속 지켜야죠. 네?
1: 좋아요, 명령을 따르지.
0: 모태똥은 류영을 따라 뒤뜰로 가서 걸상에 앉았다. 니발사는 모태똥의 몸에 흰천을 씌우더니 우스개를 건넸다. 모두 모주석 동지처럼 머리를 안 깎는다면 우리 이발사들은 다 굶어 죽을 겁니다.
1: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
0: 모태똥이 웃으며 말을 했다.
1: 나는 한 해 17번 깎고 남들은 20번쯤 깎으면 비슷할 겁니다.
0: 리발사가 머리를 깎기 시작하자 모태똥이 료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1: 료영, 그 일은 어떻게 돼갑니까?
0: 그 일이라니요? 료영은 자기와 장문천 사이를 두고 하는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짐짓 딴청을 피웠다.
1: 동지하고 낙부 동지 말입니다.
0: 전 그 사람이랑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료영이 생긋 웃었다.
1: 아무 사이도 아니다? 어?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아, 내 비밀 하나 알려주지. 우리가 당신들 결혼 추진위원회를 모으는데 내가 주임을 맡아서요. 이따금 확인하고 제초해야지. 안 그러면은 모처럼 얻은 일자리를 잃게 된단 말입니다.
0: 요영이 깔깔깔 한참 웃더니 손을 저며 대꾸를 했다. 전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라고 진작 말했을 텐데요. 하자진처럼 길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1: 그러니까 당장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0: 노영은 호중문에서 미리 준비한 새 수건을 꺼내 대야에 넣으며 말했다. 참, 추석 동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수를 하나, 발을 씻으나, 목욕을 하나 모두 이 수건 하나로 하니 남복이 얼마나 거북합니까? 이번에 새 수건을 드릴 테니까 낡은 수건은 발을 닦고 목욕할 때만 쓰세요.
1: 나도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편견이라고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1: 사실 손이나 얼굴은 종일 밖에 내놓고 있으니까 역시 발이 더 깨끗하단 말입니다.
0: 한창 말을 나누고 있는데 심호위병이 환하게 웃으면서 커피와 코코아, 우유, 차 따위를 잔뜩 들고 들어왔다.
2: 역시 조항군하고 싸우는 게 리득이에요. 건지는 물건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마실 것들이 많아서요.
0: 모태똥이 힐끗 보고는 말을 했다.
1: 차는 남겨두고 우유랑 커피 같은 건 다른 사람들 줘요.
0: 남들은 맛있게들 마시는데 왜 싫으세요? 요영이 이상해서 물었다.
1: 난 싫어요. 냄새가 거슬렸어.
0: 모태똥이 이마살을 찌푸렸다.
1: 누가 커피를 싫다고 합니까?
0: 줄레가 뜰에 들어서며 물었다. 모수석 동지는 도통 습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류영이 쟁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군.
0: 줄레와 왕가상, 장문천, 박고가 커피를 한 잔씩 들고 들어왔다. 모두들 얼굴이 밝았다. 박고는 커피를 마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 정말 좋은 커피입니다. 모동지 한 잔 마셔보는 게 어떻습니까?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요.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입에 안 맞는다니까요.
0: 모태똥이 웃으며 대꾸했다.
1: 이렇게 마시는데 왜 습관이 되지 않을까? 당신들은 서양물을 먹은 사람들이지만은 나는 토백이란 말입니다.
0: 모태똥이 심호위병과 이발사를 보며 고개짓을 했다.
1: 우리는 다 같은 파겠지? 참, 정 마시기 싫으면은 우리가 나눠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0: 박고가 커피와 코코와 우유를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기분 좋게 웃으며 돌아간 뒤에 뜰에는 다시 가위질 소리만이 슥싹슥싹 경쾌하게 울리었다.
4: 곧 수마 사령관

변호로 존인성을 들썩하게 했던 김우래가 들어서며 격려를 했다. 조석 동지, 이 사람들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인천의 머리카락이 수북히 쌓일 만큼 머리가 잘라서인지 모태도는 몹시 가뿐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김우래 곁에 선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허우대가 크고 거무스레한 사나이는 홍군이 처음 준이에 왔을 때 폭죽을 터뜨리며 활용을 하던 대장쟁이 두철추였다. 한 달 전보다 더 시커멓고 초췌해 보였다. 얼굴과 목에는 누에가 기어다닌 듯한 자줏빛 상처가 여러 개나 있었다. 검정 솜옷을 입었는데 등과 어깨 쪽에 솜이 삐죽이 나온 것을 보니 어디에 묶인 듯했다. 곁에 기운찬 모습으로 서 있는 청년은 홍군 군복을 입고 빙그레 웃고 있었는데 누군지 아리송했다. 모태동은 두철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사부님이로군. 우리 존이 소베트구역 주석인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 청년은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김우래가 웃으면서 말했다. 주석 동지, 기억 못하시리라 짐작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두 사부랑 같이 우리를 환영하러 나왔던 우리 소후입니다. 그대는 종일 석탄을 지어 나르르나 원숭이처럼 여유했댔으니 못 알아보실 수밖에요. 며칠 잘 먹였더니 이렇게 활기가 넘칩니다. 이번에는 적을 추격할 때 어찌나 재빠른지 대번의 적 사장의 주방에 들어갔답니다. 거기에 뜨끈뜨끈한 닭이 있는 걸 보고 다짜고짜 뜯어먹었으니까 주방장이 기겁해서 어서 놓지 못해 그건 사장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야 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난 홍근이야 이참에 너도 잡아야겠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발이 얼마나 빠른지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나 죽는다고 웃어댔다. 류영이도 배꼽을 잡았다. 우리 말사는 비누 거품이 옷소매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웃어댔다. 모 대통이 두철추의 얼굴과 목에 난 상처를 보면서 물었다. 어허, 두사부, 큰일을 당해나 봅니다. 두철추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김우래가 입을 열었다. 죽다 살아났지요. 부대가 서쪽으로 떠난 뒤에 적들은 준이성을 점령하였다. 두철추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하는 수 없이 시골로 몸을 피하였다. 조직에서 맡긴 부상병들도 모두 친척집에 숨겨 돌봐주었다. 홍군 연장 한 사람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상처가 깊어 산속에 있는 동굴에 숨겨두었다. 두철추는 아내가 지은 밥을 떡처럼 얇게 눌러서 허리에 찼다. 그런 다음 겉옷으로 가리고 날마다 험한 산을 넘어 밥을 산굴로 날랐다. 홍군 위원장은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눈물 흘렸다. 그러다가 결국 지주들과 고을 관하에서 눈치를 채고 두철추를 잡아갔다. 적들이 날마다 그를 대들보에 달아매고 매를 들이댔지만 그는 한마디도 풀지 않았다. 그가 갇혀 있는 동안에는 처제가 대신 밥을 날라주었다. 두철추는 홍군이 다시 와서 감옥을 부셨어야 불어나게 되었다. 그 연장은요? 류경이 한참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듣고 있다가 물었다. 상처가 나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김우래는 두철추의 바지가랭이와 저고리 소매단을 걷어올리었다. 팔다리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그가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다. 놈들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십시오. 두철추는 피식 웃고는 넘넘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놈들은 조만간 끝장을 볼 거니까요. 모태똥이 믿음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두사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모주석 동지, 인사는 관두고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오, 부탁이라니. 이번에는 저를 꼭 좀 데려가 주십시오. 두철추가 시원스레 웃으며 말했다. 홍군에 들어오겠다.

0: 한다는 말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떠나면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벌써 말을 해두었습니다. 모태똥은 빙그려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얏. 김우래가 두 철추의 목을 그라내며 흥분해서 말했다. 아, 그럼 우리 영으로 갑시다. 리발사는 모태똥의 머리를 길지도 짧지도 않게 깎아놓고는 면도칼을 집어들었다.
0: 저기 수염은 됐어요.
1: 모태똥이 손을 내저었다.
0: 안됩니다. 주석동지는 가뜩이나 머리도 자주 안 자르시는데 면도도 안 하시면은 어떡합니까?
1: 모태똥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았다. 리발사가 모태똥의 수염을 깎으며 물었다.
0: 부사부님, 우리가 주리를 떠날 때 다들 배웅 나와서 하루빨리 돌아오라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홍굴이 떠난 뒤에도 인민들이 정말 우리를 기다리던가요? 본시 속마음이란 게 있는 자리에서는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 기다리다 마다요. 이거 인민들 마음은 우리한테 완전히 키운 것 같습니다.
1: 도철추가 말했다.
2: 얼마 전에 죽은 소년 위생병이 있는데 이 일대에서는 시루로 모시고 있습니다. 다들 홍군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0: 홍군 보살님?
2: 네, 신통력을 갖고 있답니다. 일대 수십 리 안팎에 사는 사람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 자, 모두 앉으세요. 그리고 자세히 들려주세요. 류영이 집안에서 긴 의자를 내왔다. 모태똥은 턱에 뜨거운 수건을 두른 채 두철축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홍군이 지난 1월 주리를 처음 점령했을 때 시골에 공작대를 많이 보내 토호를 몰아내고 지주의 양식과 옷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주리성 동남쪽으로 10리쯤 떨어진 산무마을에도 공작대가 왔다. 이 공작대에는 18살 먹은 위생병이 있었다. 총명하고 싹싹한지라 사람들이 무척 따랐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한편 병도 고쳐주었다. 마을에 티푸스 비슷한 돌림병이 돌자 남다른 처방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산무 사람들은 그를 명의처럼 모시었다. 공작대가 마을을 떠난 뒤에도 이 위생병은 날마다 찾아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는 밤을 타 돌아갔다. 홍군이 떠나는 날도 아픈 이들을 돌보다가 늦게 부대로 돌아왔다. 주둔지에 이르러 보니 로선도만 남겨놓고 다들 떠난 뒤였다. 그는 서둘러 부대를 달아나섰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지주한테 잡혀 죽고 말았다. 산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한 노인은 어젯밤 꿈에 소년을 보았다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0: 어젯밤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그 위생병이 들어오지 않겠나. 부대는 벌써 떠나는데 할아버지 병이 도졌다고 해서 왔어요. 마음이 쓰여서 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더니 약을 꺼내주고 물을 떠다주면서 시중을 들더니만 떠나겠대. 내가 일어나 바래려고 하니까 할아버지 그냥 누워 계세요. 전 어서 대우를 따라가야 해요. 하지 않겠나? 그런다고 내가 어찌 그대로 보낼 수 있겠나? 침대에서 내려서 바래려다가 얼마 못 가서 그만 문설주의 머리를 부딪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꿈이야 글쎄.
1: 마을 사람들은 밤새 시신을 거두어다가 소룡산에 잘 묻어주었다. 살아서 우려병을 고쳐주었듯이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래,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도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겨내기 어려운 어려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리상길, 차미련 가수가 부른 우리 다 함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반짝이던 시냇물,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들판, 해가 지고 나면 들려오던 개구리 소리,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잊지 못할 고향의 그 여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인생은 살맛나고 행복하다는 감사의 마음을 노래한 가요. 오밀한 작사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당신 있기에를 전해드립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나누는 자신과의 대화, 그 깊은 성찰과 여운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마영주 가수가 부른 독백을 전해드립니다.

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은 40여 년이란 종이 서의에 조의 임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조회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요.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할 때 다음과 같은 교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예, 하나는 심리혈관계통질병, 이게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 이런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호흡계통질병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감기를 자주 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기관지천식, 인후염 이란 말죠. 호흡계통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소화계통질병치료에서 아주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담낭염,

0: 변비설사에 이러한 소화교통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많은 환자들로부터의 장밋병 극성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심혈관계통질병에서 비교적 말죠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지질대사가 문란이 올 때 지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암이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춘이라든가 간효산지 이런 지표가 높아집니다. 이런 지표가 높아지게 되면 지질대사가 문란이 오는데 이러한 지질이가 말이죠. 동맥내막에 말이죠.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티잔중심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방콸이 형성됩니다. 방콸이 점차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동맥강이가 먼저 협착이 생깁니다. 졸바진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상동맥이 류동이 혈액류동이 말이죠. 잘 되지 않거든요. 이래게 되면 심장 자체가 말이죠. 최쇄 최양의 혈이 모자라고 산소가 결핍하고 이래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말이죠. 심지어는 심교통, 가슴이 아파납니다.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심근경색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 관심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우리 예방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내가 이 류행에 속하는가? 이렇게 되면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래 예방할 수 있죠. 하나는 연령 단계가 중노년 분들, 지금 이 중노년 분들 속에서 특히 연령이가 지금 젊은 패들인데도 말이죠. 이 관심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하고 좀 틀립니다. 그리고 가족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쌍방 중에 말이죠. 이 관심병으로 또는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 자식분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상고증이라 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 고혈당 이 상고증이 있는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나 술을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서 관심병에 인기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우리 조선조의학에서 태아민 체질, 태아민 체질 하는데 비교적 뚱뚱한 분들 속에서 이 관심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 관심병이가 말이죠. 첫째로 확진을 받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산소가 결핍하고 혈이 모자람으로써 심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근이가 점차적으로 얇아지고 이러면서 심장공능이가 문란이 오게 됩니다. 이러게 되면 만성으로 고생하는 이 분들을 본다 할 때 자주를 입원하게 되는데 심력쇠갈증이 올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제가 여쭤봐 한번 탈출을 해서 신경을 아파졌어요. 있었습니다. 예. 예, 다리가 반드시 아파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발자국도.
0: 예.
2: 예, 그래서 원장 선생님 약을 두 번 세다 먹었습니다.
0: 예,
2: 예. 예, 지금은 아픈 것도 사라지고 조금 걸을 수 있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2: 예. 예, 그래서 오늘 예, 원장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약지를 가려고 합니다.
0: 예.
2: 예약을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2: 됐습니다.
0: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그럼 예. 갑니다.
0: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원장 선생님.
0: 예.
3: 요즘 들어가지고 심장 쪽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0: 예.
3: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 차고.
0: 예.
3: 혈압 잘 보니까 오르고 내리고 지금 들렁거나 해가지고.
0: 예.
3: 원장 선생님이 하고 점약도 쓰고 댄디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숨 찬 것도 많이 나서지고.
0: 예.
3: 답답한 것도 좀 많이 나서지고.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던 것도 요즘은 잠도 조금 괜찮고. 그래서 좀 효과를 볼 때 약을 좀 더 쓰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이야기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4: 예. 저는 보니까 박창호 선생님 한테 가가지고 저번에 위 아파갖고 약 먹은 게 효과 좋아가지고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0: 예, 예, 예.
4: 네, 그러니까 저는 설사 계속하고 배 위 너무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했는데 위 그러니까 위궤양이라 하더란 말입니다.
0: 예, 예.
4: 그래가지고서래 소약 그러니까 뭐 그 소약을 먹었는데 그렇게 효과 없어가지고 중약을 먹은 게 그러니까 이번에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예.
4: 예, 그래가지고 오늘에 또 가도 되겠습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예. 어떤 예. 오후 시간 타서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아. 다 됐습니다.
4: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0: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5: 그, 오늘 가겠죠?
1: 네.
5: 네, 그, 네, 오늘에 잠만 나옵시다.
0: 예.
5: 네, 오늘에 그, 내가 허리 아파서 일어나기 바빠서 오늘에 친구들하고 점나고 결합하자 오늘 가자 연락하자 그럽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아, 그 강철수 선생님 대세 배우자 그럽니다.
0: 예예예 예,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됩니까?
1: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6: 저는 예, 심한 심장병 환자입니다.
0: 예.
6: 그래서 예, 심장이 무슨 딱 아프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숨이 찹니다. 그래서 어디를 나가자 해도 무섭습니다. 너무
0: 예.
6: 숨이 차서.
0: 예.
6: 그래 바깥에서 예, 집을 들이다 문을 두드려서 무슨 누기 손님이 와서 달아 일어나서 문을 열자 하게 되면 숨이 찹니다. 그래서 저기 누기 말하는 게 우리 친구 말하는 게 거기 기태중에 가서 예, 처약을 써보라고 그랬대다. 그래서 박창호 선생님 처약 썼는지 어서는 한 20날 썼습니다.
0: 네.
6: 경기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6: 많이
0: 예.
6: 나사지고
0: 예.
6: 근데 이 유전인지 우리 동생도 내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이래 심장이 조금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우리 아버지 이전에 심장병으로 돌아갔습니다.
0: 예. 예.
6: 그래 그 무서워서 동생 데리고 오늘이 또 나도 가서 한 번 더 보이고 동생도 데리고 가고 이래서 오늘이 저기 길대 중에 저기 박창호 선생님께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맞습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7: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 그 이 소변이 작고 그리고 소변 일단 자꾸 이렇게 저리고 한데 건강에는 보니까 소변이 거품이 없나.

0: 나간다 말인가.
1: 예.
0: 그래서 검사하니까 단백이 최대 나왔습니다.
1: 아, 심하구만요. 예.
0: 그래서 약을 쓰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해서 이 방송도 듣고 동료들도 알켜주고 해서 그 기태 중이 그 방영덕 중이 이런 단백이 나가고 손이 나쁜데 치료 효과가 용접하다 보라 해서
1: 예.
0: 그래 그 선생 약을 좀 두 번 썼습니다.
1: 예.
0: 선생님 소변 작은 것도 낫고 저린 것도 낫고 최근에 보는데도 이렇게 도품이 많이 우선 없어졌습니다.
1: 예, 전입니다.
0: 그래 많이 효과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도 똑같이 약질 나가서 예약하려고 전화.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연계됐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는 그런 뭔가 그 길태중이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소화에 대해서.
1: 예.
3: 그래서부터 좀 뚱뚱 소화한 아이 됐습니다. 그래도 두루두루 약도 먹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형 소화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또 첨약도 먹고 침도 맞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소약은 또 말이 없지만 그래도 낫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수소 먹고 대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받는데 벌써 한 하나를 먹을까요? 깜짝 좀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제 자신부터 이렇게
1: 예.
3: 좀 이렇게 밥맛도 오고 그래서 맹물 먹어도 트름하고 온하라 뭔가 죽고서 채소 조금 요구서를 먹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이 빠지고 맥이 없고 막 후들후들하면서 이랬습니다. 밤잠도 그러니까 자지 못하고 그런 게 한 며칠 먹을까 해 좀 낫고 밥맛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썼습니다. 두 번 썼는데 지금은 기본산 밥도 잘 먹고 이 여름에 채소 이렇게 무시해 과실함 이렇게만 해도 못 먹던 거 요새는 좀 살짝 먹습니다.
1: 예.
3: 그래네. 예, 어찌나 정말 그 선생님들 감사한 게 결국 이렇게 뭔가 두 번 써서 났는데 한 번 더 쓰자고 합니다. 쓰던 바에.
1: 그렇죠. 예. 그래.
3: 예. 예, 예, 예. 그래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3: 제 과로. 예.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저번에 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나오려고 해가지고 여러 병원 돌아다니며 약을 써도 아예 되는 거 길태중이 그 박창호 주임이 한 대서 약을 쓴 게 엄청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예, 예.
4: 예, 그래가지고 그래 너무 고맙고 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꼭 근처하다고 오늘도 그 뭔가 저도 가서 이렇게 심장 약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 남편이 요즘에 또 그 감기 걸린 후에 지금 기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잘 되었습니다. 이분이 기침도 예. 잘 됩니다. 예.
4: 예, 글쎄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 저희 남편과 같이 가서 두 사람이를 박창호 어제모 예약하자고.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아, 저희도 주문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아, 청로 선생님.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저희, 이제 자제를 조금 해결고 소화도 잘 안 되고.
1: 예.
5: 그리고 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응, 말하기는 고연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먹고 많이 허전됐어요.
1: 예, 예.
5: 그래서 한 번 더 가려고 그랬는데요.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5: 그랬습니까?
1: 예, 예, 예.
5: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머리 아프고 발이 저리고 이렇게
2: 네? 네
1: 말씀하세요.
6: 침을 맞고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어느 분 대해서 침 맞았습니까?
6: 예, 최영희 선생님.
1: 예예예 예, 예.
6: 예, 예. 그래서 예, 계속해서 좀 더 맞으려고 신청하는 길입니다.
1: 예.
6: 예.
1: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6: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2: 네.
1: 안녕하십니까?
7: 예. 네, 그 길태문진에 박창원 선생님 대해서

0: 이 가래도 많고 숨이 차고 밥맛도 없고 하던 게 중약 쓴 게 괜찮은데 게 한번 예약 다 하자 그랬네.
1: 예, 그냥 오세요. 네. 연기가 다 됐습니다. 예.
2: 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예. 네.
3: 얘기하십시오. 나는 원장 선생님을 보이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아, 심장에 몸에 있어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저기 식은 땀이 나지.
1: 예.
3: 그다음에 막 그저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떤 때는 좀 진정도 못하고 이래 그래서 약을 그래 여러 번 갖다 썼습니다.
1: 예.
3: 지금 효과 영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 한 데다 감사하다는 좀 인사도 하고 싶고 또 한 번 또 가 보이기 싶습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3: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복원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말씀하세요.
5: 예. 저희 요즘에 지금 그 머리 그냥 숙이고 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지금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해갖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진주병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 강철수지만 돼가서 침도 맞고 중약도 깨고 해서 치료한 게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좀 더 가보려고 하는데.
1: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저는 박청호 주임한테 가서 예, 이 어지럼증이 나는 병에 대해서 예,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6: 이 여름이 되면 날이 더워 그런지 그냥 어지럽고 예, 이 한 데다가 예, 맥 똑 떨어진단 말입니다.
1: 예.
6: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 공공 버스 타고 예, 이렇게 한 몇 정거장 가다 일어나도 예, 막 이래 앞이 캄캄하고 예, 빙빙 돌아가지는 예. 그리고 예, 맥이 없어서 움직이기가 상실단 말입니다.
1: 예.
6: 그게 그 방청호 주임한테 가서 약을 첨약 갖다 먹었는데 점점 효과가 있어서 지금 세 번 갖다 먹고 예, 확실히 효과 좋아가지고 이렇게 정신 상태가 좋습니다.
1: 예.
6: 오늘 예, 좀 네 번째로 갖다 먹어서 공고히 하려고
1: 예.
6: 이렇게 전화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예, 연락이
6: 예,
1: 다 됐습니다.
6: 수고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박윤덕 주임 저기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아, 제가 예, 혈압이 막 200이 넘어가고 잠을 못 자서 예,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그 박윤덕 주임 전약을 쓰고 짐 맞고 한 게 이제는 지금 한 석 달 넘도록 혈압약 안 먹어도 혈압이 정상입니다.
1: 네.
7: 잠도 잘 자고.
1: 네.
7: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가서 전약을 한 번 더 해볼까 하고 지금 전화드립니다.
1: 네. 오전에 꼭 오십시오.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통계를 해보기 때문에 심내혈관계통 질병에서 발병률이

0: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0: 대략 보게 되면 40% 정도로 차지하는데 늘상에 가슴이 말이죠. 무엇으로 짓눌어 놓는 이런 말이죠.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답답하고 때로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협착증이 오면서 최소 최양의 산소가 혈이가 다 결핍한 상태이 되면 또 말이죠. 심교통이 오는데 이 심교통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어깨라든가 등이라든가 치아라든가 이런 것까지 말이죠. 연계됩니다. 방사성에 통증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우리 의사들이 진맥을 해보지 않습니까? 혹은 서희 선생님들은 청진하거든요.
1: 네.
0: 팅전 질러에. 이렇게 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심장 박동이가 말이죠. 이상하게 말이죠. 뛴단 말입니다. 이거 하늘로의 심리 스창이라는 게
1: 네.
0: 어떤 분들은 말이죠. 빨리 뛰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말이죠. 더디게 뛰고 어떤 분들은 또 빨리 뛰었다 더디게 뛰었다 말이죠. 환자 본인도 말이죠. 갈피를 잡기 바쁘게 이런 말이죠.
1: 네.
0: 이상한 박동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말이죠. 우리 제때 말이죠.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인기될 수 있습니다. 추스 현상이라는데 이런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정서 파도가 심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셔도 안 되고 너무 신경질 써도 안 되고 우리 말이죠. 알아듣자기는 배를 쓴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폭은 폭식하거나 또 비계 덩어리 같은 거에 늑신한 거 많이 잡수거나 그리고 체력운동이 말이죠. 좀 힘겹게 하거나 이러할 때 말이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우리 디젠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빵콰이 형성됐다는 분들이 보고단에 나오는데 이 빵콰이가 말이죠. 관상동맥에 있는 빵콰이가 발열 현상이 생깁니다. 터진단 말입니다. 이러게 되면 또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혈전이, 血栓이라 합니다.
1: 네.
0: 혈전이 형성됩니다. 이 혈전이가 말이죠. 하나는 심장에 있는 혈관, 하나는 뇌혈관, 여기에 말이죠. 막혀버릴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혈관계통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혈관계통에도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래면 무엇입니까? 하늘로의 추스라는데,
1: 네.
0: 갑자기 말이죠. 사망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절대적으로 쌍거증의 위험인소를 공제해버려야 됩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든지 고혈증 상태든지 당뇨병으로 말이죠.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고혈당 상태라든지 이걸 말이죠. 절대적으로 이거 말이죠. 공제를 해야 됩니다. 해결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양호한 음식 습관을 배양해야 됩니다. 평소에 풀채라든가 몸에 맞는 말이죠.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이죠. 많이 드시고 지방질이 높거나 말이죠. 이러한 음식들을 적게 드시거나 피면하는 것이 좋고 음식을 말이죠. 좀 싱겁다 하게 다시는 게 낫습니다. 너무 짜게 다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꼭 말이죠.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자기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항상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러는 말이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움직이기 딱 싫어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민족 남성분들이 말이죠. 담배를 피우는 분들하고 술을 말이죠. 아주 반가운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말이죠. 음식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말이죠. 꼭 개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몸이 뚱뚱해지기서를 말이죠. 일기 비만증으로 고생하면 이 관심병이 잘 인기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떨리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 연선의 특색 쉼터들은 명절의 봉사로 인기를 모으고 지역 특색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변경 교통 통로가 문화관광 풍경회랑 구민경제회랑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3: 올해 7월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의 출발 도착 여객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 연결시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에 내려가 정책을 선전 강행하고 민정을 수렴하며 민생 걱정을 해소해 실천 담당으로 여러 민족 대중을 잇는 소통의 가교를 구축하고 민족 단결의 토대를 꾸준히 다지고 있습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 연선의 자가 운전 관광 열기가 뜨겁습니다. 331 국도 길림 구간 연선의 특색 쉼터들은 변경 풍광, 민족 풍정과 따뜻한 봉사를 바탕으로 전액이 연동하는 문화관광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각지 쉼터는 량질의 봉사로 인기를 모으고 지역 특색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변경 교통 통로가 문화관광 풍경회랑, 부민경제회랑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에 들어서면 푸른 산이 이어져 손님을 맞이합니다. 화룡시 숭선진에 위치한 구남산 관광쉼터는 주변의 자연 풍광과 어우러져 산소화를 방불케 합니다. 이 쉼터는 부지 면적이 약 2만 9천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 136개를 갖췄으며 식당, 객실, 충전소, 주유소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여행하는 자가운전 관광객들은 이곳에 차를 세우고 풍경을 감상하거나 숲속에서 야영을 즐깁니다. 자가운전 관광객 석계분입니다. 이 쉼터는 무료 온수 제공 등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대청도 시원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해줍니다. 종업원들도 아주 상냉합니다. 나흘간 머물렀는데 정말 편안했습니다. 올 여름철 구남산 쉼터는 관광객 누계로 연 7천 명 접대했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 머무르는 차가 7, 80대에 이르는데 북경, 상해, 광주, 서안, 성도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길림성 연변 관광대통로 투자개발위원회사 투자부 사업일꾼 리지소입니다. 현재 우리 쉼터는 화장실 구역을 24시간 개방해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에는 샤워 봉사를 제공해 관광객들이 씻고 시원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현재 쉼터에는 캠핑카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의 각 주차 구역마다 급수, 충전 설비를 갖춰 캠핑카 관광객들이 전기와 물을 써서 요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중국 북쪽 변경도로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331 국도의 연변 구간은 주변 경치의 독특한 매력으로 전국 각지의 자가운전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룡정 삼합동상구에 위치한 고목커피 쉼터입니다. 여러 그루의 백년된 휘향목이 변경 일선에 자리 잡았고 사계절 변경 풍경이 뛰어나 점점 많은 관광객들이

0: 사진을 찍으러 찾아옵니다. 국문의 위엄과 자연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운치를 더하면서 연변 변경 관광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331 국도가 지나가는 고목커피 쉼터는 부지 면적이 6천여 평방미터이며 11그루의 백년 회양목을 둘러싸고 정성껏 조성됐습니다. 룡정 삼합 고목커피 쉼터 책임자 당철무입니다. 방학 기간이라 청소년 방문객도 늘어서 2층에 독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소학생 여름방학 단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커피숍에서 장소와 음료를 제공했고 활동 마지막에는 커피 찌꺼기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도문 구간 1301km 지점에는 백년 불화 관광 쉼터가 있습니다. 이 쉼터는 주유, 충전, 식사, 음료 보급, 관광 안내, 응급 구조를 한 곳이 집약하고 있습니다. 풍령군은 조선족 민속 체험을 특색으로 하는데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공연팀이 전통 민속 무용을 공연해 변경 민족 풍정을 보여줍니다. 마을에서는 관광객 흐름에 의탁해 조선족 옛 주택을 특색 민박으로 꾸민 동시에 과일 남새 재배, 막걸리 심층 가공 대상을 발전시켜 관광 숙박, 특색 재배 양식, 제품 가공을 아우르는 완전한 문화 관광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강소 관광객 모혜민입니다. 일부러 도문 백년 부락을 찾아와 변경 조선족 민속 문화를 체험했는데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100년 된 옛집과 옛 물건들이 그 시대의 느낌을 물씬 풍겨 몰입식으로 민족 풍경을 느꼈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소수민족 특유의 문화 매력도 느껴서 이번 관광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331 국도 길림 구간에는 주제 쉼터 8곳과 수십 곳의 소규모 관광 명소가 건설돼 전혀 봉사 체계가 날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중 연변 구간은 구남산, 백년불화, 삼합고목커피, 백금회룡만, 훈춘 고나천망대 등 특색 쉼터들에 의탁해 경계비, 국문, 민속촌과 자연산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빈틈없이 이었습니다. 331 국도 연변 구간 봉사부대 시설이 계속 완성되면서 연선 자가운전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 주변 변경마을의 민박 음식, 특색 농산물 판매, 향촌 관광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특색 쉼터는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촉진하고 향촌을 흥성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331국도 연선 특색 쉼터의 기능과 경영 모식을 계속 최적화하고 봉사 수준을 1층 높이며 문화관광 체험 전경을 풍부해 연면 변경 문화관광 명함을 계속 빛내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변경 관광 풍경선을 전력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1: 올해 7월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여름철 수송 성수기를 다잡고 수송력 투입, 료객 대원 확충, 운행 봉사 보장 등 재반 업무를 전력 추진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의 루계 운수 리착륙은 1599편, 출발 도착 여객 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3개월 앞서 여름철 수송력 연구 판단 업무를 가동했습니다. 공항은 동방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11개와 능동적으로 협의해 최종 여름철 성수기 추가 항공편 700편 계획을 확정했는데 동기 대비 104.1% 증가한 셈입니다. 그중 국내 로선은 북경, 상해 등 중점 도시 로선을 증가했고 국제 로선은 한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했는 바 서울, 인천, 부산, 청주 등 국제 로선을 신설 증가해 여러 지점을 피복하는 국내외 항로망을 구축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항로 개발판공실 사업률군 부인걸입니다. 올해 7월 연결공항 출발 도착 여객 수는 연 23만 300명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여객 비중은 44.8%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대한국 여객 수는 동북 지역 1위입니다. 연결공항에서는 조시 문화 및 관광 부문과 연계해 항로 배치를 관광객 연변 유치 전반 업무에 연결시켰습니다. 민속 관광, 변경 관광 흐름 추세와 결합해 추가 운행 방향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여름철 항공편 내용을 풍부히 했습니다. 부인걸입니다. 항공관광연맹 송원 담임이 중점 여행사를 방문해 단체 관광객 수요를 파악하고 상시 소통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항공사와 동태적으로 협조해 운행 횟수를 조정하고 전용 항공 관광 상품을 내와 여러 경로로 여객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압력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운행 보장 면에서 연결 공항에서는 안전 검사 등 핵심 고리의 교차 지원을 실시해 보장 능력이 여객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적응되도록 했습니다. 출입경 통로 확충과 련합

0: 관찰했습니다. 전시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에 내려가 정책을 선전 강행하고 민정을 수렴하며 민생 걱정을 해소해 실천 담당으로 여러 민족 대중을 잇는 소통의 가교를 구축하고 민족 단결의 토대를 꾸준히 다지고 있습니다. 연결시 주 목재 주거단지 건물 외벽 보수와 보온판 부착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주거단지의 벽면 탈락, 지붕 누수 등 문제는 한때 주민들을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인대 대표가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여러 측과 조율해 주거단지를 로후 주거단지 개조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우환을 없애고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줬습니다. 연결시 주 목재 주거단지 주민 장미입니다.
1: 예전에 우리 주거단지의 벽면이 심하게 떨어져 나갔고 장마철이면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인대 대표가 우리 주거단지를 로후 주거단지 개조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사팀이 와서 외벽을 복원하고 옥상 방수 공사도 새로 진행해서 큰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건공가도 당사위원회 서기인 김영미입니다. 인대대표의 집에 위탁해 관할구역 각급 인대대표들이 사회구역 일선에 심입하도록 했습니다. 루계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특별선전강연을 11차례 진행해 여러 민족 대중 연 600여 명이 참여했고 11명의 대표가 적극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선전강연 성과를 실속있는 민생성과로 전화해 23건의 민생실사를 처리했습니다. 민생의 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대 대표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결시 북상가도 단명사회구역 석양홍 로인 아파트는 한때 도로가 파손돼 부근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인대 대표는 전반 상황을 파악한 뒤 관련 직능 부문과 적극 연계 로인 아파트 기초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남쪽 도로를 새로 보수하고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급수, 오수 처리 도감망도 함께 부설했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준공돼 주민들의 통행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연결시 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북상가도 당사위원회 서기인 허연입니다. 연결시 인대 대표로서 저는 관할구역에 깊이 들어가 민생과 치리 난제를 발견하고 여러 방면의 지원을 협조해 대중이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일을 전력으로 해결함으로써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전시 각급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촌, 사회구역 격자에 내려가 여러 민족 대중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상시적으로 민족단결정책 선전 강연, 민정 방문, 모순 분쟁 조정, 민생실사 처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8명의 인대 대표가 기층에 내려가 루계로 대중을 위해 민생실사 329건을 처리했습니다.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합니다. 우리는 인대 대표의 집을 충분히 활용해 상시적으로 대표 직무 수행 기층행을 이어가고 민생의 혜택을 주는 실제적인 일을 잘하겠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돕고 함께 건설하면 우리는 좋은 국면을 꾸준히 다져나가 전시 고품질 발전에 단결 분진의 인대 힘을 응집시키겠습니다.
2: 얼마 전 왕청의 폭우가 내려 홍수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발생 후 사회 각계에서 잇따라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터전을 건설하는 따뜻한 힘이 왕청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8월 3일 애심물자를 가득 실은 운송차들이 왕청에 도착했습니다. 안화과학기술발전복경주식위안회사 적봉유봉로공정관리위안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물자를 마련해 광천수 4천 상자, 입쌀 5톤과 대형 작업설비 2대를 전달한 것입니다. 안화과학기술발전복경주식위안회사 동북지역경리 조정입니다. 우리는 인력과 물자를 조직하고 1년의 물자를 기부해 재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봉 유봉로 공정관리위안회사 집행총감독 왕공양입니다. 한 곳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 곳에서 돕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입니다. 홍수는 무정하지만 세상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왕청현 정부에서 주민들을 조직해 조속히 생활터전 복구를 마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8월 4일 연변 안위상회에서는 애심물자 기부 활동을 전개해 입쌀 3,000kg, 밀가루 1,000kg, 콩기름 450kg, 속성국수 120상자, 광천수 16,000병, 수건 300장을 기부했는데 총가치는 57,000여원입니다. 현재 모든 물자는 왕청현 춘향진 정부에 인계돼 재해지역 주민

0: 국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보장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현재 왕청년 각종 복구 작업이 질서정연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의 애심 역량이 점점 모여들어 왕청의 재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길림성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삼림공안분국 단봉삼림파출소에서는 반사기 중심에서 보낸 긴급 고위험 경보를 접수했습니다. 관할구역에 한 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며 곧 환치를 할 상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출소 민경은 분초를 다투어 주민 집으로 달려가 환치를 막음으로써 해당 주민의 16만 원 예금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사건 당일 단봉 삼림 파출소에서는 반사기 중심의 경보 단서를 접수했습니다. 관할구역 주민 한 여사가 모 영상 플랫폼 고객 봉사 중심을 사칭한 사기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의 계정에 자동 출금 봉사가 개통돼 계속 요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속이며 구독 취소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노인이 환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길림성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삼림공안분국 단봉삼림파출소 민경 류준정입니다. 우리는 즉시 반사기 신속처리 절차를 가동하고 노인의 집 주소를 확인한 뒤 현장으로 달려가 노인을 만류했습니다. 당직 민경은 서둘러 차를 몰고 노인의 집으로 향하며 여러 차례 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해당 주민이 언제든 환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민경은 과감히 차에서 내려 전속력으로 주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경이 집에 들어갔을 때 로인은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민경은 서둘러 로인의 통화를 저지시키고 진행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환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민경은 즉시 로인과 함께 은행 지점으로 가 해당 은행 카드를 동결시켰습니다.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을 떠올리며 한 여사는 아직도 아찔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출동한 민경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그는 단봉 삼림 파출소를 찾아가 두 명의 민경에게 감사기를 전달했습니다. 주민 한 여사입니다.
1: 당시
0: 제가 정말 어리석었었습니다. 사기꾼한테 정보를 다 알려주고 심지어 얼굴 인식이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이두 민경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길림성공안청 삼림공안국 도나 삼림공안분국 단봉 삼림파출소 민경 류준정입니다. 모르는 전화가 와서 문자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기업 안전구좌로 환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모두 전신사기의 수법입니다.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조작하지 말고 즉시 96110 반사기 직결 전화에 연락하거나 관할 파출소에 가서 직접 확인하길 바랍니다.
2: 용암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러 항공사에서 8월 5일부터 발권되는 국내 항로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또다시 인하됐습니다. 조정 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km 초과 로선은 성인 승객 1인당 70원, 800km 이하 로선은 성인 승객 1인당 40원을 받습니다. 이는 조정 전보다 각기 30원, 10원 낮아진 것이고 올해 6월 후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국내 항로 유류 할증료 인하입니다.
0: 일전 2026년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역 계열활동 및 안도현 피클볼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31개 대표팀의 182명의 선수가 출전해 532차례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최종 소구대몽 대표팀이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 연결시 빗물오수분류 관련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과 도로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공항국 교통관리대대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공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관제 조치를 취합니다. 연면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 그 고향 소식에 함께 우리 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날씨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4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3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아래에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세계조산속셈연합회 제9회 조산속셈 경연대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28개 팀 254명 선수가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 연변에 한 초등학생이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연길시 연신소학교 학생 안정현입니다. 안정현은 길림성 대표팀의 일원으로 이번 경연에 출전해 뛰어난 집중력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개인종합 1위와 번개암산 1위를 석권했습니다. 긴장된 경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난도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며 연변 청소년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연길시 연신소학교 관련 책임자는 학교는 단행간 주산 속셈 특색 교육에 힘써왔으며 체계적이고 상시화된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견해회 경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억력,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왔다면서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주산 속셈 교육과정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 주산 속셈의 전승과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경연에서 연변 선수 6명이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세계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안도현 용경향 청산촌에서는 리마삼 재배로 향촌산업 발전에 생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마삼은 주기가 길고 자금 회전이 느리며 투입이 높은 원인으로 인해 인삼 재배 농가의 규모화 재배를 제약하고 산업 확장을 저해하는 난관으로 됐으며 적지 않은 농가들은 자금 회전 압력으로 인해 감히 재배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재배에 공력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산촌 당조직에서는 인삼 재배 농가의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일선에 내려가 정밀하게 시책해 도움을 줬습니다. 인삼 재배 농가들에서는 총급 당조직의 기술 지지와 정책 인도에 힘입어 8년간의 반복적인 모색과 시험 조정을 거쳐 밭 인삼과 리마삼 재배 결부 모식을 성공적으로 모색해냈습니다. 이 모식은 단기간에 효익을 볼 수 있고 수익이 안정된 밭 인삼 재배를 통해 수익을 얻어 주기가 길고 가치가 높은 리마삼 육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재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자금 사슬을 든든히 함으로써 리마삼의 자금 회수가 느리고 산업 투입이 부족한 등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 성숙되고 능률적인 재배 발전 경험은 현재 영경향 전역에 보급돼 현지 인삼 재배 농가가 뭉쳐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본보기로 됐습니다. 현재 전 향의 인삼 재배 면적은 100여 헥타르에 달하고 년간 생산량은 약 1200만 근에 달하며 생산액은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최근 년간 도문시에서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는 목표에 맞춰 농촌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치리적 예를 보완하며 사업 기재를 혁신하고 여러 면의 협력을 결집함으로써 향촌 환경이 잠시적인 정갈에서 지속적인 아름다움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하고 새로운 향촌 면모를 조성했습니다. 정돈 사업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동하기 위해 주거 환경 정비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도문시 당위 정부 주요 지도자가 총지휘장을 맡으며 주관조정 격주보고 동태적 관리 기재를 실행하고 각종 사업 임무를 목록화로 시달하며 난점 문제를 상시화로 분석 연구해 정비 사업의 걸림돌을 정확하게 제거했습니다. 도문시 농업농촌구가 도문시 당위 독찰실로 구성된 연합독찰조는 독찰 업무 지성, 기한 내 정돈 재확인 검증, 말소 및 기록 보존 폐쇄고리 관리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환경의 지속적인 아름다움은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도문시에서는 환경관리 보호 요구를 촌민규약에 포함시켜 문합 3도급 제도, 주거환경 점수 정립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깨끗한 집 평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본보기의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시켰습니다. 현재까지 2,440가구의 깨끗한 집을 육성했는데요. 점점 많은 촌민들이 환경정돈이 방관자에서 마을을 관리 보호하는 참여자로 돼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유하는 향촌치리 분위기가 날로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도문시에서는 주거 환경 정비를 전역 청소 정돈에서 전역 품질 개선으로 1층 승격시키고 변경 특색을 살려 산과 물이 어우러지고 향풍이 순박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로운 화폭이 그려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령정시 개선 툰진 성구청과 광서촌에 자리 잡은 지331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이 주변의 나무잔도, 조선족 민속식당, 촌역사관 등 문화관광자원과 융합돼 변경특색 문화관광 종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지331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는 성구촌의 향토 민박 6채와 광서촌의 10개 객실이 포함됩니다. 성구촌의 6채 향토 민박은 모두 비어있던 민가를 개조한 것이고 광서촌은 368평방미터, 334평방미터의 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각각 4개와 6개 객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상은 지난해에만 연 5천여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1200m의 나무전도가 논벌을 따라 성구촌과 광서촌 두 촌을 관통합니다. 료에 따르면 최근 연간 계산툰진에서는 지331 국도, 계산툰 통상구, 홍색문화자원, 변경촌 관광자원에 이거해 변경관광, 당건설 체험학습, 향촌체험관광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찾는 이들은 주로 기관 강습반 대학 실천팀이지만 최근에는 자가용 관광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구촌과 광서촌의 관광자원이 분산되고 이를 예향 단거리 여행이 많으며 성숙된 숙박형 관광 제품이 모자라 전반 발전 잠재력이 충분히 방출되지 못하던 부족점을 정품 민박 대상이 효과적으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0: 네, 우리 수의 경작지 분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산간지대다 보니 이 유효 적산 온도가 낮아 옥수수 생산량 증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우리주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지난 2년간 여러 부문과 협력해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기술을 시험 보급하고 있는데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어떤 기술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산을 이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농기계관리본소 농기계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몇 해 전부터 우리주에서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옥수수 재배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비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주 옥수수 생산에서 나서는 장애는 무엇인지요?
1: 네, 우리주는 전형적인 산간 냉량기후로 무상기간이 짧고 유효적 산 온도가 부족하여 봄철 기온 상승이 느리고 네. 그리고 봄 가뭄이 자주 발생합니다.
0: 네.
1: 밭에 옥수수를 심으면 발화가 느리고 생육이 부진하며
0: 네.
1: 잡초가 많아서 옥수수 단위 면적당 생산량 상승에 큰 제약이 생겨서 곡물 생산 증산이 어렵습니다.
0: 네. 네. 전형적인 량량 기후다 보니 총적으로 네. 문제가 있네요. 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서는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해당 부문에서는 어떤 기술 탐색을 진행했는지요?
1: 네, 우리 지난 2년간 우리주 농기계본소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소 성농업과학원 세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0: 네.
1: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0: 네.
1: 2년간 시험 재배를 거쳐 뚜렷한 증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0: 네.
1: 하여 우리주에서도 이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주에서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시험 기지를 특별히 룡종시 지신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1: 네.
0: 이곳에 시험 기지를 설치한 원인 어디에 있는지요?
1: 지신진이 산간지형은 특성과 기후 조건이 우리 주 전체 산간 지역을 대표하게 됩니다.
0: 그렇네요.
1: 네. 네. 이곳에서 표준화된 기계 지면 피복 재배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 비닐 재배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0: 네.
1: 모든 현장 수치를 기록하여
0: 네.
1: 농기계와 농작물 재배 관리 기술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0: 네.
1: 실제 운영하여 경험을 정리해 완성된 표준 방안을 마련하여서 앞으로 우리 주 전역에 대규모 보급할 실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0: 네.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서는 여러 차례 이 시험포에 내려가

0: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재배 당일 그리고 옥수수 금방 남았을 때를 비롯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정황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0: 네, 네.
1: 조사 내용에는 첫째, 지면 피복 재배에서 기계 작업으로 완성된 옥수수 재배에서의 품질을 살펴
0: 네.
1: 지면 피복 평탄도 그리고 복토 압착 상태를 검사했고
0: 네.
1: 둘째로는 옥수수 발화류를 통계했으며
0: 네.
1: 셋째로는 옥수수 전체 현장 생육 상황을 관찰했고
0: 네.
1: 넷째로는 지면 피복 시 토양 수분 유지 및 잡초 억제 실제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0: 네.
1: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농사 진척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심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
1: 네.
0: 또 시기에 맞게 또 조사를 해야 되네요.
1: 네.
0: 이 현장에서 작물 재배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현지 농가들과 교류도 진행해 손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거죠?
1: 네. 현지 산간지에 맞는 비닐 규격, 농기계 작업과 지역 옥수수 재배 기술의 연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농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0: 네.
1: 그리고 농가들이 실제 조업 중 겪는 각 어려움을 수집하는 동시에 기술 최적화 개선 방향을 기록했었는데
0: 네.
1: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기술 보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좋은 기초로 된다고 봅니다.
0: 네. 그렇네요. 우리 비밀지이면 피복을 한 옥수수와 비닐 재배를 하지 않은 옥수수를 현장에서 비교했겠죠?
1: 네.
0: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1: 네, 차이가 매우 뚜렷합니다.
0: 네.
1: 지면 피복 재배를 한 땅에는 토양 수분 함량이 높아
0: 네.
1: 건조 균열이 적고
0: 네.
1: 그리고 지표면이 자광되면서
0: 네.
1: 잡초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0: 네.
1: 또한 비닐 방막이 지온을 높여
0: 네.
1: 옥수수 발화가 고르고
0: 네.
1: 어린 모의 잎은 푸르고 뿌리가 발달합니다.
0: 네.
1: 반면 지면 피복 재배를 하지 않은 밭은 토양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0: 네.
1: 잡초가 무성하며 옥수수모는 키가 작고
0: 네.
1: 누렇게 변하고
0: 네.
1: 발화가 불균일합니다.
0: 그러네요.
1: 한마디로 비닐 지면 피복을 한 옥수수의 자람새가 더 많이 좋았습니다.
0: 그렇죠. 그 작물들 보게 되면 하루 사이에 정말 크는 것이 우석우석 크는데요. 이 하지 않은 것과 한 것 차이가 눈에 직접 나타날 만큼이면
1: 네.
0: 앞으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현재 농가들이 기계 지면 피복 실제 조작 과정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어려움 무엇인지요?
1: 네, 첫째는 산간지대이다 보니
0: 네.
1: 밭대기 크기가 제각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비닐이 폭 그러니까 넓이죠.
0: 네네.
1: 비닐이 폭과 재배 사이 거리를 맞추기 어렵고
0: 네.
1: 둘째는 산지 경사가 커서
0: 네.
1: 농기계로 밭 가장자리에 비닐 피복을 할 때 잘 덮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셋째로는 일부 농가가 기계 조작 기준을 잘 몰라서
0: 네.
1: 복토 두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0: 네.
1: 비닐이 유지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0: 그렇네요. 네. 이 기계 지면 비닐 피복은 전통적인 인공으로 피복하는 재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1: 네. 인력으로 지면 피복을 하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고
0: 네.
1: 비닐 피복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비닐을 덮지 못하거나 잘 덮이지 않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기계 지면 피복은 표준화된 작업으로 비닐을 고르게 포절하고
0: 네.
1: 복토를 단단히 다질 뿐만 아니라
0: 네.
1: 인력을 크게 절약하며
0: 네.
1: 작업 효율이 몇 배로 높아 대규모 재배에 적합합니다.
0: 그렇네요. 이 인력 절약이 참으로 중요하죠.
1: 네.
0: 이 현장에서 쓰는 기계가 단순히 비닐만 펴는 게 아니라 파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계 비닐 피복 파종 일체기라 할 수 있죠.
1: 네.
0: 장점 무엇인지요?
1: 네, 올해 시험에 사용한 것은
0: 네.
1: 비닐 그리고 파종,
0: 네.
1: 복토, 압착
0: 네.
1: 과정을 동시에 작업하는 일체형 농기계였습니다.
0: 네.
1: 이 농기계는 한 번의 기계 사용으로 비닐을 덮고 씨 뿌리기, 흙

0: 돕기까지 완료해 밭을 적게 눌러 토양 통기성이 유지되게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파종 깊이, 씨 간격, 고랑 사이 거리를 기계로 일정하게 공제하여
1: 네.
0: 발화 불균일 문제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가 인력으로 하는 작업보다 서너 배 빠르다 보니
1: 네.
0: 씨 붙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봄철에 저온으로 인한 위험을 피면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재배는 상간 작업에 대비한 그런 기술인데요. 좁은 밭 경사진 땅에서 이렇게 일체화된 기계 사용할 수 있는지요?
0: 네. 소형 경량 비닐 지면 피복 파종 기계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기계는 경사지 떼기 밭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1: 네.
0: 지금 시험 중입니다.
1: 그렇네요.
0: 현재 룡지천 시험 포전에서 소형 기계와 대형 기계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 이 시험 포전에 쓰는 비밀 방막을 보게 되면 그 뭐 일반 흑색 비닐, 뭐 투명 비닐,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 방막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투명 비닐 방막일 경우에는 지온 상승 효과가 가장 강력해 즉산 온도가 매우 부족한 고산 냉한 지역에 적합하지만
1: 네.
0: 잡초 억제 효과가 약합니다.
1: 네.
0: 흑색 비닐 방막을 놓고 보면
1: 네.
0: 차광으로 잡초가 자라지 못하고
1: 네.
0: 수분 유지력이 좋아
1: 네.
0: 잡초가 심한 밭에 추천하고 있는데
1: 네.
0: 지온 상승 속도는 비닐 투명 비닐보다 느립니다.
1: 네.
0: 그리고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이 있는데
1: 네.
0: 이 비닐은 수확 후 회수 작업이 필요 없고
1: 네.
0: 그러기에 노동력을 절약하고 잔류 비닐이 토양 오염을 막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0: 또 그 단가가 일반 비닐보다 좀 높습니다.
1: 네.
0: 지원 포전에서 이 세 가지 비닐을 구역으로 나누어 생육 차이, 비용 차이 데이터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1: 그렇네요. 투명 비닐 방막, 흑색 비닐 방막,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 방막이 있네요. 이 분해되는 비닐이라 할 때 이 비용이 비싸면 어떻습니까? 농가에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0: 네, 주 농업 부문에서는 친환경 비닐, 지면 피복 비닐 구매 보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있게 되면,
1: 네.
0: 실제로 구매 부담을 많이
1: 그렇죠.
0: 낮출 수 있게 되죠.
1: 네.
0: 네.
1: 예전에 그 비닐 피복 재배를 한 밭에 보게 되면 비닐을 제때 회수하지 않아서 토양에
0: 네.
1: 남다 보니 이듬해 작물 생육에 해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 기계 지면 피복 재배 시험에서 이 잔류 비닐 처리 방안도 같이 연구되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0: 네, 물론입니다.
1: 네.
0: 정과정 녹색 기계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 네.
0: 비닐 피복 재배와 등기된 잔류 비닐 회수 기술도 함께 실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선은 수확 후 전용 비닐 회수 기계를 사용해
1: 네.
0: 인력 회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시험전에서 비닐 두께 규격을 표준화해 파손률을 낮춰 회수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회수한 비닐은 재생가공업체에 가져감으로써 네. 순환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 네, 순환 체계. 우리 토양에 남아있는 비닐이 토양에 남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요?
0: 비닐이 밭에 남게 되면 토양 속의 수분이 이동을 막을 뿐만 아니라 뿌리 발달을 막고 장기적으로 토양 구조를 파괴하며
1: 네.
0: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 오히려 수확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예전에 비닐 방막 지면 피복은 인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0: 네.
1: 지금 기계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당 사용되는 비용 어떤 차이 보이고 있습니까?
0: 지금 룡정시 지신진 룡지천 지신진의 시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1: 네.
0: 같습니다.
1: 네.
0: 인력으로 작업할 때에는 비닐
1: 네.
0: 그리고 파종, 잡초 제거,
1: 네.
0: 인건비와 자재비가 포함되다 보니 비용이
1: 네.
0: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기계 작업 시에는 우선 인건비를 60% 이상 절약하고

0: 증산 효과가 있어 수입을 늘릴 수 있어서 년간 순수익이 상승합니다.
1: 그렇네요. 인건비 60% 이상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농가가 지면 비닐 피복 파종 기계를 구입해도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0: 네. 지금 지면 비닐 피복 파종기계라 하면 보통 네. 민경 파종기를 쓰고 있는데
1: 네.
0: 민경 파종기는 농기계 보급 보조 품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지면 비닐 피복 작업을 원하는 옥수수 재배호에서는
1: 네.
0: 민경 파종기를 구매 시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매년 봄 파종 철 전에
1: 네.
0: 각 진천에서 구매 보조 신청 배치를 하고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네요. 네. 좋은 일이죠.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으니 기계를 싸도 부담을 많이 덜어주지 않습니까?
0: 네.
1: 이 기계로 비닐 파종을 마친 뒤 우리 농가에서 이 관리면에서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0: 네. 옥수수 재배 농가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면의 중치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우선 모가 나온 뒤에 비닐에 구멍을 제때 뚫어주고
1: 네.
0: 주면 흙으로 단단히 눌러주어 바람에 네. 비닐이 들뜨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비가 연속 내릴 때 밭두렁 배수로를 내서 과도한 수분으로 뿌리가 썩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닐 피복을 한 구역에 맞춰 액체 비료를 주입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비료 효율이 높아지고
1: 네.
0: 로지 대비 비료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은 농가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0: 네, 첫째는 증산 효과입니다.
1: 네.
0: 비닐이 적산 온도를 높여 옥수수 성숙 시기가 앞당겨지고
1: 네.
0: 알곡이 충실해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명확히 늘어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생산 비용 절감입니다.
1: 네.
0: 피복한 비닐이 토양 수분을 유지해 관수 횟수를 줄이고
1: 네.
0: 잡초 억제 효과로 잡초 제거 인력이 많이 절약됩니다.
1: 네.
0: 셋째로는 토양 침식을 막아 우리 주위 녹색 고효율 농업 발전 요구에 부합됩니다.
1: 그렇네요. 증산 또 생산 비용 절감, 토양 침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 룡지 전 시험 포전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그 최적화 업무를 추진할 예정인지요?
0: 네, 우리는 몇 차례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농가들이 제기한 재배 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네.
0: 비닐 피복 농기계를 맞춤형으로 조절하고 비닐 규격, 고랑 사이클이
1: 네.
0: 모터와 연계된 농기계 재배 기술 표준을 최적화해
1: 네.
0: 완전한 기계화 작업 절차를 보완할 것입니다.
1: 네.
0: 이는 앞으로 대면적 보급에 유리한 조건으로 돼서
1: 네.
0: 우리 주 옥수수 재배에서 증산을 이루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이제 령지천이 시험 포전에서 성숙된 경험이 확보되면 우리 주의 모든 강냉이 밭에 보급할 수 있겠죠?
0: 네, 령지천이 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 주 각 산간 마을의 단계별로 시범 기지를 조성하고
1: 네.
0: 정기적으로 현장 기술 지도를 진행하며
1: 네.
0: 옥수수 전 과정 기계화 연계 서비스를 완비해
1: 네.
0: 완성된 지면 피복 기술을 각 촌 농가에 널리 보급할 예정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옥수수 기계 지면 피복 재배를 보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주 농작물 생산에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요?
0: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보급은 산간 지역이 적산 온도 부족이라는 약점을 해소하여
1: 네.
0: 옥수수 생산량을 안정화하고
1: 네.
0: 농가의 재배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옥수수 재배 기계화의 약점을 보완해
1: 네.
0: 우리 주 전역이 녹색 고효율 기계화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1: 네.
0: 곡물 생산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사실 우리 지금 보급 과정에 있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이지만요. 그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보성 경작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송 작업도 이 농작물 생산기에 실시하는 기술로 알고 있는

0: 네, 어떻습니까?
1: 네, 심성 자극이 특징을 보게 되면 네. 극층을 뒤집지 않고 네. 단단한 경반층만 부수어 네. 토양을 느슨하게 하는 기계화 정지 기술입니다.
0: 네.
1: 오랫동안 얕게 밭갈이를 계속하면 땅속에 단단한 경반층이 생깁니다.
0: 네.
1: 심성 작업은 바로 심성 정지 기계를 이용해 단단한 층을 부수는데
0: 네.
1: 흙이 아래우 층을 뒤섞지 않고 네. 토양만 느슨하게 만드는 정지 방식입니다.
0: 그렇네요.
1: 일반 작업 깊이는 25 내지 35cm 정도입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 심성 작업 실시하면 농사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요?
1: 첫째로는 경반층을 파괴해 작물뿌리가 깊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토양 통기성과 투수성을 높여 비가 왔을 때 수분 저장 능력을 키우고
0: 네.
1: 가뭄 피해를 완화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토양 수분과 비료 용류를 높여
0: 네.
1: 작물 수확량 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0: 네.
1: 넷째로는 흙을 뒤집지 않기 때문에 지표 유기물이 보존되고 토양 수분 증발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0: 네. 어떻습니까? 이 심성 작업은 모든 밭에 매년 해야 하는 건지요?
1: 네, 아닙니다.
0: 네.
1: 심성 정지 작업은 보통 2년 혹은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0: 네.
1: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고
0: 네.
1: 토양 상태에 따라 시간 간격을 그러니까 조절해야 됩니다.
0: 네.
1: 또 토양이 너무 수분이 많거나 너무 건조할 때 작업하면 오히려 토양 구조가 파괴되므로 적합한 토양 수분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 심성 정지 작업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요?
1: 네. 보통 밭 전체적으로 하는 심성 정지 작업과 이랑 사이 심성 정지 작업으로 나뉩니다.
0: 네.
1: 전면 심성 정지 작업은 밭 전체를 고르게 하고 그리고 느슨하게 하는 방식이고 이랑 사이 심성 정지 작업은 두 뚝 줄 사이 간격을 두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산간지대에 위치한 밭이나 두 뚝 재배지에 더 적합합니다.
0: 네.
1: 우리 주 산간 지역이 밭에는 이랑 사이 심성 정지 작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심성 정지 작업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까?
1: 첫째로는 작업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0: 네.
1: 경반층을 충분히 관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심성 정지 작업 후 필요에 따라 세리질로 밭 표면을 정리하여
0: 네.
1: 파종에 대비해야 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심성증지 작업과 함께 유기비료를 함께 살포하면 토양 개량에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의 지금 이 심성증지 작업 보급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우리 주는 산구에 위치한 떼기밭이 많고 장기적인 얕은 경작으로 토양층이 굳어지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0: 네.
1: 현재 농기계 합작사를 중심으로 심성정지 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0: 네.
1: 현지 기술 지도를 강화해 농가들이 과학적으로 심성정지 작업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앞으로 토양 보호와 흙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0: 네.
1: 심성정지 작업 기술을 더욱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0: 네.
1: 또한 농가들에서도 농사의 근본이 토양인 만큼 심성정지 작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토양 비옥도를 잘 유지하여 안정적인 수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그렇네요.
1: 때문에 농가 여러분께서는 토양 상태를 잘 살펴
0: 네.
1: 적절한 시기에 심성정지 작업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0: 그렇네요. 사실 최근 연간 우리 주에서는 명경 파종 심성 정지 작업을 비롯한 이 보성 경작 실시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명경 파종 심성 정지를 비롯한 보성 경작 사업에서 1년이 조치를 취한 데서 우리 주 보성 경작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촌민들이 보성 경작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접수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0: 네.
1: 보성 경작 기술이 보급과 성과가 날로 뚜렷해짐에 따라 많은 촌민들이 보성 경작 기술이 선진성을 인식하고
0: 네.
1: 전통적인 경작 방법을 바꾸기 시작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 주의 3분의 1 되는 강냉이 파종은 보성 경작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

0: 이는 보호성 경작 기술이 적합한 면적이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다음으로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한 이래 응용 면적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데
1: 네.
0: 특히는 2020년부터 나라에서 보조를 실시한 이래 5년 사이에 3.6배 늘어났으며 그
1: 네.
0: 면적은 2025년도에는 137.6만 모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또한 경작 질량이 온당하게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을 통해 곡식대가 밭에 나가고 적게 밭갈이하거나 하는 조치 실시로 토양이 침습을 감소하고 토양이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1: 네.
0: 토양 비옥도를 높였습니다.
1: 네.
0: 감축에 따르면 보호성 경작을 3년 이상 실시한 토양이 유기질 함량이 킬로그램당 38.12g으로
1: 네.
0: 보호성 경작을 실시하기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는데
1: 네.
0: 이는 길림성이 동부지구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아울러 량식 생산도 해마다 제고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는 경작에서의 기술이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는 량식 안전을 삼농 사업에서의 첫째로 가는 임무로 삼고
1: 네.
0: 경작에서의 기술 보급을 착실히 틀어주고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높여
1: 네.
0: 량식 생산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오늘 옥수수 지면 비복 재배 기술과 함께 심총 정지 작업에 대해서도 좋은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 농기계 관리본소의 현애선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새롭게 보급될 옥수수 지면 피벅 재배 기술과 함께 지금 농사철에 실시할 수 있는 심송 정지 작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옥수수 지면 피벅 재배 기술 정말 얇은 한 겹의 비닐이 이 산간지대 옥수수 재배의 큰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령지촌 시험전을 계기로 많은 경험들이 정말 농가에 보급돼 우리 농가들이 밭일은 더 편하게 하고 수확량은 더 많이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풀어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